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서 이옷저옷 몸에 대보며 고민을 하죠. 오늘은 꾸안꾸 아님 꾸꾸꾸로 갈까? 또 냉장고에 가득한 재료를 보며 생각합니다. 아침은 양식, 중식, 한식 뭐로 먹어볼까? 지금 제 얘기에 혹시 헛웃음을 지으면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으셨나요? 이 정신없는 아침에 그게 가능해? 말도 안 돼. 아이들 챙기고 출근 준비하고 집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이 아침은 충분히 바쁘죠. 그야말로 고민은 사치거든요. 그저 무사하게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인 오늘입니다.

0: 7월 1일 수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제이 어제처럼이었고요. 봉주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어떤 아침을 먹어볼까? 오늘은 어떤 출근을 해볼까? 이 아침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진짜로 있다면요. 엄청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요? 정신없고 바쁜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하고 선택할 여유가 있다니 와 부럽다 싶기도 하고요. 뭐 손에 잡히는 옷 대충 입고 아침은 그냥 바나나로 때우고 겨우 아이 등원시키고 숨가쁘게 출근을 한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네. 그리고 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많이 바쁘실 것 같고요. 어쨌든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다 끝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우리 봉그레들에게 박수 쳐주고 싶고요. 아, 저도 박수 받아야겠네요. 네. 그래도 조금 저는 그래도 조금 아이들 그나마 조금 자라서요. 그나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또 여유가 없어지겠죠.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평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 원해요.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 원해요.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 원해요.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0: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2768님께서 아내랑 같이 출근하는데 교정기를 두고 나와서 다시 집에 갔다 왔더니 아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침부터 너무 서러워서 눈물 날 뻔했습니다. 아침에 급한 마음은 아는데 웃으면서 출근하면 좋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거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무안해지잖아요. 네, 제가 뭐 실수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마음 너무 알아요. 네. 왜 알죠? 네. 그리고 심지어 얘기하면서 제가라고 했어. 나도 모르게. 김은아님께서 6개월 된 우리 아가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여태 놀고 있어요. 봉디의 달달한 목소리로 힐링해야겠어요. 아, 추억 돋네요. 6개월 된 거면 좀 일찍 일어나고. 근데 이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낮잠을 두 번 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낮잠 잘 때 조금 쉬거나 그러면 좋은데 그 낮잠 자는 시간이 너무 꿀같아서 사실 안 쉬고 막 그때 뭐 핸드폰 하거나 TV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낮잠 두 번 잘 때 두 번 중에 한 번은 이제 아기랑 같이 자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Redbone, Come and Get Your Love.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이럴 수가. 아직 남아있는 줄 알았던 두부가 똑 떨어졌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마트에서 두부 좀 사다 줄래? 아, 귀찮아. 그냥 두부 없이 먹자. 두부 없는 된장찌개가 말이 돼? 대신 내 카드 줄게. 마트 가서 여보 사고 싶은 것도 하나 사. 진짜? 나 갖고 싶은 거 하나 사도 돼? 그래, 뭐 기껏해야 맥주일 텐데. 아, 마음껏 사. 바로 눈을 반짝이며 초스피드로 옷을 갈아입은 남편은 바람과 같이 사라졌어요. 이럴 때 보면 남편이 아니라 아들을 키우는 느낌이라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남편이 도착을 했고, 여보, 여기 두부 이거 맞지? 어, 근데 또 뭐 샀어? 맥주나 아닌 것 같고. 뭐야? 그냥 작은 거 하나 샀어. 종량제 봉투에 꽁꽁 싸맨 건 보여줄 생각이 없어 보였지만 저는 다시 된장찌개 끓이는데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맛있게 저녁을 먹고 좀 쉬면서 그제야 휴대폰을 보는데, 뭐야? 어? 마트에서 20만 원이 넘게 결제가 됐어? 뭔데? 어? 여보! 여보! 여보, 마트에서 도대체 뭐 산 거야? 어? 어? 나 두부 샀지? 아니, 두부가 20만원은 아니잖아. 뭐 샀어? 솔직히 말해. 지금 불어야 정상 참작 들어간다. 도대체 뭐 샀는데? 그제야 침대 밑에서 박스 하나를 꺼내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미니 게임기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이런 상황도 예상을 했는지 오히려 당당하게, 여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나 사라며. 그래서 게임기 하나 산 거야. 게임팩도 하나 사고 싶었는데 그건 참았어. 이러는데 슬슬 화가 올라오려는 찰나, 대신 내가 올해는 여보가 시키는 마트 심부름 그냥 무조건 다 할게. 심부름값 미리 줬다고 생각해. 어때? 좋지? 아이고, 그래 잘했다. 어? 어디 심부름 실컷 해봐라. 뭐 이미 지른 거 어쩔 수 있나요? 남편보다는 철이 더든 제가 한 번은 참아줘야죠. 근데 남편, 뱉은 말은 잘 지키는 거다. 심부름 무조건 해야 돼. 오늘 사연의 제목, 심부름의 신세계를 보여주마.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존박 철부지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박혜정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이 말, 여보 갖고 싶은 거 마음껏 하나 사. 사실 이거보다는 여보 먹고 싶은 걸로 그 범위를, 품목을 좁혔어야 되는데, 갖고 싶은 거 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남편분이 용기를 발휘하신 것 같고요. 근데 그 게임기가 뭐예요? 마트에서 파는 게임기가 뭘까? 되게 궁금하네. 미니 게임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다 또 팩까지 꽂을 수 있는 거 보니까 저도 하나 갖고 싶긴 한데요. 네. 아이들이 집에 있어서 저 못 사거든요.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데 못 사는데 부러운데요? 혜정님의 남편분. 1부 끝곡은요, 플라워 앤드리스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쇼단원 송기범입니다. 7년 전 컬투쇼에 방청 왔다가 최재훈 닮은 목소리로 인정받았는데요. 아내가 진짜 많이 닮았다고 부축해서 노래방을 뻔질나게 다녔는데 노래는 모르겠고 머리카락만 많이 날라갔네요. 앞으로도 제 삶의 큰 활력소가 되어줄 컬투쇼 20년, 200년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포에버 컬투쇼
1: 20주년 컬투쇼.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5: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5: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02-2677-2677 IS 동서.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우리들의 발라드 무대에서 기교보다 진심을, 화려함보다 가사 한 줄 한 줄이 마음에 닿기를 바랐는데 그 마음이 통했는지 벅찬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가사를 잘 안 듣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가사 안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와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가사에도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말없이 삶의 무게를 견뎌온 분들,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청춘들, 그 모든 분들 곁에서 음악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어깨 활짝 펴고 당당하게 걸어나가세요. 늘 여러분들 곁에서 노래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윤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1009님의 신청곡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 듣고 왔고요. 저의 육아 동지가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마음이 울렁울렁하네요. 아파트 한동에 살면서 함께 키카도 가고 우리끼리 밥도 먹으면서 힐링 시간을 가졌던 사이인데 이따금 생각날 것 같아요. 꼬마 왕자 치유, 어여쁜 공주 이나, 마음도 얼굴도 이쁜 다혜와 잘가. 우리의 헤어짐은 슬프지만 네 가족의 새로운 설렘을 멀리서 응원할게. 브루노마스의 카운트 온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 육아 동지가 아이들 키울 때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마음이 충분히 울렁울렁 할수 있고요. 네. 호주로 이민 가시는 그 육아 동지 다이님. 네. 그쪽에 그 이제 호주에서 새로운 삶을 사실 텐데 건강하게 행복한 삶 가족들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가 갑니다. 오혜림 님이 두 아이 모두 학교에서 영어 캠프를 갔어요. 가기 전까지는 자유를 기다렸는데 막상 떠나니 집이 너무 허전하네요. 그래도 오늘은 아침부터 걸려온 아이의 전화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얼른 보고 싶어지네요. 있을 땐내 시간이 필요한데 없으면 또 보고 싶어지는 미스터리예요.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족들이 되게 멀리, 저 빼고 저는 일해야 되니까 해외에 간 적이 있는데 한 이틀을 어쨌든 뭐좀 제가 못 해봤던 거 있잖아요. 그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TV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저녁에 TV 보고 이런 거. 그냥 군것질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첫날도 굉장히 헛헛하긴 했어요. 침대 혼자 누웠는데 가위 눌릴 것 같고 그런 기분 아세요? 가족들이 없으면 그 이상한 공허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해요. 네, 그래서 이틀째 되니까 많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이게 막상 자유가면 막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1477님이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허리띠를 안 하고 나온 거예요. 바지가 계속 흘러내리는 느낌이라 회사 주변에 일찍 문 여는 가게가 있나 폭풍 검색을 하던 도중 좋은 생각이 났어요. 화장실 가서 휴대폰 충전 케이블로 바지 양옆을 걸어서 묶었더니 한결 편해졌네요. 그래도 점심시간에 허리띠 하나 사려고요. 이런 게 잔머리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아니면은 뭐 바지 위에 그 벨트고리를 한번 접으면 허리띠 없이도 하루 정도는 보낼 수 있기는 하거든요. 저도 큰 바지 입을 때 가끔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또 이게 신경 쓰이면 엄마한테 지장이 있으니까, 네. 허리띠 사야겠죠?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너드 커넥션, 그대만 있다면.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 봉구레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문수미님께서 어제 8살 둘째가 친구가 학교에 가져온 삼겹살 모양의 지우개가 너무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새벽 배송으로 주문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딸이 너무 일찍 일어났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삼겹살 지우개 생각이 너무 설레서 눈이 떠졌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네. 귀여워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저희도 어릴 때 약간 주말에 만화 영화 보려고 저절로 눈 떠지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똑같더라고요. 어디 여행 간다거나 아니면은 저희 첫째는 그 학교에서 무슨 놀러 가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엄청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설레니까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세수하고 준비 다 하고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가족들이 일어날 때가 시간이 엄청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니까 그 모습을 보는데 엄청 귀엽긴 하더라고요. 근영님께서 사랑 가득한 시댁 덕분에 50명 규모로 우리 딸 돌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복직한 상태라 일하면서 어찌저찌 준비는 했는데 잘 준비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저 잘할 수 있겠죠? 봉디는 돌잔치 하셨나요? 돌잔치 때 아이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저는 이제 저희끼리 했거든요. 저희끼리 뭐 떡하고 했고 뭐 이렇게 가족들 초대하고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안 했었어요. 그냥 정말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저랑 저희 배우자만 했고 그래서 사실 잘 몰라요. 이렇게 어르신들 초대하고 이런 거는 정말 잘 모르고 아이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꿀팁은 아직까지도 궁금해요. 저도 이거 너무 복불복이라 근데 당황하지 마세요. 아이가 우는 거 사실 우리가 당연한 거잖아요. 이 아이가 아 돌잔치니까 오늘은 빵긋 웃어야지 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손님들을 초대하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0846님께서 잠깐 스쳐가며 들었던 노래가 계속 입에서 맴도네요. 봉디는 어려서 모르는 노래일까요? 이승환의 기다린 날도 지워진 날도 듣고 싶어요. 저는 모르죠. 이승환 님은 조금 네. 이승환 님은 알아요. 근데 예전 노래인가 봐요. 네, 이 노래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이승환의 기다린 날도 지워진 날도 듣고 올게요.

0: 노래 듣고 왔고요. 제가 모르는 노래가 맞아요. 네, 제목을 두 번이나 틀렸네요. 죄송하고요.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이승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오늘 커피도 완판 되었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4: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6: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전화.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광고 듣고 왔습니다. 2부 끝곡으로는 리아나 제이지 엄브렐라 듣고요. 잠시 후 3부에는 과거로 불시착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차오 퀴즈가 이어집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6: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라.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7: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9: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8: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9: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8: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9: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8: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0: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과거로부터 시작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84년에 불이 시작한 태교. 태교는 짝사랑하는 여학생에게 고백을 했다. 나 너 좋아해. 나의 엄지가 되어줘. 네가 설까치냐? 어쩌지? 나는 마동탁 스타일 좋아하는데.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설까치가 엄지를 사랑하듯 영원히 널 사랑할게. 웃겨. 엄지처럼 작은 게. 너에 대한 내 마음은 우주처럼 커. 웃기고 있네. 엄지처럼 생긴 게. 야, 너 진짜 뜻자자 하니까 너무한다, 어? 말 다 했냐? 속이 엄지 손톱만큼 작은 태교는 그날도 차였다. 여기서 문제. 공포의 외인구단 아마겟돈, 남벌 등 수많은 히트작을 남긴 대한민국 대표 만화가죠. 과연 누구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 뽑아서 버거 세트를 드립니다.

0: 애니메이션 아마겟돈의 OST 김신우의 말이 듣고 왔고요. 80년대 한국 만화계의 중심이었죠. 정답은 이현세입니다. 버거 세트를 받으실 당첨자는 아침복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현세 작가님 하면은 역시 공포의 외인 구단을 빼놓을 수 없죠. 까치, 오해성, 엄지, 마동탁 캐릭터가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어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 만화는 영화로도 제작이 됐고요. 아마 그 당시에 꽤 흥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거기 공포의 외인 구단처럼 훈련을 하면 안 돼요. 부상당해요. 네. 선수들이 네, 견딜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 예전이니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화방이라는 게 있었던 거 아시나요? 만화책을 집으로 빌려올 수 있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잘 몰라요. 저 웹툰. 저 웹툰 세대라 저는 잘 모르고 네. 황PD 너무 잘 알더라고요. 막 거기서 짜장면도 먹고 뭐 라면도 먹고 그랬다고 하는데 예, 저는 잘 몰라요. 네,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0: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샘플에.
1: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2: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3: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2: 7월 7일부터 14일까지
3: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4: 제주항공
3: 찜.
5: 광고 듣고 왔습니다. 4777님의 신청곡입니다. 21개월 딸내미 보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평소엔 꼬꼬마 아기인데 라디오에서 노래만 나오면 무아지경으로 춤을 춥니다. 둠치 둠치 흔드는 뒷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벌써부터 걸그룹 센터 노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봉디 목소리를 들으며 아기의 재롱을 보고 있으면 육아 피로가 싹 풀립니다. 그냥의 우리 사랑은 필름 같았으면 해요. 듣고 싶어요. 21개월이면 기저귀 차고 있잖아요. 네, 아, 너무 귀엽겠다. 그냥 우리 사랑은 필름 같았으면 해요. 듣고 올게요.

아이들의 순수 100% 유치함, 어른들의 때 묻은 유치함,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유치한 순간들을 만나봅니다. 유치봉짝.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로 인해서 뒤통수가 얼얼해질 만큼 당황스럽고 황당했던 사연들, 나 어렸을 때 봤던 유치한 행동들,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어른아이인 사람들의 에피소드 등등, 일상에서 겪은 모든 유치한 상황들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된 사연 중에 추첨을 통해서 밀크 푸딩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바로 유치봉짝한 사연들 만나볼게요. 5974님께서 딸이 요즘 뺄셈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뺄셈 하는데 손가락 두 개가 모자라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딸이 그래서 짝꿍 손가락 빌려서 했지 하네요. 잘했네. 잘했군. 아우 너무 귀여운데 속이 막 답답해. 이렇게 수학 가르칠 때 너무 귀엽거든요. 이런 얘기들은 막 저도 이제 딸아이가 막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 막 너무 귀여운데 막 속은 터질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네요. 임기응변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는 천만 다행이고요. 네. 아우. 4914님께서 아들이 뜬금없이 아빠는 엄마 어디에 발현해서 결혼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아내 눈치를 쓱 보고 예뻐서, 특히 예쁜 눈에 반해서 결혼했지. 엄마 눈 되게 예쁘잖아.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꺄우뚱하더니 이상하다. 저번에는 엄마 눈에서 레이저 나올 것 같다고 하지 않았어? 레이저가 나와도 예뻐요. 네. 4914님이 은 그렇잖아요. 레이저가 나와도 예쁘고, 저희 아들은 최근에 그런 말 엄청 많이 해요. 저랑 이제 뭐 집에서 저희 배우자가 앉거나 어떤 스킨십을 하면 엄청 큰 소리로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요즘에 로맨스 금지.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 네. 4173님께서 심부름 시키려고 딸을 부르면 대답을 안 해요. 왜 불러도 대답 없냐고 물었더니 방에 있으면 하나도 안 들린다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제가 과자 먹으려고 조금 부스럭거리면 방에서 후다다닥 뛰어나면서 엄마 뭐 먹어? 하고 묻습니다. 부모님 말이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네. 노래 들을게요. 귀를 기울이면 여자친구.

노래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우리 봉글레들의 유치봉짝한 사연 소개해 볼게요. 소개된 사연 중에 추첨을 통해서 밀크푸딩 세트를 드립니다. 구지연님께서 잠자리 독립한 딸이 생각보다 혼자 너무 잘 자는 거예요. 혼자 자는 거 안 무섭냐고 물었더니 딸이 어차피 눈 감으면 엄마 있나 없나 한 개도 안 보여 라고 대답을 하네요. 그동안 우리를 속은 거야. 왜냐면 독립하기 전에 보면은 꼭 옆에 있어야지 잘 수 있다라는 걸 엄청 어필하거든요. 근데 구지연님의 따님 말처럼 사실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옆에 있는 게 거의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옆에 있어야 된다라고 우겼는데 이 말이 정답이네요. 네, 많은 그 이제 아직 잠자리 독립을 안 한 많은 부모님들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아름 님이 제가 실수로 4살 조카를 살짝 밀쳤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손을 쫙 뻗더니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보물이에요 이러더라고요. 보물이라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건가 봐요. 그럼요. 저희가 네, 이렇게 비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됐죠? 보석가게 같은 데 가면 직원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고 저 보여주세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4살 조카가 정확히 알고 있네요. 김라니님께서 5살 딸아이가 TV에서 닷새라는 말이 나오자 닷새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오일이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9살 첫째가 그것도 모르냐? 다 세다는 뜻이잖아. 힘이 아주 좋다고 하며 의기양양해 하는데 그 뜻이 아니란다. 근데 정말 다 세 뭐 이런 거 물어본 거 아니겠죠? 엄마 다 세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건데 라니님이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9살 첫째가 맞는 것 같은데 다 세가 아니라 다 세가 뭐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다 세 이렇게? 아님 말고요. 노래 들을게요. 잭스키스 세 단어.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요즘은 월세 구하기도 쉽지 않고 월세 부담도 크다는 말 실감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서울에서 월세 얼마나 내고 살고 있을까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의 평균 월세는 124만 6천 원. 특히 아파트 월세 계약의 49%가 월 100만 원을 넘었고 월 300만 원 이상 계약도 10건 중 1건 가까이 됐는데요. 비교적 부담이 덜했던 빌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월세 100만 원이 넘는 빌라 계약은 올해 서울에서 4천 건을 넘어섰고 1년 새 42%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이제 서울에서 집값만큼이나 매달 나가는 월세가 더 걱정이라는 말도 괜한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순수한 아이들로 인해서 생긴 에피소드, 나 어렸을 때 해봤던 유치한 행동들,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어른 아이인 사람들의 에피소드 등등 일상에서 겪은 모든 유치한 상황들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치봉짝 소개된 사연 중에 추첨을 통해서 밀크푸딩 세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하승님이 주문한 새 TV가 왔어요. 기사님이 오셔서 설치를 싹 해주시고는 요즘 리모컨도 음성 지원되는 거 아시죠? 젊은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하면서 막 설명해 주셨어요. 옆에서 잘 듣고 있던 8살 아들이 기사님 가자마자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보다 훨씬 젊은데 왜 난 잘 모르겠지? 네, 그죠? 젊은데 왜 모르죠? 젊으면 바로 알아야 되는데 8살이면 많이 젊은 거거든요. 한창 때거든요. 저도 궁금한데요. 젊으면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네, 근데 이 음성 지원되는 거 저는 이제 그 뭐지? TV는 없으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이제 통신사에서 TV나 인터넷 볼 수 있게 돼 있는 것도 리모컨이 있잖아요. 거기도 음성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아, 더럽게 안 돼요. 아침봉 뭐 하면은 다른 단어가 뜨고 아, 너무 짜증나요. 네, 황 PD가 또 한마디 하네요. 젊은데 왜 안 되지? 이 공격은 좋았는데요, 황 PD. 이거는 약간 나의 어떤 한 부위를 팍 찌르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게요. 8살이라 그런가 내가? 임지영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 조카한테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3월에 학교 가기 싫다고 떼쓰고 힘들어했거든요. 그랬더니 조카가 선생님 자꾸 뭘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해서 요즘 너무 피곤해 이러고 있네요. 그러게요. 선생님이 좀 적당히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나는 우리나라가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입시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들? 막 그렇게 다 이렇게 똑똑해질 필요가 있나요? 다 막 수학 막 미적분 해야 되고? 좀 모르겠어요. 진짜. 네. 저희 제작진이 소신발언이냐라고 하는데 아니 뭐 소신발언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니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들 진짜. 그리고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진짜 너무 많이 어렵더라고요.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진짜 좀 쉬엄쉬엄 하면 좋을 텐데. 김리경님. 딸만 셋 있는 집입니다. 둘째 딸이 친구들이 나 요즘 예뻐졌대 라고 자랑을 하더군요. 듣고 있던 큰딸이 나도 예쁘단 말 자주 들어 라고 받아쳤는데요. 듣던 막내가 큰언니는 집에서 가족들도 이쁘다고 안 하는데 누가 그래 하고 묻네요. 매운맛 대화죠? 다행이다. 이 막내가 남동생이었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있었을 텐데.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남자친구 만나고 있다고 하면 왜? 깊은 의문 알죠? 깊은 의문 플러스 단 한마디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한마디. 왜? 그 다음에 이런 거? 제정신 아니네. 네, 다행히 막내가 따님이어서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우 딸만 셋이면은 뭔가 계속해서 뭔가 막 여기서도 제잘제잘 저기서도 제잘제잘 막 이럴 것 같네요. 5643님께서 며칠 전 5살 딸 샤워를 시키는데

엉덩이에 눈곱만한 점이 생겼더라고요. 얘기를 하니, 엄마, 나도 너무 궁금해. 그점 잠시 떼서 보여줄래? 다 보고 다시 돌려줄게. 이러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그럴 때는 나는 사실 이렇게 어리면은 막 하긴 하는데, 자, 금방 봐야 돼? 이러면서 장난치는데 막, 아니 못 봤어. 근데 이거 금방 봐야 돼. 봤지, 봤지. 그러면 이렇게 우기잖아요. 그러면 봤다고 막 고개 끄덕이거든요. 이런 장난을 많이 쳤었죠. 퀵이네요. 5643님. 황 PD가 이 노래 선곡을 킥으로 했어요. 그 사연을 듣고요. 브라운 아이즈 점점. 듣고요. 이어서 아델의 Chasing Pavements 듣고 올게요.

브라운 아이즈 점점, 아델 체이싱 페이브먼츠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수정님께서 얼마 전에 달걀만 했던 수박들이 벌써 5kg, 7kg 정도로 많이 컸어요. 곧 출하를 앞두고 있는데 부디 그때까지 별탈 없이 쑥쑥 잘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 맛있는 수박 드시고 화이팅 하세요. 아이유의 셀러브리티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와, 5kg, 7kg요? 이게 변화를 지켜보면 이제 저도 그 저희 큰 고모께서 그 수박 농사를 과수는 엄청 크게 하셨거든요. 복숭아랑. 근데 그 어릴 때 기억에 드라마틱하긴 하더라고요. 드라마틱.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큰 고모면은 되게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서리를 하잖아요. 엄청 혼내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조금 친인척 관계고 큰 고모면 저희 아빠의 누난 거잖아요. 전 조카고 그러면 좀 봐줄 법도 한데 어우 큰 고모랑 큰 고모부는 정말 냉정하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어리니까 수박이 그리고 그런 수박들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잘 익으면 좀 쪼개져 있는 수박? 아니 그 정도 서리하는 거 좀 봐줄 법도 한데 어우 많이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아이유의 셀러브리티 듣고 올게요.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김창원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골뱅이,
6: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9: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11: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1: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12: 제주항공
11: 찜.
13: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14: 상큼함이 필요할 때
15: 와인 비니거
14: 굿,
15: 레드 와인 비니거
14: 베럴,
15: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14: 베르디.
15: 리센네처럼 상큼하게 굿,
14: 베럴,
15: 베르디.
14: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3: 카사베르디.
16: 발효식초 광고.
1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9: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진이 왔다.
20: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9: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2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1: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9: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20: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21: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9: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2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봉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0K 다시 돌아온 계절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가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한류 열풍이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열풍은 말 그대로 뜨겁게 불어오는 바람처럼 문화나 학습의 열기가 빠르고 강하게 번져나가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말에는 사회적 유행이나 쏠림 현상을 바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어휘들이 많은데요. 미칠 듯이 휘몰

0: 휘몰아치는 바람을 뜻하며 사회 전체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급격히 쏠리는 현상에는 광풍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바람처럼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유행이나 새로운 기세를 뜻하는 돌풍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프레스.
8: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엘사, 모아나, 브루노의 공통점은 뭘까요? 애니메이션 주인공의 이름?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겨울왕국, 모아나, 엔칸토가 큰 사랑을 받았던 시기. 신생아들 이름으로 엘사, 모아나, 브루노가 확 늘어났대요. 특히 엘사의 인기는 압도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이름을 세상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 선물하는 것. 아마도 그 이름처럼 아름답고 용기 있는 삶을 살길 바라서겠죠. 여러분은 영화 속 어떤 주인공의 이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그 이름을 누구에게

0: 예, 선물하고 싶으세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1: 엘사?

7월 1일 수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서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듣고 왔습니다. 미국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겨울왕국 모아나 엔칸토가 사랑을 받았던 시기에 엘사 모아나 브루노란 신생아 이름이 확 늘었대요. 아기 이름에 사랑스러운 주인공의 이름을 선물하는 부모의 마음 이해가 가죠? 다 좀 주체적이고 굉장히 뭔가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 그런 역이라서 이름으로도 이렇게 살면 왜 이름 따라간다는데 잘 살 것 같습니다. 7199님은 저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요. 부자가 되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라는 축복의 말같이 느껴질 것 같다고. 토니도 괜찮네. 지원님이 전 웬디요. 영어 이름으로 학원에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피터팬을 좋아하는 아직 마음은 동심인 어른이라서 웬디가 피터팬 좋아했듯이요. 오 웬디. 우리 또 스브스에도 또 DJ님이 계시잖아요. 6240님은 우리 집 한 살 된 강아지 이름이 심바예요. 아 너무 귀엽다. 밀림의 왕 심바처럼 용기 있게 살아가라고요. 심바 너무 귀여운데요. 실상은 근데 겁쟁이에요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후엔 신의 초대석 있죠? 영화 눈동자의 김남희 배우님과 함께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 미담 목격담 모두 모두 환영하니까요. 지금 바로 무료

0: 인 고릴라나.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빨리 모실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젊음이 춤추는 광안리 해변이랬다. 밤하늘 드론 쇼가 황홀하고 SUP 타고 바다를 갈라더니 세계가 반한 빛나는 도시 여기가 문화도시 부산 소영구로구나. 소영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세트, 한식의 맛을 더한 온유가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정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둥둥이, 투명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패드, 토마스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를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제주 화장품 삼다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백화점의 꽃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를 드립니다.
1: 여러분은 지금 배우 김술록이 사랑하는
2: 배우 김영민이 사랑하는
3: 배우 박지연이 사랑하고
4: 배우 김윤석이 엄청 많이 사랑하는
5: 배우 조여정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도 영화처럼
0: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선물입니다. 전세계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102관왕을 수상한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 예매권, 김예원, 최자림 배우 주연의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 초대권, 현대인의 욕망을 블랙 코미디로 풀어낸 1인극 연극 플리백 초대권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

먹어서요. 고릴라 또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시내 초대석.

0: 쌍둥이 동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그 실체와 마주하면서 펼쳐지는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 눈동자의 김남희 배우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보는 라디오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오, 되게 멋있으세요. 막 머리가 뭐 작품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스타일을 바꾸신 거라고요.
1: 네네.
0: 다른 뭐, 작품 때문에.
1: 네, 오, 맞습니다.
0: 색다르고 멋있습니다. 네.
1: 진짜예요?
0: 네네, 진짜로 되게 잘 어울려요. 그 파마가 잘 어울리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1: 고맙습니다.
0: 어디 저기 산골에 있는 의사 선생님 같아요.
1: 그 멋있 좋은 말이죠?
0: 아, 좋은 말이에요.
1: 고맙습니다.
0: 주영님이 나비 배우님 분홍이방 두 번째시네요. 맞아요. 어, 지난주에 황제 파워에 또 나오셨어요.
1: 맞습니다.
0: 와, 네. 또 7199님은 나비 배우님 뭔가 자유로운 그래 이런 느낌, 자유로운 예술가 같은 느낌이 아. 너무 좋대요. 멋있어요. 맞아요.
1: 아, 사실 좀 제일 듣고 싶은 멘트이기는 해요.
0: 오, 맞아요. 그런 네, 느낌.
1: 조금 이렇게 보헤미안하면서도 오. 자유로우면서
0: 맞아요.
1: 약간 좀 이렇게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로 오. 요새 조금.
0: 이야. 알겠습니다. 8330님이 남희 배우님이 시네타운에 나와서 그 멋진 동굴 저음 목소리 들려주던 게 어제 같은데 그게 벌써 네. 와 3년 전이래요 이게.
1: 와, 예, 아.
0: 와, 저와 함께했던 영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로 나와주셨는데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고 싶어서 뭐 나오신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노리고 있으시잖아요.
1: 아,
0: DJ 자리.
1: 맞아요. 근데
0: 그때도 그, 막 달라고 하셨었어요.
1: 그렇죠? 3년 동안 잘 버티시고 네. 계셨네요.
0: 제가 혹시 네. 넘기게 된다면
1: 그때도 막 이렇게 네. 밀어내듯이 잘 쫓아내셨는데
0: 아, 네. 아, 빨리 네. 가라고 했는데 네.
1: 아, 진심은 근데 정말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호시탐탐 노리고 계신 것 같아요.
1: 사람이 일이라는 건요 네. 또 열심히 해야죠.
0: 네.
1: 근데 또 하다 보면
0: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공호사님이 남인님 하면 그 CF 생각나는데요. 어, 맞아요. 이 여주인공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계속 얘기하길래 봤더니 야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1: 아,
0: 그 찐부부 아. 일상을 그렸던 CF
1: 예, 예.
0: 진짜 리얼하셨는데 두 분 다 와 이게 조회수가 3,700만 너무 인기가 많아서 2탄까지 찍으셨잖아요.
1: 네네,
0: 그것도
1: 네.
0: 봤는데 와 너무 진짜 이거는 필모에 올려야 되는 그런 광고인
1: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배우로서 잘 못 나가니까 이 광고를 더 많이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0: 아유,
1: 거의 이게 제 대표작이 될 정도로
0: 오, 너무 그래서. 좋죠. 하면서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1: 아, 힘들었어요. 그때는
0: 어,
1: 감독님께서 그 드라마 연출처럼
0: 네.
1: 되게 테이크도 많이 가시고
0: 오.
1: 연출도 되게 디테일하시고
0: 아, 그래서 그렇게 나왔구나.
1: 저는 힘들었는데 근데 결과가
0: 어. 뭐. 너무 좋더라고요.
1: 네.
0: 아,
1: 네.
0: 그래서 나올 때까지 막 하셔서 하셨구나.
1: 그래서 이제 뭐 3탄까지 한번 가보자 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제 의지는 아니겠죠.
0: 오. 근데 아무래도 그 같이 했던 친구분은 아직 미혼이시고 기혼이시니까
1: 네.
0: 좀 더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리드도 하고 뭐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1: 아니, 그 친구는 진짜 결혼도 안 하셨는데
0: 맞아요.
1: 파괴인이시거든요.
0: 에, 에.
1: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0: 네.
1: 하버드 연극영화과 출신이시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잘하시나 봐요.
0: 아, 그런가?
1: 하버드는 역시 다르네요.
0: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아 네. 너무 재밌다. 4964님이요. 남희 씨 직접 커피 드립장과 원두를 갖고 다닐 정도로 커피를 좋아한다. 어 근데 왜 우리 영화 찍을 때는 이거 우리 안 나눠주셨어요?
1: 아, 제 숙소에서 제 방에서 먹고 나왔죠.
0: 아 그래요?
1: 네네. 지금
0: 아,
1: 현장까지.
0: 아침에?
1: 네네네.
0: 아...
1: 저만 먹고.
0: 아 진짜요? 뭐 우리 방 그 층에 있는데 나눠줄 수 있잖아요.
1: 아니 거기 가면은 이제 현장에 테이블링 다 있고 하니까.
0: 아니 그건 또 그냥 뭐. 믹스커피잖아요.
1: 어, 아 죄송합니다. 미처 몰랐네요.
0: 아니, 어 이런 분인지 몰랐네, 세상에. 그 예능 촬영 때도 챙겨가서 장항준 감독님이 좋은 앤데 정상은 아니야라고 하셨다고. 도자기형 커피 드리퍼를 챙겨가셨다고.
1: 맞아요,
0: 이렇게 좋아하세요?
1: 맞아요. 네네.
0: 아, 되게 이렇게 잘 타시나 보다.
1: 그게 이제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연습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가 직접 내리다 보니까
0: 네.
1: 원두 선택부터 도구부터 예민해지는 거죠. 한종 감독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웃어봤나 보죠.
0: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죠. 이거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싶네요.
1: 근데 또 그게 또 어떤 장면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네. 또 멋있어 보이려는 느낌

0: 들어가지고
1: 아.
0: 저는 아, 막 재밌네. 이렇게 내추럴하게 그냥.
1: 네. 우리 당화님 해당화님이 제 친구는 남이 오빠가 너무 귀엽대요. 그 외에 호주에 만지면 안 되는데 너무 귀여운 동물 쿼카 닮았다고. 쿼카가 뭐지? 인간 쿼카라고.
0: 아, 그 호주에 있는 어떤 네. 동물이에요. 호주에만 오. 있는. 갖고 되게 그 까무잡잡한 털의 색깔이 어떤 귀여운 그 동물이 있습니다.
1: 오, 근데 웃는 게 너무 예쁘다고. 네네. 쿼카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여러분. 7495님은요. 남이 배우님 목격담입니다. 예전에 두산베어스 경기 보러 가셨는데 응원하러 오셨는데 이기니까 정말 물개 박수 치면서 세상 제일 행복해 보이셨다고. 아, 이때 뭐 시구가 아니라 진짜 그냥 가신 거예요?
0: 아, 시구를 하고 끝나고 이제 경기를 오셨구나. 이제 마저 다 본 거죠. 근데 뭐 야구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1: 야구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네네네. 아니, 우리가 회식을 하고 밤 늦게 끝나도 아침에 야구를 하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0: 아, 제가 그랬어요?
1: 네.
0: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건 그럴 거예요. 네. 네.
1: 그러니까 멀쩡하게 이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0: 그래서 이제 술 여기까지만 먹고 네. 나는 운동하러 가야
1: 맞아요,
0: 된다.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야구 거죠. 때문에 가신다고 막 그랬었어요. 네네. 지금도 하고 계세요?
0: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 아, 세상에. 포지션이 뭐예요?
0: 투수, 포수, 내야수는 다 하고
1: 다
0: 있습니다.
1: 네네. 와, 멀티구나. 쿼카 찾았어요. 너무 귀엽죠?
0: 네, 이 친구가 쿼카입니다.
1: 귀엽다. 이렇게 네. 웃는 게 해맑아서 붙여졌나 봅니다. 네네. 우리 헤라님이 나미님 최근에 시크릿이랑 함께 댄스 챌린지 쇼츠 영상 찍으셨다. 아, 춤도 추시는구나. 와, 의외네. 매력이 계속해서 나오네. 그때도 근데 불꽃 연기 하신다고 반응이 뜨겁습니다. 원래 이렇게 춤추는 거 좋아하세요?
0: 아니요, 전혀 뭐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못 추는데 이제 시크릿 멤버분들이 이번에 뭐 신곡이 나오셔서 같이 뭐 쇼츠로
1: 맞아요.
0: 예, 좀 이렇게 뭐 예.
1: 이것도 찾아봐야겠죠, 여러분.
0: 네.
1: 4030님은요, 남이 배우님은 작품마다 얼굴이 다 달라요. 미스터 선샤인 모리타카시 역으로 처음 알게 됐는데 스위트홈 정재현 역 너무 멋있었고 맞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 그 장남 진성준 역 너무 비열하고 아직도 쇼츠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0: 아,
1: 그리고 왜 그때 엑스트라로 나오셨던 그 장면도 계속 올라와요. 의사로 나오셨던. 그것도 와 진짜 도깨비에서 맞아요. 실제 본인 성격과 가장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작품이 있을까요? 뭐 다 담겨져 있겠지만. 뭐가 있을까요?
0: 다 나쁜 놈들하고 너무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1: 네.
0: 사실 저희 이게 다 섞여 있잖아요,
1: 돼.
0: 인간들이.
1: 맞아요.
0: 뭐 남들이 안 보는 저 혼자만의 모습일 때는 분명 진성준이 있을 것 같고. 괜히 또 사람들이 있으면은 정재현인 척하고.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네. 가장 뭐 이해하기 어려웠던 캐릭터, 힘든 캐릭터가 있을까요?
0: 이번 눈동자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1: 아, 진짜요? 왜? 어떤 부분에서?
0: 아니, 캐릭터가 이게 보통 캐릭터가 아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왜냐면 말씀드리면 바로 스포가 되니까.
1: 아, 그렇구나. 봐야겠어. 예, 그렇죠? 예. 그동안 뭐 악역을 해도 호평을 받고 따뜻하고 선한 역을 해도 너무 잘 어울리셨는데 실제로는 악역할 때가 편하세요? 아니면 선한 역할 때가 편하세요?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배우분들이.
0: 악역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1: 진짜요?
0: 하다 보니까.
1: 하면서 막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서 막 못해본 거니까 즐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쪽이신가요?
0: 맞아요. 저는 후자 쪽이고 이제 뭐 괴로운 거는 하나도 안 괴롭더라고요.
1: 진짜?
0: 그래 뭐 막 살아보지 뭐.
1: 이렇게라도.
0: 뭐, 예. 얼마나 그렇구나. 행복해. 뭐. 특히 돈 많은 악역. 그러면은 뭐 왕 같아요. 왕.
1: 와.
0: 물론 이제 마지막에 많이 맞고 혼나기도 하고 막 뭐 찢기고 피나고 막 하긴 하는데.
1: 네.
0: 뭐이 인생에서 못하는 거를 거기서라도
1: 꼭 한번 뭐 해보고 싶은 역할 있으세요? 뭐 많이 하셨지만
0: 하선 씨랑 언제 한번 다시 한번 연기를 해볼 수 있었으면
1: 진짜요? 네. 좋죠, 좋죠. 우리 그때 약간 멜로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 코믹이나 아니면 서로 막 죽고 죽이는 이런
0: 뭐가 됐든간에 뭐가 됐든간에 네. 하선 씨랑 한번 더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1: 감사합니다. 아이고. 8830님은요. 남이 배우님의 찐 매력은 연극에서 빛이 나요. 맞아요. 그동안 연극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태베랜드, 유래소리, 면회까지 재작년에 4년 만에 오르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이어서 막 하셨어요. 매너리즘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이라고요, 연극이?
0: 저는 좀 연극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자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시간과 뭐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좀 있잖아요. 근데 이 무대에서 연기할 때만큼 보람이 없더라고요. 그게 제일 뿌듯하고 보람되고
1: 안 떨리고 막 즐기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0: 예, 좀 많이 떨리진 않죠. 첫 공연할 때는 물론 떨리지만 조금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1: 나미님이 울트라 나미님 진짜 팬분이다. 나미님은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봐 주셨네요.
0: 제가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1: 뭐예요?
0: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1: 오토바이.
0: 그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된 게 있나 봐요. 뭔가 이러고 싶나 봐요.

0: 약간 역할을 하면서 생기신 거예요? 아니면 우연히?
1: 그게 다 겹쳤어요. 역할도 겹쳐서. 하면서 기르고 뭐 하다가 최근에 오토바이 도전하고 싶었는데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단추도 하나 더 풀고 막 예, 뭐.
0: 아,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어 그레이님 오토바이 타고 어디까지 갔다 오셨네요?
1: 이제 초보 발인이라서요. 제가 제일 많이 간 곳은 이제 파주 헤이리 마을.
0: 오, 아, 그래도 이제
1: 그 정도까지가.
0: 그러다 이제 전국 일주하면 이제 완전 매니아 되는
1: 그렇죠. 거거든요. 예, 네. 전국 돌고 이제 뭐 해외까지도 가고.
0: 맞아요, 뭐. 맞아요. 네, 발그레이님이 남이 배우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할 때 뭐 야구도 안 하고 이럴 때 뭐 하냐고.
1: 누워서 유튜브만 봐요.
0: 아 진짜요?
1: 자고 그냥 뜨는 대로 다 봐요.
0: 아 진짜.
1: 근데 뭐 같이 그럼 그거 다 말씀드려요?
0: 아니 아니요. 우리도 막 있네. 이렇게 보다가 끝나죠. 예, 맞아요. 예, 예. 어 남이 배우님 신청곡 하나 듣고 올게요. 유투의 어머 유투요? 오랜만이다. 아, With or Without You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연극 태베랜드의 주제곡이었습니다.
0: 아 그랬구나.
1: 영화 OST지만 네. 연극 OST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0: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에 캠핑 가는 분들 많으시죠? 장마철에 캠핑을 떠날 땐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댐 하류에 있는 캠핑장을 이용할 땐 댐 방류 경보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댐 수문 개방처럼 방류로 인한 갑작스러운 침수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방송이 나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대비와 실천이 있을 때 모두가 행복한 안전한 휴식이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7.7 SBS ANT에서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방송 조명, 영상 기자, 방송 엔지니어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7월 19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마음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5: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생활정보.
9: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어제 제주와 남부지방으로 장마가 시작됐고요. 오늘은 장마구름이 충청도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기점으로 중부지방도 장마가 돌입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여주에만 폭염주의보가 남아있고요. 서울과 경기, 강원 일부에 폭염주의보 모두 해제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로 어제만큼 덥겠고 장맛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부산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박하선의 시네타운.
1: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2: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배우 김남희도 좋아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시네타운이 언제부터 이렇게 재밌어진 거야? 내 허락도 없이.
1: 아우, 감사합니다. 와, 거의 한석규 선배님인 줄 알았어요. 와,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5101님이 시네타운 하선 니꼬잔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2: 시네타운 하선 니꼬잖아.
1: 아,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따서 써야겠다. 네.
2: 아, 예전에는 이런 거 다시 해달라 그러면 부끄러워가지고.
1: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미안해.
2: 부끄러워 막 이러는데 아. 이제는 뭐. 네.
1: 아,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희진님이 부드러운 목소리 들으니 야밤 DJ 하시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오, 진짜요.
2: 야밤이 야한 밤이에요? 아니,
1: 야간 밤. 야간. 아. 뭐 야한 밤일 수도 있고.
2: 이 야밤이란 단어를 보면 누구나 야한 밤이라고 생각하지
1: 않는데. 아,
2: 죄송합니다. 네.
1: 야밤 심야인데.
2: 야밤이다.
1: 그러니까 야밤 DJ 너무 웃긴 말이다. 심야 DJ.
2: 야밤 그 네. 야밤도
1: 그
2: 전 좋아요.
1: 그 야밤이죠. 네. 네.
2: 그것도 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1: 혜진님이 저번 주에 눈동자 봤대요. 무서울까봐 일부러 조조로 봤대요. 근데도 엄청 무서웠다고. 영화 장면이 다시 떠오르는데 역시 귀신보다 저는 근데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다고. 아, 그렇지만 또 아, 영화가 아유, 무섭죠.
2: 감사합니다. 네. 아유, 보러 와주셔서. 네.
1: 사사오님이 남인님 저 지난주 무대 인사 때 인사 나눴던 팬인데요. 사진도 찍어주시고 악수까지 청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제가 여기저기 영화 재밌다고 올여름 더위 싹 가셔줄 영화라고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다고. 항상 응원합니다. 남희 배우님 화이팅 하셨어요.
2: 고맙습니다.
1: 영화 눈동자 지난주에 개봉했습니다. 지금 바로 영화관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개봉 첫 주부터 무려 누적 관객 수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 남희 씨가 영화 눈동자 줄거리 설명을 해주세요.
2: 그 유전병을 앓고 있는 서진이라는 사진작가가 있는데요. 아, 미나 선배님이 연기하셨던. 그래서 어느 날 점점 이렇게 시력을 잃어가지만 그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그 쌍둥이 동생이 갑작스러운 의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누나인 서진 입장에서 아, 이 죽음이 심상치가 않다. 내 동생은 이렇게 그냥 갈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파헤치려고 하는 와중에 제가 형사로서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도움도 주고 위기도 도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가서 딴 어떤 반전이 나타나는 그런 영화거든요. 뭐 그 정도입니다. 네.
1: 네. 영화 눈동자에서 김남희 배우님이 맡은 도혁은 어떤 인물일까요? 극단적인 캐릭터를 많이 경험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아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2: 이게 정말로 제가 연기를 막 열심히 잘했다. 아, 이 캐릭터가 최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힘들었어요. 나중에 뭐 스포가 되시는 걸 보셔도 되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껏 없는 캐릭터는 확실해요.
1: 와.
2: 그래서 중간에 이거를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는 표현을 내가 해도 실패할 것 같다. 이게 관객들이 이해를 해줄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조금 많이 정점을 조금 다른 이상하면서도 독특한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1: 아, 여러분 더 기대가 되죠. 형사 도혁이 보호하고 있는 서진, 신민아 배우가 연기한 1인 2역 쌍둥이 서진과 서인은 어떤 성격의 인물일까요?
2: 동생 서인이는 조금 깐깐하고 왜냐면 도예가이기 때문에 좀 아트하고 좀 예술가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만의 세계와 아트 세계가 좀 있고 서진은 그런 동생을 조금 보호해주면서 그래도 언니니까 좀 지켜주려고 했던 인물이었죠. 네. 이 둘의 관계가 동생이 가기 전까지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1: 아, 그래요? 네네. 눈동자는 우리 남희 배우님의 첫 스릴러 영화래요. 그동안 너무 무서웠는데.
2: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받으면은 네. 저는 항상 모든 연기가 다 스릴러예요.
1: 아, 맞지, 그랬던
2: 아니
1: 맞지.
2: 나는 가만히 있어도 스릴러라 그러고 웃어도 스릴러고 행복하게 잘해줘 착한 척해도 스릴러고 뭐
1: 아닙니다.
2: 맨날 그건 스릴러야
1: 아닌데.
2: 난.
1: 그건 아닌데 굉장히
2: 근데 이번에 첫 스릴러라
1: 제대로 된 맞아요. 스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2: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아유.
1: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캐릭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돼서 중간에 하차를 고민하셨대요. 이 정도로 와 그럼 더 재밌겠다.
2: 아 진짜 네. 이건 뭐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서 촬영 2주 전에 감독님이랑 제아사 대표님이랑 급하게 연락을 했어요.

0: 아, 나 이거 못할 것 같다.
1: 아이고야.
0: 아, 이건 안 된다. 나 이거 한번 실패다. 나 말고 더 좋은 배우 쓰시는 게 맞지 않겠냐 하고 이제 설득하러 갔다가 오히려 설득을 당해서 돌아오기는 했죠.
1: 뭐라고 당하셨어요? 이거 남의 씨밖에 못하죠.
0: 뭐 감독님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와 이 신바의 신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절 믿어달라. 그래서 감독님의 눈빛이 그날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 믿고 가자. 저 사람이 눈을 보니까 할 수 있겠다 해서 예, 그리고 돌아왔지만 이제 뭐 아닙니다. 네.
1: 근데 이런 적이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0: 아, 저 못하겠다고 말한 적은 처음이에요.
1: 그랬을 것 같아요.
0: 네, 진짜로.
1: 근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배우들은 뭐 알지만 배우가 고통스러울수록 잘 나올 확률이 커요. 그 캐릭터와
0: 작품. 그거 느끼죠.
1: 네.
0: 맞는 것 같아요.
1: 거봐, 이거 얼마나 또 잘하셨겠어.
0: 배우가 편하게 하면은 그 작품이
1: 잘 안 되고.
0: 그저 그래. 그리고 맞아요, 나도 그 안 나와.
1: 맞아요, 맞아요.
0: 최근에 무슨 연극하시면서 어떤 연출님.
1: 아,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0: 그 속에서 엄청난 또 연기의 성장이 느껴졌다고.
1: 근데 진짜 성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좀 혼나야 돼요.
0: 공감합니다. 네. 정말로. 네.
1: 나미님이 시사회에서 영화를 처음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점이 뭐 충격으로 다가오셨어요? 다 알잖아요. 시나리오 봤으니까.
0: 이게 뭐
1: 무서웠어요?
0: 아니 저는 무섭지는 않았는데 그 시사회에서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도 전 영화를 보진 않았었어요. 따로 보여주기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안 맞아요. 본다고 했었고 제가 제 모습을 보는 게 약간 좀 두려웠어요.
1: 안 해봤던 그런 캐릭터라서
0: 잘했을까 이상하지 않을까 나 못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뭐 이 정도는 뭐 분장이 제가 어떤 분장을 했는데 그 분장을 제가 제 눈으로 보는 게 약간 좀 두렵더라고요. 걱정되고 아고 자꾸 이렇게 기피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시사의 날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1: 봐야지 한 번은.
0: 아이고 이렇게 보면서 그날 인터뷰를 하는데 저도 아직 제가 적응이 안 돼 있더라고요.
1: 또 안 봤던 또 모습이 나왔나 봐요. 저희는 또 너무 기대가 됩니다. 나미님하고 신민아 배우님의 또 케미도 궁금합니다. 근데 깍듯하게 나미 씨가 선배님이라고 부르셨다고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두 분?
0: 저보다 한 두 살 세 살 뭐 선배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시는 선배님이신데 근데 이제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일찍 활동을
1: 맞아요.
0: 하셨으니까 저한테는 되게 선배님 같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남성들에게는 약간 여신의 어떤 리스트에
1: 그럼요.
0: 계신 배우분이라 물론 하선님도 그러시고
1: 아유.
0: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선배님 하면서 친해진 게 시작한 것 같아요.
1: 어떻게 이렇게 근데 팬이었는데 티를 안 냈다고요 촬영장에서?
0: 저는 진짜로 근데 이렇게 막상 저분 유명하신 분 해도 현장에서 만나면은 그냥 우리가 같이 연기하는 배우로서 보이지
1: 맞아요.
0: 어떤 팬심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얘기 다른 선배님 만나도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1: 신민아 배우님이 남희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등장만으로도 느껴지는 아우라가 있다고. 뭐 맞아요. 그 캐릭터로 오시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연기 정말 진심이고 현장에서 집중력이 대단했대요.
0: 다 하잖아요 배우들. 뭐 저만 하는 건 아니에요.
1: 압니다. 네네, 진짜 네. 약간 모르던 사람이 나타나요 그 캐릭터가 돼서.
0: 그 정도는 아닙니다.
1: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또 느끼셨겠지요. 남희 배우님의 신청곡 하나 듣고 올게요. 루이스 봉파의 페르지 두지 아모르.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우연히 들었어요. 그냥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1: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0: 유림님이요,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덕분에 좋은 노래 알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싱어분 목소리가 남희 배우님이랑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다고.
1: 아
0: 오늘 상태. 네.
1: 그 약간 브라질. 네. 왜냐면 이 루이스 봉파가 브라질 출신 가수 분이세요.
0: 네.
1: 근데 뭔가 이 라틴 느낌도 좋고.
0: 맞아요. 네. 노래 잘 부르실 것 같아요. 목소리 좋으니까.
1: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아니에요. 하면 안 되더라고.
0: 아 보고 싶은데. 네,
1: 그리고 맨정신에는 노래를 못해요 제가. 울렁증이 있어서. 이제 술 먹고 놀러 가서 네. 막 즐기는 건 가능한데. 네. 아유 손 떨려요 저.
0: 주영님이 저 공포 영화 잘 못 봐서 보러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며칠 못 자고 불 켜고 잘 각오하고 보러 가야 할까 봐요. 이유. 근데 남희 배우님은 무서운 영화 잘 보시는 편이냐고?
1: 저도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봐요.
0: 맞아요. 이거는 뭐 쉽지 않죠. 혼자 있을 때.
1: 친구들이랑 이렇게 보거나 가족들이랑 보거나 하는데 그래도 보면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기분이 그렇게 그래져요.
0: 맞아요.
1: 혼자 보면은.
0: 무섭죠. 예. 지성님이 남희 배우님 반가워요. 저 저번 주말에 지인들하고 눈동자 보고 왔대요. 전에도 느꼈지만 진짜 남희님 연기 최고래요. 아 역시 배우분들 연기 차력쇼에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는 스릴러였다고 간만에 너무 재밌는 영화 보고 왔다고 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0: 사고오팔님이 눈동자 무대 인사가 지금 한창 또 진행 중이에요. 또 어떤 게 기억에 남냐고 물어봐 주시네요.
1: 사실은 제가 영화를 이렇게 상업 영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해봤자 뭐 작은 역할들이었으니까 무대 인사를 다녀본 적이 없죠.
0: 진짜요?
1: 저는 이번에 처음인데 아 아니다 우리 하선 씨랑 같이 다녔구나. 근데 이렇게
0: 무대 인사가 이렇게 커진 게 얼마 안 됐죠.
1: 그쵸. 네,
0: 릴레이로 막 하는
1: 이렇게 많이 하는 게
0: 네, 그게 지금 문화가 돼가지고
1: 처음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아 좋긴 좋은데 나중에는 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0: 이것저것 쉽지니까.
1: 그래서 뭐 이벤트도 해야 되고 맞아요. 막 귀여운 것도 해야 되고 뭐 춤도 좀 춰야 되고 율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사실 관객분들이 계시는데 네. 어떻게 안 해요.
0: 맞아요.
1: 이게 또 하나의 이벤트고 그리고 이제 경쟁작들의 다른 영화의 다른 배우분들이 또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0: 맞아요. 다들 열심히 하죠.
1: 그걸 느끼니까
0: 질 수 없지.
1: 이게 와요. 해야 된다. 더 하자. 더 하자. 더 하자.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0: 지금 네네. 즐기고 있죠. 이솔쌤님이 이거 재밌다. 영화 눈동자는 누구랑 봐야 재밌을까요? 1번 왼수 같은 친오빠, 2번 겁많은 남자친구, 3번 세상 든든한 부모님, 4번 그냥 혼자 본다. 고민 중이신가 보다.
1: 네.
0: 누구 데려갈지.
1: 야. 그래도 겁많은 남자친구분이랑 가야. 네네. 그래도 이렇게 붙어 있게 될 거 아니에요.
0: 너무
1: 네.
0: 무서우니까 재밌네요.
1: 여름 공포 영화의 특징은 이게 썸을 타시는 분들이시던
0: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1: 커플이시던 네.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8714님은 가장 뭐 섬뜩했던 장면 하나 골라달라고. 아니 뭐 많겠지만 그죠.
1: 뭐 섬뜩보다는 마지막 액션 씬이 있어요. 어떤 피날레 같은 그 액션 씬 장면이 그래도 나름 되게 재밌게 찍었거든요. 연출적으로도 조금 독특하게 찍었고 그 장면을 아마 관객 여러분들이 좀 기대해 주시면 마지막 장면까지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끝까지 봐라. 유나 오구님이 저 나미님 반려견 감나무 인별그램 팔로워래요. 오 반려견 인별그램이 있어요? 요즘 사진이 너무 뜸해서 잘 지내고 있냐고.
1: 아
0: 망원시장 산책을 자주

0: 가시나 봐요.
1: 네네.
0: 감나무예요. 이름이 너무 귀엽다. 왜 감나무예요?
1: 일단 이 강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집 앞에 나무가 있었는데 아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다는 오. 마음에 했더니 이게 감나무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이름을 감나무로 지었고
0: 이름이 나무인 거예요? 성이 감고?
1: 그렇죠. 아. 네. 저희 집은 망원동이라 네. 망원동에 좀 아무렇지 않게 맨날 자주 출몰하니까 오. 온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친해지고 있어요.
0: 오.
1: 그래서 강아지도 데리고 많이 다니고
0: 잘 지내고 있어요. 왜 안 올리세요?
1: 뭐든지 제가 이렇게 꾸준하지를 못해요.
0: 아. 연기만
1: 뭐,
0: 꾸준히.
1: 아 그것도 뭐.
0: 아유 꾸준히 안 올리시는데. 은경님이 입담 넘치시는 배우님 너무 재밌으셔서 예능하셔도 잘하실 듯요. 좀 하셨잖아요. 혹시 앞으로 해보고 싶은 예능이요? 근데 저랑 홍보 때문에 예능 가셨을 때는 조금 별로 이렇게 힘들다고 하셨어요. 근데 같이니까 한번 해봤다고 막 이랬었는데 그 사이에 막 예능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이거 뭐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적응이 되니까. 근데 예능 좋아해요.
0: 잘 어울리세요. 네,
1: 아마도 또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가서 이렇게 연예인 분들 보니까
0: 맞아요.
1: 신기하고 재밌고.
0: 형남님이 올해 하반기 시작일이네요. 남희 배우님 2026년 하반기 큰 계획 뭐 계획한 게 있으시냐고. 새 작품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시니까.
1: 네. 이거 뭐 드라마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 마무리하고요. 하반기에는 뭐 연극을 또 하나 하기로 했는데
0: 와.
1: 장진 감독님의 꽃의 비밀이라는 작품인데
0: 와, 재밌겠다.
1: 거기에 캐스팅이 여자 배우분들이 네. 많이 나오시는데
0: 맞아요.
1: 하선 씨도 같이 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득.
0: 네, 감사합니다. 네,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1: 네.
0: 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와서 남희 배우님과 함께 끝인사 나눌게요.
1: 네. 쇼리 실라!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1: 네, 림님은요. 영화 눈동자 흡입력이 너무 강해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반전 놓치지 마시라고 꼭 보러 가세요 여러분 하셨습니다. 우리 진숙님은 남희 배우님 이번 주말에 눈동자 보러 가려고요. 예매 완료했다고. 남희 배우님 매력에 빠져들 거라고 이렇게 다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2: 고맙습니다.

0: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영화 눈동자. 지금 바로 영화관에서 만나실 수 있죠. 눈동자 관람을 앞둔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여러분 오늘 덕분에 이렇게 하선님도 만나고 눈동자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좀 보시고 더위 잠깐 잊을 수 있었으면 전 그걸로 만족해요.
0: 이야.
1: 네, 뭐 마음 깊이 평생 인생 영화까지는 전 바라지도 않지만 올 여름 그리고 재미와 스릴러 느끼시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네, 남희님의 또 인생 연기 보러 가야죠. 끝곡은 남희 배우님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러브 어페어에서 야 노래를 굉장히 다양하게 들으시네요. 엔니오 모리꼬네 러브 어페어 엔드 크레딧 추천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1: 이 작곡가님을 너무 좋아해요. 다른 음악들도 그래서 영화 음악 찾다가 딱 첫 번째 찾은 게 러브 어페어에서 오랜만에 한번
0: 맞아요. 네. 영화 음악 하면 이분이죠.
1: 네네.
0: 이 곡 듣고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1: 오늘도 영화처럼
0: 아이 감사합니다.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6: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7: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9: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8: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9: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8: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9: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8: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2: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게다가 오늘은 2026년 7월의 첫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슴 아픈 한 대신 다른 걸 하나 품어볼까요? 뭔가 좋은 일 하나는 생기겠지 하는 그런 희망이요. 오늘 점심 메뉴 맛있는 거 나오면 좋겠다. 오늘 커피 쿠폰 딱 당첨됐으면 좋겠다. 희망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다고 세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주가 희망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작은 기적이 찾아온다. 7월의 첫 페이지 기대감으로 꽉꽉 채워볼 시간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듣고 왔습니다. 사람이 한을 품으면 5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요, 사실 7월의 첫날부터 그러고 있으면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희망이나 기대 하나씩 품어보자고요. 또 몰라요, 진짜 이런 기대들이 이루어져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기적 같은 또 7월의 첫날이 될지도요. 다들 7월에 좀 어떤 희망을 좀 품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도 아시겠지만 연극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또 주디의 첫 연극이잖아요. 이제 7월 11일에 첫 공이 올라가는데 진짜 계속 꿈꿔왔던 일이긴 한데 막상 다가온다고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설레고 뭐 오만 가지 감정이 좀 교차하는 것 같은데요. 연극 무사히 잘 올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입소문도 타서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작은 희망은 아니고 아주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기적 같은 그런 7월, 8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주님들도 그런 일들, 바라시는 일들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라도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은총님은 7월의 첫날 소소하게 진짜 커피 쿠폰 받아봤으면 그냥 작은 희망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 희망 더 지체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오늘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또 우리 남소영님께서는 우와 오늘 설이 나오겠다. 임지연 배우님 목소리 들을 생각에 벌써 설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드라마 멋진 신세계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오늘 또 서리가 또 우리 임지연 배우님이 나오는 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자, 12시에는 우리 신서리가 드디어 옵니다. 이따 2, 3부 드라마 멋진 신세계에서 신서리 역으로 활약한 배우 임지연 씨가 주터뷰 함께해 주실 거예요. 오늘 손님 맞이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 있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와서 시크릿 주주로 돌아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평창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젊음이 춤추는 광안리 해변이랬다. 밤하늘 드론 쇼가 황홀하고 SUP 타고 바다를 갈라더니 세계가 반한 빛나는 도시 여기가 문화도시 부산 수영구로구나. 수영
6: 얼음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0: 맛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쭈쭈 안녕. 나 또 왔어. 이상하게 분명 아는 단어인데 분명 아는 이름인데 생각 안 날 때 많지 않아? 그래서 있잖아 그거 이 말만 한참 반복하게 되고 말이야.
1: 아버지, 여기 세탁소 생긴 거 이거 알고 있으셨어?
2: 아이, 나도 오늘 처음이요. 근데 그 요즘은 저 드라이 그거 얼마나 하냐? 여태 겨울옷 드라이도 못 맡겼는데 들어가서 저 가격이나 물어보자.
3: 어서 오세요. 12시엔 세탁소입니다.
2: 노래가 좋네. 아이, 요즘 세탁소가 아주 세련되네. 노래도 이거 좋은 거 틀어놓고.
1: 아, 근데 아버지, 아, 저 사장님 누구 닮지 않았어? 아, 그 누구 있는데?
2: 아이고, 씨, 나는 잘 모르겠는데 윤준아 뭐 아는 양반이랑 닮았냐?
1: 아우, 그 있잖아, 저기 장발에 컬 들어가고, 아, 빈티지한 문학청년 느낌의 뮤지션. 나비, 나비.
3: 아, 전나비요?

0: 아우 사장님 맞아요. 잔나비랑 완전 똑같이 생기셨다. 아, 그 노래 부르는 사람 그 이름이 저기 그거잖아요. 최 모시기 그 아 최정은 씨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1: 아유 연진아는 아직 나이도 어린 게 그렇게 깜빡깜빡했었냐. 더 나이 들면은 어쩌려고 그려.
2: 근데 나만 해도 뭐 단어 자꾸 까먹어서 다르게 얘기하고 민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얼마 전에는 회사에서 말이야.
0: 자 오늘 예 회사가 영 썰렁합니다. 그래서 점심 메뉴도 간장에 조린 알감자 조림이 나온다는데 예, 근데 저기 저 빈자리는 누굽니까?
3: 아유 사무실 기강 난리도 아니야. 현두씨 저게 김대리 자리 아니야? 김대리 연락 없어?
0: 어 늦으실 분이 아닌데 안 그래도 현영씨가 연락해본다고 했거든요. 어 저기 현영씨 오네요.
3: 현영씨 김대리 어떻게 된 거예요?
2: 아 저 그게 아저 김대리님이랑 통화했는데요. 아 잠깐만요. 아 분명 방금 들었는데 왜 또 생각이 안 나지? 아이 그 갑자기 그 얼굴에 마비가 오고 그 한쪽 눈이 잘 안 감기는 그거 있잖아요. 네 글자 그 구 들어가는 거 그 이구하나인가? 아 뭐 아무튼 그런 게 왔다 그랬는데.
0: 이구하나? 아 현영 씨 너무 웃기다. 이구하나? 아 예 현영 씨 김대리는 파충류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예 이구하나 아니고 나야 구한 와사.

네, 잔나비의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7199님은요. 이구아나 너무 웃기네요. 근데 무슨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알아듣게 틀리는 게 너무 웃기네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느낌 오잖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 뭐 여러분 익숙하시잖아요. 이미 우리 매콤의 소영씨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틀리게 말해도 우리가 다 알아 듣게 얘기를 해줘요. 고릴라 게시판 유명한 거잖아요. 그 게릴 뭐였죠? 게릴라 고시판이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자, 오늘 시크릿 주주는 이구아나가 거기서 왜 나와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맨날 사람 이름 기억 안 나서 그 왜 있잖아 멋진 신세계 나오고 예쁘고 연기 잘하고 이렇게 가족들한테 인물 퀴즈 내고요. 단어도 자꾸 한 글자씩 틀려서 얘기하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부디 부장님이 제 이구아나 드린 만큼은 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주님께는 또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박혜영님은 저는 페페로니, 페페론치노 맨날 헷갈려요. 영양사인데도 그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심지어 그래요. 페페로니도 아니라고 합니다. 혜영님. 페퍼론이라고 합니다. 예. 또 우리 전혜진님께서는 저도 두물머리 생각 안 나서 두목머리. 두목머리라고 했다가 엄청 놀림받았어요. 또 우리 0431님은 메타세쿼이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 매 어쩌고 그 남이섬나무라고 얘기할 때 많아요. 알아듣기만 하면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 우리 허정현님은 저는 가끔 조카 이름도 헷갈려서 모르는 것 눈치 못 채게 그냥 첫째야 둘째야 하고 불러요. 첫째야 둘째야는 좀 티가 안 나긴 해요. 저도 좀 아는 분이 지금 아기가 이제 첫째랑 둘째가 있는데 야 이름을 진짜 말해 줘도 계속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티가 안 나게 하려고 차라리 첫째는 잘 지내 둘째는 잘 지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기는 우리 아기는 잘 지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티 안 나게 하려고 좀 그렇게 하긴 하는데 티가 날 것 같아요. 첫째 둘째로 딱히 정해서 해야겠어. 또 우리 7993님은 공감 100%입니다. 저도 가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딸에게 너 누구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했더니 딸이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이름이 순간 생각 안 나면 그냥 다정하게 아가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딸도 웃고 저도 민망함을 넘기게 되네요. 저희 회사 저희 그 실장님이 딱 단골 멘트세요. 야 너 누구야? 너 누구더라? 맨날 이렇게 너 뭐야? 하세요. 그러면은 현영이라고 하면 현영아 이렇게 얘기를 좀 해요. 아 얼마나 또 머릿속에 뭐가 많으면 그쵸? 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또 우리 6878님은 어린이집 선생님인데요. 학기 초에는 그냥 공주야 왕자야 불러요. 아 그러네. 이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특히나 많이 헷갈리실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름의 좀 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우리 5999님은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나 봐요 진짜. 우리 어머님 방지턱 많은 길 지나가는 길에 어우 여기는 무슨 이렇게 턱받이가 많냐 그러셨는데 저희 모두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가 뒤늦게 이상한 거 알아차렸잖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한 부류는 이제 이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알아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꼭 그거를 어머님 턱받이요? 턱받이? 라고 이렇게 놀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후자죠. 저는 꼭 그거를 꼭 짚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또 많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1부에서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 12시 21분 24초를 지나가고 있어요. 주주님들의 문자 계속해서 더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김태희님은요. 매일 주디 목소리만 듣다가 처음으로 고릴라 앱 깔고 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요. 몰래 엿보는 느낌 짜릿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태희님 감사해요. 자주자주 좀 훔쳐봐 주세요. 또 우리 3521님은 올해 처음으로 에어컨을 켰어요. 시원한 수박과 달콤한 자두 먹으며 시원한 마룻바닥에 누워서 책 보고 있으니 이곳이 파라다이스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주셨습니다. 요즘에 수박도 맛있고 자두도 맛있고 복숭아도 맛있고 그쵸. 근데 처음으로 에어컨을 키셨다니 너무 대단하세요. 사실 저는 예, 에어컨 킨 지 그래도 한 3주는 넘은 것 같은데. 또 우리 5953님은 주디, 교사인 저는 시험기간이 너무 좋아요. 지금 퇴근하는 중 하반기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기운 좋다는 팔공산 갓바위 가려고 열심히 가는 중입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선생님들은 시험기간이 좀 그래도 좀 숨통 트는 시간인가? 근데 시험을 준비하실 때 좀 힘드시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진짜 우리 5953님 하반기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주디도 응원하겠습니다. 또 우리 박지은님은요. 주디 4일 쉬고 와서 일하는 중이라 제게는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정신이 없는데 주디 목소리 들으면서 정신 좀 차려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은 조금씩 또 정신이 돌아올 겁니다. 또 우리 2516님은 12시엔에서 받은 쿠폰 후기 저도 올려봐요. 일요일에 베이비몬스터 콘서트 가서 주디가 보내준 커피 쿠폰으로 시원한 음료 마시며 보내다 시간 맞춰 입장했답니다. 고맙습니다 주디. 사랑합니다 주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2516님 저도 사랑합니다. 또 우리 유지혜님은 다이어트 한다고 요즘 쫄쫄 굶고 있는데 커피까지 안 마시니 너무 졸립고 일이 잘 안 되네요. 좀 있으면 아이 학교 시간도 되어가는데 나도 커피 마시고 싶어요 주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근데 지혜님 내가 커피를 보내드리기는 할 건데 지금 굶은 상태에서 드시면 안 돼요. 공복에 드시면 오히려 더 몸에 안 좋고 다이어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도 드시고 그리고 또 커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유은혜님은요. 경단녀인데 재취업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고 아이 셋 키우느라 의료기사직인데 친정동네였으면 진즉에 취업했을 텐데 지방러는 웁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참 제 주변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경단녀가 뭐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지금 현재 또 저는 일을 또 열심히 또 어떻게 기회들이 있어서 하고 있는 또 입장에서 이걸 또 온전히 100% 200% 300%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응원해요. 사실 이게 글쎄요. 정말 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럴 시간도 없기도 하고 일단은 저희는 또 은혜님을 너무너무 응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또 다른 또 경험이 있는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 은혜님을 위해서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꿀팁도 나눠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우리 은혜님 파이팅입니다. 자, 잠시 후 2, 3부에서는 주터뷰 배우 임지연 씨와 함께합니다. 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1부 끝곡으로 헤이즈 딘의 엔 줄라이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고릴라.
5: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6: 고마운 친구 있어요?
7: 준혁이가 저번에 저한테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요. 엄마가 준혁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 주셨거든요. 근데 준혁이가 안 사줘도 된다고 사준 걸로 친다고 해서 감동이었어요.
8: 제가 처음 전화 와서 친구가 없었는데 지연이가 저랑 같이 놀아줘서 고마웠어요. 지금은 지연이랑 제일 친하고요.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9: 제가 무거운 거 들고 갈 때 은성이랑 같이 들어줘서 고마웠어요. 다음에 은성이가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저도 도와줄 거예요.
10: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가 담긴 작은 행동 하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속에서 진심을 발견해보세요. 그게 오래가는 우정의 시작이니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은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함께 하면 하하임.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0: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2: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인터뷰를 진행한다. 주연용과 함께하는 인터뷰 주더뷰. 오늘 모실 게스트는요. 네, 오늘 온유얼 내리는 서리꽃 맹키로 아름다운 이 여인과 함께 조조조조 신나게 떠들어 봐야겠네. 우리의 심장을 핑크빛으로 물들여주며 행복과 설렘 가득한 멋진 신세계를 선물해준 배우 임지연.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오늘이 또 우리 임지연 씨의 12시엔 오, 웬일이야. 다들 근데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배님을. 네. 그리고 선배님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막 다른 인터넷 SNS에서 그런 반응들도 엄청 찾아봤는데 엄청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아니 라디오도 엄청 오랜만이실 것 같은데. 그렇죠. 마지막 라디오가 2022년에 5월에 컬투쇼.
1: 네.
0: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또 라디오 나와 보시니까 또 어떠세요, 오늘?
1: 엄청 설레면서 조금 긴장된
0: 그러니까 왜냐면 뭔가 평소 선배님의 텐션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세요 오늘.
1: 뭔가 생방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드물어서 오늘 과연 제가
0: 네. 아예 편하게 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그리고 그냥 편하게 있어주셔도 돼요. 이미 그냥 지금 선배 존재 자체가 너무 빛나고 아니 근데 오늘 너무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정말 너무 예뻐요. 네. 아, 또 우리 손슬기님은요. 지연 언니 오늘 흰색 원피스 너무너무 예쁘고 언니한테 너무 잘 어울려요. 언니 입으라고 옷이 만들어진 듯이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사실 또 위에만 보여가지고 원피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의 또 OOTD를 한번 또 살짝쿵 설명해줘요. 아.

0: OOTD가 뭐죠?
1: OOTD란 근데 저도 사실 이 OOTD의 정확한 아, 그 정확한 풀 그걸 모르거든요. 근데 OOTD가 그냥
0: 옷에 오, 대한 맞아요. 스타일에 대한
1: 오늘의 상황인가? 내 스타일은 약간 이런 컨셉이고 아. 이런 느낌이다. 아.
0: 아, 위에만 보셔서
1: 원피스는 아니죠.
0: 원피스인데 여기 청바지입니다.
1: 맞아요. 네. 완전 청순한 느낌수로다가
0: 여름을 맞이해서 한번 화사하게 시원하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1: 너무 예뻐요. 오늘 아 알려주셨는데 아웃핏 오브 더 데이의 약자라고 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가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6224님은요. 임지연 배우님 너무 좋아해서 작품 나오는 거마다 다 봤어요. 옥시 부인전도 정말 감명 깊게 봤고요. 새 작품 할 때마다 어떻게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정말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했어요. 멋져 용용 이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근데 진짜 계속 어떻게 보면은 더 글로리 이후에 하셨던 작품들이 쭉쭉쭉쭉 다 너무너무 잘 되지 않았나요?
0: 아닙니다.
1: 이게 뭐랄까 그냥 뭔가 늘 선배님이 그 다음 작품들 차기작을 뭔가 선택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보다 보면은 이 작품 자체가 너무 일단 재밌고 그리고 선배님도 연기를 너무나도 거기서 막 시원시원하게 막 명확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보는 사람도 신이 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뭔가 좀 팬클럽 뭔가 좀 뭐랄까 팬미팅에서 소감을 얘기하는 느낌인데 우리 이지은님은 와 진짜 너무너무 반가워요. TV 안 보는 제가 몇십 년 만에 드라마를 봤잖아요. 멋진 신세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좀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우리 이수민님 문자는 또 우리 지연씨가 한번 직접 소개해주세요.
0: 아, 제가 읽어볼까요?
1: 네. 우리 수민씨.
2: 까 우리 설이 우리 단심이 우리 지연언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멋진 신세계 끝나고 삶의 낙이 사라져서 우울했는데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지연언니를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1: 네,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또 고릴라 들어오시면 보는 라디오로 좀 생생하게 이제 아름다운 또 지연 씨를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또 우리 1048님은 우왕 주디랑 임지연님을 만나다니 주디가 임지연님 패러디하는 영상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몰라요. 지연님도 그 영상들 보셨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SNL에서 더글로리 박연진과 마당 있는 집 추상은 열심히 패러디 했었는데
0: 아 정말 많이 돌려봤어요. 저는 사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그냥 그 네. 포인트를 너무 잘 살려주셔가지고
1: 어머.
0: 제가 생각했던 그 포인트들을 그냥 그 톤에 맞춰서 너무
1: 제가 잘 했어요.
0: 너무 잘 살려주셔가지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1: 진짜 근데 그거 아세요? 저도 사실은 SNL에서 했던 패러디 중에서 이 박연진과 추상은 할 때 제일 재밌긴 했었어요.
0: 아, 그래요?
1: 제일 신나게 했었던 기억이 있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어디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배님께서 저한테 한영 씨 이제 또 뭐 안 해줘요?
0: 맞아요.
1: 물어보셨던 기억이 있어요.
0: 맞아. SNL 안 하신다는 얘기를 맞아. 듣고 요즘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1: 그러니까.
0: 계속 작품 따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1: 맞아.
0: 네,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1: 그러니까요. 네. 뭐 SNL이 아니어도 다른 어딘가에서 언젠가 제가 꼭 한 번은 네. 하도록 할게요.
0: 멋진 신세계 따라할 거 많았을 텐데 아쉽네요.
1: 그러니까요. 사실 진짜 아주 열을 올리면서 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제가 또 언젠가 한번 기회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강지원님은요. 예전에 주디가 임지연 씨한테 연진아 반가우면 끄덕여 하지 않았나요? 엄청 웃겼는데 하셨어요. 맞아요. 저희가 24년도에 청룡 시리즈 어워즈 핸드프린팅 맞아요. 행사에서 이제 같이 만났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 MC분께서 이제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임지연 씨한테 주연진을 제가 이제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선배님한테 연진아 반가우면 끄덕여 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혹시 어떠셨어요?
0: 아 그때 왜냐면 마주치는 거의 처음 마주쳤던 그때였어가지고 진짜 네. 너무 반갑고 정말 저에게 너무 연예인이어가지고
1: 미치겠다 진짜 미쳐 네. 아니 진짜 웃긴 게 제가 그 주현진하고 주상은을 할 때 되게 재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주상은을 할 때가 진짜 그럼 심지어 전 주상은이랑 이름이 붙은

지도 몰랐는데 주상할 때 너무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그때 아마 고규필 선배님 맞아요, 나왔을 맞아요. 때 제가 중고차 보러 가가지고 근데 제가 이 상은이로 가서 네. 여기에 뭐가 있나요? 막 이렇게 하고 네. 보고

0: 그 중고차 보러 가는 공터에서도 눈물이 났는데.
1: 아. 그때 상복 입고 상복 입고 맞아요.
0: 맞아요. 상복 입고
1: 그리고 그거랑 같이 더글로리랑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같이 또 패러디도 하시고 그랬죠. 뭐 짜장면 먹다가 갑자기 맞아요. 기상캐스터
0: 연재 씨가 기상캐스터인데 그거를 제가 거기서 짜장면을 먹고 있다가 뭐 주현영 기자 하면은 제가 아 네 하면서 아, 그 연진이가 이제 그 감옥에서 네. 하는 그런 거를 또 따라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 그 캐릭터 자체가 너무너무 또 강렬하고 연기를 또 맛깔나게 해주셨다 보니까 아, 저도 막 따라할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류리님은요, 멋진 신세계 팬들 사이에서 임지연 씨는 주토피아 토끼 캐릭터 주디, 허남준 씨는 여우 캐릭터 닉으로 불리는데 오늘 주디끼리 만나네요. 와. 우리 주현영 DJ도 주디예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서리꽃님은 지연 언니 조금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행복한 생일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게요. 네, 조금 늦긴
1: 생일이었어요.
0: 했지만 6월 23일에 네. 진짜 축하 많이 받으셨죠 그날.
1: 그때 저희 거의 막방 시즌이었어가지고 네, 막방 보면서 축하 많이 받고.
0: 그니까.
1: 네, 그리고 막 작가님이 그때 막방날 되게 선물도 막 해주시고 막 차 선물도 해주시고
0: 차 티
1: 네 티 선물 그리고 요새 뭐 골프를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막 골프 공이나 막 골프 옷 뭐 이런 선물 되게 많이 받았어요.
0: 뭔가 드라마 팬분들 그러니까 드라마도 한 지금 너무 또 잘 되고 있었다 보니까는 네. 이렇게 겹겹으로 또 축하 많이 받으셨구나. 네. 아유, 저도 늦었지만 너무 축하드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한참 지났는데요.
0: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올 거예요. 노래 듣고 또 마저 얘기 나눠볼 건데요. 남종의 하여튼 네. 듣고 다시 만날게요. 아니에요? 노래를 듣는 노래를 틀어주시는 거구나. 자 알겠습니다. 자 노래는 조금 이따가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마다 전국민의 가슴을 들었다 놨다 마구마구 설레게 했던 드라마 멋진 신세계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멋진 신세계의 시작과 끝이자 심장과 동력이었던 배우 임지연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이제 이걸 또 축하를 드리면서 BGM을 깔아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노래를 듣고 오는 줄 알고 듣고 싶었어요. 아니 정말 멋진 신세계가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요즘에 좀 어떻게 실감하고 계세요?
1: 사실 엄청 떨렸어요. 뭔가 이제 방송 방영되기 직전에는 진짜 많이 떨렸는데 막상 큰 사랑을 받았다고 뭐 하니까 반응이 좋고 막 이런 칭찬도 많이 받고 했을 때 좀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아요.
0: 진짜요? 그럼 어떨 때 그래도 그나마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1: 저희 같이 고생한 스태프들이 좋아했을 때 막 좋아하고 막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고 지내셨더라고요 그동안. 그래서 아 스태프들 너무 고생했는데 이렇게 이 결과에 막 행복해하는 모습이 사실 제일 값진 선물이고 사실 그 고생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거 보면은 아 너무 다행스럽다.
0: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걸 또 보면은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1: 정말 좋았어요. 다들 가족 같은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0: 맞아.
1: 그냥 그런 분위기가 좋은 현장에서 다들 고생하고 우리가 막 되게 분위기 좋게 끝났는데 또 결과가 안 좋으면 너무 뭔가 속상할 텐데.
0: 그렇죠. 씁쓸하죠.
1: 네. 그 결과에 인해서 또 더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아 진짜 다행이다.
0: 다행이다.
1: 아 너무 다행이다.
0: 맞아요.
1: 생각.
0: 맞아요. 아니 혹시 주위에서 들었던 이런 반응들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반응도 있어요? 해줬던 말들 중에서? 뭔가 좀 감동이었다든지 아니면 이건 좀 놀랬다든지 이 반응은 좀 재밌었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 혹시 있었어요?
1: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슨 이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되게 시골에 있는 되게 작은 만두 식당 있어요. 식당 집이었는데
0: 네.
1: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있는데 점심이라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제가 약속 시간에 좀 더 빨리 도착해서 먼저 앉아 있는데 그 거기 이제 그 사장님이 오셨는데 네. 멋진 신세계 너무 재밌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어머. 보더니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0: 어머 어머 완전 그냥

0: 그 인물로 네. 그 인물이 그냥 내 앞에 나타난 거니까
1: 너무 놀라셨나
0: 거니까.
1: 봐요.
0: 어머 어머.
1: 갑자기 막 놀라시더니 이제 놀라시고 신기해하시는 건 많이 저희가 겪잖아요.
0: 그쵸.
1: 근데 막 갑자기 저를 보고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0: 어머 웬일이야.
1: 너무 드라마에 몰입하면서 보다가 갑자기 이제 서리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니까 감동하셨는지 그거 뭐 보고 아. 되게
0: 다행이다.
1: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다.
0: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다. 그러게요. 와 진짜 뭔가 이렇게 막 알아봐 주시고 그런 경험들은 좀 네. 많이 있어도 이런 적은 또 처음이셨을 네. 것 같아요.
1: 막 그냥 기뻐해 주시고 막 같이 막 좋아해 주시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막 너무 그 드라마에 몰입해서 정말 막 우시더라고요. 우리 서리가 왔구나 막 이러면서
0: 아니 그러면 그런 비슷한 이런 비슷한 적이 또 없으세요? 예를 들면 뭐 글로리 했을 때 되게 막 이렇게 하는 글로리, 사람이 있었다든지
1: 그렇죠 많았죠
0: 그렇죠
1: 어쩜 그렇게
0: 하냐고
1: 어쩜 그렇게 독하냐고 그런 경우도 많고 아니면 네. 이제 옥시 부인 전할 때는 막 구더기 막 응원하고 우리 구더기 막 이런 경우
0: 이름도 왜 구더기예요? 아, 진짜 나 너무 그 드라마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팠는데 아 어머님도 너무 좋아하시죠?
1: 네 너무 좋아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이렇게 멜로를 제가 로코를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 최근에 이제 장르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0: 진짜 강렬했었잖아요.
1: 네, 조금 다 어둡고 네. 뭔가 밝게 웃는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엄마가 드라마 속에 이제 서린은 너무 밝은 캐릭터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엄청 막 입이 매일매일 근질근질 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 진짜. 또 우리 6371님은요. 언니 이제 자신감 가져도 돼요. 신설이는 언니 아니면 아무도 못해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 진짜 드라마 보면서 느낀 게 와 진짜 선배님이 진짜 제대로 된 뭔가 코미디를 말아준다는 것 진짜 술 말듯이 말아준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되게 막 이런 게 툭툭 웃기는 것들이 아니라 되게 다 뭔가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하면서 어려우신 건 없었어요?
1: 그 진짜 코미디 연기가 진짜 어려워. 제가 현영 씨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그 코미디 연기가 저는 되게 진지해야 되잖아요.
0: 아, 그러니까요.
1: 제가 진짜
0: 웃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1: 정말 그 상황에 제대로 몰입해야 되고 근데 그거 뭔가 웃기는 호흡? 뭔가 그 포인트를 잡는 거는 사실 저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호흡도 잘 맞아야 되고 또 감독님의 그 감독님과의 어떤 소통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그냥 뭔가 좀 안 웃기더라도 그냥 좀 한번 다 쏟아내 보자. 한번 몸을 한번 던져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라는 그런 거?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망가지는 거는 하나도 안 무섭잖아 지연아 라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0: 다이빙을 하셨구나
1: 네,
0: 그냥
1: 네. 던진 것 같아요.
0: 그게 너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김효신님은요. 너무 이뻐요 지연씨. 지연님 남주님 덕분에 새내기 초보 사장의 우울감 타파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멋진 신세계 정말 최고였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우리 허남준씨도 임지연씨가 잠을 못 자면서 촬영하는데도 대사 NG 한번 없이 정확히 준비를 하고 오셨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땠어요? 진짜 어떤 막중한 책임감이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렇게 열심히 또 준비를 하셨던 거겠죠?
1: 아무래도 좀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준비가 잘 돼야지 뭔가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왜냐면 너무 되게 시간이 없이 촬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조금의 부족함으로 뭔가 지체되는 그거를 좀 견딜 수가 없어 하는 사람이라서
0: 아니면 처지기도 하고 분위기가
1: 그래서 그냥 잘하고 싶어서 잘 나오고 싶어서도 있지만 뭔가 이 현장 분위기를 위해서 그리고 뭔가 다른 배우들도 사실 또래거나 후배들이 이번엔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냥 제가 좀 뭔가 수장으로서 파이팅 넘치게 하려면 뭔가 대사 인지를 내기에는 대사량이 진짜 많긴 했어요. 정말 많고 그리고 사리가 사실 옛날 언어를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쉽진 않았는데
0: 어떻게 인지를 한번 안 해줬지? 진짜 정말 이것도 책임감에서 나오는 그런 그리고 또 허남준 씨한테 조명 양보한 썰이 또 유명한데 아니 이거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조명을 양보했어요?
1: 그냥

0: 아, 남준이 조명 다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양보하진 않았어요.
1: 아, 그쵸, 그쵸. 아, 그래서 그러신 거면, 아니, 그런 네. 여자 배우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사실 네. 우리 좀 예민하잖아요. 네.
0: 근데 남준이가 또 운이 좋은 게, 네. 그냥 저희가 이제 뭔가 조명에 맞춰서 여기, 이 배우가 여기 쓰고 여기 서고 이러진 않잖아요.
1: 그쵸, 그쵸, 그쵸.
0: 쓰다 보면, 뭐, 어디는 역광이 하고, 어디는 약간 그림자가 떨어지고. 근데 이제 남준이가, 귀신같이 거기를 이렇게 되게 잘 섰어요.
1: 그냥. 그게 의도적인 건 아니었죠?
0: 절대 의도적이지 않게 네. 너무 멋있게 나올 수 있게 뭔가 설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 남준 이번에 진짜 너 멋있게 나와야 된다. 너 지금 조명 제대로 받은 거 너 좀 느껴지니? 막 이런 얘기를
1: 어머.
0: 이제 장난 삼아 재미 삼아 많이 해서 했던 것 같아요.
1: 근데 그런 장난 때문에 뭔가 좀 그렇게 막 분위기를 또 풀어주다 보니까 허남준 씨도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긴장도 풀어지고
0: 그쵸,
1: 하셨겠다.
0: 에이. 뭔가 또 멋있어 보이려고 하면 또 안 멋있잖아요.
1: 아 그쵸. 멋있어 보이려고 하면 네. 꼴보기 싫지.
0: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막 장난으로 풀어주면은 그러니까 서로 막
1: 맞아.
0: 나 지금 좀 예뻤어? 나 지금 좀 멋있었어? 이거를 좀 풀어주면 더 오히려 연기에서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이런 코미디 맞아. 물이고 또 그런 둘의 어떤 호흡이 필요했던 것들이 있어서
1: 그러게요.
0: 거의 현장에서 정말 너무 장난을 많이 치고
1: 그래서 그렇게 또 티키타카가 나올 수 있었던 거네요. 네.
0: 그래서 감독님이 그냥 드라마보다 지금 그냥 이게 더 재밌을 것 같다고 막 이런
1: 아 지금 찍어야 된다고 아, 그런 게 많았구나.
0: 둘의 대화가 더 재밌다고 얘기한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1: 자 그러면 저희가 이쯤에서 또 우리 지현 씨의 신청곡을 듣고 와서 또 네. 마저 더 얘기 나눠볼 건데요. 멋진 신세계 OST입니다. 서자영의 조용한 기적 듣고 올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오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했습니다. 주현영이 진행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은 멋진 신세계와 멋진 신서리를 만들어낸 대체불가 연기력의 명배우 임지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혜정님은요, 조명 양보한 것도 모를 정도로 서리도 너무 예뻤어요. 오늘도 너무 예뻐요 라고 보내주셨고, 또 우리 2641님 문자는 또 우리 지연 씨께서 한번 소개해주세요.
2: 언니 저 멋세게 패인 됐어요. 어제 감독님이랑 작가님 인터뷰도 다 보고 나서 정말 진심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멋진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더더더 드라마가 끝났다는 게 너무 슬퍼졌어요. 신설이 사랑해.
1: 그러니까 근데 진짜 뭔가 이 촬영장에 뭔가 그런 서로의 긍정적인 그 에너지, 열정과 이런 것들이 막 응집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진짜 그런 느낌, 그렇게 또 촬영하지 않으셨어요?
3: 맞아요. 그쵸? 그냥 애초부터 좀 시간이 촉박했었고 미팅, 감독님, 작가님 첫 미팅 할 때부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도 계속 서로 격려하고 그냥 아낌없이 좀 다 드러내고 이랬던 것 같아요.
1: 뭔지 알겠다. 네. 다 드러내고 그냥
3: 내 모습 자체를 다 드러내고 감독님도 작가님도 그냥 진짜 뭔가 어떤 각자 플레이가 아니라
1: 완전 한 팀처럼
3: 정말 한 팀이 돼서
1: 뭉쳤구나.
3: 네,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조금의 그 자존심 부리는 어떤 누군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현장에 그런 일이 되게 많잖아요.
1: 또 사람이 많이 모여있으면 어쩔 수 없이
3: 되게 그쵸. 다수가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근데 그냥 서로가 다 그냥 다 드러내놓고 하는 느낌? 그냥 나를 다 내려놓고 하는 느낌?
1: 네.
3: 네, 그래서 그냥 이제는 되게 오래 알고 지내고 싶

0: 분의 친구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친구 되게 정말 그러게요.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1: 동지들.
0: 내 동지를 만난 것 같아요.
1: 뭔가 그런 좋은 분들을 만나신 건 또 우리 지현 선배님이 또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니, 그런 영향을 또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맞아요. 우리 5981님이 멋진 신세계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이던데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는 우리 지현 언니 담당이었나요? 자 우리 허남준 씨가 임지현 씨는 내가 살면서 본 몇 안 되는 성격이 정말 좋은 분. 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요? 내가 살면서 본 몇 안 되는 성격이 정말 좋은 분이다.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진짜로 그렇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0: 아니 남준 제가 남준이를 그러니까 뭐라 남준이 치는 장난을 되게 잘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자기 그거... 장난 받아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1: 진짜요? 아, 이분도 약간 착하시구나. 그쵸?
0: 엄청 착하고 은근히 은근히 여린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1: 진짜. 자 이렇게 멋진 신세계에서 많은 배우분들과 티키타카를 나누셨는데요. 자 지금 딱 한 명에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면 혹시 어떤 분에게 전하고 싶나요?
0: 사실 고민이 좀 많이 되다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 아쉬웠던 거기서 사실 지효 역할에 서리와 지효 역할 그 둘의 장면이 재밌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1: 그러니까 네.
0: 그 서리와 지효 어떤 지효의 대결 장면들이 되게 많았는데
1: 네.
0: 사실 이 분량상 조금 이게 편집된
1: 어쩔 수 없이
0: 좀 많아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1: 그렇겠다.
0: 네, 그래서 한번
1: 우리 세희 씨한테 네, 그렇죠.
0: 이세희 씨와 함께
1: 네.
0: 평소에 되게 친하게 잘 지내서 한번
1: 그러니까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까 봐요 여러분. 네. 우리 지현 씨가 이제 극정에서는 라이벌이었던 지효 역이었던 이세희 씨한테 전화를 한번 걸어주세요. 어머 이거 진짜 바로 받으셨네. 어머 안 받으시면 어떡해. 세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12시엔 지연이야.
1: 어머나. 아니 우리 멋진 신세계 지금 우리 서리 씨가 와 계신데.
2: 아 죄송해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한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1: 네 우리 멋진 신세계 서리 씨가 지금 여기 와 계신데.
2: 네.
1: 네 지금 우리 지연 씨가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가 맞았나요?
2: 완전 맞았죠.
1: 근데 제가 들어봤을 때 지금 세희 씨도 좀 꽤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셨을 것 같은데 두 분이서 이렇게 좀 교차로 좀 이렇게 분위기를 메이크하셨어요?
2: 아 근데 이게 전 진짜 그 주인공이 어떻게 분위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현장이 진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2: 지연 언니는 되게 확고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하고 진짜 되게 편하게 다 소통을 했거든요.
1: 와
2: 엄청 유쾌하게 소통을 해가지고
1: 네
0: 제가 아니라 분위기 메이커는 세희예요 사실.
1: 아니 두 분이서 사실은 되게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우리 세희 씨도 좀 그런 분위기 메이커 역할 하지 않으셨어요?
2: 아 저는 근데 뭐 소소하게 조금씩 이렇게 좀 사이드로 하긴 했지만
1: 사이드에서 받쳐줬구나.
2: 네네 언니가 이렇게 메인으로 이끌어주면 제가 옆에서 톡톡톡 이렇게 했습니다.
1: 아유 케미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아니 지현 씨랑 함께했던 장면 중에서 혹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2: 아 근데 진짜 지현 언니랑은 매 씬이 진짜 다 좋았는데 제가 언니를 좋아해서 언니랑 만나는 씬이 다 좋았는데 저는 그 많은 씬 중에 먹는 씬도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1: 네.
2: 그게 거의 언니랑 두 번째 촬영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첫 촬영이었나? 근데 언니가 먹방도 잘하기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1: 너무 잘 드시잖아요.
2: 맞아요. 언니, 네. 언니가 앞에서 막 먹는 것, 잘 먹는 것도 신기한데 그 먹은 순서들을 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거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1: 아유 진짜로. 그걸 근데 다 어떻게 해내셨나 봐요.
2: 네, 근데 그걸 하시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저 와중에 저런 연기하고서 디테일을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놀라웠고 언니랑 싸대기 하는 씬도
0: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2: 맞아요. 언니랑 진짜 있는 힘껏 지지 않으려고 서로.
1: 아 진짜 아니 그런

0: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우리 또 우리 그 지연 씨한테 부탁드렸거든요. 세희 씨한테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냐라고 했더니 우리 세희 씨를 골라 주셨거든요.
1: 진짜요? 왜요? 네.
0: 아 그거 왠지는 우리 지연 씨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2: 뭔가 세희 씨는 그 세희 씨를 처음 만남부터 너무 저를 이렇게 정말 저희 팬인 것처럼
1: 맞아요
2: 해줘서 아 그냥 팬과 같이 연기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0: 그런 기분을 뭔가, 어떻게 느껴보지? 와.
2: 나 근데 그 문득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 나는 그렇게 대단한 배우가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라는 어떤 약간 부담이 약간 되기는 거예요.
1: 어머.
2: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새 막 뭔가 지치거나 뭔가 내 자존감이 막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새해를 만나면 막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0: 세며들었구나.
2: 완전 세며들어가지고 맞다 나 꽤나 할 수 있는 배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해를 만나면서.
1: 그래서 언니 눈물 날 것 같아.
0: 어머.
2: 그래서 내가 세희한테 주는 에너지보다 내가 세희한테 받는 에너지가 훨씬 많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0: 와, 진짜
1: 또 반했어요.
0: 현장에서
1: 어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해줄 수 있어요, 언니? 너무 기분이 좋아, 언니.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왜냐면 저는 제가 감독님 배웠을 때 이 작품의 주인공이 그 서리 역할을 지연 언니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와! 이걸 지연 언니가 지연 선배님이 하신다고 진짜 대박이다.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바로 확 이입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그 대본을 다 지연 언니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진짜 와 어떻게 하지 너무 기대되고 그리고 제가 진짜 근 3년 동안 제일 보고 싶었던 배우님이 같이 연기하고 싶었던 배우님이 지연 언니였거든요.
0: 완전히 인연이다.
1: 네 맞아요. 근데 언니한테 이런 말을 저 언니한테 이런 말 처음 들어요. 저 감사합니다. 네,
2: 제가 막 이렇게 표현을 잘 못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말해서 부끄러운 마음에 잘 표현을 못했는데 그래서 세희랑 하는 씬들 너무 재밌었고 막 한 씬이라도 막 편집한 거 막 알게 되면 너무 속상하고 이런 거예요. 왜냐면 그 기억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꼭 같이 한번 연기하고 싶고 나한테 너무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줘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 불려시 지호야.
0: 진짜 우리 불려시 지호님 그러면은 우리 서리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1: 저 지금 너무 언니한테 이런 말을 제가 너무 진짜 좋아하는 언니에게 그리고 저는 언니가 성장해가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이 배우가 이 캐릭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연기할까 그게 너무 궁금한 배우였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언니가 이렇게 배우가 존경하는 배우가 언니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인생을 잘 살았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언니 너무 고마워. 언니 진짜 기분이 너무 좋다. 언니 나 잘 산 것 같아.
0: 자 일단 박수 한번 칠게요. 진짜 너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세희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신 것 같고 너무 좋은 에너지를 가진 분이신 것 같고 서로가 서로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노래가 왜 이렇게 슬픈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진짜 두 분 이렇게 또 만나주셔가지고 저희한테 좋은 연기 티키타카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언니 진짜 언니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언니
2: 영광이었습니다.
1: 진심으로요 언니 정말.
0: 세희 씨 오늘 전화 연결 또 갑자기 했는데 되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1: 아니요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 또 뵈어요.
2: 감사합니다.
0: 좋아요.
1: 네,
0: 나중에 또 작품 홍보하실 때 나와주세요. 세희 씨
1: 같이 작품으로 만나요 우리.
0: 네 그래요. 안녕.
1: 네. 네 감사합니다. 벌써 끝나는구나.
0: 네.
1: 언니도 연락할게요. 감사합니다.
2: 네.
1: 임지연이 경쟁력이다.
0: 와.
1: 감사합니다.
0: 임지연은 경쟁력이다라고
2: 너무 귀엽지 않나요?
0: 너무 근데 팬 같다고 하신 말씀 너무.

0: 뭔지 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냥 아 그냥 너무 좋아 좋아 이게 아니고 너무 디테일하게 이 사람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와 진짜 너무 좋은 동료였을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또 막 저를 좋아해 준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전부가 아니라 그냥 세희를 보면 그게 너무 귀여운 게 평소에 막 그냥 일상에서 딴 데서 봤을 때는 또 샵이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밖에서 보면 언니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표현하는데 현장에서는 정말 또 지효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0: 불려시로 갑자기 네, 나타나는구나.
1: 불려시로 나와서 그 불려시 표정으로 막 나를 신서리를 잔뜩 질투하는 모습으로 막 나타나요. 막 그렇게 집중해서 연기하고 또 어디 뭐 이런 회식 자리나 이럴 때는 막 언니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이러고 나 이런 게 참 아 연기에 너무 진심이고 막 그 열정과 에너지가 아 나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0: 아 진짜로 촬영하면서 뭔가 소모되는 게 아니라 많이 받으셨겠네요.
1: 네 제가 진짜. 정말 많이 받았어요.
0: 그러니까 아니 우리 2848님은요 아니 저는 또 왜 울죠? 어후 두 분 너무너무 귀엽고 막 너무 좋아요. 다음 작품에서는 완전 찐친으로 나와주세요.
1: 좋습니다.
0: 이렇게 또 우리 우옥지님은 통화했던 분 누구예요? 검색해보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배우 이세희 씨입니다. 또 불려시 지호 역할을 맡으셨던 또 우리 정재은님의 문자는요. 또 우리 지현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네. 멋진 신세계 신서리와 차세계 현실 얘기도 너무 좋았지만 단심이랑 이현 왕자님 내용도 더 보고 싶었어요. 조선시대 씬도 진짜 아련하고 좋았거든요. 임지연, 허남준 배우 두 분 다 사극도 찰떡이셨는데 혹시 지현 배우님은 조선시대 씬 찍을 때 어떠셨나요? 표시 못해서 아쉬웠던 부분은 없나요?
0: 어땠어요? 뭔가 좀 아쉬웠던 부분 있으셨어요?
1: 아쉬웠던 부분 많았던 것도 왜냐면 단심 이야기가 사실 이현 대군을 만나기 전과 후 그리고 또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희빈이 되었고 또 희빈에서 어떻게 사약을 먹게 됐는지도 뭐 내용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신서리를 연구하기 전에 강단심이 먼저였기 때문에
0: 그쵸.
1: 단심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게 사실 씬으로 구현되는 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많이 풀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방송 보는데 그 단심이와 이현이 만날 때마다 막 그 제가 알고 있었던 머릿속의 내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진짜 아련하고 굉장히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0: 그니까 네.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편집이 된 거잖아요.
1: 네, 그쵸? 편집이 됐고 사실 너무 많이 풀기에는 또 서리와 세계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0: 거의 찍지도 못했겠네요. 네, 그렇죠. 네.
1: 근데 이제 그거 그 중간 중간 들어가는 그 내용을 하려면 거의 배우들은 전체 맥락을 알고 상상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상상한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막상 나오는 씬들은 적어서
0: 그러니까 아쉬웠겠다.
1: 참 풀 내용이 정말 많다. 진짜 아련하고 정말 애틋하고 애절하고 사실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고 그래서
0: 뭔가 그게 다 이렇게 뭔가 풀로 나중에 풀어져가지고 네. 대본집으로 딱 나오면 너무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1: 네 맞아요.
0: 그렇죠? 아쉬우니까 또 우리 8123님은요 혹시 푸꾸옥 드라마 멋진 신세계 제작진들이랑 여행 간다는 거 지연님도 가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포상유가 가시죠?
1: 네
0: 어떻게
1: 푸꾸옥으로
0: 지연님도 가세요?
1: 가야죠.
0: 다행이다.
1: 소규모로 이렇게 한번 여행 그냥 가는 걸로.
0: 사실 분위기도 너무 좋았다 보니까 포상유가 안 갈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뭐 보내주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뭔가 드라마 끝나고 나서도 다 같이 끝내기가 아쉬웠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렇죠. 또 우리 5828님은요. 허남준 씨가 차세계에게 신서리는 곰탕 같다. 슴슴한데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는 맛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신서리에게 차세계는 어떤 음식 같은지 한번 또 표현해 주세요.
1: 어떤 음식이요? 이거 어렵다.
0: 어려워. 이런 거 은근 어려워요.
1: 신서리는 곰탕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0: 네. 아 이거는 못 들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1: 언제 얘기했었죠? 남진이.
0: 이거를 얘기하셨대요.
1: 진짜?
0: 네.
1: 이렇게 표현력이 좋았나?
0: 그러니까. 슴슴한데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는 맛이다. 라고 했대요. 차세계는 어떤 느낌? 그럼 음식 딱 떠올리기 전에 약간 어떤 느낌인지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1: 음식.

0: 아, 이런 건 어려워.
1: 어렵다.
0: 그니까. 아니면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보셨다가, 네. 조금 이따가 한번 우리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1: 알겠습니다.
0: 네. 우리 5828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또, 공주 임지연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지연 언니, 이연과 단심 스피노프 드라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쓱의 덕후들이 간절히 기다려요.
0: 스피노프 드라마. 어떻게 이것도 이거 현실 가능성이 좀 있을까? 어때요?
1: 글쎄요, 작가님이
0: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뭐 회식 자리는 어디서라도
1: 회식 자리에 최근에 한번 얘기했어요. 왜냐면 아 단심 이야기 좀 풀어달라고 막 이제 작가님한테 장난삼아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작가님도 이제 너무 풀 얘기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되게 기분 좋게 또 드라마도 되게 잘 돼가지고.
0: 잘 네. 맞아요. 우리끼리만 사실 재밌었으면 고민하실 법한데 너무 많은 분들이 대중분들이 기다리시니까. 네. 또 우리 8123님도 스피노프 찍어주세요. 이현 단심 조선 적응기 청나라 간다며요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강현주 작가님 듣고 계시다면 한번 또 실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느까지나 또 바람이지만. 또 우리 유더희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지연 언니 이번 드라마를 찍으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본업 천재 지연 언니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1: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요?
0: 솔직히 너무 많았겠지만.
1: 너무 많았겠지만 행복했다. 사실 되게 원하던 장면이 배우는 나왔을 때 준비했던 거를 내가 딱 원하던 느낌과 원하던 연기를 해냈을 때 내가 스스로 느껴지는 게 딱 생겼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근데 네.
1: 저는 멋진 신세계를 하면서 제가 그 대본에 과연 내가 이 장면을 찍을 수 있을까 하는 씬이 가장 컸던 게 서리가
0: 네.
1: 단심이가 서리의 몸이 되면서 그 비 맞으면서 악착같이 살아낼 거다라고
0: 맞아.
1: 이제 울면서 이제 그 청계천 거리를 걸으면서 하는 씬이 있어요.
0: 그 장면이 네. 좀
1: 그 장면이
0: 없었어요?
1: 제일 어려웠고 그리고 되게 이 작품에 그리고 제가 이 표현한 이 캐릭터의 가장 큰 어떤 전부였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알맹이 같은 그런 씬이었는데 만약 그 씬이 내가 해내지 못하면 어떤 신서리의 몸에 빙이 됐을 때 이제 단심이가 살아가는 앞으로가 더 고단해질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대로 표현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이 잘 돼야지 얘가 앞으로 헤쳐나가는 이 길이 잘 될 거야 라는 나만의 어떤 그냥 그게 생겨가지고 과연 내가 이 비를 맞으면서 아 맞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를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고민과 그 두려움과 가장 생각을 많이 했던 상상을 많이 했던 씬은 딱 그 비를 맞으면서 정말 너무 추운 날이었거든요. 영하 네. 막 5, 6도 된 추운 날씨에 비를 맞으면서 딱 원했던 그 감정이 딱 나왔을 때 사실 진짜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어요.
0: 도파민 뿜뿜이었겠다. 네. 진짜
1: 너무 춥다. 와 너무 힘들다. 와 동시에 와 내가 너무 행복한 연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0: 너무 유의미했던 순간들이네요. 자 여러분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0: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클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4969님은요. 그래서 멋진 신세계 차세계는 어떤 음식 같아요? 지연 언니! 라고 보내주셨는데
9: 저는 차세계는 신설이한테 떡볶이?
8: 떡볶이. 맛있다, 떡볶이. 왜요? 왜요? 왜요?
9: 살쪄서 먹으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8: 미쳐 미쳐
9: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적당히 자극적이고 맵고
8: 진짜
9: 달고 짜고
8: 달고 짜고 그냥 자극적이고 멀리 해야 되지만 그게 안 되고 네. 그지만 나의 소울푸드고 네. 그런 느낌이죠. 우리 박상민님은요. 임지연 씨 토크도 너무 잘하시고 목소리도 라디오에 너무 잘 어울려요.
9: 아, 정말요?
8: 라디오 DJ로도 만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저도 계속 하면서 내내 그 생각을 했거든요.
9: 아, 진짜요?
8: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뭔가 나중에 뭔가
9: 언젠가. 너무 시켜주시면 정말 영광이죠. 그리고 사실 좀 그냥 되게 라디오를 되게 잘 듣고 즐겨 듣던 사람으로서 뭔가 그 DJ에 대한 약간 로망이라고
8: 로망 있죠.
9: 그 뭔가 목소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듣는 남에게 어떤 힐링을 시켜주는 내 목소리로
8: 그렇죠.
9: 그런 거는 로망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시켜주신다면
8: 그러니까 언젠가
9: 그럴 날이
8: 오기를. 우리 1994님은요. 지연 언니 많이 바빠요? 여유로워지면 스디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간절한 팬의 소망입니다. 스디가 스페셜 DJ거든요.
9: 아, 그렇구나. 네,
8: 그래서 뭔가 간혹 가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스페셜 DJ를 해주시기도 하는데 언젠가 정말 많이 안 바쁘시다면 그쵸? 기회가 닿는다면 인연이라면
9: 민폐가 만 되지 않는다면
8: 절대
9: 과연할 수 있을까요?
8: 그러진 않습니다.
9: 지금 옆에 앞에서 보고 있어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8: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선배님 무조건 다 하실 수 있고 일단은 지금 차기작도 계속 잡혀 계신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차기작 들어가시는 시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0: 어떻게 가능하실 때 어떻게 뭐 이렇게 저희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약서라도 사실 쓰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저희도 이제 마무리 네.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우리 지연 씨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아니요. 효영 씨 너무너무 네. 반가웠습니다.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다음에 우리 또 만납시다.
1: 네. 작품에서 만나는 날을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0: 그럽시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3: FM.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 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4: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5: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4: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5: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4: 02-2677-2677 IS 동서.
6: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7: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6: Don't worry, be 하겐.
7: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6: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8: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9: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0: 생활정보.
11: 여름은 장마와 태풍 그리고 푹푹 찌는 더위까지 식물이 자라나기에 몹시 궂은 날씨의 계절입니다. 이런 척박한 여름에만 만개하는 꽃이 있죠. 바로 능소화인데요. 한자 업신여길 능, 하늘소를 사용해서 하늘을 능가하는 꽃이란 독특하고도 강인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햇빛이 쨍쨍한 무더위에도 비바람이 부는 태풍에도 꿋꿋이 피어나는 능소화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만나기 쉬운 여름꽃 중 하나인데요. 담장이나 벽을 타고 자란 넝쿨에서 주렁주렁 피어난 주황색 꽃을 발견한다면 반갑게 맞아주세요. 여름을 보내는 우리들처럼 뜨거운 태양과 비구름을 모두 견뎌야만 피어나는 강하기에 더욱 매력적인 꽃 능소화입니다.
1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박서희님의 최애 만두가 변동됐다는 소식입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1위 김치만두, 2위 군만두, 3위 갈비만두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7월 1일부로 바뀐 서희님의 만두 원픽은 납작 비빔만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구들과 제주도로 환갑여행을 떠난 2089님, 각자 남편에게 사랑해 딱 세 글자만 보내고 답장이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이 오늘 삼겹살을 쏘기로 했다는데요. 현재 친구들 모두 남편에게 답장을 받았지만 2089님 휴대폰만 여전히 조용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이 톡을 읽고도 씹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2089님은 이 웬수 같은 남편 집에 가면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를 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입니다. 정한울 님이 20분을 걸어 할인 행사 중인 옆 동네 마트에서 수박 한 통을 사왔다는데요. 조금 전 집으로 돌아와 수박을 쪼개본 결과 씨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한울 님은 7월 첫날부터 운이 제대로 터졌다며 기쁨의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수박 야호!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별단 위에 이어서 리센의 러브 어택 듣고 오셨고요. 우리 신은영님이 대박 진짜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잘못해서 주파수 넘긴 줄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아까 근데 살짝 고민하긴 했어요. 아, 야, 오랜만에 연진이 기상캐스터 느낌으로 가야 되나? 아, 조금 고민하다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또 괜히 이제 민폐 끼칠까봐 그냥 이렇게 쓱 했어요. 자,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그리고 공연 선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미라클라스 콘서트 글로리 인천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려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신청해주시거나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우리 0705님은요. 주디 3일차 시험 마치고 나올 고2 딸 기다리며 학교 앞 숲길 일찍 와 걷고 있어요. 이곳 포항은 비가 조금 오는데 나무와 흙냄새가 너무 좋아요. 문자로라도 이 냄새가 전해질까요? 우리 0705님 진짜 신기하게도 전해졌어요. 왜냐면 비가 조금 오는데 나무와 흙냄새가 너무 좋다고 해주시는데 순간 제가 예전에 저희 엄마랑 제주도 이제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그때 살짝 습했고 비가 조금 뭐 온 후였었나 그랬는데 그때 맡았던 그 나무와 흙냄새가 갑자기 확 떠오르면서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또 우리 7400님은 주디 그거 아세요? 여기는 네일샵인데요. 손님 오시면 제가 보라 화면을 못 봐요. 그래서 아까까지 임지연 씨 보려고 손님도 일부러 안 받았어요. 오늘 주탑에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는 다시 일 열심히 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거는 찐 지연 씨 팬이에요. 그 또 지연 씨 보라에 집중하려고 사실 나중에 또 너튜브로도 다시 올라오고 할 텐데 지금 딱 이렇게 챙겨보려고.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아까 주터뷰에 나와주셨던 우리 지연 배우님의 신청곡 시간 때문에 못 들려드렸는데요.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 들려드리고요. 노래 듣고 와서 문자 더 소개해드릴게요.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 듣고 왔습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뭐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최은진님은요, 카페에서 일하는데 도시락 싸기 귀찮아서 스테비아 방울토마토하고 샐러드 싸왔어요. 주디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은데요.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힘들게요. 라고

보내주, 어머, 제가 잘못, 스트레스 받는데만 보고 제가, 힘들게요. 힘드실게요. 인 줄 알고, 힘낼게요를 잘못 읽어버렸네. 아, 그니까, 힘들게요. 그러니까, 힘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수미님이 그래도 안 듣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수미님이 아주 열심히 홍보해 주세요. 아, 또 6224님은요. 어제 12시엔 인별그램 스토리 보고 브랜드 대상 12시엔 주연영에 투표했어요. 근데 주디 투표하러 간 건데 투표하라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투표했습니다.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도 그렇고 이 투표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뭐 이게 얼마 안 걸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뭔가 우리가 할 일이 진짜 많고 정신이 없는데 그 와중에 이걸 해주신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뭔가 주디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또 시간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또 우리 윤심님께서는 주디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다 용기내어 문자 보내봅니다. 주디의 차분한 말투가 오늘 내리는 비처럼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윤심님 너무 반가워요. 우리 윤심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스트레스 뭐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이 비에 이렇게 샤 깨끗하게 다 이렇게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지금 남쪽은 장마 때문에 또 비 오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저희 서울 목동은 아직 비가 오지는 않거든요. 또 우리 김아진님은 주디 어제까지만 해도 들리지 않던 매미 소리가 오늘 처음으로 들려요. 주디도 들으셨나요? 이제 진짜 여름이네요. 그니까 매미를 입고 있었어. 저도 어젯밤에 이제 밖에서 이제 운동하고 있는데 달리다가 어? 하면서 매미를 올해 처음 본 거예요. 이제 커다란 매미를. 근데 되게 뭔가 좋았어요. 뭔가 그 매미를 언제부턴가 이렇게 가까이서 볼 일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제 처음으로 봐서 뭔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되게 반갑고 좋은 마음이랑 그리고 아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지금 시작도 안 했구나. 여름이.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9005님은 강동구 성내동에서 앉아서 아가 옷 만드는 일하고 있는데요. 마음은 벌써 바닷가가 보이고 수영장도 있는 태안 리조트에 가 있네요. 얼른 휴가 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주님 휴가 가는 그날까지 계속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우리 파이팅 해보자고요. 또 우리 김상원님은 어제부로 11년 다닌 회사 퇴직하고 알바하면서 라디오 들어요. 어제는 아내랑 아이 둘이 퇴직 기념 파티까지 해줬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와 11년이면 우리 상원님 진짜 오래 다니신 건데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고 또 꽃길만 걸으실 거예요. 주디가 응원할게요. 또 우리 8176님은 오늘 딸이 마을 이장으로 첫 발을 내딛었어요.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다 다시 10년 만에 고향으로 내려와 스마트팜 농사 시작했는데 열정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을 어르신들 지원을 톡톡히 받아 젊은 이장으로 선출됐어요. 우리 최은영 이장님 축하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너무 우리 은영 이장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주주님들도 다 우리 은영 이장님 축하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입.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0: 매일매일 듣고 싶은 라디오 12시엔 최원영에서 준비한 푸짐한 7월 선물.
1: 매일이 시트콤 매콤의 사랑스러운 안방요정 저 박소영,
2: 매콤 스페셜 게스트로 대활약 중인 더블S홍일의 영원한 중심 저 김규정이 소개해드립니다. 락딱 그대여.
1: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앳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3: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2: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 자문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3: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2: 디퓨저는 나미유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3: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2: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3: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례 드립니다.
2: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1: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되겠으니 다다닥 그대여.
4: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5: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윤혜영님은요, 블루베리 따고 늦은 포도봉지 씌우며 듣는데 농번기에는 일이 매일 해도 밀리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혜영님 파이팅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블루베리 야무지게 먹었는데 저. 또 우리 김동진님은 주디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배추 모종 물 주는데 너무너무 더워요. 이곳은 해발 800m 평창군 봉평인데도 너무 덥네요. 포도당 캔디 하나 입에 물고 잠시 그늘에서 쉬고 있어요. 아 잘하셨다. 포도당 캔디 이거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물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저희가 우리 혜영님이랑 동진님한테 시원한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드시면서 하세요. 자 그럼 저는 끝곡으로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안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

0: 로 우리 카도올 8세 이상 관람가.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2: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3: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장
1: 헌터
0: 쇼! 맥스 업 노이즈!
1: 소리 질러!
0: Everybody, let's get loud!
2: 벌써 끝났네? 자,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의 귓구녕을 찾아온 남자 달팽이란 절친 고막배 정민의 유산균 균디와 함께 수요일에 어김없는 저의 파트너는 개그맨화 돼가고 있는 바로 이 남자
1: 컨트시면 너무 행복한 남자 수요일이면 항상 행복한 남자 이열철 황철입니다.
2: 이야 우리 치열이랑 네. 오늘 그 수요일이 사실 일주일 중에 딱 중간 아니겠습니까?
1: 센터죠.
2: 예. 예, 예. 근데 약간 여기서 지치면 안 되거든요.
1: 그럼요.
2: 여기서 더 힘을 내줘야 되는데.
1: 그럼요.
2: 아주 딱 에너제틱하고 아, 딱 좋아 우리 치열이.
1: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2: 오늘, 가슴이 불끈불끈하네요.
1: 아, 그럼요. 그냥 에너지가 그냥 가득 넘치죠. 예. 수요일이면 여러분들께 에너지를 팍팍 드리려고.
2: 예. 야, 오늘 아, 방청의 분위기를 위해서 살짝만 이게 옷을 이렇게.
1: 아유. 아유.
2: 살짝. 야.
1: 아, 다시 좀 봐 이렇게.
2: 아니 그냥 살짝만 해달라니까 왜 벗었어?
1: 아니, 이게 하려면 제대로. 잠깐만, 살짝은 없습니다.
2: 이야, 진짜 예. 멋있지 않아요? 같은 남자가 봐도 이 근육이 넘쳐납니다. 근육이 넘쳐나. 오, 나이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고 온 게 아니고 며칠 운동을 못한 몸이에요.
1: 못했어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 예. 여러분들 오늘 파이팅!
2: 이제 너는 미친 것 같아. 아, 이렇게 헐벗고 방송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2: 나이스.
1: 아, 컬투밤.
2: 예. 컬투밤이요. 컬투밤.
1: 컬투밤. 좋습니다.
2: 우리 실내니까 워터밤. 물총을 쏠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그렇죠.
2: 여러분 눈으로.
1: 그렇죠.
2: 우리 황치열의 네. 어깨에 팔뚝에 물총을 쏴 주십시오.
1: 자. 그래서 야, 침은 안 돼요.
2: 자, 6월 26일 지난 예. 금요일 황치열의 여름 앨범 네. I Love Summer가 그렇죠. 발매됐습니다.
1: 아이러브 썸머.
2: 어, 같은 인물이에요.
1: 같은 인물이에요. 예. 아이러브 썸머.
2: 네, 같은 예. 인물이에요. 어, 요것도 발표가 됐고 네네. 지난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
1: 그렇죠.
2: 어, 황치열 씨의

0: 옛날
1: 네가 좋아.
0: 예, 그 옛날에 그 남자의 자격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고.
1: 네가 좋아. 아니 앞에 입틀망을 하고.
0: 이야, 이게 원래 원조가 황치열이었어요.
1: 그렇죠.
0: 예, 그랬다가 이렇게 용이 됐습니다.
1: 이렇게 됐네요. 예.
0: 멋있죠?
1: 그때도 좋았죠. 예, 예.
0: 자, 그리고 근데 타이틀곡 우리 여름이 발표된 다음 날 음원 사이트 벅땡에서 실시간 아하. 차트 1위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쇼다는 여러분들도 예. 많이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주시고.
1: 그렇습니다. 실시간 우리 여름.
0: 예, 스트리밍 해주시고 예. 많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예, 여름은 우리죠. 예, 우리 여름.
0: 우리
1: 예,
0: 여름.
1: 니들 여름, 내 여름 아니죠. 내 여름. 우리 여름.
0: 우리 여름.
1: 좋습니다.
0: 우리 아워 썸머.
1: 그렇죠. 아워 썸머.
0: 아워 썸머.
1: 네.
0: 아워 썸머.
1: 예, 좋습니다.
0: 아, 저희가 첫 곡을 그래서 원래 맨날 방송 놈들이 팝송을 듣잖아요.
1: 예, 그렇죠. 예.
0: 어유. 그래서 오늘도 팝송을 그냥 들을까? 네 노래 들을까?
1: 예, 내 노래 듣죠.
0: 좋아. 그러면 우리 여름 황치열의 이번 새 앨범 노래를 첫 곡으로 들으면서 뮤직비디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야하!
0: 음악 주세요.
1: I love 컬투쇼.
0: 나이스.
1: 네가 좋아.

0: 블러도 안 나오는 거죠. 예. 아 좋습니다.
1: 아, 마지막 헤어지면서 끝나네요. 예, 예, 예. 헤어지고 이제 추억하면서
0: 집 앞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가지고.
1: 예. 아 차였대요.
0: 차인 거죠. 예.
1: 1718님 오늘부터 황치열 팬 할게요. 어제까지는 아니었던.

0: 거죠.
1: 아, 다행이네요.
0: 방송에서 네. 봤을 때 좋게 봤지만 네. 실물로 보니 더 멋지신 것 같아요. 옆에서 딸도 실물 멋있다고. 아하. 점점.
1: 아, 여기 계신가 보네요. 네, 1718. 1718님.
0: 예, 예. 또 여기. 아, 여기.
1: 맞습니다. I love you. 네가 좋아. 3417님께서 뮤직비디오에서 황채연 씨가 갓 상경한 착한 아이 느낌이네요.
0: 야, 갓 상경한 느낌이 어때요?
1: 전혀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0: 지금 서울에 올라온 지 예, 20년이 넘었는데.
1: 21년이 됐습니다.
0: 예, 됐는데. 예,
1: 설 사람이죠.
0: 갓 상경한 느낌이 났대요.
1: 예, 예. 아직도 그때가 안 바뀌어졌네요.
0: 네.
1: 예. 티가 많이 나나 봅니다. 네.
0: 자, 3, 4부 오늘 예. 대한민국 중간을 찾아보는 시간 중간망가자. 분명히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몇 킬로그램이나 빠졌을 것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요즘 거기 SNS에도 본인 그 러닝하는 걸 자주 올리더라고요.
1: 맞아요. 네.
0: 요새 들어 네. 더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 살이. 너 분명 멧돼지 러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1: 네.
0: 뛰는데도 계속 살이 붙어.
1: 정말 신기해요.
0: 네. 어떻게 되는 건지. 뛰고 돈가스 먹고 조깅 러닝 코스를 시작해서 본인이 갈 식당을 목표 지점으로
1: 그렇죠.
0: 담아서 러닝을 해서 거기 뛰어서 먹는 거야.
1: 대단하죠.
0: 예.
1: 예, 예.
0: 아, 자, 개그맨 강재준 얼마나 빠졌을까 궁금합니다. 이따가 3, 4부에 만나보고요.
1: 그렇습니다. 자, 2부엔 행반행전 노래 이어부르기가 있습니다. 균디 열대는 같이 노래 부르고 싶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0: 재밌겠다. 오랜만이다.
1: 어, 그렇죠. 방송국 놈들이 만족할 때까지 가사 음정 박자 정확하게 맞추지만 백화점 상품권 장립. 신청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곤란은 싫어.
0: 자, 이제 이거 외쳐볼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1: 예,
0: 오늘 방청객들이 MBTI I 이 성향을 가진 분이 이쪽
1: 왼쪽에 다 많이
0: 몰려 있는데 예. 그래도 한 시간 녹음을 해서 좀 훈련을 시켜놨습니다.
1: 아, 예, 예.
0: 잘할 거예요. 요거
1: 마음이 열렸겠네요. 예, 갑니다. 예. 자, 얼마나 열려 있는지 가겠습니다. 샵에 1077. 아, 확실히 왼쪽이 작네요.
0: 예, 작아요.
1: 아, 확실히 작네요.
0: 정신 차려야 돼.
1: 네, 다시 갈게요.
0: 아이템
1: 1077.
2: 50원.
1: 긴 문자.
2: 100원.
1: 합쳐서.
2: 100원.
1: 오늘날은.
2: 무료.
1: 심지어 앞에 분은 한 번도 안 했어. 오늘 앞에 다 보고 있었어.
0: 예, 예. 예, 저분 따로 교육 좀 시켜라.
1: 예, 예, 예.
0: 자, 광고 듣고 레꺼무 레전드상의 꼬리를 무는 문자 주제 코너로 갑니다. 광고요.
1: 광고요.
0: Here we go.
1: Here we go.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닭고기 하면 하하림.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6: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0: 다시 들어도 또 재밌어.
1: 다시 들어도 정없이 터지는 바로 그것.
0: 알콜쇼 레전드 사연, 레전드 사연의 꼬리를 물고 문자 주제를 드리는 고단 시간입니다.
2: Let it go, let it go,
0: 라커브. 자, 컬투쇼에서 만들어진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고 우리 게스트와 제가 또 열심히 사연을 잘 읽어내갖고 온라인을 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우울할 때 웃겨드리고.
3: 그렇죠?
0: 제일 적합한 게 언제냐면 라식 수술했을 때. 3일 동안 눈을 못 뜰 때.
1: 그때만 듣고 있는 거야 계속.
0: 그러면 컬투쇼를 들으면서 웃으면서 그다음 3일 동안 그거 듣다가 탁 뜨면 세상이 달라져 있죠.
3: 그렇습니다.
0: 야, 그런 레전드 고마운 사연들. 네. 너무나 많죠. 내가 그중에 한 편을 오늘 다시 듣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꼬리에 물고 문자 주제를 드리는 곳단 순서죠.
1: 그렇습니다. 어떤 사연이 준비됐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 형님이 소개해 준 사연이라고 합니다. 컬투쇼 레전드 사연 다시 듣기 가죠.
0: 들어볼까?
4: 자, 전의재 씨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버스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정류장에 정차했다가 버스가 떠나려는데 갑자기 버스를 쾅쾅 두들기는 소리가 나더니 버스가 멈추자 한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버스에 타셨어요.
5: 아니, 내가 저기서부터 버스 타려고 얼마나 뛰어왔는데 아이고 왜 기다리질 않아요?
4: 아주머니가 화를 내자 기사님도 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6: 내가 점쟁이요? 아니 그쪽이 내 버스를 탈 건지 다른 버스를 탈 건지 여기 앉아서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점쟁이냐고? 내가 점쟁이야?
4: 순간 분위기가 험악하긴 한데 좀 웃긴 거예요. 버럭한 아주머니와 점쟁이냐고 따지는 기사님의 티키타카가 정말 재밌었어요. 이때 아주머니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5: 서운해서 그렇지. 서운해서.
0: 할 말이 없어.
5: 그러네. 아니 서운해서 그러지 뭐.
4: 남편한테 하는 말인 줄. 버스 타면서 다양한 사람들 보면 정말 재밌어요.
1: 야, 이거는 기사님이 진짜 아무 말씀도 못 하셨겠는데?
0: 당신이 이 버스를 탈 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5: 아니 서운하니까 그러죠.
1: 서운해서 그래.
0: 야, 컬투 레전드 사연 버스에서 예. 이 사연의 꼬리를 무는 문자 주제를 우리 요디가 줘버려.
1: 갑니다. 자, 오늘 사연을 듣고 번뜩 생각이 나서 정해버린 주제.
0: 주제.
1: 아, 버스에서 그런 사람도 봤어요. 버스에서 만난 요상한 사람들.
0: 와, 많죠.
1: 많지 않나요?
0: 아, 정말 많죠.
1: 예.
0: 예, 컬투쇼의 레전드 사연 중에서 버스에 얽힌 이야기들이 진짜 많잖아요. 아, 근데 할아버지 아나무인인 할아버지가 막 사람들한테 막 쪼자쪼자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막 그러고 그러는 어떤 아줌마가 할아버지 여기 다 같이 타고 다녔는데 어? 이렇게 뭐 떠들고 그러세요? 좀 조용히 가시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어디다 대고 어른한테 어? 이거 뭐 이제 애비애미도 없었나? 자식 교육을 어떻게 지켰어? 당신 같은 사람 어? 그랬지.
7: 맞아요. 얼마 전에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0: 그래? 그래도 우리 집 왔자고
7: 어디 뭐 좋은 대학교로 나왔어? 말을 이렇게 잘해? 서울대 나왔어요.
1: 진짜 할 말이 없네.
0: 아우 어쩐지 말을 잘하더라.
1: 어쩐지 말을 잘하더라. 예,
0: 그런 할아버지가 그렇죠. 있었죠. 여러 가지 버스에서 많이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1: 맞아요.
0: 예, 예를 들면 버스에서 훌라당 자빠져서 앞에 앉아있던 사람 무릎 위에 앉아

0: 다든지. 네네. 그리고 이제 졸다가 이제 이렇게 갖고 이제 뭐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갑자기 팍 놓쳤는데 위에 아저씨가 머리 빡 잡았고 갑자기 놀아갖고 싹 어 잡았잖아 이거. 어. 그냥 가버렸다거나 어. 막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요.
1: 저도 버스에서 졸다가 예전에 예, 한 번씩 이게 경기 이렇게 하면 나잖아요.
0: 경기 나죠. 자다가
1: 경기 자다가 경기를 제가 누르고 한 거예요. 했는데 옆에 아저씨가 왜 그래? 너무 부끄러웠어요.
0: 아 그러니까. 네. 와 그 예전에 이정 씨가 그랬대요. 똑같이 경기가 일어났대. 네. 너무 크게 경기가 일어났다. 맞아,
1: 저도 되게 크게 일어났다.
0: 그래서 이제 그걸 무마하고 사람 다 쳐다보니까 아 또 이러네. 아,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으라 그랬는데.
1: 혼잣말로.
0: 자 문자 어디로 보내는지 문자 여러분들 이거 외칠 시간입니다.
1: 자 외치십시오. 샵에 1077
0: 50원
1: 긴 문자
2: 100원
1: 합쳐서
2: 150원
1: 고릴라는
2: 무료.
1: 좋습니다.
0: 자 문자가 소개되고 제가 딩동댕을 치면 여러분 앨범을 발표한 우리 어리 황채열 씨를 떠올리면서 아하. 방송놈들이 생각해낸 선물이에요.
1: 역시 알러브 방송놈들.
0: 여러분은 시원한 이거를 먹어줘야 됩니다. 음흠. 바닐라 맛 우리가 엄마 아빠도 함께 두 개 더
1: 어?
0: 두 개 더
1: 그건가요?
0: 아이스크림 두 통을 드립니다.
1: 그것도 오리지널 바닐라로.
0: 오리지널 이걸 뭐 얘는 오리지널 바닐라 아, 맛이야
1: 그럼요.
0: 무조건.
1: 아, 뭐 빵에 발라무도 맛있고.
0: 가족끼리 앉아서 딱 숟가락으로 품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1: 비스킷 같은데 언제 가 먹어도 맛있고.
0: 아, 고급지게 먹는 나이.
1: 에이.
0: 착불입니다. 착불.
1: 착불이에요.
0: 아이스크림 두 통 착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예,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0: 예. 예. 자 문자 받는 동안 아 그거 틀어야지. 컬트 삼총사의 OFP 버스데이. 아 그 노래가 있는데 그걸 또 안 듣니. 아, 그건 딱인데 그게. 아, 진짜 니네들 저번에 들었는데 센스가 없니.
1: 전 사랑합니다.
0: 예.
1: I love you.
0: 치열이 노래는 막 오프닝곡으로 틀어주고 내 노래는 틀질 않아. OFP 버스데이라는 노래가 있어.
1: 작가님이 밑에 글로 미안해요.
0: OFP 버스데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지금 주제가 버스 문자를 버스로 받는 건데 나는 OFP 버스데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1: 많이 미안해요라고.
0: 지금이라도 지금 선곡할 기회를 주는데도 많이 미안하다고만 계속 문자로.
1: 많이 미안.
0: 자, 뭐 네가 소개해 어떤 노래인지 몰라.
1: 에이오 에이의 빙글뱅글.

0: 빙글빙글
1: 엉덩이를 늘어봐 빙글빙글
0: 빙글빙글.
2: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니까 좋냐? OFP 버스 때문에 분명히 있는데.
3: 아, 태균형의 뒷끝 나왔습니다. 예. 자, 조효.
2: 그러니까 뭐 그런 노래가 없으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노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3: 예. 아유, 오래 가겠는데요. 예. 작가님이 또 적었어. 미안해요. 오늘 사과 많이 하시네요. 네. 자, 조효기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버스가 급정거를 하니까 점잖게 보이는 스님이 갑자기 어머 주여 죽을 뻔했네.
2: 어머, 스님, 스님이.
3: 어, 스님이 아유, 아유, 아유, 어머 아유, 주여. 주여. 어, 주여 죽을 뻔했네 하는 거 보고 빵 아. 터진 적이 있어요.
2: 그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스님
3: 예, 입에 예, 좀 예, 남아 예, 계셨던
2: 예,
3: 거죠.
2: 예.
3: 자, 종교를 통합시킨 스님의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울립니다.
2: 예, 예. 모태 신앙이던 분이 이제 종교 불교로 귀의를 하신 거죠.
3: 그렇죠. 어머 예. 어 주여.
2: 7140님 29개월 아들과 버스를 탔는데 앞에 뒷머리만 남아 계신 할아버지가 앉으셨어요. 근데 더우신지 창문을 여시더라고요. 바람에 그 얼마 남지 않은 뒷머리가 날리는데 아들이 그걸 보고
1: 팔랑팔랑이다
2: 하면서 할아버지 머리를 막 잡아 뜯더라고요. 아, 많이 죄송했어요.
3: 예, 아, 얼마 안 남았는데.
2: 아기 팔랑팔랑이니까 아, 팔랑팔랑이다 이렇게 된 거죠.
3: 상당히 소중하거든요. 예.
2: 소중하죠.
3: 네. 자, 권지현 씨. 저 버스에 타시는 아주머니가 안절부절하시더니 기사님한테 이거 신설동 안 가요?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이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2: 아, 웃긴다.
3: 어머,
2: 그럼 어떻게 해요?
3: 어머, 이거 신설동 안 가요? 안 가요?
2: 노선이 아닌데 그러면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
3: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셔서 빵 터졌어요.
2: 예, 아우, 내리셔야 될 텐데.
3: 네, 드리고요.
2: 예, 0006님. 버스에서 벽에 기대 잠이 들었는데 꿀잠 자고 깨보니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 뱃살에 기대서 잔 거예요. 아하.
3: 이야, 이거.
2: 예. 벽인 줄 알았는데 아주머니 뱃살이었던
3: 네.
2: 거예요. 어, 배가 그냥 복부가 단단하신 모양이에요. 어? 예. 드립니다.
3: 드립니다. 자, 김두현 씨. 큰 장날에 버스를 탔는데 유난히 수박을 사시는 어머니들이 많았어요. 버스에서 이제 버스가 이제 우회전할 때
2: 아하.
3: 왼쪽에 있던 수박이 오른쪽으로 굴렀고
2: 아하.
3: 좌회전할 때는 또 오른쪽에 있던 수박이 또 왼쪽으로 구르고 난리가 났어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정말 태연하게 서로의 남의 수박을 가지고 계시다가 내릴 때 여기슈 하면서 바꿔서 내리시더라고요.
2: 내게 절로 가고 저기 이렇게 와
3: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2: 아 여기슈
3: 내가 삼키고
2: 아 재밌다
3: 여기슈.
2: 자, 노하린 씨.
3: 네.
2: 버스에
1: 분명 벨이 있는데 아저씨가 입으로 벨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3: 고장 났나 봐.
2: 에 삐. 야, 내려요 나. 삐.
1: 하시는데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
2: 아이스크림 두 통 드립니다.
3: 야, 드립니다. 자, 2809님 버스에서 어떤 아저씨가 방구를 붕 하고 꼈는데 옆에 계시던 시크한 할머니께서 아이고 아저씨 버스가 비행기처럼 날아가겠어 이러시더라고요. 한참 웃었습니다.
1: 아이고 우리 버스가 비행기처럼 날아가겠어.
3: 추진력을 받았네.
2: 네. 이지연 씨.
1: 저 배꼽티 타고.
2: 배꼽티를 타? 배꼽티를 입고겠죠?
3: 입고,
1: 배꼽티를 예. 입고 버스 타고 서서 갔는데 제 앞에 앉아 계신 할머님이 본인 옷으로 제 배를 가려주셨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2: 가려주신 거. 아이고
3: 있죠.
2: 민망했는데.
3: 그럴 수 있죠.
2: 예. 자, 2부에 가서 우리가 좀 문자 더 많이 왔기 때문에
3: 네.
2: 소개하고 행보행정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네. 넘어갈 시간인가 봐요.
3: 네. 예. 2부로 갈게요.
2: 2부로 가야죠. 시간이 지났을까?
3: 예. 같이 2부로 가실래요?
2: 2부로 갈래요?
3: 예.
2: 어서 와요 2부로.

0: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1: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0: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1: 스파 자디니 스파.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새 앨범을 준비할 때마다 결과가 어떨까 걱정하기보단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1: 과정 하나하나에 진심을 다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작은 성장들이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2: 무엇보다 멤버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 배우는 것도 많고요.
3: 꾸준히 해나가며 경험들이 쌓이면서 더 좋은 음악,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4: 여러분, 결과를 미리 걱정하기보다 준비하는 과정 그 자체도 의미 있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5: 함께한 이 순간들, 걸어나가는 그 과정이 더없이 특별해질 테니까요.
6: 지금까지 스테이씨였습니다.
7: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show. Oh, happy buzzer day, 재밌는 버스 이야기.
1: 아, 이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좋아요. 이런 식으로 니네가 아까 시작부터 해서 완곡을 들었으면 좋았는데 이거를 배경으로 깔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
1: 예, 예.
2: 예, 그래도 기분은 좀 괜찮아졌네요.
1: 아, 좀 풀렸나요?
2: 예, 예. 예. BG로 틀잖아.
1: 예.
2: 사람들이 가사에 집중을 하겠니, 그러면?
1: 아, 지금 듣고 계신 건가요?
2: 네. 네, 듣고 있었는데.
1: 아, 멘트를 안 하시고 노래를 듣고. 자, 우리 박희본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버스에서 어떤 아줌마가, 어떤 여자가 전화로 부부싸움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아줌마가, 에휴, 다 그놈이 그놈이요, 참고 살아! 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커커.
2: 어허, 아이스크림 두 통 가고요.
1: 노래를 듣고 계신 건가요?
2: 강성아 씨입니다. 아, 중학교를 버스 타고 다녔는데요.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흔들리는 버스에서 김치 국물이 새서. 아, 이런 일 많았어요 옛날에는.
1: 네, 그렇죠.
2: 교복 블라우스에 묻은 걸 보신 어떤 아주머님이, 학생 피 흘리는데 다쳤어? 라고 크게 말하셔서 엄청 창피했어요. 예. 옛날에 진짜 김치 국물
1: 많았죠. 자주 있었죠.

0: 아니에요.
1: 아. 자, 드리고요.
0: 네. 딩동댕.
1: 0853님, 버스 하니까 생각나서 사연 보네요. 대학 때 술 먹고 버스 뒷자리 바퀴 있는 곳에 앉아서 졸다가 기사님이 급정거해서 의자 아래 그 홈 사이에 콕 박혔어요. 다들 아가씨 괜찮아? 하는데 너무 창피해서 바로 내렸어요. 근데 심지어 우리 집은 종점인데 막차였어.
2: 창피해서 내려버린 거지.
1: 뒷칸 보면 바로 앞칸과 그 공간이 있죠.
2: 쪽지.
1: 네, 거기로 쑥 들어가셨나 봐요.
0: 아하. 자, 여기까지 하고요.
1: 네네.
0: 예, 지금 멜땡 실시간 검색 그 순위가 있는데 이제 황치열이 1위를 차지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하, 이게 모두 우리 컬투쇼 제작진과 우리 대장 김태균 형님의 큰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0: 내 노래는 벌써 끝났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행본행전으로 예. 가겠습니다. 넌 기분 좋겠다.
1: 드립니다.
0: 또 단원께 드립니다. 아, 백화점 상품권으로 선물을 드려요. 아, 29만 7천 원짜리 쇠땡이를 돌리다 보면 행운의 번호가 나오겠지. 몇 번이든 나오겠지. 1, 2, 3, 4, 5, 6, 7, 8, 9 랜덤으로 번호가 하나가 나오면 전화해서 노래 이어부르기 미션까지 성공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줍니다. 아, 토랑치고 가재장고 뒤적고 매부적고 꽉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동전 좀 행번행전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노래 왕곡을 틀어주질 않아요.
1: 삐지로 틀었어요.
0: 예, 월드버스데이를. 자, 오늘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서 방송놈들 마음대로 한 분을 뽑아서 전화를 걸 거예요. 번호판을 돌려갖고요. 랜덤으로 네. 전화를 겁니다. 노래 이어보기를 할 거예요. 우리 요일드와 규은디가 노래를 부르다가 딱 끊어진 부분부터 뒤를 멜로디와 가사를 최대한 정확하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죠.
0: 자, 노래를 마치면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보장 빠밤. 선물 보장
1: 빠밤.
0: 선물 보장
1: 빠밤.
0: 누군지 묻지도 따지도 않을 거예요. 익명 보장
1: 빠밤.
0: 익명 보장
1: 빠밤. 한 분만 제가 딱 집어서 보고 있었는데 끝까지 안 하시다가
0: 안 한 사람이 있어.
1: 예, 안 하다가 뭐 안 하셨나 봐. 손으로 박수를 치셨습니다.
0: 예, 약간 부흥회 같죠. 예. 선물 보장 빠밤. 믿습니까?
1: 자, 미션 성공할 때마다 쭉쭉 만 원씩 적립됩니다. 최대 적립금이 10만 원까지고요. 3명이 성공하면 성공하신 분도 모두 3만 원.
0: 3만 원.
1: 7명이 성공하면?
3: 10만 원.
1: 10명이 성공하면?
3: 10만 원.
0: 8명이 성공하면?
1: 10만 원. 아, 좋네요.
0: 와, 아내 그걸 어떻게 알지?
1: 계산을 굉장히 빠르게 잘하십니다. 단 실패하신 분들은 선물이 없습니다. 소세드 너무 슬프잖아. 자, 최대한 틀리지 말고 빠르게 많은 분들이 맞춰야겠죠. 지금 도전하세요. 전화를 받으면 꼭 여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노래를 잘 몰라도 뭐든 그냥 불러 지켜 주세요. 지금 연습하세요.
0: 지금 도전하세요.
1: 지금 연습하세요.
0: 김 이 순간엔 마이스트로가 된 기분이에요.
1: 아, 그래. 김태균은 불협이 됐습니다.
0: 예.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전화 왔다고 생각하시고 여보세요로 전화 받아주세요.
3: 여보세요.
1: 빨간 맛 궁금해. 아, 그렇죠.
0: 이렇게 이런 만 원 적립이에요.
1: 만 원이 적립됩니다. 쉽죠.
0: 돌림판 돌립니다. 몇 번?
1: 몇 번?
0: 자, 여러분 끝번호가 몇 번입니까?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1: 6 번.
0: 자, 6번입니다. 6번. 6번. 야, 6번이에요. 자, the first number is number 6. 6번입니다. 고기 6번. 냄새가 물씬 나는 번호 6번.
1: 6번.
0: 자, 육전 육회 비빔사시미. 수육국밥.
1: 많이 배웁니다.
0: 예.
1: 수육국밥.
4: 예. 예.

0: 자, 만원 장미. 남자는 인터뷰 따윈 하잖아요. 끊어요.
1: 다음 번호 갑니다. 다음 번호.
2: 저 앞에 분들이 번호가 다 5번이라고 예, 기대를 잔뜩 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전화가 갈 것인가?
0: 실패!
3: 여보세요?
4: 우아우아하게 만들어줘. 가짜 가짜 진심 없는 가짜 찍어자 이가
3: 우아하게.
1: 오, 맞아. 오.
0: 야, 앞부분을 제가 다 몰라갖고 했는데도 어떻게 잘 맞춰주셨네.
5: 예, 예.
0: 자, 여자분이시니까 인터뷰 좀 예. 해봐야 되겠죠?
1: 아, 그렇죠. 12년 된 무선 청소기가 수명을 다해서 우울하다고 하셨어요.
0: 예, 아이고, 네. 무선 청소기 오래 썼네, 12년 썼으면.
1: 그러게요.
3: 네.
0: 아유, 백상을 받아갖고 이번에 로봇 청소기를 사고 싶을 그 정도 가격은 안 될 텐데요.
3: 아, 오늘 10만원 도전. 하면 되죠.
0: 아, 예, 그러면 되죠.
1: 버틸 수 있죠. 예, 예.
0: 그렇구나. 집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3: 네네.
0: 어, 지금 가장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3: 지금 20년.
0: 20년. 그러면 네. 20년이면 2007년에 결혼했나? 2006년. 2006년.
3: 2007년.
0: 2007년. 그러면 19년인데?
3: 2007년.
0: 19년이잖아요.
3: 아, 19년 됐네요. 죄송해요.
0: 왜냐면 20년, 컬투쇼가 20년 됐으니까 2006년이니까.
1: 그죠.
0: 예.
1: 정확하죠, 상당히.
0: 그렇습니다, 예. 예. 오래오래 행복하시고요.
1: 예.
0: 예, 예. 뭐, 네. 요즘 뭐, 고민 있으세요?
3: 아니, 없어요.
0: 나이스. 고민 없어요.
1: 말투에서 느껴졌어요. 아니, 고민 없어요.
0: 없어요.
1: 끊을게요.
0: 그럼 끊어요. 네.
1: 끊을게요.
0: 자, 이제 2만원 정리. 자, 세 번째 번호 갑니다.
1: 갑니다. 다음 번호. 자, 다음 번호 갑니다. 다음 번호!
0: 자, the sudden number 8번입니다.
1: 8번!
0: Number 8, 끝자리 8번. 긴장하지 마세요.
1: 긴장하지 마세요.
0: 자, 8번입니다.
1: 예.
0: 아, 끓는 번호입니다. 100도씨 넘버.
1: 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8
0: 줄여주거나 꺼줘야 됩니다.
2: 네. 자, 갑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5: 커다란 의미.
2: 아, 네.
0: 아, 이거 아, 잠깐, 남자 조금 이렇게 다운되게 불러 노래를.
2: 제가 저는 좀 에너지 있게 불렀는데 다시 갈게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0: 밝게 밝게 불러줘요.
2: 그 웃음도 나에겐
5: 커다란 의미.
0: 이분 최대한 노력하신 것 같아요.
2: 예, 예.
0: 최대한 노력하셨어요.
2: 끌어내신 거예요. 밝음을.
0: 예예. 예.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지금 배탈이 났다고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내셨죠?
5: 네, 감사합니다.
0: 예, 지금 설사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5: 네.
0: 예. 예, 예. 밥 쓸 텐데 끊을게요. 예.
2: 3만 원 정리. 자, 다음 보러 갑니다. 다음 보러.
0: 2번. 2번입니다. 전라도 충청도 넘버 2번. 2번. 치과에서 좋아하는 번호 2번.
2: 이해 보세요. 여보세요? 아, 이제 갑니다.
0: 나갑니다. 전화.
2: 아, 요거는 쉽네요.
0: 이건 노래. 이건 뭐 전 국민의 노래겠죠.
2: 그렇죠. 예.
0: 전화만 받으면 돼요. 전화 받아요. 신청해놓고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받아요.
2: 몸으로, 제가 몸으로 힌트를 나가고 있습니다.
4: 연결이 되지 않아. 왜 되지 않아? 왜? 신청을 했는데.
2: 이분이 지금 을지로 입구에 있는 삼성화재 콜센터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 지치고 피곤합니다. 연락.
0: 아, 콜센터 전화 받고 있는 모양이다.
2: 아, 아유. 예. 고객과 지금 통화 중이신가 봐요.
0: 콜센터에서 신청한 적은 처음이네 또.
2: 그러니까요.
0: 바쁘실 텐데. 다른 이번으로 가겠습니다.

0: 그래도 가고 있습니다.
1: 아, 잘 가고 있어요?
2: 아, 예, 예.
1: 아, 그랬구나. 네. 건강검진에 뭐 별다른 거 안 나왔겠죠?
0: 네, 안 나왔습니다.
1: 아, 아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2: 아, 뭐 하나 뗀 거 없이.
1: 예, 예. 예, 예 끊어요.
0: 네.
1: 예.
2: 아우, 굉장히.
1: 이 정도면 많이 한 거예요, 남자친구.
2: 그럼요. 예. 자, 갑니다. 자, 다음 번호 갑니다. 다음 번호! 자, 다음 번호, 다음 번호!
1: 몇 번이에요, 몇 번? 1번입니다.
2: 1번.
1: 넘버 원.
2: 넘버 원.
1: 넘버 원. 1번. 예, 1번입니다. 스테미 넘버 원. 자, 갑니다.
2: 1번.
1: 1번이에요, 1번.
2: 자, 4만원 적립이고요.
3: 다 떨려나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추억으로 돌리기엔 내 상처가 너무 커.
2: 야호!
1: 저희가 이렇게 텐션 높게 불렀는데 그렇게 다운되게 부르실 거예요?
3: 네.
2: 네, 네 라고 하셨어요.
1: 안 좋은 일 있어요?
3: 바닥 깨가지고.
2: 아, 자다 깨.
1: 자다 이 시간에 왜 자요? 아니 지금 문자를 대학생 딸아이의 성적을 기다리면서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2: 네네.
1: 성적이 나왔는 모양이다. 그래서 우울하신가 보다.
2: 아, 그런가요?
1: 맞아요?
3: 네. 네.
2: 아하.
1: 아,
2: 예. 예. 그렇죠. 예.
1: 뭐 잘 나오겠죠. 언젠가 되면 행복의 성적수는 아니잖아요.
2: 그럼요.
1: 예?
3: 네. 네.
1: 아, 좀 기운 좀 내요.
3: 네.
2: 아, 좀 올라왔다 그래도. 예, 좀 좋아지셨어요.
1: 예, 예, 예. 알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저희가 한번 더 불러 드릴 테니까 그때는 우리 텐션에 맞춰서 한번 예. 키를 좀 이렇게
2: 힘을 내서.
1: 자, 준비됐죠?
3: 네. 네.
1: 예, 예. 아, 진짜 씨.

0: 생선가 너무
1: 잘한다. 우와 잘했다. 기운내요. 당신은 할 수 있잖아.
2: 아니, 아 완전 다른 사람이 그래. 부른 것처럼.
1: 그래.
2: 야,
1: 잘했어요.
2: 그럼요. 좋은 에너지.
1: 그럼 딸이 행복하면 돼요.
2: 그럼요.
1: 성적이 무슨 상관이야?
2: 예. 네. 뭐, 상관은 있죠, 조금. 있던데.
1: 예, 알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좋은 하루 되세요.
2: 다음 번호, 다음 번호. 자, 다음 번호 갑니다. 9번.
1: 9번 비둘기 넘버 9번
3: 다 쪼아 다 쪼아 막을 거야. 과자 좀 떨어뜨려 줄래?

0: 아니 이 노래 누구 노래지? 여보세요?
1: 예 여보세요?
0: 그 여보세요 왜 안 해요?
1: 아 예 여보세요?
2: 창을 열어 소리쳐봐

0: 타오를 거예요.
1: 어, 타오를 거예요.
2: 까맣게 탔는데 또 타올라요. 네. 어? 너무 새카만 돼요 그러면. 까맣게 타서 까맣게 타서
1: 여보세요?
0: 따라올 거예요.
1: 따라올 거예요?
2: 따라온다고요? 따라온다고요?
1: 까맣게 타서
0: 어
2: 컴컴 까맣게 타서 리턴 리턴
0: 네?
2: 컴백 컴백 리턴
1: 컴백 컴
0: 따서 돌아올 거예요.
2: 자, 그러면 신나게 다시 음을 가서 까맣게 타서
0: 돌아올 거예요.
2: 그렇지, 됐어.
1: 예, 아, 운동화가 젖어서 맨발로 일하고 있다고 하세요.
2: 아, 이게 운동화가 왜 젖었어요, 근데? 예. 뭐 하다가?
0: 아, 이제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물웅덩이를 밟아갔고요.
2: 물웅덩이 들어갔어?
0: 예.
2: 앞에 안 보였어요?
0: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는데 잠시 딱 핸드폰 하면서 보다가.
2: 핸드폰을 왜 걷는데? 그러니까 물웅덩이 들어가지.
1: 지역이 어디신데 비가 왔죠?
0: 아, 저 충북 오창이에요.
2: 오창에 오창에서 예. 비가

0: 구나. 예. 앞으로 보행 중에는요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1: 네, 알겠습니다.
2: 예, 좋습니다.
0: 끊어요.
1: 네.
2: 뭔가 굉장히 착실하게 말을 잘 들은 예. 그런 느낌이.
0: 너무 말을 잘 듣네.
2: 그러니까요. 다음 번호 갑니다. 다음 번호.
0: 자, 다음 번호. Next number.
2: 자, next number.
0: 다음 번호요. 4번.
2: 4번.
0: Number four. 같은 번호는 절대 예, 나오지 않아요.
2: 중복 방지 시스템 가동 중입니다.
0: 4번.
2: 최첨단 AI 시대거든요.
0: 9 구매 강요 번호죠. 4번.
2: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다른 4번으로 갑니다.
3: 다른 4번으로 갈까? 4. 장바구니에 넣어놓지 말고 4. 내가 사. 아무나 사. 잠깐만 가. 아, 사지만 가.
4: 여보.
2: 너무 있어. 여보세요?
5: 네, 노래 들어요. 노래 들어.
2: 네. 라디오 꺼주세요.
4: 껐어요.
2: 예, 갑니다. 너 너무 이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내게 말 좀 할 거로 주구러 여자로서 나도 마찬가지야.
4: 이대로.
5: 아니야.
2: 이대로 아니에요.
4: 이렇게.
5: 그렇지.
2: 아, 됐어요. 밝으신 분이네요.
5: 15년이란 직장을 그만두고 첫 쉬는 날이라고.
4: 네.
5: 예, 어떤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4: 휴대폰 판매직을 하다가 네, 어제 마지막 근무를 했습니다.
5: 와, 왜 그만두셨어요?
4: 뭐 그냥 여러 가지로.
5: 그냥 여러
4: 다른
5: 가지로.
4: 네, 이제 좀 쉬고 다른 일도 좀 알아보려고요.
5: 아, 그렇게 됐구나. 고생하시. 근데 휴대폰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아시겠네요, 그죠?
4: 네, 뭐 참 그 서비스센터 직원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2: AI 시대에 맞는 걸맞는 인재네.
5: 그럼 본인 가게를 한번 차려보시지 그래요.
2: 그럴까요?
4: 아, 그건 또 이렇게 겁이 나서 잘 안 되더라고요.
5: 아, 겁이 나요 또. 아, 그렇죠.
4: 네.
5: 예, 알겠습니다. 예.
4: 네, 고맙습니다.
5: 잘 쉬시다가 좋은 일을 또 계획하시길 바라고요.
2: 네.
4: 네, 황치열님 팬이에요.
2: 아하,
5: 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네.
2: 뭐든 잘 되실 거예요.
4: 네, 감사합니다.
5: 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7만 원 정리. 광고로 갑니다.
2: 광고로.
5: Here we go.
2: Here we go.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케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케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5: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네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네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고릴라 메시지로는 안 되죠. 아, 네. 당연히 안 되죠. 전화를 우리가 걸어야 거니까. 되는데.
1: 예, 네, 그렇죠.
0: 생각을 좀 조금만 해보면 알 텐데.
1: 그러니까 메시지가 오면 저희가 네. 전화를
0: 걸어야 되잖아요. 네. 고릴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박효진 씨, 생각 좀 해보고 좀 문자 좀 보내세요. 네. 자, 박효진 씨를 위해 띄웁니다.
1: 자자의 버스 안에서. 자, 버스 안에서 생각 좀 해보세요. 네.

0: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1: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0: 뉴스 감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 친구들 스타트 웰컴 아티오쇼 3부의 문을 엽니다.
1: 야, 3부
0: 와우
1: 와우
0: 실제로 와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재밌죠? 근데 왜 이제 왔어요? 진작에 좀 오지. 20년을 기다렸잖아.
1: 기다렸잖아.
0: 자, 안 뽑아줬다고요? 네. 좀 잘 뽑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방송놈들이 바빠갖고요.
1: 예, 예.
0: 얼마나 바쁘면 제 노래를 안 틀겠습니까?
1: 오늘 저기 아직도 안 끝났다.
0: 자, 현장에 방청 한번 와보면 그 매력에 또 푹 빠질 수가 있습니다. 듣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가까이서 연예인이랑 눈 마주치면서 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맛이 있잖아요.
1: 그럼요. 예,
0: 그러려면 예. 방청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죠.
1: 그렇죠. 예. 어디로 신청을 하냐면요. 방청 신청 문자번호 샵1088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콜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제발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장황하게 15년 전에
0: 무슨 익제공파 몇 대 손으로서 뭘 보니까 네.
1: 안 돼요.
0: 방청
1: 안
0: 돼요. 신청하는데 뭐 그딴 걸 왜 정지 몰라요.
1: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0: 네, 샵1088번이고요.
1: 그렇습니다.
0: 자, 지금 날씨가 너무너무 덥죠. 밖에 30도는 네. 웃도는 너무 더운 날씨. 이때쯤 여름 되면은 정적으로 여기저기서 전부 여름 페스티벌을 엽니다.
1: 그렇죠.
0: 컬투쇼도 빠질 수 없죠.
1: 아하.
0: 20년 특별기회 컬투쇼 썸머 페스타. 썸머 페스타 먼저 첫 번째 썸머 선물 페스타 뿌이뿌이뿌이뿌이 걸투쇼 선물 창고를 다 털어갖고 무려 이 기간 안에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쏴버릴 겁니다.
1: 야호!
0: 자, 여기 보이는 왼쪽 구석에 보이는 거 에어컨, 그 옆에 리클라이너 소파 18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 그리고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야호!
0: 모든 뼈가 다 갈려서 나와.
1: 와호! 네.
0: 이동 갈비 세트. 막 우와. 갈비를 이동하면서 먹는 거야.
1: 와, 너무 좋다.
0: 백화점 상품권.
1: 아하!
0: 아, 뷔페 음식이죠. 바로 치킨.
1: 치킨.
0: 그리고 피자.
1: 피자.
0: 총 4천만 원 상당의 각종 선물을 우리 방송놈들의 창고에서 탈탈 털어갖고 여러분께 쏩니다.
1: 야, 그래서 여기다 4천한다 4천해라고 적혀있어요.
0: 4천한다 4천해.
1: 와.
0: 7월 17일 금요일까지 마구마구 쏠 거니까 이걸 여러분들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이사이 계속 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예. 매일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1: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준비한 건요 썸머 뮤직 페스타. 자, 여름이 되면은 여기저기 정말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컬투쇼도 1탄 2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7월 8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썸머 뮤직 페스타 1탄. 인천에는 올해로 21회째 이어져 오고 있는 펜타포드 락 페스티벌이 있다.
0: 펜타포트.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1: 펜타포드.
0: 포트.
1: 포트.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있다면 컬투쇼에는 커피 물을 끓이는 그 짧은 시간에 우리.

0: 핫프린스로 가득 채워줄 이것이 있다. 컬투쇼 커피포트 락페스티벌.
1: 그렇기 때문에 커피포트라고 읽어야 펜타포트라고 안 읽어주면 안 돼.
0: 펜타포트인데 컬투쇼는 커피포트. 네, 대한민국 대표 펑크록 밴드 데뷔 30주년을 맞은 존재만으로도 가슴 웅장해지는 히트곡 부자 말달리자 룩셈부르크 좋지 아니한가 크라이너과 함께합니다.
1: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기 다 올 밴드로 와서 여기서 막 룩셈부르크
0: 아르헨티나
1: 말달리자.
0: 아, 난리 나겠네요.
1: 아, 난,
0: 네.
1: 그날 진짜 장난 아닐 거예요.
0: 그럼요.
1: 내가 컬투쇼 썸머 뮤직 페스타 2탄은요 7월 14일 화요일에 함께하는데 여름하면 떠오르는 최고의 여름 페스티벌. 막 물총 막 쏘고 핫한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워터밤이죠.
0: 그렇죠.
1: 하지만 컬투쇼에서는 여기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물총을 쏠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1: 예, 그런데 저희는 워터밤이니까 워터 빼고 밤만 밤을 뿌리는 유한 컬투쇼 웜의 밤. 알밤 군밤 맛밤
0: 신박하다.
1: 먹는 밤을 여러분한테 막 뿌리는 거야.
0: 어, 너무 좋다.
1: 여러분도 밤을 싸갖고 와서 네. 우리한테 막 던져. 아야. 웜의 밤 시리즈네요.
0: 네.
1: 자, 퀸카
2: 암마 퀸카 암마 암마 퀸카
1: 야 톰보이 그리고 클락션의 주인공 아이들이 나오고요.
0: 아이들.
1: 그리고 워터밤의 남신 우리 B2B의 미녀 걸치 좀 무대를 제대로 까 뒤집어서 즐겨줄 파워 넘치는 우리 암소맨 바다까지 함께합니다.
0: 야.
1: 자 여러분 즐겨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0: 아 이렇게 진짜 빵빵하게
1: 그럼 야. 자 컬투쇼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드리고 우리 예. 근육돼지 멧돼지 멧돼지 러너 강재준 씨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쯤 네? 되면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급동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지 않길 바라면서
0: 그렇죠.
1: 평소에 똥꼬의 근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자 박제에 맞춰서 똥꼬의 힘을 줬다
2: 세게 줄 거야.
1: 좋아 뺐다 아 줬다
2: 뺐다
1: 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
2: 이거 어려워요.
1: 뺐. 자 엉덩이 힘을 주면 몸이 살짝 올라갑니다.
0: 올라가죠.
1: 빼면 내려가고요. 어깨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0: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1: 엉덩이로 엉덩이가 여러분을 밀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0: 네.
1: 자,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들썩들썩. 똥꼬에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0: 요거 어려워요.
1: 자, 요 박자에 맞춰서 계속하면서 상품 소개합니다. 자동주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0: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 남인섬에서 스카이 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0: 에머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1: 자연체를 지키는 닥터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0: 베베스완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1: 빨리 하세요. 여러분 왜 안 해요?
0: 빨리 하세요. 자, 여러분 다 하세요.
1: 발효의 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 진액.
0: 옷이 원하는 세탁 월드 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1: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 위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 식품.
2: 좋다 뺐다 좋다 뺐다 좋다 뺐다 좋다 뺐다.
0: 디자인을 담는 바람 밀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1: 공간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0: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1: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 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0: 400년 전통이래.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1: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한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어렵다 양념육 밀키트.
0: 좋다 좋다. 편안한 휴식 휴술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
1: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똥꼬의 힘을 줬다 아 뺐다 아 줬다 아 뺐다 아 줬다
0: 요거 어려워.
2: 줬다 아 줬다가 뺐다 아 줬다
1: 광고요. Here we go.
3: 글레오.
4: 네,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

0: 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두 잠.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4: 젊음이 춤추는 광안리 해변이랬다. 밤하늘 드론 쇼가 황홀하고 SUP 타고 바다를 갈라더니 세계가 반한 빛나는 도시 여기가 문화도시 부산 수영구로구나. 수영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머리 둘레 61cm. 와우! 핵대도 다 내 거야 이씨.
1: 체지방 12% 자기 관리 잘하는 스타 넘버 원.
2: 핫 바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몸매 인플루언서 1위!
1: 평균 인생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는다.
2: 대한민국 빅데이터 중간만 가자!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중간만 가자.
1: 네.
2: 코너에 이렇게 스폰서가 달라붙어 있는 코너가 없어요.
3: 아, 대박이다.
2: 달라붙어 있어요 지금.
1: 그렇죠. 네. 너무 좋죠.
3: 원래 없었는데.
2: 야,
1: 그렇죠.
2: SBS가 따로 돈을 좀 받는 모양입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아, NH농협생명.
3: 저희는 좀 안 주나요? 저는? 저는?
2: 나는 괜찮아. 넌 받을 생각이 있어?
3: 없습니다. 눈치가 빨라야지.
2: 자, 우리 패밀리 소감입니다. 다이어트도 성공. 요요는 대성공. 무려 33kg이 도로 찐 삼삼한 도로남. 그렇지만 최근 들어 저번에 비해서 조금 빠져서
1: 빠졌어요.
2: 아, 강태주.
3: 안녕하세요. 근육 돼지 멧돼지 현주 아빠 강태준입니다.
1: 아, 성공한 예. 남자.
2: 어, 얼마 정도 빠진 건 약간 갸름해졌어요, 얼굴이.
3: 제가 5kg 빠졌어요.
2: 와,
1: 5kg.
3: 지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얼굴이라는 게 제가 많이 쪄보고 많이 빠져봐서 아는데 찔 때 뭐 100kg랑 빠질 때 100kg랑 아예 달라요. 빠질 때 지금 94kg입니다.
2: 이게 무슨 얘기지? 지금 무슨 얘기야? 찔 때 100kg랑 빠질 때 100kg.
3: 예를 들어서 94kg면 찌고 있는 94kg는
2: 찌어서 100kg랑은 다르다.
1: 내려가는 거랑 올라갈 때랑 다르다는 거죠?
3: 그 진행 중인 거랑 올라가는 진행 중인 거랑은 혈색 자체가 달라요.
1: 아, 그
3: 혈색이 많이 좋죠.
1: 얼굴이 뽀얗게 허옇고이죠.
2: 아니 얼굴이 되게 작은 얼굴이에요. 진짜 여러분 모르셨던 분 계시겠지만 말랐을 때 젊었을 때 얼굴 보면 탤런트 이재훈 씨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3: 근데 저 기억나세요?
1: 모범택시의
2: 그 이재훈.
1: 네. A라고 A.
3: 아, 왜 A라고 하세요? 그럼 뭐
1: A.
3: 뭐 총알 택시겠어요, 진짜.
2: A.
3: 아니 그때 이재훈 씨 컬투 씨 오셨을 때 은영이가 같이 했었거든요.
1: 네.
3: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예 다르던데.
2: 아예 그 사진만 봤을 때 비슷해. 그 느낌이 있어.
3: 아예 다르는데.
2: 그러니까 빼서 날렵하게 또 돌아오면 또 강재준 같지가 않고 그럴 수도 있어요.
1: 지금 본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분이 1833님께서 재준님 들어오는 뒤태가
2: 날렵해진 것 같아요.

0: 살 빠진 것 같습니다.
1: 살 빠지셨나요, 여러분? 네.
0: 살 많이 빠졌어요.
2: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살을 그냥 빼는 거에서 이제 끝내지 않고 이제 유지를 하려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 십몇 년 동안 안 했던 근육 운동을 시작했어요.
1: 아, 이제 헬스를 시작하셨대요. 너무 좋습니다.
3: 그러니까 근육돼지 멧돼지가 돼야지 진짜로.
2: 이제 진짜. 예.
3: 정말 이게 정말요, 강재준이에요 이게.
1: 있다.
3: 제발 빼요.
1: 제발 빼요.
3: 제발 좀 빼요.
2: 제발까지요?
1: 있어요.
3: 약간 느낌있잖아요.
1: 분위기가 있어요.
2: 저럴 때가 있었구나.
1: 야, 그 옆에 댓글 둘 이름 뭐죠? 댓글. 있어요 살짝.
2: 진짜
3: 좀 빼요.
1: 근데 저 빼면 네. 진짜 있네요.
2: 그래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20kg 빼기.
1: 그럼 올해 20kg 빼면 몇 킬로죠?
2: 77kg예요. 지금 97에서 스타트했거든요. 그래서 93.9인데 아까 쟀을 때
1: 저 정도 몸무게를
2: 저 정도가
3: 되려면은 적어는 한 60대 후반으로 가야지.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60대인데 됩니다. 일단은 목표는 올해 이제 좀 무리긴 한데 77까지.
1: 77. 그러니까 79니까 저 정도 몸무게 됐을 때.
3: 그러니까 제가 78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78, 79 왔다 갔다.
2: 그럼 비슷해지는구나. 근데 제가 키가 좀 작으니까 나중에 좀 더 빼보겠습니다.
3: 예, 뭐 몸무게 가가지고 오프닝에 너무 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제
1: 아니 작가님께서 컨트쇼에서 두 분이 만난 사진이 있대요.
2: 있어요.
3: 있어?
1: 예.
3: 야, 이거는 재준이가 절정일 때야. 더군다나 얘 옷 저기 잠바도 저 패딩을 입고 와갖고 이건 나 홀로 집에 무슨 도둑이지 이게 무슨.
1: 아니 좀 빠졌을 때 같이 저 때, 다시
2: 저 때가 120kg 때예요 거의. 절정일 때. 그래가지고 은영이가 여기 안에서 할 때 이지훈 씨랑 저희 남편이랑 닮았어요 이랬는데 들어왔는데 빵빵 터졌어. 진짜로.
1: 야,
3: 이지훈 씨가 기분이 정말 그랬겠네요.
2: 네. 그러니까요.
3: 자, 여하튼간 뭐 그래도 얼굴은 있다. 알았어,
2: 있다.
3: 해라.
2: 있었다.
1: 가려져 있다.
2: 찾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3: 제발 알아서 하시고요. 너무 긴 시간 떠들었어요. 자, 이제부터.
2: 정말 그대로.
1: 아, 나 이재훈 씨 진짜 잘 생겼네요.
3: 잘 생겼죠.
2: 아니 잘 생겼죠.
3: 진짜 너무 작아.
1: 네, 맞아.
3: 우리 너무 작아.
2: 가지고 있어. 네.
3: 자, 이제부터는 중간망하자 코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리디가 설명해 주세요.
1: 네, 특정 주제를 놓고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는 시간 중간만 가자입니다. 단 최대도 최소도 아닌 딱 중간의 생각을 찾아보는 거고요. 그 기준은 바로 저희 셋. 이렇게 셋의 생각과 각각 일치하신 분들 중 제일 많거나 제일 적은 분은 탈락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2등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 딱 맞아. 중간인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3: 자, 오늘 중간망하자 첫 번째 도전 분야를 발표합니다.
1: 발표! 와,
3: 언제나 가장 대한민국에서 매년 사랑받는 스포츠 하면 프로야구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3: KBO에 대한 사랑이 아주 전국적으로 뜨거운데 올 시즌 388경기 만에 700만 관중을 돌파했는데요.
1: 와,
3: 역대 프로야구에서 400경기를 치르기도 전에 700만 관중을 돌파한 건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1: 와, 700만.
3: 앞으로도 우리 KBO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각종 스포츠도 골고루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1: 네.
3: 경기 관람에 관한 꿀팁 드리고자 이런 주제를 뽑아봤다고 하는군요. 네. 우리 야구와 맛집을 사랑하는 우리 강재준이 네. 자신 있게 외쳐보는 주제. 야구장이 있는 도시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은?
2: 야, 오늘 날 만났다. 날 만났어.
3: 날 만났어.
2: 야, 야구장, 날 만났어요.
1: 그러니까 야구장 아니 아니라 야구장이 있는 도시에서.
2: 아니, 바뀌든 아니든 뭐 날 만났어요. 예. 예. 바뀌든 아니든 뭐.
3: 워낙 이제 이글스 팬으로 유명한데 예. 이글스 직관을 갔을 때 꼭 예. 먹고 오는 음식.
2: 저는 가면은 두부 맛집 있어요.
3: 아, 그치. 예. 거기는
2: 광땡 식당.
3: 아. 광천이잖아요.
2: 그렇죠. 네, 광천. 광천 식당인데 거기에 가면은 그 두부 그
3: 두루치기, 두루치기, 네,
2: 두부 두루치기도 맛있는데 그 같이 넣은 수육.
3: 아, 수육 맛있어.
2: 네.
3: 아.
2: 거기서 이미 한 두 병 까고 들어갑니다.
3: 예.
2: 예, 그거고 그 이제 근처에도 되게 다 맛있어요. 광천 식당이 웨이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바로 옆에 식당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도 맛있어요.
3: 맛있어.
1: 아, 네.
3: 두루치기 뭐 그리고 국수 공주 칼국수가 대전에도 많. 네.

0: 많이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매운
1: 맞아요.
0: 칼국수.
2: 아, 맞습니다. 맛있겠다. 칼국수.
0: 오징어 두루치기. 예. 그럼 거기에 이제 면 넣어갖고 같이 이제 와. 양념에 비벼서 같이 먹는 거야.
2: 약간
0: 아, 맛있어.
2: 약간 라볶이처럼.
0: 아,
2: 예. 와, 진짜 맛있겠다.
1: 그걸 딱 먹고 성심당 가가지고 이제 빵을 한 20봉다리 정도 딱 사가지고 이제 소보로 튀김 소보로를 딱 먹는 순간 이제 도파민이 터지면서 싹.
2: 지금
1: 야구 한 2점 냈을 때 이제. 한 두 개 또 먹는 거예요. 또
2: 들어왔을 예. 때부터 지금까지 중에 가장 눈이 네. 초롱초롱해요 지금.
1: 다음부터 내 요요 얘기하지 말고 네? 이런 얘기부터 스타트하시죠 진짜로.
0: 아 진짜 네? 행복해 보이네요.
1: 네. 네. 그리고 구장 앞에서 만약에 저는 정말 루틴인데 경기에 이겼다.
0: 이겼다면
1: 바로 앞에 농민순대에서
0: 아 농민순대 맛있죠.
1: 네, 순대국을 먹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역 앞에서 포장마차에서 꼼장어를 꼭 먹고 가요.
2: 와
1: 진짜 맛있어 거기.
2: 다 맛있는 거다.
1: 예. 네.
2: 아.
0: 야, 그걸 다 먹고 온다고?
1: 그러니까 이 120kg가 됐었죠. 예.
0: 어, 아, 맛있는 집이 진짜 많습니다. 대전. 저도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대전에 가거든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현충원에 계시기 네. 때문에 네. 가는 길에 막 맛있는 집들을 많이
1: 너무 맛있어.
0: 연락하게 되는데 네. 그 대전이 본거지인 제가 이제 모델인 예, 이비 땡 짬뽕. 예, 그것도 본점에 가서 먹으면 또 맛있어요.
1: 아하. 아하. 제주도도 맛있던데.
0: 제주도 맛있어요.
1: 네, 제주도 갈 때.
0: 제주도도 많이 있습니다.
1: 예, 예, 맞습니다.
0: 자, 이제 대구로 한번 나가볼까요? 라이온스 파크.
1: 아, 라이온스 파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막창을 너무나
0: 좋아합니다. 아, 대구 막창이 아, 진짜 막창. 맛있죠.
1: 이상하게도 대구 막창은 예. 짧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아, 소스가 예. 여러 가지.
2: 그렇죠.
1: 아. 여기도 폭 찍어 먹고, 여기도 폭 찍어 먹고, 여기도 폭 찍어 먹고, 여기도 폭 찍어 먹고, 저기도 폭 찍어 먹고, 그러면. 미치죠.
0: 예. 아니 그 막장이라 그러잖아요.
1: 예.
0: 대구 그러죠. 막장만의 그 소스.
2: 예. 어. 막장.
0: 이야. 청양고추 잘잘잘잘 썰어.
1: 잘잘잘 썰어가지고.
0: 이야. 듬뿍 찍어갖고 다 먹었을 때 그 맛이.
2: 황금 비율 7대 3으로. 예. 어, 고추 7.
1: 감칠맛과 아, 거기서 이제.
2: 7 고추 3 해가지고.
1: 어, 감칠 고추 3.
0: 어. 예. 그리고 이제 떡볶이 소스랑 거기 가면 꼭 먹어야 되는. 거기서 네. 먹으면 제일 맛있는 납작만두가 있습니다.
1: 진짜. 예.
0: 당면이 들어가.
2: 잘 없어요. 어,
0: 당면이 들어가 있는 거.
1: 네.
2: 아, 갑자기 생각났네.
1: 네.
2: 그 저 납작만두 해가지고 그 저거 양념된 거에다가 이렇게 네. 싸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0: 아, 그것도 있지. 그거 아 그 거기 이제 그 납작만두는 당면 몇 개 안 들어 있어요.
1: 맞아요. 네.
0: 그리고 파도 몇 개 그냥 안 얹어 있어요.
2: 맞아요. 근데 맛있어.
0: 맛있어.
2: 다 싸모야 맛있어요.
0: 싸모야.
2: 아 싸먹어요.
0: 네, 싸모야 맛있어요. 예.
1: 이상하게 대구 가서 먹는 맛은 더 맛있는 거.
2: 맛있어요. 납작만두 맛있어요.
1: 그리고 뭉튀기가 맛있어요.
0: 뭉튀기
2: 아,
0: 알죠?
2: 뭉튀기야.
0: 아 제가 아는 동생이 대구에서 이제 되게 네. 어, 뭐 열심히 살고 있는 동생이 있는데 거기 데려갔던 집 있는데 이 집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식당이 뭉튀기가 진짜 맛있어. 소를 그날 잡나 봐.
1: 와, 와,
0: 그냥 어우. 그냥
1: 뭉튀기는 신선도죠 또. 예.
0: 예. 뭉튀기가 이제 육회랑은 좀 다르게 아주 예. 뭉뚱거리게 이렇게 썰어놨다 그래서 뭉튀기라고 이제 경상도에서 얘기하는.
2: 예. 맞아 맞아.
1: 맞습니다.
0: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기아 타이거즈로 갈까요?
1: 예. 광주로 가야 되는데 광주는 또 생각보다 떡이 엄청 유명해요. 장옥떡이라고 있는데 예. 그 떡이 진짜 유명 아세요? 예. 네, 너무 맛있잖아요. 그리고 육전이 되게
0: 유명해요. 아 육전 맛있어.
2: 아 육전.
0: 네.
2: 아,
0: 광주의 아. 그 어, 대광 아 거긴가 육전인데 네. 그 육전에 그 아. 그 뭐야 뭐지 양념 그 파절인가
1: 그렇죠
0: 뭐 그런 거를
2: 같이
0: 싸서 이렇게 먹는 거 아
2: 그거 옆에서 굽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이 뭐 네. 최고 맛있어
0: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 네. 맛있어
1: 그리고 오리탕도 유명하고
0: 아 오리탕
2: 네. 아 오리탕
1: 유명. 그리고 네.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지방 공연을 한번 우차사 할 때 갔었었는데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도 다 맛있더라고요.
0: 아 광주는 진짜
1: 광주는 다 진짜 찐이에요.
0: 맛있어요
2: 진짜. 맞아요. 네.
1: 두루치기 먹었던 게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0: 예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어 아 자 그러면 우리 다이노스 한번 가나요 다이노 엔시 다이노 창원 쪽으로 가야죠. 창원. 마산 창원 우리 아구찜 뭐 얘기 안 할 수 없죠. 네. 마산 아구찜
1: 아구찜인데 그 양념한 거 말고도 아구 수육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0: 저는. 아 아구 수육도
1: 아구
0: 맛있어.
1: 아구 수육 진짜 맛있어요.
0: 그 좀 그저 몇 개 안 나오는 그 간 있잖아 간. 아구 간. 아 예 아. 너무 맛있어. 진짜.
1: 그거 먹으면 간이
0: 좋아 완전 예. 좋아. 너 왜 가만 있어?
2: 아 잘 몰라.
1: 아 그런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미더덕찜이 또 정말 맛있어.
2: 제가 야구장을 얼마 전에 네. 애국가 부르러 간 게 처음이에요.
0: 아, 아 여기 서울에 너 야구, 서울이었잖아 이번에.
2: 예. 네. 야구전 처음 가봤어요.
0: 그러니까 네. 히어로즈 네. 갔어요 그거. 네. 뭐 안 먹고 왔어요 가서?
2: 그냥 왔어요.
0: 아, 아~ 안타깝네요.
1: 그거는 아니에요.
2: 약간 신선해요 지금 얘기 들으면.
0: 자 그러면 아~ 우리가 네. 갑시다. 미식의 네. 고장 부산으로 가야 돼요. 롯데자이언츠.
1: 아~ 예. 부산은 저 개인적으로 그 아저씨 대구탕이라고 있는데 정말 시원한 대구탕이 있거든요.
0: 어 그럼 해운대 그 네. 대구탕 말고?
1: 아 해운대
2: 본점이잖아요.
0: 그 시원한 대구탕 말고
1: 근데 근처에 또 있어요. 어. 근데 저는 거기 예전부터 갔는데 진짜 감칠맛이 네, 아시죠? 어 진짜 맛있어요.
0: 아저씨 대구탕?
1: 네 아저씨 대구탕.
0: 아저씨가 끓여주나 봐요?
2: 아저씨가 주시나 보다.
1: 어, 생각... 어 아닌데? 아주머니가
0: 아저씨. 할매 대구탕을 할매가 끓여주고.
2: 아, 그럼 아주, 예. 아주머니 대구탕인데.
1: 아, 말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예. 돼지국밥은 뭐 예. 여러분 꼭 먹어보고 올라와야 되고요. 예. 밀면도 마찬가지죠.
2: 아 밀면 무야죠.
1: 예. 예. 근데 제가 돼지국밥을 먹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거기에다가 피순대를 터트려가지고 먹으니까 그게 너무 진하고 맛있더라고요. 그 감칠맛이 그래. 예, 폭발하면서.
0: 그래.
1: 예, 피순대를 터트려야 돼요.
0: 야, 너는 살 못 뺄 것 같은데.
1: 제가 봐도 예, 오늘 예.
2: 못 뺄 게 아니라 안 빠질 것 같아요. 어. 예.
0: 그리고 의외로 그 가면 피자 먹고 와야 된다면서?
1: 아, 그 그래, 그거요.
0: 그 피자 꼭 먹고 와야 된다면서요? 예.
1: 그 아저씨 피자 어. 그거.
0: 어, 그 무슨 제모 예. 뭐 그. 예. 예. 예. 예.
2: 어, 뭔데? 예. 뭔데? 뭐 뭐야?
1: 이제모 피자.
0: 제모 제모 털 뽑은 거 있잖아.
2: 예, 예. 이제 뭐 피자.
1: 그게 진짜 맛있다 그래가지고 오. 그거 먹으러 가려고요. 저 조만간.
2: 와. 네. 저는 그 호떡 있잖아요. 씨앗 호떡.
0: 씨앗 호떡.
2: 아 씨앗 호떡.
0: 예. 예. 그리고 이제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 SSC 랜더스. 예.
1: 야, 인천도 맛있는 게 진짜
0: 거기는
1: 많은데.
0: 뭐 일단은 인천은 이제 거기 있잖아. 공화춘 저 뭐 이제 그 아. 예.
1: 그쵸.
0: 차이나타운 거기
2: 차이나타운.
0: 그. 거기 아, 짜장면 먹어야 돼.
2: 옛날에 갔었어요.
0: 예. 예.
2: 많고 아는 건 아는 게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구나.
0: 예.
2: 진짜.
1: 아는 게 처음 나왔네. 그러니까. 예, 치열이가.
2: 갔었어.
0: 그리고 또 심포시장 가고 닭강정 좀 먹어주고. 아~ 예, 닭강정
1: 저는
0: 먹어주고.
1: 닭강정이 제 1순위예요.
2: 아, 진짜?
1: 예, 정말 맛있어요. 퍽퍽하지도 않고 야들야들한 그 기름에 이렇게 쪄려가지고 정말.
0: 닭강정은 거기서 딱 나왔을 때 딱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
1: 퍽퍽한 닭강정보다도 정말 이제 야들야들하면서 딱 먹었을 때 그 양념이 입안에 탁 도는데 살 못 빼겠다 나.
0: 네. 떡볶이를 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이 근처에 또 에, 남동공단 근처에 떡볶이 아. 그 남동공단 떡볶이가 또 나이스 아. 나이스
1: 예.
0: 와, 자, 자 이제 어디 가요?
1: 네 빨리 수원으로 넘어가시죠.
0: 수원으로 갑니다. 네, KT 수원으로. 위즈.
1: 네네네.
2: 갈 데가 너무 많다.
1: 거기는 예. 이거죠. 네 KT 위즈의 이 광고에 이제 유니폼에 부착돼 있는데.
0: 이쪽 가슴에. 네. 이쪽 가슴에.
1: 네네네. 갑오정갈비라고 있어요.
0: 아유. 네, 거기가 너무 갈비. 거기 기업이에요 기업.
1: 네 양념 안 한 생갈비도 맛있고 양념갈비도 맛있고 둘 다 이제 적절하게 이제 배합되면서.
0: 수원 왕갈비.
2: 수원은
1: 왕갈비.
2: 먹어본 적 있어요.
1: 네.
0: 예, 예, 예.
2: 거긴지는 모르겠는데. 네 가서
1: 거길 거예요.
2: 아, 그죠.
1: 거기 가면은
2: 좀 크고 좀 큰데.
1: 네.
0: 어 수원. 왕갈비 통닭, 네. 네. 수원 통닭. 그리고 저거 있잖아, 국밥집인데 유명한 집, 그 수원에. 오, 아 까먹었다고. 아, 나 갈 때마다 가는데. 아씨. 갈 때마다 줄을 쫙 서 있는 데인데 이거는 알려주고 싶은데.
2: 이거. 알려줘, 나 가게.
0: 아, 우리 매니저 없냐, 매니저? 아,
2: 저는 얼마 전에 수원 이제 촬영차 갔다가 네. 밥을 먹었는데
1: 네.
2: 갈비 짬뽕이 있어요.
1: 갈비 짬뽕?
2: 갈비 짬뽕.
0: 갈비 한, 왕갈비가 하나 들어가 있어?
2: 갈비 두 개가
1: 그만한 거.
2: 들어가 있어요.
1: 와, 그것도 너무 맛있겠다.
2: 거기서 저 어떤 분이 네. 알아보시고 가족분이 알아보시고 네. 저 제 걸 사주셨어요.
0: 와,
1: 진짜.
2: 네. 상주황 씨.
1: 제일 기분 좋았겠다.
2: 어,
1: 제일 기분 좋았겠어.
0: 상주황 씨가 뭐야?
2: 그 상주황 씨 황 씨길래 아. 아니, 어디 황 씨예요? 그러니까 상주황 씨 그래서 상주황 씨 어디 있어?
0: 있었어.
2: 예, 예. 죄송합니다. 예.
1: 그 만약에 수원 가시면 제 개인적인 맛집인데 이제 예. 칠보농원이라고 칠보 쪽에 있거든요.
2: 예.
1: 그 오리고기 맛집인데 로스 좋아하시는 분들.
2: 어허.
1: 예, 되게 맛있습니다. 거기 끝나고 녹두전을 주는데 아 녹두죽이죠. 예, 정말 맛있습니다. 예,
0: 자 이제
2: 네,
1: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할 일 해야죠.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야구장이 있는 도시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보내주세요. 원정 경기 직관 갔다가 맛집까지 들리는 완벽한 코스 소개 몇 개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혹시 내가 경기를 보다 진다, 내가 야구장 입구에 발만 들여도 응원한 팀이 패배한다 하는 희한한 징크스가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냥 집에서 나오지 말고 시원하게 이거 드셔주세요. 아이소 아메리카노.
2: 아, 스브라.
1: 자, 한 문제당 기회는 한 번뿐. 예, 여러 개의 답을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문자로만 받고 있습니다. 네. 아, 어제는 너무 억울했어요. 이글스가 7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경기가 우천 취소됐어요.
0: 우와, 우와.
1: 아, 빨리 보내.

0: 연애에 푹 빠진 남자도,
1: 연애를 하고 싶은 남자도,
2: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도,
3: 게임과 만화를 좋아하는 남자도,
4: 결혼한 스윗한 남자도, 매일 밤 10시 남자란 남자는 다 모인다. 배성재의 텐.
5: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

0: 시티센터 대학로 우리카도올 8423 관람가.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주민센터 무인회수기에 빈 페트병이나 캔을 넣고 포인트를 적립해 본 적 있으신가요? 독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병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음료를 살 때 제품 가격 외에 보증금을 내는데요. 음료를 마신 뒤 빈 병이나 캔을 마트에 가져가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죠. 독일의 공병 보증금 제도는 단순히 분리배출을 권장하기보다 사람들이 빈 용기를 직접 반환하도록 만들어서 재활용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고자 한 건데요. 실제로 독일의 용기 회수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공병 보증금 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해봐도 좋겠죠?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문자는 마감됐습니다.
1: 마감됐어요.
0: 핸드폰에서 손 떼세요.
2: 손 떼!
0: 3시 31분 46초까지 보내주신 분들만 인정!
3: 어! 인정!
4: 시원하다.
0: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 생명과 함께하는 층간만 가자 4부의 문이 열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좀 읽어볼까요?
1: 9072님께서 네. 먹는 거 얘기하니까 강재준 씨 혈압 모르고 숨 넘어가실 것 같아요. 괜찮으신 거 맞나요?
4: 실제로 두통이 좀 있습니다. 예. 하도 머릿속에 산소 없이 얘기했더니 무호흡으로 얘기했더니 두통이 좀 와요. 괜찮습니다. 예. 그래도 즐거운 상상을
0: 먹지 했겠다. 않고 먹는 걸 상상하면서 그렇게 열을 올려서 얘기하면 살이 빠져요.
1: 그렇죠. 열이 오르니까.
4: 그래요?
1: 운동 그럼요. 효과가 있네요. 그러니까 운동 효과가 좀 있어요.
4: 그럼 오늘부터 그냥
0: 상상만 하는 거야. 상상만.
4: 지나갈 때 이상한 사람처럼 계속 그러면서 다니는
0: 상상만.
4: 예. 두부찌개 이렇게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길거리 이렇게 다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남 시선이 뭐가 중요해. 네 살이 빠지는데. 장주봉 씨. 아니 네. 재준 씨 여태까지 딕션 좋게 먹을 거 얘기하다가 광고 멘트 할 때는 왜 저러요?
4: 아니 보통 뭐 버벅대요 이런 말도 있는데 아주 절어요라고 얘기하는데
0: 안 쓰는 게 좋죠 그 말은.
4: 그렇죠. 아,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광고 멘트에 이제 먹을 게 없었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1: 예예. 예.
4: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 다이어트 하면 또 먹을 게 또 많이 먹는 거에 싸움이잖아요.
1: 아 맞아요. 예. 다이어트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계속 먹는 생각만 많이 나.
4: 맞습니다.
1: 예. 예. 뭔지 알아.
4: 자 1529님께서 야구 직관 먹부림의 근본 두산은 왜 빼고 말씀하시나요? 아 그러네. 아니,
0: 트윈스랑 여러분. 그 잠실 이제 같이 우리 베어스랑 같이 쓰는데.
4: 네, 여러분 잠실 가시면 잠실 세내에서 직하게 꼭 가세요.
1: 직하게.
4: 라면 사리 제발 추가하세요.
1: 직하게 뭐죠?
4: 직하게 딱 보니까 약간 닭 요리 아닐까요? 게니까.
1: 네,
4: 여의가 들어가니까.
1: 직하게.

0: 그런 것 같은데.
1: 닭요리.
2: 닭갈비 이런 건가?
3: 닭도리. 닭볶음.
2: 닭볶음?
1: 네. 어,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 라면 사리가 들어가는 거.
2: 빨간 닭 요리래요.
0: 맞네, 맞네, 맞네.
2: 어, 아, 양념구이.
0: 어, 여기는 내일 바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당장.
0: 낮에 먹으면 괜찮아요. 낮에.
1: 네, 그래.
0: 낮에 먹으면은. 네.
1: 자, 5952님.
4: 어, 태균 오빠 아까 얘기한 줄 서서 먹는 수원 해장국밥집 유치회관 아닌가요?
1: 맞아요, 유치회관이에요.
0: 나왔다, 나왔다.
1: 유치회관 거기 줄 서서 먹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2: 어, 가고 싶다.
1: 예. 국밥. 네가 참 좋아할 거야 아마.
2: 제 국밥 진짜 너무 좋아하니까. 예. 국밥 체열이에요. 예. 자.
0: 국밥 체열.
1: 자, 우리 저희 답을 공개합니다. 야구장 있는 도시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은. 자. 제 답도 공개하도록 하죠. 네. 아, 지역마다 다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쵸? 지역마다 다 있어요. 네. 뭐 그게 이제 돼지인지 아니면 순대인지 네. 아니면 뭐 해장 국밥이든지. 아, 네. 자, 저는 국밥입니다.
2: 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0: 국밥 좋죠.
2: 자, 저는 야구 끝나고 네. 이거 먹으면서 네. 구워 먹으면서 얘기를 막 나누시지 않을까.
1: 아, 저는 네. 대구 갈 때 야구 아니어도 꼭 이걸 먹어요.
2: 그쵸, 그쵸. 네. 막창. 아~
1: 여기 또 그 우리 방송놈들이랑 컷쇼 패밀리들이 네. 좋아하는 합정동에 그 네. 망원동에 막창 맛집 있잖아요.
0: 어?
1: 거기 진짜 대구 느낌이 확 나요.
2: 아, 그래요? 어디 어디 아, 어디? 아, 예, 어디 나 갈래.
1: 예, 두, 아 이거 뭐 아 둥둥 막창이라고 있어요.
0: 아유, 알죠 알죠 알죠. 예, 예, 예. 둥둥. 예. 예, 예. 저 거기 단골이에요.
1: 그러니까.
0: 예, 오늘 가겠습니다. 예.
2: 예. 아니.
0: 아, 오늘은 아니, 저녁이구나. 예. 내일 모레 가겠습니다.
2: 재준이 다이어트 언제 하는 거야?
1: 자, 이제 강재준 아, 답을
2: 예.
0: 아, 둥둥 막창 진짜 맛있는데. 자. 자, 저 강재준은요. 아까 예, 이글스 대전에서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경기 전에 꼭 가서 예, 소주를 두 병을 까죠. 자, 두부 두루치기. 예.
2: 아니, 경기 시작 전에?
0: 시작 전에.
2: 예.
0: 와. 이거는 왜냐면은 너무 맛있어 가지고 여기에 수육이랑 예,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여기는. 너무 맛있습니다. 음식이 아, 정말 맛있어.
2: 대균 형도
0: 그,
2: 이렇게
0: 예, 시뻘건 그 두루치기의 그 양념이 있거든.
2: 예, 예, 뭔지 알죠.
0: 예, 그게 너무 맛있어요. 아, 예. 배고파. 자극적이면서도 아, 강렬해요.
1: 그
2: 그러니까 아 왜냐면 태균 형도 아, 되게 많이
1: 그 아시네요. 대전의 아. 그 둔산동 쪽에 그 대선 식당이라고 있는데.
0: 아유, 알죠.
1: 예, 예. 대선 식당.
0: 대선
1: 예, 거기에 예. 있다는 그 칼국수가 너무 그 육수가 맛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찬수육 있잖아요. 찬수육. 예. 수육인데 얇게 이렇게 점여 갖고 나오는 찬수육. 그거에다가 두루치기 또 이렇게
0: 아, 진짜.
1: 아우, 난리야, 난리.
0: 아. 진짜. 그거 언제 가냐고 그게 또.
2: 되게 많이 알고 계신 게 너무 부러워요, 사실. 야,
1: 자, 이제 국밥이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네. 뭐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 예. 자, 돼지 국밥, 순대 국밥, 해장 국밥, 뭐든지 국밥이라 들어가면 다 답을 인정합니다.
2: 아,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1: 자, 국밥은 몇 명인가요? 국밥!
4: 국밥! 국밥!
1: 어? 적당한데? 어? 60명!
0: 중간이 될 수도 있겠다.
2: 아니, 네. 잠깐만.
1: 예.
2: 네. 자, 저와 같은 막창을 적어주시면 막창을 적어주신 분은 바로! 바로!
1: 막창!
2: 왠지 이게 많이 나올 것 같아.
1: 어?
2: 104명!
0: 야.
2: 아하, 많이 나옵니다.
0: 60명과 104명 사이에 네, 끼어들기란.
1: 그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0: 그런가요?
2: 아, 예, 다 끼세요.
0: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60과 104명 사이에 들어가면 제가 중간이 됩니다. 그렇죠. 자, 두부 두루치기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1: 시작!
0: 바로! 26명!
2: 와!
0: 야, 이거. 와!
2: 왜냐면 내가 원래 네. 국밥을 생각을 했었는데.
0: 와!
2: 와. 진짜. 대단합니다.
1: 방청객 중에 국밥 적은 사람 소리 질러!
4: 와!
2: 자, 중간만 가자. 김태균의 이름으로 국밥 보내주신 60명 전원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1: 네.
2: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아니 요새 중간을 잘 가세요, 태균 형님.
0: 아, 저도 두부 두루치기 말고 두부를 했거나 두루치기를 했으면 좀 올라갔을 것 같은데. 아닌가?
1: 네.
2: 아닐 것 같은데.
1: 자, 두루치기도 포함했대요, 다.
0: 아, 포함이었어요?
1: 예, 예, 예.
0: 반성하겠습니다. 예.
1: 자, 중간만 가자. 두 번째 도전 분야를 발표합니다.
4: 발표!
1: 이 야구는 축구나 농구나

0: 과 다르게 공을 넣는 스포츠가 아니라 사람이 뛰어서 베이스를 돌고 돌아 홈으로 돌아와야 득점을 하는 그렇죠. 남다른 과정이 필요한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도맡고 있는 타자, 홈런으로 큰 환호성을 불러일으킨 선수들은 누가 있었는지 신나게 떠들어보고자 준비한 주제. 은퇴한 선수 중에서 현역 말고 은퇴한 선수 중에서 한국 프로야구에서 한 획을 그었던 전설의 타자는 제가 1982년에 프로야구가 첫 개막을 할 때 그때 어린이 회원에 가입을 했었어요.
1: 아, 진짜요?
0: 그때 국민학교 시절에
1: 저희는 1982년생이에요.
0: 그렇지. 네. 니네 태어날 때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고 내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라이온즈의 첫 번째 팬이었습니다.
2: 와.
0: 5천 원을 내고 예, 그 시내에 있는 동방빌딩 거기 옥상에서 회원 가입을 받았어요. 오. 야, 팜플렛하고 잠바하고 그리고 이제 야구공 하나 주고 요만한 전보 지우개.
2: 네. 아, 전보 지우개.
0: 예, 요만한 거 전보 지우개 네. 딱 그런 거 하나 딱 주고 처음에 가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1: 네. 아.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 유니폼이 예전에 레전드 유니폼
0: 다시 돌아가잖아요.
1: 이쁜 것 같아요.
0: 다시 돌아가잖아요.
1: 네. 이글 수도 옛날 거 빙그레 때 이쁘고.
0: 네. 그래서 저는 왜 그때 라이온즈를 너무 좋아했냐면 그때 이만수란 전설의 타자를 아유. 좋아했어요. 4번 타자. 아유, 호수면서 너무... 홈런왕.
2: 맞아요. 야. 제가 진짜 야구를 좋아는 하는데 네. 막 이렇게 프로야구를 이렇게 많이 보질 못했거든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이만수 선수가 굉장히 예, 인상이 많이 남아 있어요.
0: 아, 진짜. 근데 이제 덩치도 있고 다 홈런도 잘 치는데 목소리는 얇아.
3: 파이팅! 파이팅! 말이.
1: 예전에 막 메이저리그에도 이제 코치님으로
0: 그럼요. 다녀오시고 와이번스
1: 와이번스에서
0: 감독님도 하셨죠.
1: 예. 관중이 만 원이 되면은 이제 우통 벗고 도신다 그랬는데
0: 엉덩이 바스 입고
1: 돌아다니셨죠. 그 되게 유명하잖아요.
0: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같이 3번 4번을 번갈아 쳤던 장효조라는 선수가 있어요.
2: 아~
0: 사할 타자 사할. 네. 우리나라에 사할을 치는 사람이 없어요. 장효조는 사할을 치셨던 분이에요.
1: 와. 저는 개인적으로 장종훈 선수가
0: 장종훈 홈런왕.
1: 네. 홈런왕 장종훈 이글스? 선수가 기억나요. 35개 그때 당시
0: 엄청난 거죠 사실은.
1: 35개 네. 홈런을 치셔가지고 홈런왕이 되셨던 기억.
0: 홈런으로 보자면 이제 네. 타이거즈가 계속 우승을 많이 했을 때 김봉현이라는 네. 선수가 있었죠.
1: 아유,
0: 예 원조 홈런왕이었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국가대표 경기를 네. 할 때
1: 네.
0: 우리 한대화 선수.
1: 한대화
0: 선수의 그 폴대를 맞히는 그 우리 일본 경과 경기.
1: 네.
0: 김재박 우리 선수가 그때 당시에 점프. 네. 번트를 대고
1: 맞아요. 예, 개구리 점프.
0: 예, 한대와 예. 타자도 엄청 잘 쳤던.
1: 그때 당시에 타이거즈는 너무 강력했어요.
0: 너무 강력했죠.
1: 타선이 정말 국대 타선이네 정말로.
0: 예, 이정범 예. 선수도 이제 나중에 들어와.
2: 그렇죠. 이정범 선수.
1: 예, 예.
2: 바람의 아들.
1: 아는 사람 나왔어.
2: 알았어요. 바람의 아들. 도로왕.
0: 이정훈 선수의 아버지. 이정훈 선수 아버지 몰라요? 지금 메이저리그 타격 1, 2위를 다투고 있는
2: 봤어요. 알아. 이정훈 선수.
0: 네. 이정훈 선수인데 지금은 네. 현역 선수니까 빼고 거기는 이정훈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1: 이정훈 선수.
0: 이글스 네. 외야수면서 정말 잘 치던 선수였어요.
1: 네. 그리고 양준혁 선수를 빼면
2: 양신.
1: 네. 요즘 예능에도 많이 활약하시고.
2: 맞아.
1: 방어집 사장님.
0: 네. 네. 방어집 하나 보고.
1: 네.
0: 그리고 뭐 우리가 불면의 타자 뺄 수 없죠. 이승엽.
2: 이승엽 선수.
0: 예, 아시아 신기록을 갖고 있었어요.
1: 예. 레전드입니다.
2: 레전드죠.
1: 예.
0: 자 그리고 심정수.
1: 아 헤라클레스.
0: 예, 유니콘스 그리고 네네. 박경환. 네. 와이번즈의 포수.
1: 네.
0: 야, 잘 쳤어요.
1: 아 근데. 저는 이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0: 조선의 4번 타자
1: 이대호.
0: 야 들어가야죠.
1: 아, 이대호.
0: 예.
1: 아 이대호.
2: 이대호 선수.
0: 자 여러분들 왜 안 나옵니까 이분? 예, 이분 나와야죠. 원 클럽맨으로서.
1: 예.
0: 아, 그 클럽에서 들어가서 제대를 졸업 뭐 은퇴를 하고
1: 네.
0: 홈런도 만치고 일본에서도 활약을 했던.
1: 예.
0: 저와 동명이인.
1: 예.
0: 김태규 선수.
1: 김태규.
0: 아~ 예. 얘기해야죠.
2: 하나 알겠어요.
1: 우리랑 친구예요. 예. 아. 예. 김태균 선수.
2: 김태균 선수.
1: 예.
2: 아, 우리랑 친구예요?
1: 우리랑 친구예요.
2: 아.
1: 예.
2: 이대호 씨도
1: 친구고.
2: 맞아, 친구예요. 맞아.
1: 정근우 씨도 친구고.
2: 어, 맞아.
0: 예. 한 번씩 얘기 좀 해 줘야 돼. 여기 왔던 분들은요. 우리 박용택 우리
1: 예.
0: 예. 트윈스의 심장이었죠. LC. 예, 예. 그리고 정근우 선수. 예. 요즘 불꽃야구로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아, 너무 예. 재밌게 잘
1: 맞습니다.
0: 하고 있는. 예. 가끔 지금 사우나에서 요즘도 자주 만납니다.
1: 와우.

0: 그리고 레이더스의 상징 김기태 선수.
1: 아 김기태 선수.
0: 네, 쌍방울 우리, 레이더스.
1: 아 너무 잘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네. 이종범. 아, 자 이종범. 나왔던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됩니다.
2: 하나의 아들.
1: 예,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정호 선수가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2: 맞아요.
1: 아빠가 낳았으니까.
2: 그러니까요.
1: 아빠가 낳았잖아 엄마랑.
2: 네. 그렇죠.

0: 백인천 선수.
1: 맞아.
2: 예.
1: 맞습니다.
2: 아니 저기 뭐 리그 중간에 살 넘은 적이 많아요.
3: 근데 아까 백인천 씨가 불멸의 4할 타자네요.
1: 맞아.
0: 4할 타율은 아무도 못 쳤어요 그 이후로.
2: 거의, 예. 그럼 없죠. 예. 없죠.
0: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예.
1: 자 진행하시죠.
3: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퇴한 선수 중에서 한국 프로야구에서 한 획을 그었던 전설의 타자는 누구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중간이 되신 분들께는 타자를 포함한 4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는 홈런이죠. 만루 홈런을 영어로 그랜드 슬램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요. 자, 음료계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메뉴가 있죠. 10대부터 50대 전 연령이 선호하는 음료 1위. 피곤할 때 찾는 음료 1위. 헬스할 때 찾는 음료 1위. 한국인이 좋아하는 커피 메뉴 1위. 특히 한국인이 한파에도 찾는 커피 1위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아 진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한파에 R을 드시죠.
1: 그러니까 얼죽아지 얼죽.
0: 얼죽아.
3: 예, 자 한 문제당 기회는 한 번뿐. 여러 개의 답을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문자로만 받습니다.
2: 자 노래 듣는 동안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는 브로스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윈윈.
3: 윈윈. 윈윈. 윈윈. 윈윈. 윈윈. 여기서 멈추지 마라.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자, 문자는 마감했습니다. 3시 51분 36초까지 보내신 분들만 인정!
1: 어, 인정! 아웃!
0: 자, 은퇴한 선수 중에서 한국 프로야구에서 한 획을 그었던 전설의 타자를 적어달라고 했죠. 예. 9058님 3팬입니다. 지금 창원 엠팍 원정 가면서 컬투쇼 듣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2: 아, 부럽다.
0: 다이오스 팬이신데 이제 저도 원정을 거기 NC파크로 가는 모양이에요.
2: 다이노스. 예.
0: 자, 이제 오늘 전설의 타자. 저는 이분 때문에 야구를 너무 좋아해갖고 야구 선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2: 진짜.
0: 근데 이제 제가 사는 지역에는 그런 야구가 팀이 있는 초등학교가 없어갖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2: 그 정도로요?
0: 예.
3: 그냥 너무 야구를 진짜 사랑하시기
2: 그 때문에. 이후에 사회인 야구랑 연예인 야구를 진짜 오래 하셨어요.
0: 오래 했죠. 한 17년, 18년 했죠.
2: 네, 맞아요.
0: 자, 저는 바로 이분, 저의 사랑. 실제로 만나서 보고 싶은 그분입니다. 바로 이만수!
3: 와,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요. 많이 봤던
2: 영웅이죠. 네. 네.
3: 네. 자, 저는 바람만 불면 이분이 생각납니다. 예,
0: 진짜 생각납니까?
2: 진짜는
3: 그렇다고 예예. 1루에서 2루, 2루에서 3루 그냥 투수가 공을 던졌다 하면은 고사이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닥 들어가. 도루왕 이종범. 아, 네.
2: 저는 어렸을 때 홈런왕 하면 이분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예, 네. 빙그레테 홈런왕
0: 장종훈. 와, 잘 쳤죠 진짜로.
2: 예,
0: 지금 코치로 계시죠?
2: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지금 코치로 계시죠. 예. 네, 자, 저와 같이 이만수 우리 전설의 헐크라고 불렸던 그때 당시.
3: 아, 그죠.
0: 예, 포수도 너무 잘했지만 타격도 잘하는. 포수가 타격을 이렇게 잘하는 게 아마
2: 맞아.
0: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2: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0: 예, 이건 정말 포수, 잘 칩니다.
2: 맞아. 포수의 그 이미지가 엄청 세셨어요.
0: 맞아요.
2: 예. 예.
0: 자, 이만수를 적으신 분은 실시간으로 몇 명입니까? 바로!
3: 바로!
2: 바로! 바로! 바로! 바로!
3: 바로!
0: 51명!
2: 51명. 아, 이거 약간 또 아니, 중간 느낌이 있는데.
3: 이준영이 오늘.
2: 아, 자꾸.
0: 와, 중간
2: 아,
0: 냄새가 아, 엄청 납니다.
2: 아.
3: 이때 잡아줘야지. 아웃!
2: 어. 잠깐 중간에 그 쿰쿰한 냄새가 나요.
0: 중간 중간 네. 중간 중간 중간 중간.
3: 자, 이종범을 저와 같이 이종범을 적어주신 분은 바로! 바로!

0: 72명.
1: 우와. 오, 나 그러면 엄청 확률 높겠다.
2: 아, 그렇죠. 네. 장종훈 선수를 네.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았을 거란 얘기죠.
1: 그러니까 네,
2: 이글스 팬만 해도 꽤 많이 적었을 거예요.
1: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중간만 가자 하면서 가장 넓은 틈이 있어요. 51과 172 사이. 예, 네, 정말 넓은 틈.
2: 그런데도 못 들어가면 자괴감이 많이 들 겁니다.
3: 저도 못 들어갔었어요.
1: 그런데 못 들어.
3: 오늘은 어떻게 될지.
1: 그런데 못 들어가면 오늘 폭식해야죠.
2: 네.
3: 뭐야 너 뭐 그냥 좋은 소리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1 예 51과 172 172 사이에 들어가면 제가 중간이 됩니다. 바로 장종훈 선수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61명.
2: 와 들어갔어.
1: 와, 야 겨우 들어갔다. 와 장종훈 선수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요. 장종훈.
2: 야 국민의
1: 장종훈.
2: 국민의 염원입니다. 너 폭식하지 말라고. 국민의 뜻이에요.
1: 예, 알겠습니다.
2: 맞드세요.
1: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폭식하지 않겠습니다.
3: 네, 중간만 가자. 지금 장재준의 이름으로 장종훈 보내주신 61명 전원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1: 와.
2: 자 그리고요. 다 다음 주 7월 15일 수요일 재준 씨가 나오는 우리 중간만 가자 코너의 요즘 가장 핫한 야구 치어리더 이글스의 치어리더 누가요? 하지원 씨가 나오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1: 아 저는요
2: 2주 만에 많이 빼서 오세요.
1: 아니 저 아 2주 만에 제가 나올 때요?
2: 네가 나온다고.
1: 대박이다 진짜. 아,
3: 같이
1: 와 대박이다. 네. 같이 나와요.
2: 네.
1: 아 2주 만에 정말 폭풍 감량해서 돌아오겠습니다.
2: 자 오늘 수고들 하셨어요.
1: 예, 네,
2: 잘 가보겠습니다.
3: 아, 행복했습니다.
2: 자 오늘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방송 본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4: 감사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 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6: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7: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9: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8: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9: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8: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9: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8: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0: 노란산.
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인생을 잘 살아보자. 이런 결심은 너무 막연해서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지, 도대체 뭘 잘해야 하는 건지 감도 안 잡힙니다. 어렵다, 어려워.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매일 하는 걸 잘해보라고. 그게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매일 하는 거, 라디오 진행하는 거, 밥 먹는 거, 아이들, 아내와 대화, 걷는 거, 사람들 만나는 거, 이런 것부터 잘하면 인생을 잘 사는 거라는 거죠. 의외로 간단한 답이 있었던 거예요.

라디오도 잘 진행하고 여러분들하고도 재밌게 대화하고 맛있는 거 잘 찾아 먹고 가족들과도 많이 웃는 거, 이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가장 쉽고 빠른 정답. 자, 여러분들은 매일 하는 일이 뭐가 있나요?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0: 2026년 7월 1일 7월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곡은 레드벨벳 행복 듣고 오셨고요. 아, 오프닝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인생은 매일매일이 켜켜이 쌓여서 전체를 또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하는 일들을 잘 하는 게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다. 아, 이거 너무 옳은 말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 너무 힘들죠. 네, 그 뭐 있던데 불교 용어로 사티인가 뭐가 있어요. 저도 그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 인별그램에다가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 사티가 뭐냐면 지금 나의 시간에 오롯이 집중하는 거. 이거 진짜 생각보다 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 지금 운전하고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핸들 만지고 있잖아요. 그 감촉.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거 잊어버리고 라디오를 듣거나 운전을 하거나, 네, 현재 시간이 아니라 딴 생각하거나 현재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이게 그만큼 어려우니까 불교에서 용어도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는 거를 잘하는 게 사실 인생 잘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말 어렵다. 쉽지 않다.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실수를 하는 날도 있을 거고 기분 좋은 날도 있을 거고 행운의 여신이 찾아와가지고 아주 그냥 우상향을 하는 날도 있을 거고 네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아서 네 지금의 훌륭한 여러분들이 되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치 대단한 사람들이다. 6268님 내가 매일 하는 건 방디 목소리 듣는 거 케케케. 아 좋습니다. 이런 거라도 참 좋아. 이 소소하잖아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짹짹짹짹 수다를 떨고 여러분들이 오며 가며 매일매일 들어주시는 분도 있고 바빠서 듣다가 못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도 또 막 찾아와주고 이런 것들 일상에 저를 집어넣어 주셔서 6268님 너무나 감사. 7097님 하루하루 잘 살면 인생 잘 사는 거죠. 난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려고 황제 파워를 켠다.
1: 좋았어!
0: 너무 좋죠? 아 박상아님 산띠요? 산띠가 산티가 아니고 사티 사티라고 하던데요 사티. 아, 예. 불교 용어 사티. 지금 현재 시간에 집중하는 거. 거기 이게 이제 그 명상에 아마 나올걸요. 자기 호흡을 머리에 잡생각이 너무 많을 때 일단 호흡에 집중하라고 하잖아요. 숨 쉬는 거. 숨을 내가 들이마시고 있구나 내쉬고 있구나.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간으로 나를 불러오는. 대단하죠. 요즘에 이제 그 세월이 흐르고 인생에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나를 오롯이 이렇게 주대 있게 갈 수 있을까? 내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찾아가지고 여러분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여러분께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평상에 누워서 자고 있는 빵디는 지금 바람을 맞고 있는데요. 어떤 바람 맞고 있나요? 1번 선풍기 바람, 2번 에어컨 바람.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할게요. 광고 It's 까꿍.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한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엠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Hwangja Tower.
1: 오늘도 황제 파워에 속속이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서태지 테이크 5로 출첵 출발합니다.
2: 여러분!

대통령님 어서 오십시오. 김범철님 반갑습니다. 부현재님 그리고 배지희님 어서 오시고요. 아 마음은 청춘형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웰컴. 바로 76님, 7월의 첫째 날 역시 최애 아이템인 조끼와 함께한 우리 빵구. 조끼는 뭐 빼놓을 수 없죠. 현재 생방보라로 함께하고 있는 왕제 파워 이혜영님, 저 패션에 토시만 껴주면 KCM 패션 완성인데 골! 재질이 다르니까 또 네.

0: 이다련님, 그리고 어메지님, 이지은님 어서 오십시오. 정상이 이호신님도 출첵. 7118님, 빵디 어렸을 때 누구한테 쫓기였어요? 왜 이렇게 쫓기를 좋아해요? 드디어 우리 청취자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 뭐 대한민국 어떤 라디오 청취자들과 배틀해도 우리 청취자 무조건 이긴다에 제 오른손 양손 다 겁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3940님, 빵디 잘 빚어낸 충무 김밥 같고 아주 멋지네요. 빕니다님, 왔다 내 도파민. 그나저나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1.2kg 정도. 아, 그 정도만 빠지게 보여도 참 다행이죠. 저는 참고로 어제도 지금 3일 연장 빙수를 먹었다고요. 야식은 빙수만한 게 없죠. 계속 팥빙수만 먹다가 어제 처음으로 찹쌀떡 그 콩고물 많이 들어간 인절미 빙수로 살짝 교체해봤는데 너무나 맛있는 것. 빙수야
1: 사랑해요.
0: 팥빙수야
1: 사랑해요.
0: 전국의 빙수 사장님들

다음 곡은 고향이와 떠나보겠습니다. 체리필터 낭만고양이.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평상에 누워서 자고 있는 빵디 지금 바람을 맞고 있는데요. 어떤 바람 맞고 있을까요? 1번 선풍기 바람, 2번 에어컨 바람. 5분을 추첨해서 선물

6630님, 남편 쉬는 날이라 같이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황제파워 입장합니다. 2026년 하반기 첫 번째 김치전에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고!

자, 최은유. 빵디, 그저께 시험 치러 갔던 중딩인데요. 성적 향상빔을 맞아서 잘 친 것 같아요. 감사함둥. 내일까지 시험 있지만 오늘도 출첵. 자, 우리 은유 친구가 성적 향상빔을 맞아가지고 이번 시험 잘 봤으면은 내일까지 잘 봐야 되니까 한번 더 쏠게요. 우리 조카 떨지 말고 저기 이번 성적 잘 나왔으면 좋겠어. 은유야, 내일까지 마무리 잘하자. 성적 향상.

쌍디 김치전 양보할게요. 대신 언양식불고기 맞추세요. 안 됩니다. 이거는 청바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따로 달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둘이서 하나라고요. 이거 뭐 재개발도 아니고 지분 쪼개기에 지금 들어갔는데 안 됩니다. 아니 아니 아니 돼요. 아 오늘은 뭐 밴드들이 열일을 하네요. 마지막 곡은 버즈로 골랐습니다.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개발해 파워 냉방기로 쏴주세요. 아 이거 김용명 씨한테 제가 부탁해가지고 따로 녹음을 해오겠습니다. 파워 잔말 말고 파워 냉방 임. 어 이슬이님 요즘 매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슬이님 남편 생일 케이크 사러 왔어요. 오늘 출장이라 밤늦게 오는데 12시 지나기 전에 서프라이즈로 쳐보려고요. 럴수 오늘 남편분 생일이세요? 오늘 우리 임팔라 PD도 생일인데 이것은 바로 운명의 데스티니. 이슬이님은 이제 환경 파워에서 못 나갑니다. 어, PD랑 생일이 똑같다는 거. 아 그 집 남편이랑 데스티니냐고요? 아 그럴 수 있지. 생일이 똑같잖아. 생일 똑같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 자 우리 남편분 생일 선물 드려야겠다. 남편분께 생일 선물을

천재 파워랑 운명의 데스티니인 건데 에코 좀만 줄여주실래요 감독님? 석굴암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기 에코 썼으면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윤희영님, 김수영님, 김영준님 반갑습니다. 김동진님, 유지혜님도 컴온! 신민경님, 빵디 마산에는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장마 시작인가봐요. 아유, 야구가 줄줄이 취소되겠구만. 이제 뭐 해야 할까요? 뭐 하기는 황제 파워 들어야죠. 좋았어! 서울도 장마 시작됐으면 좋겠다. 제발, 기아 제발! 한 번만! 김은영님, 이무인님, 이원영, 김영주, 전윤진님도 출석 체크! 여기까지. 자, 전윤진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전윤진님께는 부침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릴게요. 평상에 누워있는 빵디 지금 무슨 바람 맞고 있나. 1번 선풍기, 2번 에어컨. 정답은 1번 선풍기 바람이었습니다. 자, 다섯 분을 추첨했고요. 770 하나님, 8657님, 위은유님, 이남숙님, 최영섭님, 콩글레츄레이션! 선물 가져가 버리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1부 마치겠습니다. 1부 끝곡은 스테이시의 To Love 준비했습니다. 이거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신별님께서 아니 오픈 스튜디오 신청 이거 어떻게 써야 당첨이 될까요? 너무 고민이라 아직 신청을 못했어요 라고 왔는데 황제파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신청해주세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신청하세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황제파워 자체가 뭐 고민이 뭐 깊을수록 온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신청하시면 되고 7월 17일 네 황제파워 생파입니다요. 이따 2부에서 봐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데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듯이 이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차곡차곡 저금해보는 건 어떨까요? 집 옥상이나 마당에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아둔 빗물은 일상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을 땐 식물이나 화단에 물을 줄 수도 있고요. 마당과 베란다를 청소할 때 활용하면 그만큼 소중한 수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고객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1: 고릴라 편이다.
0: 고삐 풀린
1: 고릴라.
0: 왜 다 고릴라죠?
1: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0: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3: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2: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3: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0: 백현진 냉면.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대한민국 1등 매력 107.7
3: SBS 파워 FM.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차라. 자꾸 소중한 내 2부. 자, 2부에서 3부 공지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공지를 2부에 드린다는 것은 3부에 뭔가를 하기 때문에 2부부터 모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자, 오늘 3부 문자 배틀 금은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파워의 창고 대방출 코너죠. 선물을 푸짐하게 드리는 문자 배틀 금은동. 지금은 2부고요. 이따 2부 끝나고 3부에 할 겁니다. 미리 문자 주제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문자 배틀 금은동의 주제 바로 스포츠로 웃겼다입니다. 스포츠로 웃겼다. 생활 속에 여러 스포츠가 있죠. 러닝, 수영, 배드민턴, 탁구, 요가, 필라테스, 헬스 등등등등 이런 운동을 하면서 웃겼던 이야기, 말실수, 몸개그, 뭐 웃긴 이름, 웃긴 기구, 웃긴 자세 등등등. 아무거나 운동하러 가서 내가 웃긴 얘기, 남이 웃긴 얘기, 선생님이 웃긴 얘기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직접 하는 운동 아니고 야구 경기 보러 가서, 농구 경기 보러 가서, 아들, 딸 체육대회 가서, 회사 체육대회 가서 웃겼던 이야기도 보내주십시오. 자, 아무튼 뭐 스포츠와 관련된 어떤 얘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월드컵 기간이었으니까 응원하러 최근에 가서 생긴 재밌는 일도 참 괜찮겠죠. 자, 문자 배틀 금운동 3부에 할 거고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금상 수상자에게는 황제 파워가 엄선한 선물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정혜진님, 팡디 라디오를 알게 돼서 매일매일 듣게 된 지 오늘 100일 됐어요. 이제 다음 주 출산하러 가서 일주일 정도 못 듣지만 유유, 집에 다시 돌아와서 계속 들으러 매일 올게요. 야, 혜진님 벌써 우리가 100일 됐습니까? 세상에. 꾸준하게 그냥 100일 동안 들으셨군요. 다음 주에 또 출산까지 하시면은 이거 또 순산빔을 저희가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나의 우주와 잘 만나시고 무사히 산모와 우리 태아가 잘 이렇게 세상 밖으로 만날 수 있게 무사 출산 순산빔. 혜진님 순산하고 오셔가지고 저기 뭐야 문자 보내주십시오. 네. 1476님, 샤티는 주로 사띠, 사띠로 발음이 되며 현대에는 마음 챙김 또는 알아차림으로 널리 알려진 수행 핵심 용어. 용녀 용녀라고. 이게 또 불자신가 보네요. 아, 진짜 선우용녀 선생님은 아니겠죠? 선우용녀 선생님도 그 불자시잖아요. 네. 아, 그 사띠라는 이 용어를 제가 듣게 돼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알아차림. 너 정신이 딴 데 나가 있니? 너 정신이 어디 있는 거니? 이게 맞습니다. 정신이 딴 데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다시 내 몸 안으로 끄집어오는 작업. 사띠. 사띠. 네. 6580님. 공방 입장 시에 키랑 몸무게 재나요? 키 너무 크거나 너무 날씬하면 입장 불가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 그거는 상관이 없고 얼굴 봅니다. 얼굴. 얼굴이 너무 상대방에게 그 위화감을 줄 정도로 잘생기거나 예쁘신 분들은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적인 외모 포모 현상을 겪게 할 정도로 외모가 너무 특출나시면은 저희가 입장 제한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그날 내가 입장이 되었다라면은 내 외모가 상대방에게 위압을 줄 정도로 예쁘거나 멋지지 않고 박보검은 아니구나. 약간 이 정도. 네. 자,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손끝의 기운으로 간식을 따내는 터치 바이 터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3942님의 신청곡 2-2 1과 2분의 1.

만져라, 설명하라, 그리고 맞춰라. 그래야만 간식을 먹을 수 있다. 터치바이 터치! 자, 방송 중에 간식을 걸고 한 판 붙는 코너, 문제를 맞힌 자에게만 음식이 허락되는 코너, 터치바이터치, 줄여서 터바터. 자, 잠시 후에 제가 빵댕이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해서 박스 안에 있는 물건을 만지면서 30초 동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빵댕이가 제 설명만 듣고 박스 속에 물건을 맞추면 제가 간식을 먹고, 못 맞추면 제가 간식을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간식을 먹는다, 아니다, 못 먹는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냥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50대 50이에요. 전화 연결된 빵댕이가 정답을 맞히면 전화 연결된 빵댕이에게는 큰 선물을 보내드리고, 틀리면 막대사탕 하나를 딸랑 보내드립니다. 자, 선물을 얻어서 명예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빵디를 쫄쫄 굶겨서 조롱을 할 것이냐, 전화 연결된 빵댕이의 결정에 제 운명이 달려있는 거죠. 먼저 오늘의 간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간식 뭔가요? 자, 오늘의 간식 레몬 마들렌. 이게 지금 화면에서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얘가 설탕으로 코팅이 싹 돼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마들렌은 사실 크게 네, 그 저기 베이커리 갔을 때 크게 손을 잘 안 대요. 하지만 이 마들렌 위에 무언가 코팅이 되어 있거나 초코칩 알갱이가 박혀 있거나 무언가 좀 이렇게 약간 아주 못된 친구들이 이렇게 발라져 있으면은 전 무조건 사 먹습니다. 이 마들렌 우유 커피와 먹었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거든요. 여기 설탕 묻어 있고 밑에 안 묻어 있죠. 너무 맛있어 버리죠.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귀여운 레몬 마들렌. 레몬 글레이즈가 아주 넉넉하게 올려져 있어서 한

0: 자, 터치 바이 터치. 지금 갑자기 여러분 밖에 날씨가 비가 올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졌죠? 터치 바이 터치 하는데 왜 갑자기 무슨 징조지? 자, 오늘 아주 햇살처럼 환한 퀴즈를 맞춰주실 빵댕이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1: 예.
0: 빵댕입니다. 프랑스 분이신가요?
1: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0: 아, 한국 사람이에요.
1: 네네.
0: 아, 어디서 와시옹?
1: 네, 저 서울이에요.
0: 아, 서울이 서울 어느 동네에 계십니까?
1: 지금 삼성동에 있습니다.
0: 어우, 삼성동.
1: 네.
0: 삼성동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빵댕이의 엄청난 팬이고요. 매일 듣고 있는 삼성동 빵댕이 삼성동 손흥민입니다.
0: 아, 삼성동 손흥민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이 닉네임 갖기 쉽지 않은데. 혹시 뭐
1: 그래요.
0: 조기 축구단이 있습니까?
1: 아, 축구는 안 하고 있는데
0: 네.
1: 외모가 좀 많이 닮아서 이제
0: 아니,
1: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0: 샤프하고 이 깔끔한 외모를 갖고 계시나 보네요. 주변에서 저기 좀 붙여주신 별명입니까? 손흥민?
1: 그렇죠. 이게 요새 또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0: 네.
1: 요새 또 다시 또 많이 듣고 있는 별명입니다.
0: 지금 등치가 좀 있으신가요?
1: 아니요, 그냥 소니랑 비슷한 체형을 갖고 있어요.
0: 그 키도 훤칠하시네.
1: 같은 키로 알고 있습니다.
0: 아, 우리 또 그, 삼성동 손흥민 방댕이.

0: 님, 우리 황제 파워를 좀 자주 들으시나 보네요.
1: 매일 듣고 있어요.
0: 아, 이 매력이 뭡니까?
1: 저는 이제 진짜 이 처음에 이제 황제성 빵디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거의 매일 듣고 있는데.
0: 진짜요?
1: 듣고 있으면은 예, 진짜입니다. 네. 매일 듣고 있는데 제가 들으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0: 아.
1: 네네. 그냥 정말 이렇게 뭔가 에너지를 이렇게 오후의 에너지를 이렇게 여기서 받아가는 것 같아요.
0: 와, 이거 완전 초창기. 아주 그냥 저랑 처음 같이 시작한 멤버네요.
1: 그렇죠. 예, 맞습니다.
0: 아니, 제가 듣기로는 해외 가면은 손흥민 씨라고 오해받은 적도 있습니다.
1: 예, 예, 많이 듣고 있어요.
0: 아니, 진짜 너무
1: 예, 진짜 네.
0: 아, 이런
1: 외국에
0: 사람들이
1: 한국 사람하고 지금 그 얼굴을 잘 못 알아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같은 이 동명이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닮으면은 좀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1: 좀 저를 많이 착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0: 혹시 손흥민 씨 인척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1: 하고 싶죠.
0: 네.
1: 하고 싶은데.
0: 그냥 사인해달라고 하면 그냥 사인 한번 누가 해달라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밌을
1: 제가 한번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서로 윈윈이니까.
1: 자, 아, 그렇죠. 맞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오늘 손흥민 선수의 이 기운을 좋은 기운을 한번 제가 받아서 설명에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아시죠?
1: 알고 있습니다. 네.
0: 자, 오늘 정답 꼭 맞춰주시길 바라겠고요. 갑니다. 준비.
1: 네.
0: 시작. 이거 뭐지? 자, 일단 딱딱한 네모난 약간 그 먹이라고 하죠. 벼루하고 먹이 있으면 먹 정도 사이즈의 네모난 이 사각형 플라스틱에 누를 수 있는 버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1부터 9까지 있는 것도 있고 뭐 음향 버튼이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약간 그 실리콘 재질의 버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참고로 매니저와 이 친구는 찾으면 항상 없어요. 자, 일단 자 우리 삼성동 손흥민님.
1: 네네.
0: 제 설명 너무 잘했죠?
1: 네, 이제 뭐 알 듯 모를 듯 하는데
0: 장난치지 마. 손흥민 씨.
1: 네네.
0: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뭘 알 듯 모를 듯이 어딨어요?
1: 아니 끝판에 이제 좀 그 막판에 한 조금 이제 안 들리긴 했는데
0: 전파가요? 삼성동이 예. 그런 동네가 아닌데
1: 그러게요. 오늘 뭐 삼성동에 뭐 행사가 있는지 전파가 좀 약간
0: 삼성동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거기가. 자
1: 플렉스도 있고 뭐가 많습니다.
0: 그렇죠. 손흥민 씨
1: 네네.
0: 장난치지 마십시오.
1: 네.
0: 이러면 제가 또 박지성 선배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1: 아 죄송합니다.
0: 자 아니 죄송할 필요 전혀 없고 죄송할 짓을 안 하면 됩니다.
1: 알겠죠?
0: 자 갑니다. 네. 삼성동 손흥민님 정답은요? 네.
1: 리모컨을 하겠습니다.
0: 오케이 정답입니다. 정답.
1: 역시.
0: 아니.
1: 네네.
0: 삼성님, 삼손님.
1: 삼손님, 네네, 삼손입니다.
0: 왜 장난치셨어요?
1: 죄송해요, 장난은 아닌데.
0: 네, 안 맞추려고 그랬죠.
1: 아니요, 맞추려고 했는데 네. 괜히 틀리면 우리 또 빵디가 이제 오후를 배를 쫄쫄 굶고 방송을 해야 되니까.
0: 당연하죠.
1: 그게 조금 걱정이 됐었어요.
0: 역시 네. 이게 찐팬의 자세가 아닌가. 문제를 맞추셨기 때문에 우리 삼성동 네네. 손흥민님께는 저희가 예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좋은 하루 되세요.
0: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1: 안녕.
0: 이 터치바이터치의 귀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가 좋고요. 저는 이제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냠냠찹찹 간식을 맛있게 먹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정답 먹는다. 먹는다에 투표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래 한 곡 들을게요. 7687님께서 노라조의 사이다 신청해 주셨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한 입만 먹고. 맛있다. 와! 너무 상큼하다. 와! 이게 그냥 설탕이 아니잖아. 와, 레몬이 잔뜩 들어있어. 잔뜩 들어있잖아. 마들렌 가슴이 뻥 뚫린다. 마들렌 달달하니 그냥 혈당이 차오른다. 마들렌 맛있다. 자 이게 설탕이 아니라 레몬 글레이즈라고 합니다. 자 발표해 드릴게요. 당첨자 1773님 6517님 김나연님 변인영님 축하드립니다. 안 되겠습니다. 노라조 사이다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마들렌을 다 먹고 4부에 뵙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
2: 매일 보는 TV 드라마
0: 제가 4부에 보자고 했습니까? 사실 그

마들렌 앞에서 중요하진 않았지만 네 3부에서 뵐게요. 문자 배틀 금운동 여러분 계속 사연 보내고 계시죠? 스포츠로 웃겼다 사연 계속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봐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부치면 파워FM 황제 파워.
1: 자, 황제 파워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 문자 배틀 금운동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스포츠로 웃겼다. 운동하러 가서, 운동하다가 운동 구경하다가, 아이들 체육대회 가서 동네 헬스장에서 필라테스장에서 혼자 뛰다가 수영하다가 걷다가, 종종 우리 황제 파워에 도착하는 게 이제 학부모, 아니 이게 체육대회인데 학부모 달리기 뭐 이런 거, 이런 거 할 때 주로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나죠. 네, 아무튼 뭐 운동과 관련된 모든 웃긴 이야기들을 보내주시고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금상 수상자에게는 황제 파워가 엄선한 상품 3개, 은상 수상자는 상품 2개, 동상 수상자는 상품을 1개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문자 배틀 금운동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광고 까꿍.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7: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6: 노라이벌 랜드마크
7: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8: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9: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0: 1533-1566 세라하임.
1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0: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아라한수에서 묵은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1: 언제 변합시오.
2: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3: 전 세계 문자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3회 황제 파워의 문자 배틀 금운동.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캐스터 황재성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문자 선수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배틀 금운동. 자, 오늘도 문자들이 속속 경기장 안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4: 스포츠로 웃겼다.
3: 네, 다들 건강을 위해서 운동 하나쯤은 하고 계시죠? 직접 하지 않으면 야구 보러 가고 뭐 축구를 보러 가고 구경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뭐 게임으로도 축구, 야구 이런 걸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치원 체육대회, 운동회 이런 거라도 참가를 하시잖아요. 우리 다들 거기서 웃겼잖아요. 실수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스포츠 때문에 생긴 각종 웃긴 사연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가시죠. 2089님 요가하는데 누워서 눈 감고 숨 고르기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모두 다 가시고 나만 자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일부러 안 깨웠을까요? 요가하고는 약간 그렇군요. 통과 2875님 초등학교 1학년 우리 둘째가 줄넘기 하는 거 보여준다고 하길래 2단 뛰기를 쉬지 않고 하길래 줄넘기 천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끊어진 줄이었네요. 깜빡 속았어요. 1학년 친구는 이게 진짜 자기가 하는 줄 알았겠죠. 오케이, 성공. 7199님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을 땄다며 마사지 받을 사람 물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5: 저요, 저 해주세요
3: 하고 나갔습니다. 긴장한 선생님은 표정이 굳어서는 여기 누워보거라 하셨어요. 그리고는 힘을 주는데 제 팔을 너무 세게 꺾는 바람에 우두둑 소리와 함께 뼈가 부러졌어요.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 일로 학교를 학교는 난리가 났고 선생님은 두 번 다시 마사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그럼 팔을 부러뜨린 거예요? 학생들 좋네요. 1676님 아내가 PT 받으러 헬스클럽에 갔는데 트레이너가 고양이 자세 해보세요 라고 하자 쪼그려 앉아 손발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았다고 합니다. 아, 이거 코로나.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고양이 자세가 아니라, 네, 고양이가 그 앉아 있는 자세 있잖아요. 그걸 앉아서 팔 이렇게 가운데로. 그러더니 저희 집 고양이는 이렇게 앉아 있어요라고 했다고 하네요. 아, 진짜 반려묘가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자세가 똑같네. 1310님. 헬스장에서 허리 좋다는 거꾸리에 처음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목이 슬슬 빠지면서 아래로 곧장 꽂힐 것 같은 절제절명의 순간이 오.

0: 더군요. 그 상태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를 외쳤지만 음악 소리에 묻혀 아무도 못 들었고 혼자 죽을 똥 살 똥 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버티다 내려와 싶어. 아, 이게 너무 공감되네요. 저도 고꾸리 좋아하는데. 0592님, 볼링 처음 칠 때 손에 안 맞는 볼링공을 잡았어요. 휙 던졌는데 볼이 안 빠져서 제가 레인으로 같이 빨려 들어가서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역시 공보다 인간이 세다요. 이게 됩니까? 사람이 같이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까지 갈 수 있나? 아, 네. 이런 일이 실제 있군요. 0697님, 러닝 중에 옆 사람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눈총을 쏘려던 순간 알고 보니 가발을 제대로 고정 안 하신 아저씨가 뛰실 때마다 펄럭이면서 인터벌 훈련 중이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웃겨서 자빠질 뻔했어요. 가발이 옆으로 살짝 펄럭이면서 돌아가면은 진짜 날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김정래님, 동네 행사에서 제기차기 대회가 열렸는데 치마를 입으신 아주머니가 360도 돌면서 차시는 바람에 다들 시선을 돌 곳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기를 11개나 차는 실력자라 눈 돌 곳은 없었지만 놀람과 감탄을 동시에 했던 기억스. 아주머니가 하나 차고 한 바퀴 돌고 하나 차고 한 바퀴 돌고. 이분 대단하신 분이네. 와, 인재입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님. 배드민턴 셔틀콕으로 스매싱 때리는데 상대편 이마 정중앙에 제대로 때린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사연의 끝입니다. 네, 셔틀콕으로 상대를 맞췄다. 그럴 수 있죠. 한가람님, 워터파크에서 완전 도도하게 걷다가 누군가 벗어놓은 수영모를 밟고 진짜 대자로 뒤로 넘어져서 3초 동안 누워있다가 의무실로 뛰어갔어요. 아픈 것보다는 창피한 게 더 컸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요. 네, 수영모 미끄럽습니다. 아무데나 벗어놓지 마세요. 6990님, 중딩 때 학교 빼고 축구 응원 가려고 한 명은 스킨을 눈 아래 집어넣고 눈병이라 하고 한 명은 선크림을 덕지덕지 달걀 귀신처럼 바르고 빈혈이라 하고 한 명은 아예 기절하는 척을 했어요. 선생님께서는 노력이 갸륵하다고 그냥 가라고 하셔서 즐겁게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통하는군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애들이 노력하니까 보내주시는 선생님들 계시나 보네요. 손진택님, 초등학교 때 부모님과 다리 묶고 달리기를 해야 하는데 하필 엄마 아빠 모두 화장실 가셔서 갑자기 친구 할머니께서 도와주신다며 분홍 한복 입으신 상태로 제 다리를 묶고 같이 달렸어요. 어쩌다 보니 1등까지 해버렸습니다. 아, 그때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한복 입고 오면 살짝 창피할 수도 있는데 할머니랑 같이. 7205님, 군 전역을 앞둔 어느 겨울 대대장님께서 눈이 펑펑 내리는데 축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축구를 시작 전 대장님께서
1: 자, 침묵 도모를 위한 거니까 다들 다치지 말고 재밌게 즐기자. 이상!
0: 하며 휘슬을 부셨고 저는 시작하자마자 미끄러졌어요. 5초 만에 경기가 종료됐고 전 발목 골절 및 인대 파열로 입원을 했더랬죠.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바로 의문에 실려갔겠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완쾌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박전규님, 파야흐로 5년 전 둘째의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해야 할 쯤 첫째의 요청으로 나갔죠. 그때가 회색의 긴 추리닝을 입고 있었는데 반바퀴쯤 돌았을 때 제가 제 바지를 밟아서 바지가 벗겨졌어요. 그래서 어서 바지를 입고 아이의 이름이 붙어있는 스티커를 떼고 얼굴을 가리고 그대로 결승선을 지나 밖으로 나가 차 안으로 들어갔죠. 이거 안 입고 그대로 달리면 대박인데 안 입고 그대로 달리면서 차 안으로 들어갔으면 이거 100% 금입니다. 금 오늘.

9976님, 저 딸내미 5살 때 운동회에서 우리 팀 응원하다가 뒤돌며 남편 때리며 웃었는데 다른 남자였어요. 다른 남자이면서 누군가의 또 아버지였을 거 아닙니까? 아직도 남편이 이 일로 우려먹어요. 그렇죠. 응원하다가 어떻게 하면서 안 보고 이렇게 야 저것 좀 봐 저것 좀 봐 하면서 때리잖아요 계속. 진짜 왜 학부모님들 왜 그러실까요? 0202님, 2년 전 아들의 첫 운동회. 아들은 청팀 이어달리기 마지막 주자였는데요, 너무 열심히 달려서 뒷주자를 추월하고 심지어 되돌아와서 앞에서 바톤을 건네주는 맹활약을 했어요. 아나 우리 아들 덕분에 상대팀이 이겼고요, 운동회 끝나고 상대팀 100팀에게 인사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도 달리기가 빠른 게 어딥니까 우리 조카가. 예, 거기에 의의를 둬야죠. 자 일단 이 정도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운동 후보들 대충 추려졌고요. 2089님, 요가하다 숙면하고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었던, 그리고 둘째 운동회 때 바지 밟아서 벗겨진 이야기. 7199님,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스포츠 마사지 해준다고 팔 부러뜨린 이야기. 거꾸리 매달렸다 죽을 뻔한 이야기. 가발 펄럭이며 인터벌 훈련 중인 아저씨가 날 쳐다보고 있는 듯한, 치마 입고 제기 11개 차신 어머니. 일단 요 6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7199님 일단 올립니다.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스포츠 마사지 해준다고 하면서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팔을 부러뜨려버린. 네. 그리고 요가하다 숙면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지냐 거꾸리냐인데, 바지냐 거꾸리냐, 우리 제작진이 하나 뽑아주시죠. 바지로 가시죠. 둘째 운동회 때 바지 밟아서 바지 벗겨진 이야기. 네. 그러면은 2089님, 박전규님, 7199님 이렇게 세 문자가 후보로 올랐습니다. 자 2089님, 요가하다 숙면 취한 이야기. 박정규님, 둘째 운동회 때 내 바지 밟아 바지 벗겨진 이야기. 7199님,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스포츠 마사지 해준다고 하면서 팔 부러뜨린 이야기. 자 이렇게 세 개의 후보가 정해졌고요. 가장 재미있는 문자 하나를 골라서 샵 1077,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당신의 문자에 투표하세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투표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쿨의 맥주와 땅콩 듣고 올게요.

0: 자, 문자 배틀 금운동 오늘 스포츠로 웃겼다라는 주제로 문자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총 3개의 문자가 후보로 올랐습니다. 바로 시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메달부터 발표합니다. 동메달의 최고군 바로 요가를 하다 숙면 취한 2089님 축하드립니다. 이분께는 상품을 한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문자만이 남았고요. 자, 두 개의 문자가 나란히 시상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아들 체육대회 나갔다가 내 바지 밟아서 바지 벗겨진 박정규님이냐, 선생님한테 스포츠 마사지 받다가 팔이 부러진 7199님이냐. 자, 7199냐 박정규냐, 박정규냐 7199냐 금메달 발표합니다. 자, 호명이 되지 않은 분은 자동으로 은메달이 되겠죠. 은메달은 선물 두 개, 금메달은 상품 세 개입니다. 금메달의 주인공은 바로 내 바지 밟아 바지가 벗겨진 박정규님! 자, 박정규님과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펑디.
0: 아, 네, 정규님.
1: 네, 네, 안녕하세요.
0: 아, 1등 하시 축하드립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아주 상품을 3개를 지금 가져가시게 되셨고요.
1: 네, 네.
0: 자, 어떤 일인지 좀 자세하게 현장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 아, 네. 저희가 한 5년 전 일이었고요.
0: 네.
1: 원래는 제가 참여를 안 하려고 계속 뒤에 이제 숨어 있었는데.
0: 네.
1: 아, 첫째 딸이 이제 좀 아빠 달리기도 잘하는데 한번 뛰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뛰게 됐던 거거든요.
0: 네.
1: 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긴 바지를 입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제 바지를 제가 밟아갖고 벗겨지게 된 케이스고요.
0: 자, 어디까지 벗겨졌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1: 무릎 있는 데까지 벗겨졌습니다.
0: 아, 무릎까지. 그때 속옷은 네. 혹시 이너웨어는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나요?
1: 빨간색이었습니다.
0: 아, 잘 보이는 색깔로 또 입고 가셨네요.
1: 네, 아, 그래서 그때, 한동안 네. 빨간 팬티로 이름이 좀 날렸었고요.
0: 아, 그때 학부모 중에 빨간 팬티 학부모라고 별명이 지어졌습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0: 아, 그때 학부모들이 많이 놀랐겠는데요.
1: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어린이집을 행사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도저히 얼굴을 들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0: 따님은 뭐래요?
1: 딸은 너무 웃고 지금도 가끔 한 번씩 얘기하거든요.
0: 아, 그래요? 어머님은요?
1: 어머님은 그런 얘기를 절대 바깥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0: 아, 그 일이 있었다는 걸 절대 바깥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1: 네.
0: 아니, 그 와중에 또 아이 이름표 뗄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1: 아, 아이 이름표가 있으니까 누구의 학부모다라는 게 너무 뻔히 보여서.
0: 네.
1: 아, 이거를 떼지 않으면은 제가 요 지역에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1: 아, 네.
0: 그러면 달리기를 하고 마무리를 네. 하고 차로 들어가신 겁니까? 아니면 그 길로 바로 차로 들어가신 겁니까?
1: 그게 마지막 이제 막기에 결승선을 앞두고 있던 찰나야.
0: 네.
1: 그래서 이제 결승선을 통과하고 그대로 바로 바깥으로 문 열고 나가서 차로 들어가서.
0: 아, 다른 네, 곳을 들리지 않고.
1: 네, 맞습니다.
0: 들리지 않고 바로 직발 다이렉트로 바로 차로 네, 들어.

0: 하신 거죠?
1: 그 차에 앉아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2: 제가 여태까지 잘 지켜왔던 순결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1: 아, 정규님.
2: 네네.
1: 아, 저 소중한 추억을 우리 황제파워에 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 네네.
1: 네, 우리 레드 이너웨어님.
2: 네.
1: 네, 목소리 너무 차분하셔가지고 아마 충격이 많이 크셨을 것 같아요.
2: 아, 지금도 생각하는 걸로도 귀가 빨개져서.
1: 네.
2: 너무 부끄럽습니다.
1: 아, 이렇게 용기 내서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예쁜 선물 3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빵들 화이팅!
1: 화이팅! 아, 회색 추리닝이 참 품이 크죠. 네, 그래서 발이 많이 밟히고 아, 이해가 됩니다. 아주 쉽게 벗겨지고. 자, 31회 문자배틀 금운동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는 제32회 문자배틀 금운동 대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3부를 마치겠습니다. 3부 끝곡 베이비 몬스터 춤 들려드리면서 4부로 넘어가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된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모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1: 햇살이 뜨거운 여름이죠. 여름의 옛 표기는 여름. 무슨 뜻일까요?

0: 여름은 열매가 열린다는 뜻의 열다에서 온 말인데요. 열매가 열리는 철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실제로 여름은 강한 햇빛과 풍부한 비를 받아 과일과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계절이죠. 영어 썸머는 어떨까요? 총합과 빛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해 빛의 총합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눈부신 태양 아래 열매가 맺히고 익어가는 계절 여름. 열매를 맺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데요. 우리 인생의 여름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안전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황재성의 황제 파워.
4: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7월 1일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퇴근 시간 앞두고 가슴에 가방을 품고 계시는데요. 발끝이 이미 출입문을 향해 있네요. 프로입니다. 네, 사연 받았습니다. 1388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어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완전 만취해서 들어왔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남편이 북어국을 끓여놨더라고요.
1: 여보, 고마워. 뭐가 예쁘다고 북어국까지 끓여줘.
0: 했더니, 그거 내가 끓인 거 아니야. 네가 끓인 거야. 알고 보니 어제 술 취해서 나 해장해야

해장해야 돼 하면서 직접 끓였대요. 넘어져도 말리지 말라면서 쿵시렁쿵시렁 싸우기 싫은 남편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 잤고요. 그런데 주방을 보니 이나간 접시 두 개에 질질 흘린 고춧가루, 뚜껑 열린 후추통까지. 황디, 만취는 반성해야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인정해주세요. 정신은 잃었어도 밥은 안 잃었다. 역시 나는야 참 방댕이다. 네, 오늘은 아무리 취했어도 밥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1388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자가회복 능력이 굉장하시네요. 그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해장을 하겠다고 북어국을 이렇게 끓이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저는 뭐 이해할 수 없지만 전날 술 먹고 기억이 안 나는 이걸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뭐든 적당히 네, 과유불급이다. 적당히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남편분 어제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으셨을 텐데 네, 남편분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그냥 북어국 끓여줬다고 하시지 그래도 생색이라도 좀 내게. 아 까비.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아 이날 제가 저기 뭐야 테크토닉 음악을 듣고 있었나봐요. 이엘의 아코스데 가르송을 네 선곡을 해놨네요. 이렇게 읽는 게 맞나? 자 어쨌든 이 노래 신나는 테크토닉이거든요. 우리 1388님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이 신나는 음악 한 곡 듣고 잊어버려야죠. 자 오늘은 1388님과 남편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이엘 아코스데 가르송.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rld.

속아서 네 마음속 했다가 차단당할 뻔했는데 아내 마음속은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아니 왜 거기 들어가면 왜 카톡 차단이에요? 왜? 왜? 아니 무섭디. 자, 오늘 금운동 우승자에게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박정규님, 제 사건에 함께 하셨던 분들 중 오늘 들으신 분들은 비밀입니다. 빵디와 함께하는 추억으로 남고 싶어요. 자,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빵댕이 한정에서 우리 그 정규씨께서 바지 벗겨진 그 사건을 알고 계신 분 혹은 현장에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쉬쉬 비밀로 하기로 약속해주세요. 약속.

사장님, 빵이 내일 회사에서 당구 대회가 있는데 우승하게 빔 좀 싸주세요. 상품권 40만 원이에요. 자, 40만 원짜리 우승빔입니다. 40만 원짜리 우승빔 싸드립니다. 세영님 내일 우승하세요. 우승 임!

그리고 우승도 좋지만 당구 치다가 바지 안 벗겨지게 조심하십시오. 바지 벗겨지는 사고가 요즘 종종 있다고 합니다.

지연님. 저는 수제 떡갈비를 집에서 만들고 남편 기다려요. 남편아 빨리 와라. 보고 싶다. 자, 남편이 지연님께 왜 부르냐고. 네, 대답하는 느낌으로다가 틀어드립니다. 디바, 왜 불러? 이경민님, 오늘 남편이가

가정님.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 배가 부른 날 가정님 많이 또 드셨군요. 조경희님 미숫가루 한 사발 드링킹하고 1등. 네, 경희님 소파에 앉아서 배 두들기며 들으세요. 이럴 수가. 김성현님, 아 오늘 집 계약하고 왔습니다. 그 집에서 좋은 일들이 아주 많이 생기시기를. 진짜 너무나 콩그레츄레이션. 자,

가사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빨리 커피머신에서 빨리 하기. 똥치기 똥치기 디당당 망대방 똥치기 똥치기 디당동 망당. 이경미님 세종인데요. 너무 쨍쨍해서 녹아 내릴 것 같아요. 피구르마 이리 오너라. 네, 제가 천둥번개비물 쏴드렸습니다. 자, 덕분에 2시간 즐거웠고요. 공교롭게도 오늘은 우리 임팔라 PD의 생일입니다. 저랑 맨날 아웅다웅 옥신각신하지만 알고 보면 잘 통하는 동갑내기 동료 임팔라 PD 다시 한번 생일 콩그레츄레이션. 저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도 4시에 만나자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쉬마텐. 오늘 끝곡 3보의 고상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기까지 끝.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6: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7: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9: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8: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9: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8: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9: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8: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2: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왔다죠. 서울도 지금 무섭게 내리고요. 안습해서 딱 좋아 노래를 했는데 입이 방정이었나 봅니다. 설레발 치지 말걸. 하지만 그렇다고 미리부터 걱정만 할 순 없잖아요. 좋을 때 실컷 좋아해 놔야 나쁜 일 앞에서도 힘이 납니다. 1위 1비의 3, 과하지만 않다면 그 정도 호들갑은 삶의 윤활유 아닐까요?

브라운 아이즈 비오는 압구정. 저는 라디오계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이고요.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동에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351님, 갑자기 새가 낮게 날아다니고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후딱 집에 들어왔어요. 잘하셨어요. 예, 새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거의 도사가 다 됐죠. 하늘빛을 딱 보고 아 이게 좀 비가 좀 올 것 같은데 한두 시간 안에 내릴 것 같은데 이러면 빨리 또 귀가라든지 빨래를 걷던지 해야 합니다. 오늘 비 예보가 없었기 때문에 빨래를 널고 출근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낭패이긴 하죠. 박재민님, 우와 물레동에 소낙비가 난리부르스라 퇴근을 못하고 있어요. 힙한데요. 소낙비가 난리부르스.

0: 근데 이렇게 많이 내릴 때는 조금 이따가 가면은 빗줄기가 좀 약해질 것 같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걸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예, 박재민님. 0892님, 서현 언니, 안산은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어, 안산은 괜찮군요. 김명한님, 7월 3, 4, 5. 휴가 가는데 장마라니 왜 이리 되는 일이 없는지, 비 내리면 시원해서 오히려 좋다 생각해야겠죠, 라송? 그럼요. 이게 저도 강원도 쪽 바닷가에 비 내리는 때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제일 오랫동안 추억에 남아서 엄마 아버지랑 아직도 얘기를 해요. 그 바닷가에 이제 비가 내리니까 이제 그때 어렸을 때니까 못 나가고 엄마 아버지가 그 강원도 어디 시장에서 그냥 오징어 튀김을 사다 주셔가지고 계속 그거를 방 안에서 먹는데 그냥 그런 소소한 얘기들 있잖아요. 비가 와서 다른 걸 하게 됐던 그 지금까지도 그 추억을 얘기합니다. 김명아님 이번에 굉장히 특별한 휴가가 될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선물 갑니다. 자, 오늘 영수증의 주제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일희일비입니다. 이게 7월의 첫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슬픈 일이 있었는지 아주 소소하고 하찮은 일도 괜찮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보내주세요. 진정한 일희일비 받아보겠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시고요. 3, 4부에는 러브 119 함께합니다. 허영지, 이진혁 두 분과 함께 올게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3: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4: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3: 7월 7일부터 14일까지
4: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2: 찜.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토이 세 사람 피처링은 성시경이었습니다. 비도 내리고 한데 여러분 오늘 좀 감성이 남다르니까 비 오는 날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 넣어주시면 또 이어드릴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고 있습니다. 정순진님 걸어서 퇴근길 노래가 지친 몸을 위로해 주네요 라는 글을 주셨는데 지금 또 듣고 싶은 곡 생각나는 곡 있으면 바로바로 신청곡 넣어주세요.

아이브가 노래를 했죠. 난 몰랐어 네 마음이 이리 다채로운지. 자, 오늘 하루 차곡차곡 채워둔 다채로운 감정들 다 꺼내보겠습니다. 오늘의 일희일비. 자, 여러분의 다채로운 감정을 지금부터 읽어드려요. 7720님,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쫄딱 젖으며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집에 오니까 언니가 보내준 러브게임 선물 밀크 푸딩이 도착해 있네요. 피곤했던 게 싹 가시며 기분이 좋아졌어요. 밀크 푸딩 맛있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0117님, 우리 강아지 귀에 염증이 생겨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 와중에 다행인 건 1시간 전에 하늘색 보고 혹시 몰라 베란다 문 닫고 왔는데 천만다행이에요. 그렇죠. 이거 빨래 널고 오신 분들 지금 퇴근길에 마음이 지금 예. 1045님 오늘 회사 전산 프로그램 마비로 하루 종일 업무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좋았는데요. 아, 좋았어요. 내일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저는 이걸 읽는 순간 이게 내일이다. 이걸 어떻게 하나. 무서운데.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희였지만 퇴근 후에는 비입니다. 내일의 나에게 파이팅. 그래요. 내일 예. 열심히 또 예 하셔야죠. 선물 갑니다. 9470님 카드값이 덜 나와서 기뻐했는데 헐. 지난달 아이 영어학원 결제가 안 되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6월 7월 학원비를 한 번에 결제하려니 너무 쓰라리네요. 왠지 두 달을 한꺼번에 하면 더 많이 내는 느낌이에요. 그죠? 2754님 기쁜 건 지금 퇴근 중이라는 거고요. 슬펐던 건 하이닉땡 채용 지원한 거 서류 광탈이요. 로또하는 기분으로 넣어본 건데 기대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광탈이 또 너무 예 힘겹다며 선물 갑니다. 예. 아이브의 11 이어드려요.

11. 라이브 였습니다. 언니, 7월부터 비행기 값 내린다고 했잖아요. 10월에 애 둘 데리고 다낭여행 가려고 보름 전에 미리 비행기를 예매했거든요. 유료할증료 내리는 것보다 운임비 조금이라도 쌀 때 사두는 게 좋다고 해서요. 근데요, 생각보다 가격이 내려도 너무너무 내렸네요. 무려 33만 원이나 가격이 내려간 거 있죠. 저에게 33만 원 타격은 너무 큽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타격이 너무 크죠. 예, 이런 사연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7월 첫째 날부터 항공료가 내렸는데 훅 내려가지고 이제 미리미리 보통 여행을 준비하면 예, 그만큼 좀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리 준비한 분들이 이렇게 또 타격을 받게 돼가지고 러브게임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이상민님, 울 작은 아들이 오늘 첫 출근했어요. 멀리 학교 보내고 멀리 회사 다니고 여기는 울산이고 아들은 서울에 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연락해보니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데 아빠랑 저는 첫 출근한 아들 전화만 목이 빠지도록 기다립니다. 아들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적응할 게 많고 그죠? 익혀야 될 것도 많고 눈치 보느라고 예 아마 한 달 동안은 연락을 바로바로 못할걸요. 너무너무 배워야 될 게 많아서. 근데 이럴 때 또 빨리빨리 못 배우면 예, 집중력 떨어진다 그러고 또 회사에서 또 예, 민폐도 끼쳐서 또 혼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한 달 정도 시간을 좀 주시고요.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적응이 잘 되면 예, 부모님이 내 전화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까 예, 뭐 문자라도 한 통씩 넣겠죠. 예. 김범수의 지나간다 바로 이어드립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뜨거워진 설비를 식히기 위해선 많은 양의 물이 냉각수로 쓰이는데요. 에어컨 가동이 많은 여름엔 전기를 아끼는 것이 곧 물을 아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 실내는 적정 온도인 26에서 28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직사광선을 차단해도 좋겠죠. 또 선풍기, 서큘레이터를 함께 활용해서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전력 소모를 줄이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생활정보. 자연 그대로의 거친 음식이 건강에 이롭다고 하죠. 거칠지만 그 속에 식이섬유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쌀은 어떨까요? 쌀은 도정 횟수에 따라 현미, 배아미, 백미로 나뉘는데 특히 겉껍질만 벗긴 현미는 식감은 좀 거칠어도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식이섬유가 많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쉽게 느껴집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뼈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까지 더해졌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국산 현미에 있는 항산화 성분을 분석했더니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니까요. 쌀은 한국인에게 진정한 슈퍼푸드라 할 수 있겠죠.

0: 법칙. 사회 초년생 시절 아는 형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습니다.
1: 오, 서로 인사해. 여기는 내가 진짜 아끼는 동생이고 이쪽은 내 대학 후배.
0: 안녕하세요.
1: 잘해봐, 짜샤. 내가 어렵게 마련한 자리니까.
0: 몰랐습니다. 그런 자리인 줄은. 당황스러웠죠. 대학 시절에도 남들 다 아는 소개팅 한번 해본 적이 없거니와 아직 일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였고 무엇보다 그녀가 너무 예뻤거든요. 저런 여자가 나를 쳐다나 보겠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죠. 어찌어찌 시간을 보내고 인사치레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예의상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들어가셨습니까?
2: 네.
0: 달랑 한 글자. 그럼 그렇지.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2: 네, 기다릴게요.
0: 그리고는 흐지부지 끝. 당시 저는 첫 직장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직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종일 근무를 하고 밤에는 이직 관련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스터디 모임. 솔직히 누굴 만날 여유조차 없었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그토록 원하던 회사로 이직을 성공했고 이제야 내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나 보다 싶던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1: 누구지? 거래처인가? 여보세요?
2: 왜 연락 안 해요?
1: 예? 누구 무슨 연락?
2: 연락한다면서요. 저 1년이나 기다렸거든요.
0: 헉, 이럴 수가. 그녀였습니다.

0: 그랬구나.
1: 저 까먹고 있었죠.
0: 예? 아니요 아니요. 아이, 그런 건 아니고. 아, 제가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1: 이직 축하해요.
0: 예? 아니 그걸 어떻게...
1: 되게 어려운 시험도 합격했다면서요?
0: 예? 아니 그건 또 어떻게...
1: 에이, 그래도 1년 만에 끝나서 다행이죠 뭐. 저 진짜 오기로 기다렸거든요. 흥!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는군요. 알고 보니 첫 만남 때 꽤 마음이 갔는데 소개해준 형이 지금 그 녀석 중요한 공부 중이라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해서 마냥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대신 형을 통해 틈틈이 저의 근황을 듣고 있었고요. 이제 연애할 시간 되나요?
0: 네? 연애... 아, 예, 예, 예.
1: 그럼 연애할래요?
0: 네. 네?
1: 저랑요, 연애 할 거냐고요.
0: 아, 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1: 술기운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얼굴이 벌개져서는 대답을 한 게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직했던 회사에서 20년 장기 근속했고요. 016 쓰던 번호는 012를 거쳐 010으로, 그리고 나 따위를 쳐다나 보겠나 했던 그녀는 아내가 되어서 매일 사랑스럽게 때로는 좀 무섭게 바라봐주고 있지요.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

조금씩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소주잔을 기울이던 그때 그 고깃집. 아내와 함께 그곳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고 겉모습은 변해도 그때 그 마음은 그대로인 우리처럼 비록 세월이 흘러 다른 가게로 바뀌었더라도 추억은 그대로 머물러 있을 테니까요.

전미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0892님 여자분 멋지다. 예, 오늘 서명훈님의 러브스토리였는데 아니 와이프가 대단하죠. 아무런 확답 없이 그냥 1년을 무작정 기다리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문미영님, 사연자분이 얼마나 괜찮은 분이었길래 1년을 기다렸을까요? 예, 서명훈님이 또 그만큼 괜찮았다는 거죠. 아마 첫 그 만남에 사랑하게 될 줄 알았나, 이 부인은. 위재훈님, 016011, 우리 세대다. 그러니까 여러분, 011, 갑자기 생각났어요. 읽다가 011을 한동안 썼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0101. 010을 쓰지만 사연자분 문자가 왔습니다. 퇴근길에 타인의 러브게임 사연만을 청취하다가 저의 부끄러운 사연을 방송해 주다니 실감이 안 납니다. 오늘 방송을 요즘 화가 많이 나 있는 백이의 전사 백이의 천사 아니고 백이의 전사에게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저 역시 평생 간직하고픈 선물입니다. 라는 글을 주셨거든요. 부인이 간호사신가? 그래서 보통은 백이의 천사라고 하는데 전사라고 요 정도 느낌이면 전사 느낌이 맞죠. 너무 멋진 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단둘이 만났던 그 가게에 안 바뀌고 그냥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인데, 아마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셔서 추억도 찾으시고 인증샷도 많이 남기시길 바랄게요. 화가 많이 나 있는 아내분이 화가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모던 주스 사랑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0: 어반자카파 소유가 함께한 틈 이어드렸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김청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언니 오늘 날씨도 덥고 일도 많고 유독 지치는 날이에요 라는 글과 함께 0786님의 신청곡입니다. 장미여관 퇴근하겠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허영지, 이진혁 함께합니다. 러브 119 보는 라디오 들어와주세요. 참.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상동역 초역색과

요즘 산업현장 화재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이전에도 화재 경보가 오작동한 경험 때문에 진짜 경보가 울렸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대신 또 오작동일 거라고 의심한 작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0: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이 번진 후에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화재 감지기보다 화재의 시작을 감지하고 화재 신호와 비화재 신호까지 구분하는 불꽃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경보 없이 빠르게 작동할 때 진짜 안전이 보장되는 거니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0: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소비자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디귿 리을. 오늘 이것이 또 한 장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면 이걸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는데요. 빨간 날 공휴일을 찾는 거죠. 7월에는 제헌절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면서 금요일에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와 요일을 확인하면서 벽에 걸기도 하고 책상 위에 세워두기도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디귿 리을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0: Day by Day, As One이었고요. 오늘 정답은 달력이었습니다. 언니 저요. 달력 이세희님. 7월에 빨간 날이 생겨서 좋아요. 8956님. 후반부로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박환성님 세 분께 선물 가고요. 디귿 리을로 달아가 왔습니다. 김수아님 달아. 산더라박 너무 가벼워서 벽에 걸릴 것 같아요. 지난번에 김숙씨가 한번 이렇게 드니까 들리던데요. 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달아가 왔고요. 0818님 드럼. 요즘 드럼을 배우고 있는데 스트레스 풀리고 엄청 재밌대요. 드럼. 또 달링. 제 아내 전화번호는 달링으로 되어 있어요. 미연아 우리 벌써 17년 됐네. 우리 사랑 영원히. 9097님 달링. 그리고 두룩. 최애 음식이라면서 두룩. 3007님 주셨고요. 둘리가 왔네요. 추억의 캐릭터 둘리. 이은학님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김수환님 3007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허영지, 이진혁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연애 고민 받는 코너예요. 연애 상담 해드립니다. 러브 119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빅마트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사랑에 깨지고 다치고 아픈가요?
1: 이리 와요. 우리가 호해줄게요.
2: 세상 모든 사랑의 응급진료실 러브 119. 많은 사람 속에서 박사하늘 러브 게임 공식 연애 주치 두 분입니다. 허영지, 이진혁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혁 씨 한 마리 좀 열어봐요. 전혜원님, 최윤정님, 우리 진혁이 눈 어디 있니?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데몬헌터스의 그 캐릭터 있잖아요.
3: 네, 네, 맞아요. 눈 가리고 있는 애. 네.
2: 로맨스.
3: 로맨스 그, 맞나?
2: 네. 그 캐릭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그러니까요. 예,
2: 오늘 이렇게
4: 똑같네, 똑같아.
2: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앞머리를 길게 하고 오신 이유는.
3: 딱히 없습니다.
2: 아, 샵에 못 갔어요?
3: 아, 그런 것보다
4: 네.
3: 제가
4: 머리가 많이 길었네요.
3: 머리가 너무 빨리 기르는데 이게 주체할 수 없이 길러가지고
2: 그렇죠.
3: 지금.
2: 아, 그래서.

0: 지금 이 지경이 되었지만
1: 최대한 까보겠습니다.
0: 아니 그렇지만 데모논터스의 캐릭터가 생각난다. 아, 또 장발도 또 장발도 또 멋있네.
1: 다시 내려.
0: 아니 지금 그 헤어 좋아요.
2: 맞아요. 네,
0: 데모논터스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허영주 씨는 대국민 긴급 기자회견 축하드립니다.
3: 뭐가 축하드리겠는데.
0: 네. 아니 그래도 이보 이런 거보다 낫잖아요. 네. 어, 영재 언니 아. 어, 축하드려요.
3: 아 그쵸. 그쵸. 제가 이제 해명을 잘했죠.
1: 네. 네. 또, 아 너무 웃겼어.
3: 저번 주쯤에 또 예. 이제 대성 오빠와 이제 예.
0: 열애설 네. 네.
3: 열애설이 났는데 네. 너무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0: 어, 네. 즐거웠습니다.
3: 아, 그쵸. 아. 너무 다행이에요. 예.
1: 네. 진짜 아니,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0: 그렇지.
1: 저 너무 맞아요. 참고 있었잖아요.
0: 아니 근데 우리 효정 씨를 왜 잘랐대요? 아니 우리 효정이도 거기 옆에 예쁘게 있었는데 네,
3: 기자님들이 자르신 거여가지고 이거는 뭐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자른 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효정이도 계속 이제 저한테 영자 우리 셋이 갔는데 왜 내가 잘렸을까
0: 그러니까.
3: 근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효정이는 메이크업을 좀 하고 갔어요. 아.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거든요.
0: 그렇네.
3: 그래서 오히려 잘린 게 아닌가라는 아. 생각을.
0: 근데 영지 씨는 네. 아주 은밀한 것처럼 또 마스크를 또 싹 썼어요.
1: 저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네.
3: 전혀 은밀하지 않았거든요. 네. 진짜로
1: 이렇게 네.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0: 사실은
1: 이런 네,
3: 그럼요.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1: 네. 네. 네.
0: 그걸
1: 네.
0: 다 재현을 했습니다.
3: 네, 그 지영 씨 네. 앞에서 왜냐면 어. 저희가 또 내년에 카라가 20주년이거든요.
0: 어머.
3: 해야 되잖아요, 또.
0: 아. 네. 아니 그러면 강지영 씨는 대성 씨를 10년 넘게 좋아한 거예요?
3: 아, 그럼요.
0: 15년?
3: 지금도
0: 15년.
3: 네, 그럼요. 그럼요. 네.
0: 그러니까,
3: 너무 응원하는
0: 팬이어서 그러니까 영지 씨 빠져. 네. 진짜 15년 동안 좋아한다는데 빠져.
3: 잠시만요. 저는 낀 적이 없어요. 그치 진영아, 너가 말을 좀 해줘라. 나는 낀 적이 없어.
4: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네, 네,
3: 네. 그래서, 아, 왜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거죠? 이럴 때.
0: 그래서 네. 여러분 우리 카라의 강지영 씨가 15년 동안 대성 씨를 그렇게 짝사랑해 왔단 네. 말이야. 그렇죠. 응원하고 팬으로 아, 진짜 저 10년 넘게 그 긴 세월 동안 했는데 네. 우리 허영지 씨가 또 열애설이 대성 씨랑 나는 바람에 애매해질 뻔했잖아요.
4: 제가 그거 보면서 지지 선배님이랑 태영 선배님이 진짜 아, 그 문자 저도, 반응이 저도, 너무 웃겼어요.
3: 예. 저도 그거를 영상 보고 알았어요. 그 반응은
0: 까비.
3: 네, 그래가지고 아, 또 재밌게 또 풀어주셔가지고.
0: 그러니까 아, 그분들 센스가 나중에 까비로 노래 하나 나와야 되는데 까비.
3: 아, 그러네요.
0: 어, 재밌잖아요. 아, 이 뉘앙스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말을 할 필요 없이 까비.
3: 너무 이렇게. 재밌었었던
0: 맞아요.
3: 한 주였어요. 도파민 터지는 한 주였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저희 방송을 듣고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하는 분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러 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 집대성 검색해서 봐주시면 예, 그간 열애설의 해명이 다 나오니까
1: 무슨 편에 있죠?
3: 아 마마무,
0: 마마무
3: 콘서트에서
0: 편에.
3: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0: 네네,
3: 마마무 편에 네,
0: 맞아요.
3: 쓱 뒷편에 네. 네네, 넣어져 있습니다.
0: 보시면
3: 어,
1: 확인해 주세요.
0: 네네. 네. 아 그래도 우리 허영주 씨도 열애설이 또 2026년에 있나 했더니 아니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진혁 씨가 챌린지 장인이
3: 아,
0: 됐습니다.
3: 맞아요.
0: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제아 로맨스 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크릿
4: 아 네 맞습니다.
0: 전효성 씨 를 봤잖아요 제가.
4: 네네네.
0: 정말 그 열정이 어, 너무 좋. 두 분 다
3: 맞아요.
0: 어, 맞아.
3: 제가 진혁이가 챌린지 찍고 온 날, 제가 아 효성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를 기억이 나가지고
0: 네.
3: 이제 또 이제 스크릿 챌린지를 또 저도 아, 찍게 된 거여가지고
0: 아이스크림.
4: 되게 그 뭐라 그래야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0: 아, 그럼요.
4: 막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있고.
0: 12년 만에 다시 하는 거니까.
3: 그리고 또 새 멤버도 있고.
4: 그그 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저는 사실 효성 선배님을 라디오로 딱 한 번 보고 친해진 거였고
0: 네.
4: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그때 세대의 이제 선배님들이
0: 맞아요.
4: 같이
0: 맞아요. 다 2세대 아이돌.
4: 네. 다 추시는 걸 보고 아. 사실 저는 그날 공찬이 형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0: 아, 네, 네, 네.
3: 아, 제 어. 저의 이게 X. 네. 네.
0: 네. X. X.
3: X.
0: 아, 네.
4: X.
0: 예.
4: 네. 그래 가지고 어 되게 느낌이 좋은 거예요. 아. 왜냐면 그 세대 분들이 다 같이 아, 이렇게
0: 맞아요.
4: 촬영을 하니까
0: 진짜 많이 했습니다.
3: 맞아요.
0: 보라 씨, 유빈 씨, 유라 씨, 예, 그다음에 봄이,
3: 라붐,
0: 뭐, 어, 맞아요.
4: 아 맞아 맞아.
0: 어, 진짜 많이. 그리고 뭐 엄정화 씨도 해줬고 다영 씨,
3: 맞아요.
0: 우리 어린 친구 중에
4: 아,
0: 다영 씨가
4: 맞아, 맞아, 맞아.
0: 3세대 아이돌도 우리 진혁 씨 외에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4: 많이 했죠.
3: 맞아요.
0: 아니 그럼 좀 여쭤볼게요. 재하 씨가 더 어려웠나요? 효성 씨가 더 어려웠나요?
4: 아
0: 둘 다 다 좀 에너지가 다른데.
4: 사실 재하 누나 거는 그냥 에너지를 쏟고
3: 팩이로 간 거 아니에요?
4: 네. 팩이랑 그 이제 열심히 하면 딱 나오는데 네. 아이스크림은 살짝 조금 디테일해요.
0: 아, 전효성 씨가
3: 맞아요,
0: 디테일해요.
4: 이게 너무 여성스럽게 추면 또 좀 이상해지고
0: 아.
4: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남성스러워.
0: 근데 성종 씨가 여성스럽게 쳐줬더라고.
3: 너무 너무 잘 추시죠.
4: 근데 너무, 너무 네. 멋있는 거예요.
0: 성종 씨니까 가능하지. 성종 씨니까.
4: 아,
3: 아니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나오시잖아요.
0: 이번 주
4: 아,
0: 일요일 날
4: 네,
0: 시크릿 함께합니다.
4: 네.
3: 아이돌 팬미팅 코너에
0: 네, 네.
3: 함께하니까요.
0: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4: 기대해 주세요.
3: 또 새 멤버가 또 제가 새 멤버 친구한테 한마디 또 해주고 왔거든요.
4: 아 잠시만요.
0: 지저비 하셨어.
3: 지저비.

0: 또 재밌게 해. 또 왜냐면 언니들이 영지야 네. 너가 한마디 해줘서 내가 아 제가 무슨 말 합니까 근데 언니들이 아이, 그래도 한마디 해줘서
1: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0: 언니들 잘 모셔줬으면 아, 좋겠다 아, 약간 이렇게 얘기했죠 아, 그쵸 그쵸
2: 그 친구가 많이 어리잖아요
0: 아 그쵸 많이 어리죠
1: 네. 2년생입니다
2: 네, 많이 어리잖아요
1: 아 우리 또 영지씨
0: 눈빛 또... 교환 한번 하고 왔죠 이렇게 아, 눈빛 삐짜르르르르르
2: 잘해라 기선제압 아니에요 기선제압
0: 내가 기선이 어딨니 기선제압 밖에 뭐가 있니
2: 누나 후배들이 다 무서워해요
0: 아유 무슨 소리예요 네, 너무 저는 또 이렇게 따뜻한 눈빛을 주고 네. 서로 이렇게 눈빛 교환하고 왔어요.
1: 네. 네. 아, 예. 뭐 그렇다고 하니까
2: 일요일이 기대되네요.
1: 일요일 날 여러분 3, 4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러브 119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연애에 대한 모든 고민, 걱정, 의문, 상상 한풀이 뭐 다양하게 보내 주시면 저희가 읽어 드리고 처방도 해드려요. 선물도 갑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익명을 요청하신 남자분이고요. 공살균 청정기 선물로 가고요. 어떤 고민인지 함께 읽어드려요.
3: 만난 지 6개월 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년 전부터 독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덕분에 책도 집중해서 읽을 수 있고 토론도 꽤 깊게 하는 편이라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4: 나도 그 독서 동호회 나가면 안 돼?
3: 이러는 겁니다. 어? 자기 책 안 읽잖아.
4: 아, 이제부터 읽으면 되지.
3: 아, 책 많이 읽어야 하는데 토론도 꽤 딥해. 재미없을 텐데.
4: 자기랑 같이 있는데 재미가 왜 없어? 아, 그리고 그렇게 재미없는데 자긴 왜 해?
3: 그거야. 나는 책도 좋아하고 토론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4: 나도 좋아할 수도 있지
3: 아 아니야 아니야 재미없을 거야 분명합니다 재미없을 겁니다 여자친구는 책이라면 질색이고 그동안 읽어온 책도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4: 뭐야? 자기는 내가 거기 가는 게 싫어?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은 거야? 뭐 내가 싫어? 그런 거야?
3: 자기가 싫은 게 아니라 난 이 모임만큼은 연애랑 분리해서 오래 지키고 싶어. 나한테는 혼자만의 취미이자 쉼 같은 시간이야. 솔직한 생각을 전했죠. 그런데
4: 그럼 뭐야? 뭐 나랑 있는 건 쉬는 게 아니야? 뭐 노동이야? 웃긴다 정말. 아니 이럴 거면 나 왜 만나? 책이나 읽지?
3: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곧이곧대로 듣진 않네요. 같이 가자는 말이 나와야 화가 풀릴 기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양보해서 같이 다녀야 할까요? 아님 서로의 취미는 존중해주는 게 맞는 걸까요? 아 진짜
0: 근데 여자친구가 이 정도로 약간 좋아한다면 사실은 네. 여자친구분이 정말 좋아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같이 취미를 공유하다 보면 정말 진지하게 네. 좋아할 수도 있지 아니에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아니 근데 이제
4: 아 책이나 읽지 왜 만나 그러면
2: 킹받아
1: 이 여자분은 무조건 남자친구랑 같이 가고 그래요. 싶은
2: 가고
1: 거예요,
2: 싶은 거예요 근데.
1: 그 토론에서 망신을 당하든 말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분한테는 그냥 얘가 내 남자친구야 나는 남자친구랑 일거수 일투족을 같이 하고 싶어가 요점이잖아요.
0: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러면 한 그 뭐지 남자친구분이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이 한 두 권 정도만 같이 진행을 해보면
1: 하면
0: 바로
2: 아, 같이 네, 그냥 네. 따로 가지 말고
0: 아니 두 권 정도만 같이 이렇게 동호회를 해보면 아. 내가 봤을 때 두 권 다 못 읽어요. 아,
1: 왜냐면
0: 여자친구가
1: 아니, 그러니까
2: 그러니까 보내기 싫은 거예요.
1: 아니 그러니까 망신 당할까봐 남자친구는 또 그런 거잖아요.
2: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동호회는 동호회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1: 아, 당연하죠.
2: 그 왜냐면 이게 친구도 아니고 이게 정말 남인데. 서로에 대한 선이 있는데
1: 그치?
2: 이게 거기 가서 여자친구예요 데려왔는데 거기에 룰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여자친구가 졸고 뭔가 책을 안 읽고
1: 그러니까
2: 뭔가
1: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못 가는 거죠
0: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스트레스 거죠. 받을 바에는 한 번이라도 같이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히려 나는 진행을 시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막 아니 책이나 만나지 날 왜 만나
2: 그만해주시면 안 돼요
0: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 바에는 그냥 그래 뭐 왜냐면 방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책을 진짜 읽고 이런 거니까.
1: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 한 번도 안 갔으면 좋겠는
2: 그
1: 거죠.
2: 그 순간마저 힘든 거죠.
1: 힘든 거죠.
0: 근데 이게... 지금 그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1: 왜냐면 남자친구가 다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게 전부 남자친구 역할이기 때문에 힘들지.
2: 이게 반대로 게임이었으면
1: 네, 갈 수 있죠.
2: 아니 그게 뭐 만약에 게임을 만약에 누나는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남자친구가 그 애로 게임을 싫어해요.
1: 네.
2: 그 게임을 싫어하고 하는데.

0: 누나가 이제 그 콘서트
1: 아 LOL LOL
0: LOL 근데 이제 가는데 막 아 우리 이거 보러 가자 이거 하자 하는데 어 나는 뭐 그 그러니까
1: 아니 게임 말이 많이 꼬이신 것 같은데 진혁 씨 지금 제 말이 맞아서 지금 완전 홀리신 거예요 지금.
0: 아니, 홀린 그쵸? 게 아니라 뭔가 게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2: 같이 하자고 할 때 이게 실력의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성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해서 게임 같이 하자 했을 때 같이 하는 분 있고 안 하는 분 있잖아요.
1: 그래서 너무 다행인 거는 제가 하는 게임은 그 레벨 차이가 많이 나면 같이 못 합니다.
2: 그렇죠. 그런 네. 게임을 하는 거죠.
1: 아니 평화롭게 아니면 맞아. 예를 들면 책을 몇 권 이상 읽으신 분만 뭐 동호회에 가입할 수
0: 아,
1: 있다 이런.
0: 그만큼 레벨이 있어야 된다.
1: 아, 그런 당연하죠. 든지 약간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저는 제일 평화로운 방법은 왜 그렇게 서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고 있습니까? 아. 어 그래? 어 그러면 한번 이 책 먼저 읽자. 왜냐면 독서 동호회가 꽤 수준이 높거든요.
2: 맞아요.
1: 독서 양도 많고 예. 두꺼운 그, 책이란 말이에요.
2: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오늘 문자 주제는 취미와 사랑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 텐데요. 취미 때문에 애정전선에 이상이 생겼던 경험담 혹은 취미 덕분에 어머 사랑이 더 돈독해졌네 했던 경험담 양쪽 다 받겠습니다. 남녀 사이에 취미 때문에 일어난 일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함께 하면 좋은 취미 절대 같이 하면 안 되는 취미 다 보내주세요.
1: 좋습니다.
2: 있지 딸라 딸라

0: 추억의 명곡인데 안무가 기억이 또 다 나네요.
1: 그럼요.
0: 네. 영지 씨 추구 하는 거 보니까 네.
2: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0: 있지 명곡입니다. 딸라 딸라 이어드렸고요. 자, 취미와 사랑에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

0: 들려드립니다. 4566님.
1: 예전에 수상스키 타러 다닐 때 여친이 자기도 가자 해서 같이 갔는데 한번 가더니 다신 간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직접 겪어보면 답 나옵니다.
2: 맞죠,
1: 아, 저랑
2: 맞죠.
1: 같은 의견이시네요. 에이,
0: 그렇네요. 서동웅님.
2: 사회인 야구 평일 야간 리그를 뛰고 있는 남자입니다.
0: 야구.
2: 와, 그렇게 자기도 가고 싶다고 졸라서 매번 한번 데리고 갔더니 벌레 많다 투덜, 재미없다 투덜, 시끄럽다 투덜. 아유, 취미라고는 딱 하나 있는데 말이죠.
1: 이러면 이제 같이 안 가시면 돼요.
2: 이런 게 될까봐 걱정인 거죠, 사실.
1: 그렇죠.
2: 지금 사연자분이.
0: 네네. 이류기구님.
1: 저는 바이크 타는 게 취미라서 같은 취미 여자친구를 만났는데요.
0: 오, 잘 됐다.
1: 서로 챙겨주느라 정작 제대로 즐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같은 취미도 따로 즐겨요.
0: 아, 따로 타시는구나.
1: 오히려.
0: 왜냐면 상대방을 배려하느라고. 맞아. 그러니까 약간 스키장 가서 보드 타고 스키 탈 때 이런 느낌이에요.
2: 아, 그죠, 그죠.
0: 실력이 좋은 사람이 그 하급 코스에서 맞춰줘서 타는 거잖아요.
2: 그쵸, 초급에서
0: 타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 상대방 배려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못 타는 거야. 아, 그러니까 결국은 따로따로 이제 즐기게 그쵸, 되는 그쵸. 뭐 이런 느낌입니다.
2: 그런 느낌이죠.
0: 1981님.
2: 남친이 게임을 좋아해서 저도 따라서 배우는데 오. 제가 못 한다고 죽었다고 진심으로 화내서 게임방에서 대판 싸웠어요.
1: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많아가지고 친구들끼리도 약간 같이 네. 하다가 이제 궁 네.
2: 뭐 이제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네. 그 롤이라는 네. 게임도 그게 그쵸. 너무 많아가지고
0: 그쵸. 많이 맞아요. 싸우죠 게임방에서
1: 일단 같이 하세요 일단 같이 하시고
0: 계정을 파요 네. 둘이 해요 그래가지고 네. 예.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SBS ANT에서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방송 조명, 영상 기자, 방송 엔지니어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7월 19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나를 미소 짓게 했던 순간들 있나요?
1: 얼마 전에 바람을 쐬려고 집안 놀이터 그네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깔깔거리면서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면서 웃음이 났어요.
2: 며칠 전에 공원에 갔는데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손을 꼭 잡고 산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서로를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미소가 절로 지어지더라고요.
3: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편안한 순간, 흐뭇한 풍경, 정겨운 얼굴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이 달라지니까요. 나만의 속도로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박소연의

0: 박소현의 러브게임, 러브119, 허영지, 이진혁 두 분과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우. 취미와 사랑 경험담 좀 더 이어드릴게요. 4944님.
1: 남편이랑 같은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스윙댄스라고 재즈 산율에 함께 춤추며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연애하면서 동호회는 빠이했어요. 이제는 가끔 집에서 둘이 추억을 나누며 원투 해봅니다.
2: 이건 좋네요.
1: 거기서 만난 거니까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죠?
0: 네, 그렇죠. 7510님.
3: 커플이 같이 하기 좋은 취미는 캠핑이요. 남자친구 취미가 캠핑이라 주말마다 솔로 캠프 다녔는데 저 만나고부터는 같이 다닙니다. 자연 즐기는 게 너무 재밌고 남자친구도 혼자만 적적하게 캠핑하다가 저랑 같이 가니까 두 배로 더 재밌다고 하네요.
1: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좋은 예다.
0: 같이 하면 좋은 종목이 취미. 있고 네, 취미. 취미.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캠핑이라는 거잖아요.
3: 이건 잘 맞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왜냐면 뭔가 둘이 하면 조금 더 수월한 그런 거잖아요.
0: 더 기쁨이 두 배가 된다는
1: 맞아요,
0: 거죠.
1: 맞아요.
0: 파리 오구님.
1: 저희 남편은 연애 시절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저와 데이트할 때 PC방을 자주 갔었는데요. 인원수 부족하다고 데리고 가고 했는데 나중에는 제 실력이 많이 늘어서 지금은 아들딸이랑 세대 차이 없이 게임 잘하고 놉니다. 당시 게임 아이템 팔아서 커플링도 했어요.
0: 와, 이분은 꽤 잘하시는 분들이다.
1: 아, 너무 잘하셨네.
0: 남편 덕에 그 세계에 발을 디디셨는데 내 적성을 찾았네.
1: 그러니까 아니, 오히려 이거는, 잘하는 거야.
2: 이거는 남자로 너무 로망인 로망인 흐름이에요.
0: 정은님.
3: 만화책 보는 취미가 같아서 남편과 연애 시절 늘 만화방에서 만났어요. 먼저 도착하면 만화책 빌려보고 있고 그러다 라면 먹고 지금은 아들과 같이 만화카페 다닌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취미가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자녀가 자식이 또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온 가족의 취미가 될 것 같아요.
1: 근데 취미 같이 하는 게 저는 좋아 보이는데
2: 진짜 좋죠.
1: 왜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죠?
0: 근데 이제 안 맞는 또 취미 생활도 있겠죠. 아까 제가 본 거는 스키나 보드 탈 때 실력이 똑같지 않으면 누군가 한 명은 희생을 해서 맞춰서 타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스포츠 같은 거는 이게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예. 이상준님.
1: 제가 낚시 취미가 있는데 한 번은 여자친구가 자기도 데려가 달라며 계속 조르길래 같이 갔습니다. 근데요 진짜 저 3시간 동안 여자친구 미끼만 끼워주다가 돌아왔습니다. 취미는요 반드시 혼자 하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실력차가 이렇게 나면 힘들어. 누군가가 배려해야 되잖아요.
1: 그러니까 왜 여자친구분이 미끼도 낄 수 있고 이랬으면 진짜 달랐을 거예요.
0: 자기가 던질 줄 알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배워서 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오빠 나 데려가서 나를 알려줘 이러면 초급반부터 이거 설명을 다 해줘야 되니까.
1: 그리고 예를 들면 미끼가 어떻게 깨는 거야? 계속 이러면 이제 그래, 답이 없는 거예요.
0: 그럼. 네.
2: 힘들죠.
0: 그리고 그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막 두세 시간씩 이러면
1: 맞아요.
0: 너무 힘들지.
1: 그러니까 서로 이 취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신 분들은 좀 같이 하면 좋은
0: 맞아요.
1: 것 같고
0: 맞아요.
1: 이 상주님처럼 이런 분들은 그냥 혼자 하는 게 맞는
0: 그쵸?
1: 것 같아요.
0: 그치, 그치. 네. 그러니까 야구를 보러 갔는데 말하자면 첫 질문부터 오빠 왜 1루까지 왜 뛰어? 뭐 이런 질문인 거야.
1: 아, 예를 들면 공을 왜 발로 안 차? 약간 이런 그치. 느낌. 야구 보러 가서 아니 혹시나 그 정도로
0: 그 정도로 초보자.
2: 그건 바보잖아요.
1: 아니 그 정도로 아니 공을 왜 던지기만 해? 발로
0: 그치.
1: 안 차고 막 이래. 아니,
0: 그렇게 되면
1: 근데 이 맥주 나왔어 야구장에서 맥주 마시면서 앞만 봐야 되는데
0: 그래.
1: 그게 왜 안 차냐면 이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야.
0: 그러니까 왜 3루까지 뛰냐면 막 이걸 설명. 그러니까 여러분 취미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이게 좀 레벨이 맞아야 돼요.
1: 막 반대로 뛰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0: 안 되잖아. 어디서부터 설명해? 어디서부터?
1: 왜 한 바퀴를 돌아야 돼? 이러면서 뛰어야 돼. 이렇게
0: 이런 경우가 이상준 씨 같은 경험담이에요. 세 시간 동안 미끼만 껴주다 온 이런 경우잖아요. 이분께 선물 갑니다.
1: 맞습니다. 네.
0: 자 이번에는 연애 모질이라고 여기 계속 돼 있어가지고 우리.
1: 네. 근데 언니도 뭐 그게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냥 읽게 되나 보네요. 언니도
0: 그런가 봐요.
2: 아니 근데 오늘 영지 누나 폼이 너무 좋아요.
1: 그러니까
2: 너무 웃겨요.
0: 허영지 이진혁 씨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짧은 고민들 재빨리 OX로 참견해 드립니다. 로켓 상담 OX 참견.
1: 빠밤.
0: 여자분입니다. 제 외모만 보고 조금 먹을 것 같다고 소식자 같다는 썸남. 잘못 본 거거든요. 조만간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가식을 좀 떨어야 할까요? 제 식대로 편하게 먹을까요? 그냥 편하게 먹어라 하면 오, 가식을 좀 떨고 조금만 먹어라 하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4: 오.
0: 남자분입니다. 여자친구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여러 번 번호 따였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 통해 들었습니다. 헌데 여자친구는 끝끝내 말을 안 하네요. 이건 내가 신경 쓸까봐 배려 차원에서 말을 안 하는 걸까요? 아님 몰래 끼부리고 다니는 걸까요? 배려다 하면 오 아니면

0: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자, 여자분입니다. 썬남이랑 약속이 있어서 아침부터 정석껏 준비했고요. 풀네, 머리도 하고 옷도 이것저것 갈아입으면서 다 준비하고는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썸남이 전화와서 오늘 일이 생겨서 못 만날 것 같대요.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오, 이분은 사지선다형으로 네 가지 보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청취자 여러분 해주세요. 1번 연락 차단한다. 2번 다음에 똑같이 복수한다. 3번 그냥 알겠다고 하고 화장을 지운다. 4번 화장이랑 옷이 아까워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 자, 하나, 둘, 셋.
1: 3번.
0: 네. 두 분 다?
2: 오늘.
1: 네, 오늘. 네. 오늘 척척이네요.
2: 척척이네요.
1: 네. 이거는 제가 왜 3번이냐면 저는 네. 먼저 좀 말하자면 썸남이었잖아요. 그러면 그쵸? 일단 좋은 뭔가
0: 친구.
1: 이제 약간 좋은 상태잖아요. 서로 호감인 네. 상태인데 이거를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니 일단은 화장을 지우고
0: 그치.
1: 네. 일단은 화장을 지우고 그냥 네 있는 게
0: 진혁 씨는 네. 왜 3번 택했어요?
1: 근데 조금 괘씸하긴 하다.
2: 근데,
1: 이거.
2: 괘씸하죠.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바꾸고 싶은 게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네. 친구들이랑도 좀 놀았으면
0: 그쵸,
2: 좋겠어요.
0: 4번.
2: 그냥 이렇게 그냥 좀 이 꾸몄잖아요. 좀 꾸민 게 아까우니까.
0: 그러니까 4번.
2: 4번.
0: 그래서
2: 다른 남자를 만나.
1: 그럼 저는 그냥 2번 하면 안 돼요? 다음에 똑같이
0: 복수한다.
2: 복수해 버리게.
0: 근데 사실은 여러분 폭넓게 생각하면 연인 관계가 아니라 이분은 썸남이기 때문에
2: 맞아요.
0: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지 씨하고 제가 이제 절친인데 약속을 했다가 누군가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를 보통 생각해 보면 그런다고 해서 제가 영지 씨한테 복수를 하진 않거든요.
2: 맞아요.
0: 아 그래 오늘 하필 또 내가 준비 다 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맞아요. 펑크 내네. 네. 하면은 영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서 놀던가.
1: 저는 3번이 맞는 것 같은 게 제 네. 성격은 약간 나가기 전까지 이 약속 어떻게 어떻게 내가 갑자기 조금 몸이 안 아픈가 약간 이러고 있다가 막상 나가면 너무 잘 노는
0: 그렇지,
1: 스타일이어가지고
0: 맞아요.
1: 만약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일이 생겨서 못 만났다 그러면 진짜 어떡해 하면서 저는 이제 아이리무버로 지우고 것 같아요.
2: 준비 기간 3분이죠.
1: 맞아요. 네. 나가기 직전까지 누워 있다가 네. 이제 딱 일어나.
0: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가 여기저기 번호를 따였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배려 차원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1: 맞아요.
0: 말을 안 옮긴 거겠죠.
1: 맞아요.
2: 맞는
1: 굳이
2: 거죠?
1: 네, 굳이 네. 그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 네네.
1: 왜냐면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굳이 말해서 뭐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이거를 왜 굳이 말하지? 그냥 내 손에서 그냥 말 안 하면 되지.
0: 그렇죠.
1: 이렇게
0: 왜냐면
1: 생각한 것 같아요.
0: 남자친구 바꿀 마음이 없거든. 이 여자친구 마음에는 이 남자 하나뿐이니까
1: 맞아요.
0: 아마 배려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을 두 분 다.
1: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0: 했습니다.
2: 그렇군요.
1: 네네.
0: 다른 의견 있어요?
2: 뭔가 번호를 따였는데 거부를 했으면 사실 얘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0: 그럼 준 거예요?
2: 지금 준 거니까 저는 사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0: 번호를 따였다. 그러니까 전 번호를 끝까지 안 줬어야 된다.
2: 네, 만약에 진짜 생각이 있었으면 번호를 끝까지 안 줬어야 되고
1: 만약에, 안 주지 않았을까요?
0: 번호를 따였다는 거는 상대방이 이제 물어봤다는 의미인데 번호를 본인이 줬다는 건지 안 줬다는
1: 맞아,
0: 건지
2: 네, 그걸 모르니까.
0: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더 정확히 안다면 디테일하게 안다면
1: 그쵸.
0: 마음이 더 정확하게
1: 맞아요.
0: 읽혀질 것 같아요.
1: 그쵸,
2: 그러면은 그쵸. 사실 여자친구분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죠. 근데 이런 게 있었어. 그냥 딱 근데 나는 거부했어.
0: 그렇죠.
2: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사실 상관이 없죠.
0: 네네. 하성운의 티격태격 듣고 이어집니다.

0: 하성운 티격 태격 이어드렸습니다. 러브119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사연은 남자분이고요.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세정제 세트 선물로 가고요. 어떤 사랑 고민인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1: 오래 만나오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이제 조금 안정이 되고 정리를 했다 생각했는데
2: 잘 지내?
1: 그녀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떨리는 가슴을 애써 누르며 통화를 했죠. 그런데 이어진 말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2: 아, 혹시 그 모카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을까?
1: 여기서 모카는 제가 키우는 반려견. 연애 기간 동안 전 여자친구도 정말 예뻐했던 아이죠. 갑자기 모카 사진은 왜?
2: 보고 싶어서.
1: 보고 싶다니 나도 보고 싶었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2: 네가 보고 싶은 건 아니고 모카가 보고 싶어서.
1: 아하, 그렇구나.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사진을 보내주면 이대로 끝일까? 아님 이걸 계기로 또 연락이 이어질까? 반대로 안 보내주자니 강아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가 괜히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저는 사진을 보내줘야 했을까요? 안 보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0: 샵1077 샵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여러분의 의견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근데 나도 보고 싶었어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는 무조건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근데
1: 제가 보고 싶은 게 아니었으니까.
0: 아니 상대방의 의견이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그녀 전화가 받고 심장이 막 덜컹하고 떨렸다는데 내 마음이.
3: 근데 이게 조금 안정이 됐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건데 네네. 이제 이 강아지 모카가 보고 싶다고 한.
0: 근데 여자친구. 그렇게 해서 사진 보내다가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어질 확률도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있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1: 아니 근데 내 생각엔 이 지금 연락한 전 여자친구도 아직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0: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여자친구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지. 내 마음이 지금 일단 그녀의 전화에 내 심장이 나도 보고 싶었어 이런 마음인데.
3: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아무리 강아지가 그렇게 모카가 보고 싶었어도 진짜 싫었으면 안 했을 텐데.
0: 그치.
3: 아 진짜 사실은 진짜 나 이제 모카가 모카 너무 보고 싶은데 근데 연락을 그래 연락 안 할 정도로 싫어하진 않잖아. 그래 해보자 이렇게 하고 연락을 한 거란 말이에요.
1: 여기는 모카 중심점인데 저는 그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도 얘가 보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를
0: 겸사겸사
1: 모카도 보고 싶으니까 얘기해야겠다.
3: 근데 강아지는 사랑이에요.

0: 사람.
1: 저도 반려견 반려인이었어요.
2: 아니 그래서 네. 이 두 분의 의견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남자분의 자기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1: 아, 그쵸, 그쵸, 그쵸.
2: 내가 연결을 하고 싶으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고.
3: 아, 아니면 맞죠. 그거 맞.

0: 본인 마음에 충실히 하세요. 왜냐면 나도 보고 싶었어라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녀가 진짜 끝난 줄 알았던 그녀가 연락이 왔는데
1: 맞아, 이거는
0: 상대방의 마음이 뭐가 중요해. 예, 3202님
2: 강아지와 같이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보면서 한 번 더 생각나요.
1: 그래요. 아니 이건 근데 무조건 그 셋이 만났을 때 사진을 보내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아 우리 이렇게 행복했네 이러면 진짜 한 번 더 그래. 생각이 그래, 날 수
0: 그래,
1: 있잖아요.
0: 그래 맞아 맞아 그럴 수 있겠다.
2: 근데 왜? 만약에 진짜 여자분이 강아지 진짜 목카만 보고 싶었던 건데
0: 그럴 수 있잖아요.
2: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땡링 이렇게 보냈는데 같이 보내면
0: 그럼 욕밖에 더 먹어? 아니 그러니까 욕밖에 더 먹냐고.
1: 근데
0: 뭐.
1: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나의 마음을 약간 간접적으로 표현하라 이거죠.
0: 표현을 하라는 거죠. 왜냐면 맞아요. 그 상대방이 뭐야 얘는
1: 그러니까 하더라도
0: 욕, 그럼 그게 뭐 오케이. 그럼 그거 욕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맞아. 하고 다닐 것도 아닌데 아니 어차피 나하고 너만 아는 건데
2: 그죠 그죠.
1: 김은영님이 인간적으로 강아지는 보여줘라.
0: 그래, 그래 보여줘라 그래. 진짜 보여줘.
1: 맞아 진짜 강아지는
0: 그럼. 그리고 8884님이 또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2: 진짜 모카가 보고 싶었던 거죠. 깔끔하게 헤어질 거면 안 보내주는 게 맞죠.
0: 이분의 마음이 남자분이 아 나는 그냥 끝낼랸다 하면 안 보내주시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분처럼 심장이 지금 요동을 치면
1: 와, 보고 싶어?
0: 그럼 그러면 이러면.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예. 네. 모카 인별그램을 만들라며 075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그리고 팔로우 딱 둘만 하는 거야.
0: 그렇지 둘만.
2: 아 비공개로 해서?
1: 그 여자친구분이랑 자기 딱 모카 모카 인별에다가
0: 하는 거지.
1: 어때요?
0: 이것도 괜찮아요. 예. 김미영님
2: 오래 사귀다 헤어진 만큼 이유 또한 컸을 텐데요. 미련이 나마 모카를 핑계 삼아 연락한 듯 하지만 예. 그 이후로 이별이 다시 반복될 수 있으니 신중하시길.
0: 그러니까 이분이 잘 잡아야지. 이제 이번에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잡았고 모카 사진도 보여주고 하고 잘해야지. 그래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1: 맞아.
0: 뭐 연결 안 할 거면 그냥 안 보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2: 방법이죠.
0: 말씀을 드렸습니다.
1: 6350님이 그녀는 진짜 모카가 보고 싶어서 보냈을 겁니다. 고양이 키우다가 이혼했는데요. 상대는 보고 싶지 않지만 고양이는 그래. 보고 싶습니다.
0: 그래 뭐 이 마음도 이해돼. 나는 그녀의 마음도 100% 이해돼요. 맞아. 그럴 수 있어.
1: 진짜 너무 보고 싶은가 보다.
0: 그렇지. 그런데 이제 남자분이 심장이 이제 요동친다 하니 아 근데 이분 또 연락하려면 좀 빨리 하지. 이렇게 좀 정리가 거의 다 돼갈 때쯤 또 이렇게 흔들어 나를.
1: 그러니까 아 정말
0: 미리 좀 미리 연락을 주던가.
2: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카 우리도 보고 싶네요.
1: 그렇죠. 나도 이 정도면 모카 한번 보고 싶어요.
2: 그쵸? 귀엽겠다.
0: 맞아요. 이 정도
2: 모카야.
1: 갈색 푸들일 것 같아.
2: 왠지 난 그런 느낌 생각했어.
0: 왠지 느낌이 모카 색깔일 것 같죠.
2: 아 이렇게 뽀송뽀송한
1: 고릴라 색깔일 것 같아요.
0: 왠지 모카 여자 우리 다 이제 상상을 비슷하게 합니다. 3002님이 주셨어.
1: 수의사입니다.
0: 오 감사합니다. 걔는 수의사님
1: 핑계입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보낸 걸 거예요. 상대가 싫어지면 모든 게 정떨어져요. 죄송한데 이게 수의사님인 거랑 무슨 심리 상담도 아닌
2: 상관이죠?
1: 상관인 거고.
0: 아 수의사님 이거 약간 좀 전공의 같은 답은 아니었지만 예.
1: 그러면 수의사님 그럼 모카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2: 그러니까요.
0: 모카 마음을 알려줘요.
2: 모카 마음
0: 수의사님.
2: 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0: 자 수의사라고 하신 3002님 모카 마음은 어떨지 광고 후에 저희가 읽어드릴 테니까 꼭 좀 보내주세요. 잠깐만요. Shorty Shiloh!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0: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큰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박사 하늘업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수의사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수의사님. 네, 주셨어요.
2: 죄송해요. 모카의 마음은 진료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아, 진료를 했어야 되네.
1: 그래. 김성현님 주셨습니다.
3: 수의사는 아닙니다만 모카 마음은 니들 일에 낚이지 마라.
1: 아, 그 이런 걸 거라고. 네네, 김태형님. 아,
2: 개띠입니다. 개는 그리워하지만 고양이는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3: 아, 죄송한데 저도 개띠예요. 아니,
2: 개띠가 무슨 상관이에요 갑자기.
3: 아니 뭔가 있어. 강아지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2: 아, 있어요?
3: 네, 네. 개들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1: 근데 이런 게 있어. 고양이를 키우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연락을 잘 안 한다고 했는데 이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개 때문에 연락을 한다는 게 많았습니다.
3: 근데 만약에 개냥이면 어떡해요? 개냥이.
4: 개냥이 최고죠.
3: 아, 개냥이 최고. 개냥이면 좀 생각나죠.
1: 아니, 장사라고 연락이 왔어. 3535님.
2: 장이사입니다. 죽기 전에 후회합니다. 잡으세요.
1: 그래. 뭐라도 잡아봐요. 그래. 이분이 그래서 나는 다시 연결되면 좋고 그러니까요. 안 돼도 네. 할 수 없지. 뭐. 맞아요. 나는 최선을 다해봤잖아요.
3: 맞아요. 네. 맞아요.
1: 예성의 너 아니면 안 돼.
3: 언니 너무 늘었다.
2: 아니 장가 타임.
3: 왜? 늘었어.
1: 노래
3: 늘었어.
1: 나 노래 아, 그 정도는 노래. 아니야. 네. 나 좌우로정렬 그 정도는 아니야.
3: 맞아요, 맞아요.
1: 노래 많이 늘었어요. 네.
3: 너무 좋은 노래죠.
1: 다음 네. 주에 수요일 날 또 영지 씨가 불참을 합니다. 어디 또 뭐 열애설 나는 거 아니에요? 또 나는 거 아니에요?
2: 즐겁게 다녀오세요.
3: 네, 제가 다음 주는 또
1: 허영지 씨가 스케줄이 지금 여러분 거의 2세대 걸그룹 신인 때 스케줄이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2: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1: 5세대 는 이렇게 스케줄 안 잡아요. 근데 그죠. 정말 2세대 아이돌들은 이렇게 잡았거든요. 스케줄을 그죠. 옛날 분들이 다 이렇게 잡았어. 근데
3: 한번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우리 이제 영지 씨가 정말 스케줄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2: 너무 잘 나가.
1: 불참하고 다음 주에는 우주소녀 설아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영 씨 다음 주에 설아 씨와 함께 만나요. 안녕.
2: 안녕. 안녕.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 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6: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7: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9: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8: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9: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8: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9: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8: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7월의 첫날이자 하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결심한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중요한 날 저와 함께하고 계신 거잖아요. 스페셜 DJ 진행하는 마지막 날인 만큼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우리 모두 파이팅! 저는 스페셜 DJ 프롬시다인 송하영입니다.

0: 2026년 7월 1일 수요일 하영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이용신의 나의 마음을 담아였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프롬스타인 송하영이고요. 스케줄로 잠시 자리를 비운 웬디 선배님을 대신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마지막 날인 만큼 물론 첫째 날, 둘째 날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마지막인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9434님. 7월의 시작을 하영 DJ와 함께해서 기분 좋아요. 저도 7월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기분 좋아요. 네, 장정희님. 손하영님 목소리 중독됐어요. 구름에 살포시 얹은 듯한 소녀 같은 목소리. 오! 되게 말을 예쁘게 하신다. 구름에 살포시 얹은 듯한 목소리라고요? 오, 너무 좋다. 오늘 비 많이 왔으니까 혹시 먹구름은 아니겠죠? 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영스엔 웬일이야? 두 번째 솔로 싱글로 컴백한 차효정 씨와 함께합니다. 저의 둘의 만남 기대해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의 일상을 나누는 시간 톡투미. 마지막 날인 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은데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이고요. 사연 받는 동안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7: 간편하게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7: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5: 오팜.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원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1358님, 요즘 액세서리에 빠졌어요. 지난주엔 안경, 이번주엔 팔찌를 하나 샀습니다. 친구들도 저랑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액세서리 요즘 좀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이거 뭐지? 피어싱? 피어싱 바꾸고 그리고 여름에 잘 어울리는 이런 팔찌랑 그리고 목걸이 이런 거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뭘 하며 듣고 있는지 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사연 남겨주세요. 2907님, 저는 수능 공부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큰 도움이 되었는데 오늘 마지막 라디오라니 너무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와, 수능 공부 진짜 항상 힘내고 꼭 그래도

밥잘 먹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그래야지 공부도 되니까, 너무너무 무리하지 말고, 최대한 할 때, 하고, 쉴땐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 파이팅! 네, 6548님. 소나기가 와서 물에 홀딱 젖었어요. 포기하고 맞으니까 오히려 해방감 있고 좋더라고요. 하영님도 일부러 비 맞아본 적 있나요? 아, 당연히 있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진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 밤이었는데 저희 친언니랑 같이 편의점을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그냥 오늘 비 맞고 놀아볼까 하고 그냥 우산 안 쓰고 편의점 안 가고 그냥 막 뛰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억이 평생 남아요. 어쨌든 평소에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낭만이 있어서 그런지 오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비가 내렸는데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빗길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계속해서 오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지금 뭐라며 저와 함께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빅나티의 밴쿠버.

노래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9251님, 6개월간의 체코에서의 교환 학생을 마치고 방금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도 하영님처럼 광주가 고향이라 광주까지 내려가려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벌써 유럽이 그립지만 시차 적응 잘하고 잘 지내볼게요. 광주 사람이시구나. 반가워요. 네, 김 기사님, 저는 경남 함양에 저는 경남 함양에 사는데 여기에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장마라고 하는데 비 오기 전에 라디오 들으며 산책하니 너무 좋아요. 비 오기 전에 라디오 들으면서 산책하면은 뭔가 그 자체가 낭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장마 전에 수박이 진짜 막 잘 돼요. 그래서 장마 오기 전에 수박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조진성님, 새로 산 신발 신고 나갔는데 오늘 비가 와서 폭삭 젖어버려서 드라이기로 말리면서 라디오 보고 있어요. 착화감이 정말 정말 마음에 든 신발인데 속상해요. 와, 근데 진짜 그 비 오는 날에 신발 다 젖고 양말까지 젖고 그 상태로 걸어 다니면 그 느낌이 전 세상에 제일 안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드라이기로 잘 말리고 라디오 보고 계시니까 웃으면서 잘 말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분이 조금 나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거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엑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엠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듣고 왔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송우님, 하영님은 스케줄 끝나고 자신만의 힐링 루틴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고양이들이 반겨주는 자체가 그렇게 힐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딱잘 준비하고 다 누웠을 때, 고양이가 제 옆으로 오면은 이렇게 딱 옹기, 그 애들의 온기를 느끼며 엉덩이 팡팡팡 하는 게 저의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025님, 애견 미용사입니다. 퇴근하고 집 가고 있네요. 오늘도 예쁜 강아지들 많이 보고 오니 너무 좋아요. 와, 진짜 근데 애견 미용사는 동물들을 사랑해야지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너무 좋다. 강아지들 좋아하는데 애견 미용사? 이거 너무 좋은 그거 직업이잖아요. 저도 전에 사육사가 꿈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동물들을 너무 좋아해서거든요. 근데 애견 미용사, 동물들을 사랑하니까 가능한 직업. 너무 축하드리고 항상 큰 힐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9915님, 비 오길래 김치전 부쳐 먹었어요. 하영님은 비 오는 날 하면 어떤 음식이 먼저 떠오르나요? 저도 아무래도 비 오는 날은 파전, 부추전, 김치전, 전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들었는데, 비 오는 날 전이 생각난 이유가 그 전이 지글지글 이렇게 튀겨질 때? 부쳐질 때? 그때 나는 소리가 비 내리는 소리랑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이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던데, 삼겹살이나 뭔가 이렇게 굽는 것들? 그런 것들이 먹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김치전이랑 파전 중에 둘중 조금 더 좋아하는 저는? 저는 파전입니다. 김치전도 좋은데, 뭔가 파전이 약간 오리지널 느낌이라고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오리지널 좋아하기 때문에 파전 고르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 3부는 영센 웬일이야? 싱글 2집 퍼펙트 타깃으로 싱글 2집 퍼펙트 타깃으로 컴백한 최효정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방송을 듣기만 하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복습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2부에서 만나요. 아,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죠?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0: 여름철 필수기기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가스는 위험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누출된 양이 많을 경우 주변 산소 농도를 낮춰 질식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현장에서 쓰는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기기가 아닌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공조설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조설비는 주로 기계실이나 냉동창고 등 밀폐되거나 환기가 제한된 공간에 두기 때문에 산소감지기도 함께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때 산소감지기는 단순히 감지만 하는 게 아닌 산소 농도가 낮아질 때 주변 설비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까지 갖춰야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노랗고 통통한 알맹이, 쫀득한 식감, 쪄서 간식으로도 먹고 밥에 넣어 먹어도 맛있는 옥수수. 특히 7월은 찰옥수수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찰옥수수도 개량을 통해 탄생한 품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옥수수는 익을수록 단맛이 줄어드는 작물이라서 찰진 식감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찰기를 높인 품종들이 개발된 거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백찰, 대학찰 같은 찰옥수수가 꼽힌다고 하는데요. 찰기를 만드는 전분 성분을 늘리고 여기에 껍질도 얇게 개량해 씹을수록 쫀득한 맛까지 살렸다는 찰옥수수. 알고 보니 우리 입맛에 맞게 오랜 시간 다듬어 온 여름의 맛이었네요.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백한 최유정 씨와 함께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1: 후,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로로 돌아온 최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DJ와 게스트로 다시 만나게 됐는데.
1: 네. 와. 그러네요. 진짜 네.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0: 저희가 뻔 때? 네. 저 뻔 때 그때 뭔가
1: 맞아요.
0: 맞아요. 그때 한번 뵙고
1: 러브밤 때 활동 때 한창 많이 보면서 네. 이제 오며 가며 막 서로 화이팅 이렇게도 하고 네. 또 같이 아는 멤버들도 또 있으니까
0: 그리고 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전 그래도 내적 친밀감이 엄청 있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아 저보다 선배시지만 그래도 동생이어가지고
1: 그렇죠.
0: 그래서 너무 아, 제 마음속에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온 국민들은 유정 씨를 마음속에 품고 계실 거예요.
1: 근데 저 아까 잠깐 뵀을 때도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제 최애예요. 언니가.
0: 어, 진짜요?
1: 제가 아마 그 저희 리더 수연 언니랑 친구시잖아요. 언니한테도 얘기했을걸요?
0: 어머. 아니 이거를 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얘기하면 저 진행 못해요.
1: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떡해.
0: 아니 근데 네.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유정 씨 진짜 실물이 훨씬 예쁘신 것
1: 진짜요?
0: 같아요.
1: 진짜요?
0: 그러니까 화면에서는 귀여움이 더 크다고 느꼈는데 실물 보고 더 예쁜다는 진짜? 느낌이 더 많이 받았어요.
1: 제가 요즘에 그 유행하는 여자의 악마가 되고 싶어 하는데 혹시 저 여자의 악마 가능할까요?
0: 완전 가능. 완전 데키루.
1: 아,
0: 완전 가능입니다.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922님이 하영님 얼굴 엄청 빨개졌다고 보내주셨네요.
0: 네, 아 저 예쁜 여자 악마를 보면 좀 얼굴 빨개지는 편이어가지고 예쁜 여자에 좀 약해가지고
1: 그냥 더 예쁘면서 그냥.
0: 네, 러빈님이 네. 유정님이 나이는 동생인데 선배님이더라고요. 이럴 땐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친해져서 그냥 언니 동생하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살짝 혹시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편하게 불러라고
0: 해서 너무 좋죠.
1: 네, 저는 오늘 끝나고 언니의 번호를 받아가도 될까요, 혹시?
0: 제 번호가 다섯 개라면 다섯 개 드릴게요.
1: 그러면 오늘 혹시 집전화가 아직 있으면 집전화까지 다 받아가는 걸로.
0: 네, 저희 모든 걸 다 드릴게요. 근데 진짜 네.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신 것 같아요.
1: 아유 진짜 어떡해.
0: 아 빨리 네. 오늘 어제 딱 컴백한 곡 그 네. 곡을 빨리 듣고 싶어요.
1: 아 진짜요? 곧 만나보시기로 해요. 저희 이제 들려드릴게요. 네. 우리 네네님이 또 유정님이 DJ 경험도 선배시거든요. 오늘 우리 한양이 좀 잘 이끌어주세요.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DJ 하는 게 이번에 영스가 처음이에요?
0: 네.
1: 그렇구나.
0: 그래서 작가님이 유정 씨가 네. 선배니까 잘 끌어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솔직히 저는 3일차긴 하지만 네. 아직은 좀 긴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유정 씨를 좀 믿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1: 약간 저는 최근에 낮에 하는 라디오에 고정 게스트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시간대 텐션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막 아 가자고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언니를 좀 따라가고 혹시 언니가 조금 뭔가 힘들어 보이면 제가 또 도와드리고 하면서 오늘
0: 너무 좋아요.
1: 재밌게 하면 좋겠어요. 네.
0: 제가 오늘로 스페셜 DJ 3일차인데 열심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Let's go! Let's go!
0: 네, 한정준님, 아이돌계 대표 햄찌 두 명이 만나다니 오늘 라디오 진짜 행복한데요? 그럼 오늘 네. 햄스터로 대화를 해야 되나?
1: 찍찍 찍찍 이렇게요?
0: 찍찍
1: 아니 근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봤지만 저도 사실 인터넷 SNS로 언니 영상 진짜 많이 네.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더 햄찜이가 낭낭하네요.
0: 아 진짜요?
1: 네.
0: 아니 괜히 저는 제가 햄찌를 닮았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팬분들이 저희 그렇게 막 햄찌라고 햄스터 같다고 이렇게 네. 불러줘서 아니 내가 햄스터상인가? 하고 그 햄스터가 더 귀여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유정씨는 햄찜이도 있고 고양이미도 있는 것 같아요.
1: 저요? 저 조금 그런 얘기도 가끔 들어요.
0: 아니 오늘 약간 고양이미인가?
1: 오늘 약간 눈꼬리 올라갔는데 내가?
0: 오늘 약간 좀 약간 매력 발산하고 계신 것 같은데
1: 네, 염색해서 그런가?

0: 아무튼 아~ 네. 좋네요. 고향이 마음에 듭니다.
1: 네.
0: 노민규님이 유정님 고깃집 앞치마 그대로 입고 온 거 아니죠? 아니세요. 여기 요 장미 안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 뭐냐 보호색 똑같은 색이어서 안 보이는데. 아
2: 근데 진짜 화면에서는 고깃집 앞치마처럼 그러네. 보일 수도 있는데
0: 그럴 수도 있어.
2: 이렇게 봤을 때는 네. 너무 예뻐요.
0: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민규님 혹시 우연히 만나면 구워드릴게요 고기. 네, 좋네요. 기억하겠습니다. 노민규님. 좋습니다.
1: 네,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죠. 유정 씨가 무려 4년 만에 솔로 컴백을 했습니다.
3: 와우.
1: 두 번째 싱글 퍼펙트 타깃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이번에 발매된 두 번째 싱글 퍼펙트 타깃은 내가 원하는 그 완벽한 목표물 완벽한 대상을 갖겠다는 엄청난 의지를 이제 자신감 넘치게 좀 매력적으로 그렇게 보여드리는 내용을 말하는 그런 앨범입니다.
1: 이거 앨범 네. 앨범 소개하는 거 외운 거죠?
0: 아 이거를 최근에 어떻게 간략하게 말할지를 혼자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너무 거창하게 말하면 또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간단한 버전을 어떻게 말할까 고민해가지고 최근은 정리한 버전이에요.
1: 딱 좋다. 딱,
0: 아, 딱 길이 괜찮죠.
1: 알잘딱깔센 그런 느낌.
0: 예스 예스.
1: 딱 좋았습니다.
0: 아 다행입니다.
1: 네, 핑퐁님이 유정님의 비장의 무기는 눈웃음이라고 했잖아요. 비장의 무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0: 아, 네, 물론이죠. 그럼 어떻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사실 좀 그 완전 완벽한 그게 아니긴 해요. 찐으로 웃는
1: 그러니까,
0: 건 뭔지 아시죠?
1: 약간 진짜 찐으로 웃는 그거랑 살짝 다르게 뭔가 방금은 약간 억지미가 살짝 섞여 있어.
0: 그렇죠.
1: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 보시면 오 그래 네. 지금 그래 지금 이거야
0: 이거 아 그러면은. 이 딴 데로 가시면 안 되겠네. 여기 계속 보셔야겠네.
1: 맞아요.
0: 비장의 무기 만나보시려면.
1: 여러분 유정 씨의 진짜 찐 눈웃음을 보기 위해서는 이 라디오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혹시 눈웃음 네.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0: 저의 비장의 무기는 뭐 춤추는 거?
1: 아 그거는
0: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1: 그거는 진짜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고.
0: 근데 언니도잖아요. 아, 언니 전공 또 아주 힙 투 더 합 이렇게 갔잖아요. 얼마나 반전 매력. 햄찌가 힙합까지 너무 멋있잖아요.
1: 아, 저 지금 다 사라졌거든요. 힙합.
0: 이거 제가 봤거든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언니의 비장의 무기가 뭔지 궁금해요.
1: 저의 비장의 무기요?
0: 네.
1: 저의 비장의 무기. 그러니까 윙크?
0: 윙크? 윙크 한번 가시죠.
1: 윙크 한번 갈게요.
0: 하나 둘 셋.
1: 탕타랑. 아!
0: So cute.
1: Thank you. 그러고 보니까 타이틀곡 제목도 네. 비장의 무기잖아요.
0: 네, 네 맞아요.
1: 데뷔 후 처음으로 작곡에 참여했다고.
0: 맞습니다.
1: 원래 작곡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고.
0: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그런 마음들은 있었는데 그 작사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노래를 만든 건 아니지만 계속 그냥 언젠가 나의 노래를 만들 때 혹은 뭔가 가사를 써야 할 일이 생길 때 적어야지 하고 뭔가 적어둔 건 있었는데 작곡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쉽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첫 작곡 날은 같이 작곡 작업하는 오빠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유정아 해봐 이렇게 하셔서 네 하고 마이크 잡고 이제 처음에 흥얼흥얼 스케치를 하잖아요. 근데 막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막 이러다가 막 멋있는 것도 해보고 약간 성숙한 음악도 만들었다가 해보다가 뭔가 약간 아닌가 싶어서 방향을 확 틀어보자 하고 만들게 된 게 이 비장의 무기였어요.
1: 와, 그럼 이 제목이랑 그런 것도 다 유정님이
0: 네 맞아요. 와. 이번에 이제 수록곡과 타이틀곡이 있는데 다 참여를 했지만 비장의 무기가 조금 더 저의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간 곡이에요.
1: 근데 제가 두 곡 다 들어봤는데 두 네. 곡의 느낌 완전 다르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저는 그 웬만하면 비슷한 결로 가는 앨범도 많지만 네. 다른 매력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그런 걸 더 좋아하거든요. 좀 약간 취향 저격했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부비부님이 4년 만에 솔로 컴백이라 타이틀

0: 곡에 엄청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다른 후보도 있었나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궁금해요. 다른 후보도 있었어요?
1: 이 앨범을 처음에 이제 만들게 될 때 저희 회사 이사님께서 저희 연습생 때 같이 이제 트레이닝 시켜주셨다가 다른 회사에서 이제 각자 성장해가지고 다시 만났어요.
0: 와.
1: 그래서 원래 매니저님이셨는데 이사님으로 오셨고 저도 이제 완전 연습생에서 이제 10년 활동한 아티스트가 되었고
0: 베테랑.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님이 저한테 이제는 너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갈지를 너가 만들어봐도 좋은 시점 같다. 그걸 알아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다. 노래를 한번 만들어보겠냐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든 이렇게 써서 갔죠. 근데 그때도 아 이번엔 진짜 재밌는 거 가져왔어요 하고 이제 가서 회사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건 이런 거고 저런 거고 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수록 앨범에 수록된 수록곡 있죠. 스틸큐트?
0: 스틸큐트.
1: 그거를 타이틀로 하는 걸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상의를 한 결과 비장의 무기로 가자가 돼서 된 거였어요.
0: 그렇게 된 거구나.
1: 네.
0: 그러면은 두 곡 말고 또 작업한 곡이 또 있어요?
1: 네. 근데 이제 저의 개인 메모장에 들어있습니다.
0: 그거는 언젠간 공개되는 거죠?
1: 네. 기회가 된다면 네. 언젠가 꼭 들려드리고 싶네요.
0: 저는 그 이번에 작곡 처음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유정님이 워낙 육각형이시니까
1: 아이고.
0: 진짜 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처음인데 이 정도면은
1: 네.
0: 진짜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1: 그럼 나중에 저희가 데이트를 하게 되면 한번 듣고 평을 좀 들려주세요.
0: 아니면 또 같이 한번 해봐. 재밌겠다.
1: 너무 좋겠다. 나
0: 너무 좋잖아.
1: 네. 아유 기다려주세요. 저희 함께하는 작업.
0: 네. 이번에 같이 참여하신 작곡가 분이랑 또
1: 맞아요.
0: 저랑도 아는 사이여가지고
1: 맞아요.
0: 한번 같이 곡 작업하러
1: 너무
0: 만나시죠.
1: 좋습니다. 네. 그곳에서
0: 좋습니다.
1: 뵙시다.
0: 네 노래 듣고 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1: 네.
0: 혹시 듣기 네. 전에 한 소절 라이브 가능하신가요?
1: 아 물론이죠. 그러면 후렴 살짝 불러드릴게요.

0: 퍼펙트 타케토. 감사합니다.
1: 저 응원법 할 뻔했잖아요.
0: 아니, 응원법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1: 네, 그러면 이제 네. 최유정님의 신곡 비장의 무기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let's go.

0: 감동인 게 그 응원봉 영상을 봤는데 유정 씨가 직접 짜셨더라고요.
1: 어 맞아요 맞아요.
0: 저는 거기서 좀 감동을 했습니다.
1: 아, 진짜요?
0: 네 만약에 어 유정 씨가 직접 응원법을 짰으니까 제가 팬 입장이라면 무조건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렵긴
2: 맞아.
0: 2절 벌스 약간
2: 맞아 박자가
0: 근데 어떻게든 할 겁니다. 아. 또 내일 좋네요. 첫 방 아니겠습니까?
2: 맞아요. 내일 이제 첫 방, 첫 무대를 보여드리게 돼가지고 아주 긴장이 됩니다.
0: 어 네. 근데 유정 씨 팬분들도 너무 긴장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2: 긴장을 해야죠. 그래야 그 응원법을 소화해낼 수 있으니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연습해오도록 하세요.
0: 그래서 저는 어이! 아, 이 응원법이 너무 좋아요.
2: 아 좋아요?
0: 네, 막 흥나요.
2: 그죠? 약간 그 한국인의 그 체육대회 느낌을 끌어올리고 싶었어요.
0: 아, 저도 가고 싶어요. 금방
2: 놀러오세요.
0: 네, 오종욱님이 탕탕 노래가 팡팡 터지는 매력이 있네요.
2: 아유 고맙습니다. 많이 들어주십시오. 8215님도 퍼펙트 타겟도 라고 하는 거 맞나요? 중독성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타겟2라는 그 타겟을 향한다라는 거를 좀 더 야무지게
0: 타겟
2: 좀 입에 착착 붙게 하려고
0: 약간 좀, 일본어 같기도
2: 네네,
0: 하고
2: 그쵸? 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어,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입에 붙고 매력이 있겠다 해서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타이틀곡까지 들어봤고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소시지 베이커리 오뎅 생글생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5: 든든하게
4: 집에서도
6: 간편하게
4: 소시지 베이커리 오뎅.
6: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뎅?

0: 안전화.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네,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고요. 3부에서도 계속 유정 씨랑 함께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복습 퀴즈! 퀴즈! 여러분이 오늘 방송을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신지 확인하는 복습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유정 씨의 두 번째 솔로 싱글 타이틀곡은? 타이틀곡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주시죠, 유정 씨.
1: 네. 1번 비장의 무기, 2번 소장의 무기.
0: 아이, 너무 입니다. 너무 쉬운데 이거 못 맞히면은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2: 안 됩니다.
0: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한 분께는 유정 씨의 친필 사인 앨범도 보내드리니까요. 와, 저도 참여해도 되나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2: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듣기로 이번 신곡 안무에도 유정 씨가 참여했다고 해요. 네. 유정 씨가 만든 안무 궁금해요. 어디서 영감을 얻으셨나요?
2: 아, 일단은 귀여운 노래지만 좀 파워풀한 춤을 추고 싶어서 최대한 좀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곡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꾸 머릿속에 막 안무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슴 튕기면서 퍼펙트 이런 거랑.
0: 아, 이거 유정 씨 안무예요?
2: 네.
0: 어, 나 이거 제일 좋아.
2: 아, 진짜요? 어, 다행히 나 취향에 맞으셔서 다행이에요. 뭐 이런 부분이나 뭐 이렇게 하트로 조준경을 만들었다가
0: 이거.
2: 네, 몰래 봤다가 조준하고 이렇게 쏘고 뭐 이렇게 조준해 탁탁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구간구간 조금씩 안무가 친구한테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그걸 듣고 엄청 힙합을 파워풀하게 잘 추는 친구인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걸 풀 안무로 만들어줬더라고요.
0: 근데 이번 안무 진짜 너무, 그러니까 노래가 되게 키치하고 막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파워풀하긴 하더라고. 그 맞아요. 챌린지 보니까.
2: 맞아요. 그래서 아마 언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구간이 진짜 힙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한번
0: 좋습니다.
2: 네, 좋습니다.
0: 그러면 3부에서 계속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
3: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 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핑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4: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7: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6: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프레스.
9: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8: 뉴바움

0: 나이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프로미스나인 송하영이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안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촬영해서 영스 인별그램에 올리도록 할 테니 방송 후에 확인해주시고요.
2: 네.
1: 그럼 다음 문자 유정씨가 소개해주세요.
2: 네, 뿅뿅님이 이번 챌린지 아이오아이 멤버들하고도 찍을 건가요? 보고 싶어요 보내주셨는데 와. 이미 찍었죠?
1: 찍었어요?
2: 네, 뿅뿅님 찍어도 너무 찍었어요.
1: 와.
2: 여러 개 찍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기다려주세요.
1: 그러면 유정씨가 생각하는 네. 아이오아이의 의리 1등은 누구예요?
2: 솔직히 전체가 의리녀들이기는 해요.
1: 근데 그런 것 같아.
2: 네, 진짜 의리녀들이고 진짜 멋있고 좀 제가 이번에도 노래 나온다고 하니까 바로 와가지고 챌린지 찍어. 챌린지 많이 찍어. 언니 지금 뭐 다 했어? 찍어. 이러고 막 데려오고 진짜 어느 정도냐면 마지막 일정이 팬사인회였는데 그날 밤에 그 이제 아이오아이 팀 관리해주시던 대표님이 네. 이제 밥 먹자고 회식을 열어주셨어요.
1: 와.
2: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랑 그 회사 그 맡아주셨던 회사 매니저님들이랑 대표님이랑 이렇게 회식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갑자기 챌린지 찍어 이러더니 챌린지를 한 명당 한 세 개씩 찍는 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1: 진짜 하, 진짜 인복이 네. 좋으시네요.
2: 진짜 멤버들은 너무 귀한 인연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특히 저희 청아 언니가 진짜 의리녀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언니를 보면서 느낀 게 의리라는 단어가 사람이면 약간 청아 언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진지하게 혼자 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의리녀들이다 멤버들 모두.
1: 청아님도 솔로를 네. 진짜 빨리 하셨잖아요. 와, 근데 맞아요. 그 마음을 더 알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래서 언니에게 많이 고맙습니다.
1: 네, 3092님 얼마 전까지

0: 그룹 활동하다가 혼자 하니까 외롭진 않으신가요? 전 아직도 앵콜 콘서트 뱅뱅 무대에 몸져 누워 있어요. 오, 근데 진짜 어때요? 혼자 하면?
1: 아, 이게 정말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걸 또 모르고 있다가 끝나고 다시 하니까 아, 맞다. 이 무대를 같이 한 다음에 끝나고 무대 밑에서 아, 오늘 무대 이렇지 않았어? 저렇지 않았어? 뭐 하다못해 문제가 생겨도 이런 문제 좀 이러지 않았어? 불편했지. 뭐 이런 거라도 그날에 내가 보고 느꼈던 그 무대 위에서의 모든 것들을 나눌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게 그리고 그거를 시간이 지나서 좋았다고 같이 말할 수 있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누니까 두 배, 세 배, 네 배, 막 아홉 배까지 행복해지는 게
0: 맞아.
1: 그게 참 좋다. 그런 거? 네.
0: 그러면은 혼자 했을 때 장점도 있어요?
1: 혼자 했을 때 장점,
0: 장단점?
1: 장점, 단점은 이제 뭔가 밥 정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정하면 되고 뭐 의견을
0: 그런 건가?
1: 모으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도 나와 같이 고민해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책임과 부담이 나에게 짊어지는 듯한 느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0: 맞아. 이렇게 저도 솔로의 꿈이 있지만
1: 네.
0: 항상 걱정되는 게 어쨌든 멘트도
1: 네.
0: 혼자서 다 해야 되는
1: 아,
0: 거잖아요.
1: 그쵸. 맞아,
0: 네.
1: 맞아요.
0: 이 3분짜리 곡도 내가 혼자 다 불러야 되는 거고
1: 맞아요.
0: 이 무대를 나 혼자서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그
1: 맞아.
0: 부담감이 진짜 클것 같아요.
1: 맞아요. 제가 첫 솔로 때에서 깜짝 놀랐어요. 무대할 때.
0: 너무
1: 와,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와, 이게 연습해도 무대
0: 네.
1: 올라가면 이 긴장 상태나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어느 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엔딩 무대를 쓴 거예요. 그때 활동에 저보다
0: 네.
1: 선배님이
0: 없어
1: 없으셨나?
0: 없어
1: 뭐
0: 가지고.
1: 그래가지고 아 계셨는데 안 오셔서
0: 네.
1: 실질적인 엔딩이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다 밑에서 보고 계시는 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저 기절할 뻔했어요.
0: 생방이었어요?
1: 네, 심지어
0: 와.
1: 생방이었어요. 그래서 아 쉽지 않다 생각이
0: 와.
1: 들더라고요.
0: 또 혼자서가 아니라 그룹이라면
1: 네.
0: 그래 우리 같이 화이팅 해보자 후배들 앞에서 약간 이런 기운도 있을
1: 그쵸, 그쵸,
0: 텐데
1: 맞아.
0: 혼자면은 이 눈빛이
1: 네.
0: 아 내가 못하면은 약간 민망해지는 상황도
1: 네,
0: 올것
1: 나 혼자 그냥 너무
0: 같으니까
1: 작아져버리고 이럴
0: 맞아
1: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0: 저여도 그럴 것 같아요
1: 같아.
0: 근데 유정 씨는 워낙 잘하시니까.
1: 아이, 언니, 언니는 아닌 것처럼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0: 내일 첫
1: 네, 저
0: 방이잖아요.
1: 힘내서 잘하겠습니다.
0: 무조건 잘할
1: 네,
0: 거예요, 진짜.
1: 화이팅!
0: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 앨범에 수록곡이 한곡더 있잖아요.
1: 맞죠?
0: 아,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곡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진짜 좋습니다. 예, 그러면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네.

0: 호텔 큐트인데요. 곡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 곡은 이제 대중분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저의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저 혼자만의 저가 있고 또 저의 다양한 면들이 또 있는데 그 안에 존재하는 그 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데뷔한지 혹시 아직 나 귀여워? 이렇게 나 이렇게 해도 귀여워? 그럼 이렇게 해도 귀여워?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또 귀여운 모습이 또 있고 그런 바람을 담은 곡입니다.
2: 와 근데 귀엽긴 해요. 아니 10년이 지나긴 했지만 네. 근데 그게 귀여움이 약간 같은 귀여움이 아니라 다른 귀여움인 것 같아요.
1: 오 진짜요?
2: 네. 어렸을 때는 이제 딱 데뷔했을 때는 뭔가 정말 뭔가 애기 같은 느낌이 아기 있다면 지금 근데 유정 씨가 워낙 귀염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귀여움이 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1: 그런가요?
2: 네. 근데

0: 여기서 다행이다. 약간 예쁜 예쁘게 예쁜 귀여움으로 바뀐 것 같아.
1: 오늘 나 언니 취향인가 봐. 얼굴이
0: 그러니까 나 오늘
1: 예쁘대.
0: 오늘 예뻐 예뻐 주고.
1: 아 정말로.
0: 진짜. 근데 진짜 너무 뜻이 좋다. 그쵸? 나 아직도 귀여워.
1: 네,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인 취향은 귀여운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0: 근데 춤 스타일이나 노래도 그러면 보면은 귀여운 거를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냥 난 귀엽게 태어난 건데. 근데 내가 귀엽게 태어났지만 귀여운 거 안 좋아하는데 약간 이런 네. 느낌인 거죠.
1: 맞아요, 맞아요. 아, 네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0: 그러면 이것도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잖아요.
1: 네.
0: 곡 작업하면서 비하인드 스토리 있어요?
1: 아, 이 곡은 가사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6시간씩 가사를 썼고 3번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갈아엎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네. 원래 처음 썼던 거는 이 게임 음악처럼 만들자. 이번 앨범 컨셉이 또 게임이니까 해서 가사가 내 양손에 슈퍼클럽 새침한 표정 말투 so cute 이거랑 이건 끝이 없는 법 무적 상태 가동 중 뭐 이런 게임 내용이었거든요. 게임 언어들을 막 넣었어요.
0: 게임에 비유를 해가지고
1: 네 맞아요.
0: 그 나의 마음을 표현을 한 거구나.
1: 맞아요 맞아요. 나 이만큼 강해 이렇게 센 척해도 나 좀 나 안 귀엽다 하면 그게 귀여운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면은 수록곡이니까 조금 더 진솔한 얘기 느낌으로 가보자 해서 바꿔서 세 번의 수정이 들어갔었습니다.
0: 맞아, 저는 약간 네. 타이틀 곡은 뭔가 우리 놀자 이런 느낌이면 그 수록곡에서 딱 오는 뭔가 나한테 하는 말인가? 이런 맞아요, 마음도 맞아요. 들었거든요.
1: 맞아요.
0: 저는 노래를 들을 때 같이 놀자 이거 이런 곡도 좋아하는데 네. 뭔가 되게 담담하듯이 뭔가 위로해주는 그런 곡을 좋아하는데 이 곡 자체도 막 슬픈 건 아니에요.
1: 네.
0: 스틸 큐트도 슬픈 건 아닌데 거기 안에서 오는 뭔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위로?
1: 좀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다행이다.
0: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그러면 네. 9844님이 네. 그럼 유댕이가 제일 좋아하는 칭찬은 뭔가요? 듣고 싶은 칭찬.
1: 듣고 싶은 칭찬은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뭐 그런 얘기 들을 때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좀 도움된 것 같고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말씀하신 진정성이 제 삶의 어떤 그런 목표인 것 같아요. 진정성 있는 얘기들 하는 거.
0: 그러면
1: 네.
0: 예쁘다는 말이 좋아요?
1: 네.
0: 아니면 너 진짜 잘한다 이게 좋아요?
1: 잘한다가 좋죠 아무래도.
0: 네. 근데 둘 다 있잖아요. 예쁘고 잘하잖아.
1: 그냥 으그 언니 뭐 먹고 싶어요? 다 사줘 그냥. 다 사버려.
0: 네 메인님이 네. 하영님과 유정님 서로의 노래 중에 명곡이 정말 많잖아요.
1: 아하.
0: 좋아하는 노래 있나요? 한번 커버해보고 싶은 욕심나는 곡도 좋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1: 네.
0: 서로의 노래 중에 하나씩 골라왔는데
1: 네네네.
0: 이것도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 좋습니다.
0: 먼저 제가 고른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제가 고른 노래는 아이오아이의 소나기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네. 이 당시에 되게 저 되게 어렸거든요. 근데 이 노래 가사가 네. 아까 말했잖아요. 그 진정성, 그 위로.
1: 네.
0: 엄청나게 저한테 위로가 되는 노래였어요. 그리고 막 힘들 때 들으면 네. 뭔가 힘이 나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약간 이런 마음도 들고 이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유정 씨한테는 소나기는 어떤 곡이에요?
1: 사실 10년 전에 들었던 소나기는 그냥 우리 이제 헤어지니까 슬픈 노래 그리고 뭔가 우리가 헤어지니까 티내고 싶어서 잔뜩 티낸 노래

0: 헤어지기 싫다 약간 투정 부리듯이 하고 싶었던 곡이었고 해가지고 그런 슬픈 노래였으면 지금 10년 후에 다시 부르면서 가사를 부르면서는 되게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씹으면서 부르잖아요. 근데 되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진짜 우리랑 똑같다. 우리를 닮은 곡이 맞구나. 우리 노래 맞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던 것 같아요.
1: 맞아. 가사를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씹어봤는데 네. 뭔가 다시 만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언젠간 뭐 차지 탔던 빗물이 따뜻한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겠죠. 괜찮아요. 금방 지나갈 소나기죠.
0: 맞아요.
1: 뭔가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소나기가 내렸고
0: 맞아요.
1: 소나기가 그치고 다시 만난 느낌이어서
0: 맞아요.
1: 소사 미쳤다. 약간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0: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또 되게 더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1: 아름다워요 진짜.
0: 고맙습니다. 2928님이 얼마 전에 아이유 콘서트에서 관광 얼고 울고 온 사람이라고 웃으며 안녕하고 싶었는데 난 못 보내! 라고
1: 유정씨도 울었나요?
0: 너무 울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마지막 날은 막 그 많이 울고 나면 코 뚱뚱해지고 막 머리 띵해지는 거예요.
1: 맞아.
0: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얼굴 망했겠다 이러고 화장 다 지워졌겠다 막 이러면서 네 그랬는데 그래도 많은 멤버들이 함께 울어서 다행이었고
1: 근데 네. 이 말을 듣는데 네. 되게 울컥해요.
0: 진짜 언니 F예요?
1: 네.
0: 저도 F예요.
1: 인프젯이죠?
0: 맞아요. 오 그것도 알아요?
1: 네.
0: 대박이다.
1: 네 근데 유정씨가 파워 네. F라서 너무 네. 많이 울어서 멤버 연정씨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병원에 가봐라 한 이짤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연정씨 앞에서는 안 우시는 거예요?
0: 최대한 참아요. 일단 참아보고 왜냐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지겨워. 왜 지겨워 그냥 떠울어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안 울려고 합니다.
1: 네. 그래도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요.
0: 역시 F야. F 맞네.
1: 그러면 네. 가장 최근에 운 거 기억나요?
0: 가장 최근에 언제로 돌아? 제가 동표랑 엄청 친해요. 손동표 씨랑. 근데 동표 씨가 저랑 굉장히 닮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남매를 하기로 했어요. 그냥 저희끼리 그런 외동이더라고요. 동표 친구도 동표도 그래가지고. 좀 이제 고민이 있거나 좀 마음 털어놓고 싶을 때 전화를 하는데 영상 통화를 하다가 문득 저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진짜 니네 동생 같다 이랬는데 동표가 갑자기 나도 뭐냐 진짜 내 누나 같다 이렇게 사투리를 좀 쓰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내가 만약에 동생이 있었으면 진짜 이랬을까 하면서 저는 동생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막 나랑 닮은 애가 막 이러고 누나 같다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눈물이 막 났어요. 그래서 막 울었더니 동표가 누나 같다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우는 거 보고 와 진짜? 진짜 이러더라고요.
1: 동표 씨 혹시
0: T예요.
1: 튀어가지고. 근데 이런 F 옆에는 이런 T신 분들도 있어야지
0: 맞아요.
1: 그래야지 그 감성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0: 맞아요,
1: 있거든요.
0: 맞아요. 그래서 네. 샤라우트 동표 고맙다 동표. 네 고맙다고 네. 말하고 싶고요.
1: 감사합니다 동표 씨. 이런 문자가 와 있는데요. 정인님이 네. 두 분이 같이 부르는 소나기 한 소절 어떻게 안 될까요? 오늘 만난 것도 인연인데 너무 듣고 싶어요.
0: 좋아요. 어떻게 불러볼까요 그러면? 따로 부를까요? 아니면 같이 부를까요?
1: 같이 불러요.
0: 네. 좋아요. 그럼 후렴구
1: 이 여기부터?
0: 네 좋아요. 시작!

0: 어때요?
1: 아, 노래 너무 좋다.
0: 와, 너무 좋은데요?
1: 그러니까.
0: 기분 이상해.
1: 아, 우리 목소리 합 좋은 것 같아.
0: 그러니까요. 진짜 작업 한번 가보시죠.
1: 한번 뽀개보시죠.
0: 네.
1: 네, 그럼 이제 유정 씨가 고른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0: 딴따라단.

0: 네, 프로미스타인의 위고를 골라주셨는데요. 이유가 궁금해요.
1: 일단 제가 사실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저 러브밤에 너무 푹 빠졌었고 지금도 사실 계속 듣고 있어요.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멤버들 앞에서 귀에다 대고 맨날 부르고 이랬는데 팬사인회에서도 막 춤추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위고라는 곡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구간은 인트로예요. 그 인트로가 막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제가 같이 뭔가 프로미스 나인 멤버분들과 여행 가는 느낌?
0: 그런 느낌?
1: 네, 근데 여름 휴가를 가는데 갔을 때 듣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그 저장된 테이프 꺼내서 볼 때 그때 그런 생생한 느낌이 막 들어서
0: 약간 디테일하다.
1: 네, 저 좀 그렇게 약간 이상하게 그런 게 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골라봤어요.
0: 약간 여행 갔다 돌아와서 우리 찍었던 영상 같이 보는 느낌.
1: 네네네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0: 좋다. 좋아요. 괜찮다. 9904님이 네. 유정님 한때 썸머퀸을 노렸던 걸로 아는데 그 꿈 여전히 가지고 계신가요? 핫걸 컨셉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저요? 네. 썸머퀸 하고 싶죠. 근데 조금 더 성숙해져서 하려고요. 제가 아직 핫걸이 되기에는 아직 뭔가 매콤함이 부족한 것 같아서 스파이시함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스파이시해지면 하고 싶습니다.
0: 근데 제가 유정씨 무대 이렇게 보면은 네. 스파이시해요.
1: 좀 매콤한가요?
0: 있어요.
1: 진짜요?
0: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보는 거랑 네. 무대에서랑 이 갭 차이가 팬들이 좋아하는 포인트잖아요. 저는 그래서 무대 할 때 네. 스파이시 충분히 해요.
1: 진짜요? 네. 그러면 머지않게 한번 썸머퀸 가보는 걸로
0: 가보자.
1: 네, 가보자. 좋습니다.
0: 네. 저희의 추천곡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럼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8780님, 유정님 한창 짱구 성대모사 연습 엄청 했잖아요. 앞에 번투비 짱구가 앉아있거든요. 오늘 한수 배워가세요.
1: 근데 짱구 연습을 왜 한 거예요?
2: 뭔가 성대모사를 이제 활동하다 보면은 아이돌 팀들은 꼭 필수잖아요.
0: 아, 맞아.
2: 근데 이제 만화 캐릭터 성대모사를 이렇게 하는데 짱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목소리 쓰는 걸 봤을 때. 그래서 그냥 연습했어요. 짱구 좋아해서.
0: 막 아이돌들이 많이 하는 성대모사 탑3 안에 들잖아요. 그쵸? 짱구, 도라에몽.
2: 짱구, 도라에몽 또 뭐 있지? 뭐 피카츄 이런 피카, 거.
0: 맞아 맞아. 그런 게 좀 있죠.
2: 그렇죠.
0: 최현철님이 네. 둘이 짱구 톤으로 대화하는 거 보고 싶어요.
2: 그러면 진짜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듣고 싶다. 한번 해봐요.
0: 그러면 밥 먹으러 갈까요? 밥 먹으러?
2: 밥 먹으러?
0: 그럼 저한테 하영아라고 해도 돼요.
2: 네. 하영아! 안녕! 나 짱구야! 유정! 유정아! 너 짱구 아니야! 짱구는 바로 나야! 둘이 될 수 없다고! 짱구는 둘이 될 수 없어!
1: 웃겨. 나 너무 빨개진다. 좋은데요, 언니?
0: 괜찮은데.
1: 그러면 다음 작업에 이 목소리를 좀 써볼까요?
0: 아니요. 오케이.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까지 만나봤고요. 짱구 톤으로
2: 이제 광고 듣고 올게요.
1: 잘한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4: 마다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5: 케어 원해요.
6: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9: 젊음이 춤추는 광안리 해변이랬다. 밤하늘 드론 쇼가 황홀.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Young Street.
1: 웬디의 Young Street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아까 내드린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와우. 유정 씨의 두 번째 솔로 싱글 타이틀곡 제목은 바로
2: 1번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1: 정답을 보내주실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한 분께는 유정 씨의 친필 사인 앨범을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 네.
1: 와, 오늘 근데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2: 방금 짠 것 같은데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1: 아, 이게 가끔 튀어나오더라고요.
2: 너무 귀엽다. 좋네요.
1: 네, 오늘 어땠어요?
2: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고 저도 느껴지는데 오늘 이렇게 영스는 진짜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사실. 근데 또 나오게 됐는데 이제 하영 언니와 정말 또 오랜만에 재회를 해가지고 맞아.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해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4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낸 앨범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와, 오늘 진짜 저 8874님이 유정님, 하영 언니한테 옹니 한 번만 부탁드려요.
2: 이거
1: 해주실 거예요?
2: 아, 해봐요.
1: 어떡하지? 해주시면 안 돼요?
2: 해볼게요. 옹니. 하영이 옹니.
1: 옹니 죽어.
2: 언니.
1: 좋아요. 아니, 좋아요. 제가 저희 멤버들이 다 동생이거든요.
2: 네.
1: 그래서 저희 멤버들도 물론 너무너무 귀엽지만 새로운 동생이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언니에 살짝 갈 뻔했습니다. 너무
2: 좋네요.
1: 저는 진짜 오늘 이렇게 많이 부족했지만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오늘 진짜 잘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2: 아닙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저

0: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어 좋았고 저희는
1: 네.
0: 따로 데이트 한번 하시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진짜로?
1: 네, 제가 모시러 갈게요.
0: 약속 한번 하시죠.
1: 네, 약속. 아이고, 왜 약속까지?
0: 네, 그러면 저는 유정 씨 보내드리고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올게요. 조심히 가세요.
1: 네.

0: FM.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2: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3: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2: 돈 워리 비 하겐
3: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2: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생활정보
7: 여름철 유독 사랑받는 영화 장르가 있죠. 바로 호러 장르 공포영화인데요. 보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영화를 여름철마다 찾게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공포 자극을 받고 분비되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자극을 통해 분비된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은 평소 쌓여있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쾌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무서운 영화가 끝난 후에 찾아오는 안정감과 행복감인데요. 영화 크레딧이 올라가면 긴장된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정서적 안정을 되찾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신체적, 정신적 시원함을 선사하는 공포영화. 올여름 무더위도 잊게 도와줄 예정입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완소들의 생활과 취향을 탐구하는 이곳 영스 전속 취향 연구소 영스 랩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 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0038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이제 공포 영화의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여름하면 짝꿍처럼 따라오는 게 바로 공포 아닐까 싶은데 공포 영화를 볼 때 무서워하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잔인한 건 잘 보지만 귀신은 무서운 사람과 귀신은 안 무서운데 잔인한 건 못 보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저는 겁이 진짜 많아서 둘 다 너무 무섭긴 한데 그래도 꼭 하나를 봐야 한다면 귀신 나오는 게 더 낫거든요. 귀신은 무섭기만 한데 잔인한 건 징그럽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은 둘 중 뭐가 더 무서운가요? 어떤 비율이 더 높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영스랩스 첫 번째 연구 주제는 둘 중 더 무서운 것입니다. 1번 귀신 나오는 거, 2번 잔인한 거. 두 개의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이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빅스의 다칠 준비가 돼 있어. We back again now.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귀신 나오는 게더 무서워요. 왜냐면 귀신은 보통 갑자기 튀어나오거든요. 저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저는 귀신 한 표 가겠습니다. 6383님, 귀신 나오는 거. 귀신 나오는 걸 보면 고1이지만 무서워서 엄마랑 자요. 오, 저랑 똑같으시네요. 8874님이 2번 잔인한 것. 제가 극 F라서 통증도 공감해버려서 장기가 간지러운 느낌이에요. 아,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잔인한 장면을 보면은 그 고통이 나한테까지 느껴지는 감정. 완전 공감합니다. 박중규님이 저는 1번이 너무 싫어요. 귀신 영화를 보고 나면 하루 종일 생각나고 꿈에서도 계속 나와서 너무 싫어요. 아 맞아, 그 귀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쨌든 귀신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 무서운 귀신이 자꾸 그 머릿속에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더 문찬호님이 전 귀신 만나면 어떻게 공중에 떠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잔인한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오, 귀신 만나면 공중에 어떻게 떠있냐고. 그렇군. 네, 백성희님이 1번 귀신 영화는 깜짝깜짝 놀래는 게 있어서 잔인한 거보다는 못 보는 것 같아요. 완전 저랑 똑같네요. 맞아, 귀신은 무조건 깜짝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1105님이 저는 잔인한 게 더 무섭습니다. 뭔가 귀신보다 현실성이 더 있어서 소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오, 진짜 다 다르네요. 야, 이제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둘 중 더 무서운 것은 귀신 나오는 거 58%, 잔인한 거 42%. 귀신 나오는 걸 더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 제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면 보통 귀신은 깜짝깜짝 나오는데 잔인한 거는 깜짝깜짝 나오기보다는 그 자체가 잔인한 거라서 깜짝이면은 내가 이렇게 눈을 가릴 수도 없잖아. 그래서 다 봐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1008님, 귀신의 집 컨텐츠 해보는 거 어때요? 멤버 한 명과 간다면 누구랑 같이 갈 건가요? 오! 누구랑 갈까? 저는 우선 나경이도 재밌을 것 같고, 나경이는 뭔가 겁이 없는데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은 채영이? 채영이 그거 아시나요? 원래 보통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내가 벌레를 안 무서워하게 되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벌레를 내가 벌레가 무서워. 근데 옆에 사람이 더 무서워하면은 내가 더 이겨내는 힘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 채영이가 귀신을 무서워하니까 나보다 더 무서워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이겨내는 힘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해서 채영이로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그럼 진짜 진짜 진짜 무서운 걸 볼 때 눈을 감는다와 귀를 막는다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고르실 건가요? 저는 시각적인 것보다 소리가 공포심을 더 극대화시킨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귀를 막는다를 고를 건데, 친구는 어차피 보이는 게 없으면 무서울 것도 없지 않냐고 눈을 가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것도 의견이 나뉠 것 같아서 영스랩스에 들고 와봤습니다. 알려주세요.

영스랩스 두 번째 연구 주제는 무서운 걸 볼 때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면입니다. 1번 눈을 감는다, 2번 귀를 막는다. 두 개의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원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는 무조건 귀를 막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진짜 무서운 장면에 딴따란따란 이런 BGM이 나오면 갑자기 웃긴 영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귀를 막을 거예요. 저는 그 청각으로 느끼는 공포심을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네, 이제 완소분의 의견 만나볼게요. 0198님, 눈을 감는다. 소리는 지나가고 마는데 눈으로 본건 하루 종일 생각나기 때문에 1번으로 하겠습니다. 오, 맞아. 그럴 수도 있어. 5080님, 귀를 막는다. 소리에서 오는 무서움이 더 커서 맨날 귀 막고 봐요. 저도 무조건 영화관 가면은 그 사운드가 엄청 크잖아요. 특히 무서울 때더 사운드가 커져. 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볼륨 막 10이었다 갑자기 100이 돼. 그러면은 귀를 무조건 막습니다. 네, 4724님, 저는 눈을 감는다요. 일단 눈을 감으면 가장 강력한

공격은 피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궁금해서 손가락 사이로는 살짝 보는 건 비밀입니다. 오, 눈도 되게 많으시네. 네, 윤채영님. 이번 귀를 막는다요. 아무리 눈을 감아도 소리가 무서워.

완소분들은 무서운 걸 볼 때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면 눈을 감는다 57%, 귀를 막는다 43%, 눈을 막는 걸 선택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와, 이건 진짜 의외예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 진짜 무서운 그 장면에 던더런더런 던더런더런 이 소리 나오잖아? 그럼 진짜 개그가 된다니까? 완전 갑자기 귀엽게 느껴진다니까? 근데 별거 아닌 장면에 이런 소리 들리면 괜히 싸하고 무섭게 느껴진다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 청각이 주는 공포심이 얼마나 큰데요. 네,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지금부터 완소들을 위한 7월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네, 스페셜 DJ 프롬시다인 송하영과 함께한 웬디의 영스트리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3568님, 하영님을 좋아하는 중학생입니다. 이번 주에 학교 숙제가 정말 많았는데 하영님 덕분에 숙제 잘 끝냈습니다. 감사드려요. 숙제 저 덕분에 잘 끝냈다니 뭔가 너무 귀엽다. 항상 숙제 잘 끝낼 수 있게 저 힘 많이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1852님, 컴백 준비하면서 라디오 하느라 고생했어요. 마지막으로 컴백 스포 해주면 안 되나요? 진짜? 진짜 해? 뭐하지? 아, 컴백 스포. 나 진짜 다 줬다.

오늘 난리 났다. 네, 그러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3194님, 한양 오늘 마지막 날인데 소감 알려주세요. 네, 오늘이 저의 스페셜 DJ 마지막 날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잘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오늘 마지막까지 잘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프로미스다인이 7월, 이제 7월이죠? 아직 언제 컴백하는지는 안 나왔는데 빨리 회사 언제 나와요? 언제 컴백하는지 빨리 내보내주세요. 플로버가 기다리니까. 자, 그리고 저희 프로미스다인 컴백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번에 라디오를 하면서 저의 꿈을 좀 펼쳤던 것 같아요. 라디오를 하고 싶다, DJ가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은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솔직히 혼자서 이 시간을 다 채워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막상 이렇게 오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진짜 이두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러버가 엄청 좋아해 주시고 응원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우리 플러버 고마워. 또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유정님이 원픽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는데 까먹고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컴백한 유정씨 내일 첫방이래요. 모두 응원 잘해주시고 유정씨 파이팅!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저의 소감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DJ 또 하고 싶으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페셜 DJ 프로미스나인 송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기분 좋은 밤, 예쁜 꿈 꾸세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

0: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2: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5: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김소혜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1: 9, 8,
2: 7, 6, 5, 4, 3, 2, 1. 속보. 중부지방도 올해 장마 시작. 서울은 폭염 계속.

0: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 김소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팽디 김소혜입니다. 첫 곡은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이었고요. 오늘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중부지방도 올해 장마 시작, 서울은 폭염 계속이었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어제부터 12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됐고요. 오늘은 전남 지역에서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요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서울도 저녁쯤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당황하신 분들 많으셨죠? 요란한 장마가 시작한 7월의 첫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거니까 이 험난한 장마 기간 미리 대비해서 잘 버텨보자고요. 비 오는 날에는 사실 방구석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배달 음식 먹으면서 OTT나 땡큐브 보는 게 최고잖아요. 장마철에 IOI 활동 영상, 그리고 팽텐, 그리고 소혜야 성장이 하고 싶어 땡큐브 채널 추천합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오늘은 슈퍼스타 가수 오존 씨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전에 오 존내 상담소와 하는 날이고요. 존소리, 팽소리 콜라보로 해결하는 고민 상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민 사연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김소혜 텐 생방송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보면서 들을 수 있으니까 편한 걸로 들어오시고요. 채팅창에 놀러오셔서 재밌는 채팅도 많이 남겨주세요.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도 있습니다. 저 김소혜에게 하고 싶은 말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인

0: 까마치 까마치 통다 복날에도 까마치 통다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오늘부터 새롭게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김소혜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4997님 아이오아이 콘서트를 두 번 갔는데요. 정말 팽디밖에 안 보였어요. 열심히 연습한 게 눈에 보였어요. 노력의 천재네요. 감사합니다. 또 저를 또 계속해서 봐주셨다니. 아 콘서트가 끝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또 하고 싶어요. 얼른 또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5799님 한 달 교육이 이제 4일 남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집 가는 길이 제일 행복하네요. 유유. 그래도 팽텐 들으면 텐션이 올라가요. 그래도 이제 4일 남았다고 하시니까 4일만 진짜 4일만 눈 딱 감고 참으면 그래도 한 달 교육이 끝난다. 그러니까 팽텐 들으면서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4257님 엄청나게 더워진 날씨로 양산이 아침부터 필요하네요. 팽디의 더위를 피하는 법, 즐기는 여름 음식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더우면 덥다고 생각 안 하려고 해요. 몸을 아 따뜻하다, 아 따사롭다, 따숩다 이렇게 제 몸을 좀 이렇게 만드는 마법을 이렇게 주문을 걸고요. 즐기는 여름 음식은 당연히 수박입니다. 그리고 평양냉면 너무 좋아하고요. 아, 지금 또 열무냉면도 너무 먹고 싶고 아우 너무 맛있겠네요. 네 이상 NPC 타임이었습니다. 고민도 요리조리 씹고 때리고 돌리다가 어쨌든 해결해드립니다. 요즘 좀 너무한 오전에 오 좋네 상담소. 오 좋네 고민 상담소 함께하는 분 베텐에서는 샌드백을 자처하는 희생양이지만 실제로는 샌드백 좀 칠 줄 아는 상남자 가수 오존 씨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5: 네 처음 뵙겠습니다.
4: 네 잘 부탁드립니다.
5: 아, 영광입니다.
4: 아닙니다 저도
5: 야,
4: 영광입니다.
5: 살다 소연님이랑 네. 방송도 다 해보고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4: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네.
5: 열심히 살겠습니다.
4: 열심히 살.
5: 오늘 방송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 지금 벌써부터 네. 기강을 잡으시고 있거든요. 채팅창에서. 아,
4: 기강을요?
5: 예, 예, 제가 똑바로 안 하면 자꾸 뭐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열심히 한번 네. 예, 두 갈식으로 토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4: 말이 많이 기시다고 들었어요. 예,
5: 안 끝나요. 누가 안 네. 끊으면.
4: 아. 예. 그럼 제가 한번 잘 저도 예, 예. 무례하지 않게
5: 아 그럼요 아, 네 편하게 해주세요.
4: 저희 친해집시다.
5: 예예예 예, 예.
4: 네 좋습니다.
5: 좋습니다.
4: 그 저 혹시 알고 아세요?
5: 아 당연히 알죠. 아, 야, 그... 시대를 지금 풍미하고 있는 네. 이렇게 표현하면 풍미... 되나? 휩쓸고 있는 네. 지금 최고의 스타 아니십니까? 소연님
4: 아니지만
5: 작품 활동도 열심히 네, 하고 계시고
4: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근데 정말 많이 노래 많이 듣고
5: 감사합니다.
4: 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 아, 감사합니다.
4: 특히 그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로 부르는 노래들
5: 아,
4: 있잖아요.
5: 네네.
4: 그게 정말 전 너무 좋더라고요. 아
5: 감사합니다. 또 취향 저격을 시켜봤네요.
4: 네.
5: 아, 저 영어 연습 열심히 하거든요. 계속.
4: 아 영어를 원래 못 하세요?
5: 예 그래서 아,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하고 있으니까
4: 아~
5: 지금 거의 10년 넘게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 아, 그 그래서 뭔가 그러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아~ 영어를 예. 듣는데 예. 되게 예. 한국말처럼 들린다?
5: 아 감사합니다.
4: 네 그래서 너무 좋고 신기하더라고요.
5: 자연스러운 느낌 말씀하시는
4: 네네네네.
5: 거죠?
4: 그 뭔가 전달이 영어인데 왜 되는 것 같지 나한테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 감정을 또 실어가지고 네. 열심히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4: 아니 지금

0: 감정 1도 안 담고 계신 것 같은데.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0: 아니에요?
1: 저는 진심으로 방송하기 네. 때문에 네. 네. 이제 프로 이 네. 배튼을 통해서 프로 방송인으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이곳에서.
0: 그러시군요.
1: 예, 미디어 훈련 중입니다.
0: 네. 지금. 아. 그럼 저희가 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1: 아, 있죠, 있죠, 있죠.
0: 네. 예. 일단 2016년에 저희가 데뷔를 했고.
1: 와. 저는 10월입니다만.
0: 어, 10월. 혹시. 저는 어, 나도 10월인가?
1: 아, 그 촬영은 언제 하셨어요? 촬영 일자.
0: 아, 촬영이 예. 조금 훨씬 전이에요.
1: 그러면은 선배님이시네요.
0: 아, 제가 선배님인가요? 예, 예. 아. 또 서바이벌 저희가 프로그램 출신이잖아요.
1: 그렇죠. 저는 포크 서바이벌.
0: 아, 네, 이게 또 경쟁으로 이렇게 또 그렇죠.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1: 쉽지 않죠.
0: 이 끈기가 대단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1: 그렇죠. 네. 생존력을 일단 탑재를 하고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맞아요. 곳에 놔둬도 살아남을 확률이 있다.
0: 맞습니다.
1: 아, 또 선배님 받들어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그냥 불러주세요. 그리고 또 저희 복싱도
1: 아 그렇죠. 저 어? 오늘도 하고 왔는데
0: 아,
1: 복싱 정말 좋아요.
0: 얼마나 정말 하셨어요?
1: 지금 아, 11월이면 4년 되고 이제 3년 반 조금 넘었네요.
0: 아~
1: 복싱 정말 좋아합니다.
0: 오~
1: 예, 복싱 전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0: 진짜요?
1: 복싱 좋아합니다. 근데 소연님도 복싱한다는 말을 네. 듣고 너무 내적인 그 반가움이 있었어요.
0: 저는 아직 4년에 네. 비하면 아, 저는 그래도. 1년 막 이렇게 네. 됐으니까
1: 그, 너무 좋죠? 복싱.
0: 네, 너무 좋아요. 진짜 복싱이 제일 재밌고 제 여러모로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한 번만 해보세요, 제발.
0: 저희가 데뷔 네. 연도가 같은 10년 차인데 네. 데뷔 초하고 지금 뭐가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아요?
1: 일단은 네. 더 이상 제 과거 작업물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0: 아, 시간이 지나면서 네, 네. 아, 그거 뭔지 알아요. 네, 네.
1: 원래는 그냥 누가 그 인트로만 틀거나 아니면 뭐 과거 영상 틀거나 이러면 못 견뎠는데 네. 지금 그냥 봐요.
0: 그런 영상이 있으세요?
1: 영상도 있고 그 노래들도 있어요. 이게 제 첫 EP들 틀면 네. 제가 못 견뎠거든요.
0: 오, 네.
1: 근데 뭐 아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냥 이제는 흡수하게 되는.
0: 저도 이제 원래 제 유행어라고 해야 될까요?
1: 네.
0: 저의 그게 있어요. 아세요 혹시?
1: 아니요 몰라요. 뭐예요?
0: 아 가수가 하고 싶냐고 물어보는 네네네. 그런 영상이 있는데
1: 네네네.
0: 그게 되게 오래 전부터
1: 밈화 됐나요?
0: 네, 밈화 아, 됐습니다.
1: 아, 꼭 찾아보겠습니다.
0: 네, 아,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 그럼 아, 네, 그 안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그럼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그 아, 예. EP 첫 EP. 예, 네.
1: 첫 EP랑 그 저 제가 싫어하는 영상 중에 하나 또 있는데 저번에 네. 말한 것 같아요. 그 네. 방송을 오래 쉬다가
0: 네.
1: 그 제가 머리를 짧게 깎고 노래 부르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0: 네.
1: 그 커버곡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정말 발발발 떨었어요.
0: 헉!
1: 그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0: 네.
1: 발발발 떨고 그게 음원으로도 발매가 됐어요.
0: 그 발발발 떠는 목소리로요?
1: 그대로. 헉!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0: 아 원래 네. 그게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은 네. 것 같아요. 빨리 받아들이고 그래 네. 다음이 있으니까.
1: 맞아요.
0: 역시 서바이벌은 그
1: 그렇죠.
0: 그렇게 그 과정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아, 또 동지를 만났네.
0: 네. 그리고 저 요즘 기타 연습하고
1: 아,
0: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엄청 기타를 잘 다루시잖아요.
1: 잘 다루는 척을 할 줄 알아요.
0: 그게 정말
1: 치는 것만 쳐요. 네.
0: 엄청난 고수신 거죠.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이게 얼마나 연습을 해야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좀
1: 아,
0: 완벽해질까요?
1: 그게 저희가 동시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0: 네.
1: 근데 일단은 그 노래나 기타나 하나를 해놓고 다음 걸 곁들이는 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0: 아 일단 하나를 해놓고 네. 그 다음에 곁들인다.
1: 네. 거의 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술을 덧붙이면 합체가 되더라고요.
0: 그러면 요즘 어려운 코드는 없으시겠죠 당연히?
1: 있어요. 오! 있고 지금 준비 중인 앨범에 들어갈 기타 연주곡이 하나 있거든요.
0: 네.
1: 그게 지금 진짜 한 200번 넘게 치고 있는데
0: 네.
1: 계속 실패했어요. 계속 노력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0: 오. 아, 지금 말 길게 하실 거라고 생각 아닙니다. 지금 아직 길지 않으셨습니다.
1: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다정하게 또 인터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인터뷰. 네. 그럼 문자 소개를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1: 아, 네.
0: 아 이제 근데 네. 저희가
1: 바로 또 코너로 가나요?
0: 어, 네. 저희 이제 끊고
1: 아, 좋습니다,
0: 코너로
1: 좋습니다.
0: 들어가요. 저희 둘 다 이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1: 아, 예. 그럼 네. 바로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0: 네, 여러분.

0: 분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을 한번 계속 만나볼까요?
1: 네. 윤이영님 남자분 사연입니다. 네. 좋아하는 분께 적극 어필해서 단둘이 점심을 먹고 계산을 제가 했습니다. 집에 와서 기분 좋게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밥값의 절반을 보내더라고요. 오늘 즐거웠어요 라고 인사도 덧붙여주긴 했는데 이건 성 긋는 걸까요? 요즘은 더치페이가 당연한 걸까요? 돈 받으려고 산 거 아니다. 정말 괜찮다고 해도 얻어먹는 걸 못하는 성격이라고 돈 받으라던데 이 마음은 뭔지 헷갈립니다.
0: 어떻게 생각하시죠?
1: 저는 이 돈을 보내주신 분에게 이입이 돼요. 왜냐면 제가 신세 지는 걸 정말 못해요.
0: 네네.
1: 근데 요새는 이제 조금 괜찮아지고 있긴 한데 네.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얻어먹었으면 호감이 있든 없든 보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그러면 다음에 밥 사주는 걸로 이제 이어가지 않았을까요?
1: 제가 그 정도로 앞을 내다보진 못해서 그게 정답이네요. 현명하다.
0: 만약에 마음에 들었으면은 그렇죠. 오늘 사주셨으니까 제가 신세는 못 짓는 그런 거라서 다음에 한번 같이 이날 어떠세요? 라고
1: 아예 부터 차단.
0: 네. 그런 느낌이 아닐까.
1: 아 그렇구나. 네. 그게 맞네요. 그 정답 같아요. 그거.
0: 그래요?
1: 네.
0: 되게 잘
1: 명쾌하네요. 그거.
0: 설득이 되셨네요.
1: 네. 또 채팅창에도 이게 맞다고 냉정하시다고.
0: 그렇습니다.
1: 제가 틀렸습니다.
0: 그래도 한 분 더 연락해 보시죠.
1: 그건 사실 하긴 해야죠.
0: 네.
1: 예, 도전해야죠.
0: 도전해야 됩니다. 계속. 네.
1: 우리가 실패라고 해도 한 번 더 시도해보시길.
0: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김현숙님 여자분 사연입니다. 점심에 도시락을 각자 싸와서 먹습니다. 과장님은 밥과 반찬이 입에 있는데도 계속 정치 이야기, 세계사 이야기, 지구 종말까지 별별 얘기를 해요. 듣기 싫다고 말도 못하고 괴로워요. 이런 과장님 어쩌죠?
0: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1: 무료 라디오 아닙니까? 이 정도면?
0: 그쵸. 무료. 와 되게 긍정적이시다. 네, 무료 라디오라.
1: 지금 공짜로 세상에 대한 이 교양을 설파해주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입에 반찬이 있는데 계속한다는 거잖아요.
0: 네. 저는 이 어떻게 하실까요?
1: 조금 일단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앉고
0: 네.
1: 자리 선정에 있어서
0: 근데 계속 앞에 앉으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저도 똑같이 미러 전화를 할 겁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1: 계속 튀기고 서로.
0: 네. 너무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1: 저거 사이 좋아지겠네 서로.
0: 네. 그걸 보시면 이제.
1: 미러 전.
0: 나도 저렇게 하고 있구나를 이제.
1: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0: 네. 네.
1: 거울 치료 안 당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게 해도.
0: 네.
1: 그렇지 하면서 이제 자기 할 말만 서로 하고.
0: 네.
1: 미러전 근데 미러전이 제일 좀 화끈할 것 같긴 합니다.
0: 네, 미러전으로 하지만 네. 그 이야기에 정말 재밌다는 거. 그 세계사 너무 좋다 하는데 입안에 다 이렇게.
1: 리액션은 해주고.
0: 네. 저 과장님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계속 튀기면서.
0: 네. 그렇게 하는 거죠.
1: 리액션을 잘 해주세요 평소에도. 관심이 없는 주제를 만약에 들어요.
0: 저는 티가 나긴 하는 것
1: 같아요. 저도 좀 티가 나는 편인데.
0: 네.
1: 그래서 그냥 할 말만 하는 건 어떨지. 그걸 듣고 리액션을 해주지 않고 그냥 할 말만 계속 생각나는 거 서로 네. 하는 거예요. 눈을 마주보고.
0: 근데 과장님이 할 말만 그걸 보기가 싫으니까.
1: 과장님을 보기 싫은 거죠 지금.
0: 네. 머보니님이 미러전하면 더 좋아할 듯이라고.
1: 그러니까 너무 신나서 더 할 것 같아.
0: 찾았다 내 단짝.
1: 저도 끊는 걸 잘 못해서
0: 네.
1: 거기까지만 하세요 이러고 싶은데.
0: 네.
1: 물 좀 드세요 하면서 물 괜히 따라주고.
0: 그럴 것 같아요. 지구 종말까지 얘기하신다니. 외로운 분이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분 참 집에서
1: 네.
0: 말을 못 하시나 보다.
1: 그럴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외로운 분들이 보통 이렇게 한번 딱 물꼬가 트이면
0: 네.
1: 줄줄줄줄 계속 나옵니다 얘기가.
0: 네.
1: 적당히 끊어야 되는데 이거.
0: 그러니까요.
1: 끊는 기술도 한번 배워보시고.
0: 맞아.
1: 이거 배디님이 되게 잘 끊으시잖아요.
0: 오, 그래요?
1: 굉장히 제가 항상 말하고 있으면 자 다음.
0: 네, 자 다음.
1: 예. 여러분 익명으로 온 남자분 사연.
0: 네.
1: 사촌 동생이 아이돌이 꿈인데요.
0: 네.
1: 얼마 전에 저를 데리고 노래방에 가서 춤추고 노래를 보여주더라고요. 나 어때? 오디션 볼까? 물어보던데 귀엽긴 했다만 재능은 없었습니다.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중

0: 동생한테 솔직하게 현실의 쓴맛을 알려주고 진지하게 말리는 게 맞을까요? 너무 고민입니다.
1: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아, 자료 첨부를 해주셨으면 제가 좋았을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그리고 엄청 친하지 않은 그 뭐랄까 사회에서 만나게 된 분이랑 노래방 갔어요.
1: 네.
0: 근데 그 편견이 있었단 말이죠.
1: 네?
0: 아, 내가 이 낯선 사람과 노래방에 가면 재밌게 놀 수 없을 것 같으니 적당히 놀다가 가던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분한테 엄청난 재능을 봤어요. 저는 그분이 그냥 이건 제 편견이었어요. 되게 잘 못 놀 것 줄 알았는데 가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트로트를 부르시다가 랩을 하시다가 댄스를 부르시다가 막 춤을 막 이러는 거예요.
1: 그래서 거기서 뭔가 재능을 보셨구나.
0: 재능이라는 것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직 그 12살 어리다 그랬잖아요.
1: 네.
0: 이 몇 년 사이에 이 재능이 꽃을 피울 수도 있는 겁니다.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
1: 저도 사실 오디션을 보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디션을 기회가 있으면 저는 꿈이 있다면 계속 보는 게 맞다고
0: 맞아요.
1: 생각하고 대신에 계속 보다 보면은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본인의 몫이죠.
0: 냉정하게.
1: 네.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스스로가 깨닫는 거죠. 나는 좀 더 해봐야겠다. 이거를
0: 그렇죠.
1: 예.
0: 그 엄마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또 아직 어린 아이니까 엄마가 판단하는 그것도 있을 거예요.
2: 맞아요.
0: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좀 어느 정도에.
2: 근데 지금은 무조건 도전해보는 게 뭐든 도전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아직 중학생이니까.
2: 네.
0: 그러면 뭐 아직도
2: 근데 중학생이면 아이돌 하려면은 이제
0: 아 그래요?
2: 이제는 진짜 어린 젊은 너무 영크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0: 보통 지금 몇 살 때부터 스타트하는 게 안전할까요? 초등학생?
1: 요즘은 정말 초등학생분들이 춤을 아니 어린 친구들도 춤을 너무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지만 어떤 매력이 있을지 몰라요.
0: 그럼요. 두드려 봐야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도전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0: 네네.
1: 네.
0: 파이팅 하시고
1: 그럼
0: 아이돌 선배님께서
1: 할 수 있다
0: 조언해 주셨습니다.
1: 자, 그럼 다음
0: 익명으로 온 여자분 사연입니다.
1: 네.
0: 저는 여행도 콘서트도 전시회도 혼밥도 너무 혼자 잘해요. 혼자임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 같고 남들이랑 같이 있는 게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이게 맞나 싶어요. 사회생활을 생각해서 이래도 되는 걸까요?
1: 뭔가 오전님도 혼자 있는 거 되게 잘하실
0: 것 같아요.
1: 그리고
0: 20살 정도 때부터 그 혼자 트레이닝을 많이 했어요. 의도치는 않았는데 혹시 소혜님도 혼자 있는 거 잘하시나요?
1: 저도 혼자 있는 거 잘합니다.
0: 근데 그게 뭔가 진짜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1: 맞아요.
0: 있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노력해서가 아니라
1: 맞아.
0: 진짜 좋아서 그렇게 되는 분들이 많은
1: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분은 그 혼자 노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혼자 노는 거 잘하는 게 저는 되게 좋거든요.
0: 맞아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1: 그것도 능력이죠.
0: 그러니까 뿌듯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히려
0: 그럼
1: 좋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사회력이라 그러나요? 그게 약간 조금 너무 혼자 있다 보면 떨어진 것 같기도 해요. 말을 너무 안 하고 있다 보면
1: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0: 네, 저는 배텐으로 많이 올렸어요.
1: 진짜요?
0: 그 전에 정말 힘들어요. 제가 아직도 눈을 사실 잘 못 보긴 하는데 그런 거 포함해서 사회화도 적당히 하는 게 좋다. 이상입니다.
1: 그러시군요. 많이 데이셨었나 봐요.
0: 아니 저도 이제 너무 줄줄줄 하는데
1: 저희 광고 들어야 돼가지고 2부에서 이어갈게요.
0: 알겠습니다.

0: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요즘 모기 점점 일찍 나타나는 것 같죠? 모기 활동 지수가 지난달 이미 50을 넘어 주의 단계. 일본 뇌염주의보도 올해 역대 가장 빠른 4월 20일 전국에 발령됐는데요. 왜 이런 걸까요? 기후변화로 여름이 빨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모기 서식지는 최대 500km 북상한다고 하죠. 또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모기의 겨울잠을 방해해 활동기간을 늘린다는데요. 늦가을까지 살아남은 모기가 많아지면 다음에 여름 모기도 늘 수 있다는 겁니다. 기후변화와 빛공해로 모기의 계절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의

0: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김소혜 텐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김소혜고요. 팽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고민 상담 코너 오전에 오 존내 상담소 오존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1: 와.
0: 네. 그럼
2: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0: 아, 부럽다.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저희 무슨 대화 했냐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2: 아, 또 궁금한 게 많으시네. 네. 시청자분들.
0: 저는 그거 얘기했죠. 보드게임.
2: 아, 좋아하신다고.
0: 그 유튜땡 재밌게 봤다고.
2: 순발력이 빠른 게임을 또 잘하신다고 합니다.
0: 저는 할리갈리 한 번도 접은 적 없어요.
2: 아, 전 너무 약해요. 제가 친구들이랑 뭐 그런 게임 하면 항상 집니다.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 거.
0: 그리고 승부욕이 진짜 강해요.
2: 아.
0: 승부욕이 어떠신 편이시죠?
2: 저는 별로 없어요.
0: 그렇죠. 볼 때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네.
2: 그냥 아 뭐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컨텐츠 하면서 1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0: 예. 네. 어 근데 서바이벌이신데 조금 네. 없으시다는 게
2: 그러게요. 그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이렇게 타고난 것을 그러니까 약간 평화주의자 기질이 있어가지고 아, 뭐 좋으면 좋은 거지 뭐 하면서
0: 좋네요. 네. 네. 그러면은 예. 음식을 시켰는데 안에 고무줄이 나왔어요.
2: 네.
0: 그러면 컴플레인을 거세요?
2: 아 해요.
0: 오,
2: 컴플레인은
0: 해요?
2: 합니다 또. 네, 오늘도 낮에 컴플레인 한번 하고 왔습니다.
0: 오 왜요?
2: 아니 그 신발을 시켰는데 일주일째 그 입고가 안 된 거예요.
0: 네.
2: 그 배송지에 뭐라 그러지? 한번 거쳤다 오는 거거든요.
0: 네네.
2: 그래서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그냥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속상하지만 아...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0: 그러셨군요.
2: 예.
0: 그럼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2: 예. 네. 1213님 남자분 사연입니다.
0: 네.
2: 여자들은 원래 남친이 연락이 잘 안 돼도 신경을 안 쓰나요? 저를 너무 믿는 건지 여친은 제가 친구들이랑 여행 가도 연락이 없고 약속 있어서 늦게까지 놀 거다 말하면 잘 놀다 와 한마디만 하고 연락이 거의 없어요. 저를 의심 안 하는 건 좋은데 가끔은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저에 대한 믿음이 큰 걸까요? 아니면 애정이 부족한 걸까요?
0: 하하.
2: 이 정도 된 거면 그렇게 오래된 커플은 아닌 것 같고.
0: 네.
2: 어 보통 연락을 안 하면 좋아하지 않나요? 편해서 서로.
0: 그런가요?
2: 네, 저는 그랬거든요.
0: 연락이 안 되는 게 뭔가 네. 자유로움 그런.
2: 아니 그런 게 아니고
0: 네.
2: 모든 거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0: 네.
2: 내가 뭘 할지 서로 이해가 되니까. 예, 소연님은 어떠세요? 좀 뭔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0: 어, 저도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만약에 이분의 입장이라면
2: 네.
0: 먼저 연락을 하면 되지 않나?
2: 그쵸.
0: 이게 신경 쓰이면 그쵸. 먼저 나 뭐 네.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라고 네. 연락을
2: 먼저 하면 되는데.
0: 어, 먼저 하면 되는데.
2: 예, 네, 썸도 아니고 사실 사귀는 사이니까
0: 네.
2: 상관 없을 텐데.
0: 그리고 이런 거는 물어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서운하다 하면은. 바로 얘기를 하는 게
2: 다이렉트로
0: 네.
2: 얘기를 통해서 푼다.
0: 어.
2: 아, 저도 항상 제일 좋아하는 해결법인데
0: 네.
2: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맞아요. 네. 쌓아두면 네. 혼자만 힘들지 네. 상대는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2: 아, 아니면 괜히 그 상태 메시지 이런 데다 혼자 꽁해가지고
0: 그래본 적 있으세요?
2: 아니요. 그런 그 연애 월드컵 이런 거 하다가 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게.
0: 와, 그 저는
2: 최악이죠.
0: 너무 최악인데요?
2: 아니면 뭐 스토리에 친한 친구 엮어서 올리고.
0: 아, 진짜 안 될 거 아닌 것 같아요.
2: 최악이에요. 네.
0: 예. 오준 씨는 노래로 푸는 스타일?
2: 저요? 저는 노래로 많이 풀고 차에서 항상 노래로 많이 풀고 스트레스 같은 거 있으면
0: 네.
2: 아니면 저 대화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긴 합니다.
0: 대화를
2: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0: 그러면 거의 잘 듣는 편이세요? 어떻게 방식 싸우는 방식이 어떻게 되세요?
2: 싸우는 방식은 주로 들어요. 제가 그 듣는 습관이. 그러니까 반대로 말을 너무 안 하던 습관이 있었어가지고 지금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소연님은 어떤 편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0: 저요? 네. 저는 네. 저도 근데
2: 네.
0: 이렇게 쌓아두지 않고 바로 얘기하고 푸는 거를 제일 그게 제일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2: 근데 신기하네요. 그 아까 방송 전에 살짝 MBTI 여쭤보셨잖아요.
0: 네.
2: 제 주변 인프피 분들은
0: 네.
2: 그 인프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0: 네.
2: 생각은 많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0: 네.
2: 그 말을 잘 못 꺼내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0: 그렇기도 네. 해요. 그래서
2: 맞아요.
0: 사실 네. 먼저 나의 표정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2: 그래서 주변에 인프피 분들 저도
0: 네.
2: 인프피 성향이 있지만 보면 서로 잘 알아채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친구들이 가까운
0: 뭔가 오조님은 이렇게 싸울 때 네. 화를 내거나 하면은 네. 그거를 인정을 잘하실 것 같아요.
2: 네.
0: 빠르게 지금 뭔가 라디오 스타일도 네. 아 그렇네요 하고 네, 뭔가 네, 네, 네. 잘 맞아요. 받아들이시는 거.
2: 수긍 잘합니다.
0: 받아들이기 왕이시네요.
2: 근데 반대로요. 네. 제가 그 자주 겪는 상황이 뭐냐면
0: 네.
2: 저는 아니거든요.
0: 네.
2: 아니면 제 진심이 아닌데도 방송을 하다 보면 그게 뭐 얘는 어떻대 해서 그렇구나 해서 그냥 저는 알아서 끄덕이게 되고 뭔가 그런 상황이 종종 생겨요.
0: 그냥 그럴 수 있지.
2: 예,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
0: 맞아요.
2: 예.
0: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 예.
0: 네, 그런 성격이 제일 무던하고 좋은 네. 것 같습니다.
2: 근데 그 채팅창에 소혜님이 원조 네. 일침러라고 하시는데
0: 네.
2: 이런 뾰족한 날카로운 말씀을 잘 하시나요?
0: 뭐 한번 해드려요?
2: 아니, 그거 아니고 저한테도 그러면 나중에 이따 생각나시면 한번 딱 해주시죠.
0: 아 일침 지금 지금요?
2: 한번 날려주시죠.
0: 어
2: 받아드리겠습니다.
0: 아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뭘 어떻게 입고?
2: 아 저 옷이요?
0: 그러니까 네 뭐예요?
2: 아 그게.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0: 네.
2: 일단은 제가 국방색을 좋아합니다.
0: 아, 네,
2: 국방색을 좋아하고
0: 그 국방색. 네.
2: 그리고 맨날 입어도 괜찮은 색이 사실 네. 국방색입니다.
0: 네. 아. 네.
2: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0: 네.
2: 방송 때 뭘 입고 가지? 모르겠다. 그냥 똑같이 입고 가자.
0: 네. 뭔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전사? 네. 옛날 어디 역사에 나왔을 것 같아요.
2: 전사요?
0: 네. 분명 어디선가 본

0: 전사.
1: 아, 그냥 저 거지룩이래요, 사람들이. 채팅창에. 아, 그게 궁금하셨구나. 뭘 입고
0: 네.
1: 왔는지.
0: 네, 어떤
1: 네.
0: 그런 걸 입고 오셨는지.
1: 이게 이 모자는 쓴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좀 그만 써야
0: 네.
1: 되는데.
0: 그또 컬러를 맞춰서 입고 오셨네요.
1: 네.
0: 네.
1: 깔맞춤 좋았는데.
0: 네.
1: 아, 감사합니다. 또 높게 평가해 주셔서.
0: 그러니까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아, 좀 그런 편이긴
0: 네.
1: 하죠.
0: 네.
1: 와, 두번 맞았다. 아, 알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예,
0: 네.
1: 그럼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
0: 네.
1: 빠르게. 김선아님, 여자분 사연입니다. 중학생 아들을 아침마다 깨우기 너무 힘들어요. 알람시계도 소용없고 처음에 교양 있게 깨우다가 마지막엔 소리 지르며 깨워요. 아침마다 득음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면 좋겠지만 알람도 못 들으니 현실적으로 그건 너무 힘들 것 같고요. 한 번에 잘 깨우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세요. 혹시 학생 때
0: 네.
1: 잘 일어나셨어요? 한 번에?
0: 저는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1: 네네.
0: 할머니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설탕을 찍어서 입에 넣어주셨어요.
1: 일어나면?
0: 네.
1: 일어나자마자?
0: 잘 일어났으면.
1: 상을 주시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그런 게
0: 네,
1: 있구나.
0: 그러고 아침마다 뭔가 밥
1: 네.
0: 냄새가 나면 제가 막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1: 아, 할머님이 혹시 요리를 잘하셨나요?
0: 아,
1: 음식을?
0: 할머니 너무 잘하셨죠.
1: 아, 그것 때문에 또
0: 네.
1: 긍정적인 효과가.
0: 그리고 저는
1: 네.
0: 초등학교 때그 영어 학원을 다닐 때
1: 네.
0: 각자 이름을 붙여놓고
1: 네.
0: 영어 막 100점을 맞으면
1: 네.
0: 스티커 하나를 붙여주는,
1: 아,
0: 그래서 그걸
1: 표시하는구나.
0: 경쟁을 해서 1등한 사람이
1: 네.
0: 문화 상품권을 받았어요.
1: 오, 문상.
0: 제가
1: 야.
0: 그때 영어 실력이 제일 많이 늘었거든요.
1: 아,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구나,
0: 네네네. 그래서
1: 항상.
0: 확실한 보상이 있으면
1: 아.
0: 아들이 좋아하는 취향을 찾아서 이
1: 아.
0: 스티커를 다 모으면 내가 너에게 레오를
1: 아.
0: 선물해 줄게.
1: 그거 좋네.
0: 네. 그러면은 이제 일어날 때마다 행복하잖아요.
1: 그치. 목적이 의식이 생기잖아요.
0: 네. 그렇게 하면 어떨까?
1: 좋다. 오늘 그럼 몇분 안에 일어났으니까
0: 네.
1: 스티커 하나 모았다.
0: 네.
1: 딱 주고.
0: 너가 일어나서 밥상머리 앞에 앉으면 내가
1: 와,
0: 스티커를 준다.
1: 굉장히 현명하신 편이네요. 뭐 좋다
0: 그런가요?
1: 이거.
0: 그렇게.
1: 동기부여
0: 네.
1: 이론이라고 하시고. 저는 사실 일어났을 때 보상이 없었던 편이라서 저는 되게 못 일어났거든요. 근데
0: 오.
1: 이런 보상 주는 거 되게 좋네요.
0: 요즘 그 알람에
1: 네.
0: 박수 받는 알람이 있어요. 저 그걸로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1: 일어나면 박수를 쳐줘요?
0: 네, 알람 소리가 호호호 하면서 박수 쳐주는 알람이거든요. 전 그렇게 일어나요.
1: 아, 바로? 그냥 그 시간이 되면 박수 소리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0: 네. 환호하면서.
1: 기분 좋겠다, 그거.
0: 네, 그런 기분 좋더라고요.
1: 아, 좋다. 저도 해볼게요, 그거.
0: 네.
1: 아, 근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0: 네.
1: 좋다. 꼭 보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다음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0: 그
1: 온
0: 사연을 이제 마무리
1: 아, 마무리해요?
0: 해야 될 때인가 봐요.
1: 아쉽다.
0: 아,
1: 더할수 있었는데.
0: 이
1: 아,
0: 사연을
1: 이거 사연만
0: 마무리해야
1: 마지막으로?
0: 되는구나.
1: 예, 알겠습니다.
0: 네.
1: 그러면 마지막 사연
0: 아,
1: 읽어보겠습니다.
0: 아니, 여기 멘트가 있으시거든요.
1: 아, 그렇구나.
0: 네.
1: 죄송합니다.
0: 이거 읽어주실래요?
1: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럼 사연 마무리로 사연자 김선아 씨에게 일침 좀 부탁드립니다. 소희의 일침.
0: 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시면
1: 아,
0: 좋아. 어머니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 나 지금
1: 근데
0: 마음이 약해졌어요.
1: 그런 거죠. 아, 지금 엄마가 아들 좋아하면 안, 아, 좋아하는 거 모르면 안 되죠.
0: 박수를 쳐주세요,
1: 박수를
0: 박수를.
1: 쳐주세요.
0: 네.
1: 예. 어머니에게 일침 제대로 들어갔네요.
0: 네.
1: 예.
0: 일침이 약해졌네요.
1: 아, 왜 저한텐 세게 하시고 얼굴도 못 보니 사연자분한테 이렇게 약하게 하세요?
0: 저 세게 한거 아닌데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약한 거였구나. 아, 감사합니다. 약하게 해주셔서. 아, 그렇구나. 아, 나도
0: 네.
1: 저걸 좀 배워야 되는데. 저도 좀 이렇게
0: 네.
1: 끊을 때 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배워가겠습니다.
0: 말을 조금 짧게 하시면 그게 조금
1: 말을 어떻게 짧게 하는 거지? 난 이런 거 배우는 학원 없나요? 난 진짜 짧게 하고 싶어.
0: 이게 대신 가사를 잘 쓰시니까.
1: 아, 또 이렇게
0: 네.
1: 또 당근도 주시네요.
0: 네.
1: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0: 정말 너무 성격이 좋으시네요.
1: 아, 방송 선배님께 많이 배워갑니다. 아,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0: 네.
1: 아, 감사합니다.
0: 뭔가 자꾸 감사해.

0: 아, 오늘 많이 배웁니다.
1: 네, 예. 아닙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0: 예, 네. 익명으로 온 예, 사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즈 땡튜브를 했어요. 성인이 됐는데도 아직도 구독자분들이 저를 초등학생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뷰티나 패션 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과 시청자분들과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땡튜브에서 이미지 변신이 가능할까요? 이야, 네.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1: 왜요? 어떤 분들?
0: 어렸을 때부터 땡튜브를 시작해서 지금 성인이 된 분을 약간 아역 출신 같은 느낌으로
1: 네, 그러신 네.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새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0: 아, 도전 정신이 강하시군요.
1: 일단 하고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잘 네. 조율해 나가면 되는데 네. 하기 전부터 걱정이 너무 많다. 저도 예전에 그런 성격이었는데
0: 네. 아, 지금 좀 바뀌었어요?
1: 네, 일단 하고 싶은 거 좀 즉흥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0: 그럼 혹시 최근에 그런 식으로 도전하신 거 있어요?
1: 땡큐브를 만들어서 이제 기타 연습 영상을 올려요.
0: 아, 그걸 올리시는구나.
1: 네, 원래 이거 한번 해볼까 기타 네네네.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네. 또 했거든요.
0: 와, 어쿠스틱 기타예요 혹시?
1: 네.
0: 와, 대단하십니다.
1: 보면 안 돼요. 아니, 나중에.
0: 근데 그 연습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가 네. 나의 실수를 이제 과감 없이 공개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용기잖아요. 그것도.
1: 네, 과감 없이.
0: 아, 좋다.
1: 공개합니다.
0: 그럼 땡튜브 선배님께서 보셨을 때,
1: 네,
0: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
1: 네, 일단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리고 하려면 네.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0: 아, 네. 어른이다. 제가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할 거면 꾸준히 해라.
1: 근데 꾸준히 계속 엄청 잘하고 계시잖아요.
0: 저요?
1: 네.
0: 아, 제가 음악. 그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하다 만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테니스도 그렇고 친구랑 친다고 갔다가 뭐 좀만 이제 안 하거든요.
1: 네.
0: 뭐 그런 식으로 짜잘하게 많습니다.
1: 그래도 음악은 지금 완전
0: 신기하게 네. 유일하게 제가 오래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는 것 같아요. 제 평생 통틀어서 네, 좀 신기한 것 같기도.
1: 그거면 됐죠.
0: 네. 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저도
0: 네.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예.
1: 이미지 변신 가능합니다.
0: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1: 네. 네. 다음으로 예. 넘어갈까요?
0: 1250님 여자분 사연입니다.
1: 네.
0: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동아리 MT를 다녀왔는데요. 제 옆자리에 좋아하는 오빠가 앉아서 분위기 휩쓸려서 너무 과음했어요. 그러다가 좋아하는 오빠 옷에 실수로 토해버렸어요. 친구들이 저더러 이제 끝이라고 그 오빠랑 잘 될 생각하지 말래요. 안 좋은 기억은 극복하고 만회할 방법 없을까요?
1: 아,
0: 웁스다. 웁스. 진짜로.
1: 만약에 네. 옆에 여자 후배가 앉았어요.
0: 네, 네.
1: 근데 그 후배가 토를 했어요.
0: 아, 세상에.
1: 어떡하세요?
0: 이게 제가 남의 집에 토한 적은 있는데 누가 네. 저한테 토한 적은 아직 없거든요.
1: 네.
0: 뭐 대인배가 될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냥 이렇게 대인배처럼 넘어가 주는 거죠.
1: 근데 네. 막 좋아하는 티를 좀 냈어요.
0: 아,
1: 그 여자 후배가.
0: 네, 네, 네. 근데 토를 했어요.
1: 네.
0: 아, 약간 분위기 좋다가 갑자기 토를.
1: 네.
0: 그럼 이게 기회인 거죠.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1: 위기를 기회로.
0: 네. 너 나한테 토했으니까.
1: 아,
0: 하면서 만약에 이제 한번.
1: 이거는 그럼 그게 중요한 거네요.
0: 네.
1: 이 남자분이 네. 이 여자분을 마음에 들어하냐 아니냐가 아, 엄청 중요한 거네요.
0: 그러네요. 예. 네.
1: 아, 그걸 알 수, 여기에 그걸 모르시니까.
0: 네. 근데 친구들이 이제 끝이라고 했는데 진짜 기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오빠한테
1: 오히려?
0: 실수했으니까
1: 아.
0: 이제 내가 베풀 기회를 줘라 하는 거죠.
1: 그 내가 빚지고는 못 산다.
0: 아, 그렇죠.
1: 아까처럼
0: 그렇죠.
1: 예,
0: 한 번만 예,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새 옷 사러 갑시다. 내가 새 옷 사줄게요.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1: 아, 너무
0: 너무 직진이에요.
1: 너무 직진, 너무 적극적이에요.
0: 어떻게
1: 지금.
0: 가야 되지? 세탁비나 주라고 하시네요. 채팅창에.
1: 사연자는 여자분이시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일단 한 마디 더 걸 수는 왜 웃으세요?
0: 누가 작가님 땡땡 토하러 갑니다라고. 아, 이런 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토 플러팅 이런 거.
1: 퇴토녀. 한 번 더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선배 너무 죄송해요. 네. 제가 그날 토를 해버렸는데.
0: 네네. 아, 좀 귀엽게 이렇게 네. 좀 부드럽게.
1: 네. 괜찮으시면 제가 진짜 너무 죄송해서 그런데 밥 한 번만 사면 안 될까요?
0: 좋네요. 정중하게. 이게

0: 가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보듬으면서 가니까 좋아하실 것 같긴 하네요.
1: 보듬으면서.
0: 네, 제가 한 건 너무 직진이었고.
1: 네. 네. 보듬는다는 표현 진짜 뭔가 방금 가수 같으셨어요.
0: 이것도 약간 돌려가기 같은
1: 건가요? 아니에요. 진짜

0: 가수 같으셨어요. 아니, 가수시지만.
1: 이사 가수로서. 네. 감사합니다. 네.
0: 그런 식으로 플러팅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1: 아, 좋네요. 이게 기회입니다.
0: 예. 네, 기회입니다.
1: 잘 활용하시오.
0: 저희 약간 긍정적인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1: 예, 3161 여자분 사연입니다. 신랑은 틈만 나면 친구들하고 밥을 먹고 싶어 하는데 꼭 자기가 사고 싶어 합니다. 신랑이 친구들 중에 월급이 제일 적은 것 같은데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이번 주도 약속 잡더니 또 자기가 밥 사고 싶다 하네요. 남자들의 이런 심리 뭘까요? 보통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게 국룰인데.
0: 네.
1: 그렇죠. 아니면 친구들이면 나눠서 사거나.
0: 이런 분이면 네. 어떨 것 같아요?
1: 아, 너무 고맙죠.
0: 상대가. 아 친구가?
1: 상대가.
0: 아, 진짜 너무하다.
1: 난 친구가 산다 그러면 안 말리죠, 보통.
0: 근데 막 돈 막 빚 있고 막.
1: 아, 저보다 힘들다. 네. 그러면 아 제가 살려고 하죠. 보통 근데 아 사줄 땐 고맙게
0: 그래도 고맙긴 고맙다.
1: 네. 근데 만약에 제 파트너가 네. 그 밥을 자꾸 사고 싶어 한다. 그럼 일단 나한테 사. 그리고 남으면 친구한테 사라. 이거는 팩폭해줘야죠.
0: 예, 근데 참. 이 남자들의 이런 뭔가 내가 한번 사겠다 이런 심리
1: 약간 허세가 섞여 있는 것 같긴 해요.
0: 근데 이거는 네. 이런 보상 심리는 네. 제가 봤을 땐 여자 저 같으면은 네.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1: 와.
0: 상대한테.
1: 거의 심리학으로 들어가시네요.
0: 아,
1: 와, 그, 딥하다.
0: 근데 좋아하긴 해요. 심리학 영상 보는 거 좋아하는데.
1: 근데 말이 되긴 하네요. 이게.
0: 네, 이건 네. 뭔가 되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네, 네. 있는 거기 때문에.
1: 맞네요. 네.
0: 집에서 뭐만 해도 와 너무 잘하고 있다. 막 이런
1: 아이처럼.
0: 식으로.
1: 네, 근데 아이. 효과 있어요. 이런 거 확실히.
0: 네. 네. 대신에 신랑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대단하고 똑똑한데 한 번만 더 카드 그러게.
1: 아,
0: 그런 식으로 확실히.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
1: 아,
0: 이렇게 가는 거죠.
1: 아, 이건 잘못하고 있다를 네. 확실하게.
0: 네.
1: 굉장히 현명하시네요.
0: 어떤가요?
1: 좋네요.
0: 네.
1: 심리 아예 깊이 파고드는 게 네. 확실한 해결법인 것 같긴 합니다.
0: 네.
1: 예. 감사합니다. 또 명쾌한 해결을 주셨네요.
0: 혹시 애완견 교육을 그렇게
1: 혹시 지금 같이 있는 그 반려견 친구한테 그렇게 하시나요? 보상과 그 채찍을 확실히?
0: 아, 채찍은 줄 필요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당연하죠.
1: 제가 잘 몰라서. 예.
0: 왜냐면 예. 강아지들은 예.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있어요. 뭔가 이게 뭐야? 이러면은 저기 가서 아닌 척 하고 있거든요.
1: 아, 눈치가 빠르구나.
0: 네. 네. 그래서 안 된다고 말은 안 돼. 이러면 안 돼 네. 하고 그거 또 맞네. 나 그렇게 하고 있네.
1: 아, 채찍을 주긴 주시는군요.
0: 안 돼라고 하네. 그리고 그거 이쁘네. 하긴 하네요. 네. 네.
1: 아, 근데 이 연애도 훈련처럼. 아, 좋습니다. 저도 배워갑니다.
0: 네. 그런 식으로
1: 네.
0: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1: 아주 공감합니다. 여러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지금.
0: 예. 네, 자꾸 뭐를 배우시군요. 좋습니다.
1: 네.
0: 그러면 이 사연을 마무리하고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젊음이 춤추는 광안리 해변이랬다. 밤하늘 드론 쇼가 황홀하고

0: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전화.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베텐의 영원한 막내 소혜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3: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2: 고민상담 코너 오존의 오존내 상담소 함께 했고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존씨,
4: 네.
2: 오늘 저랑 호흡을 맞춰봤는데 어떠셨나요?
4: 역시 프로 방송인 선배님과 함께하니까 너무 편안하고 시간 빨리 갔습니다.
2: 와, 진짜 감사합니다. 감정이 1도 안 들어가요. 어떻게 그렇게
4: 진짜요?
2: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4: 아, 진짜요?
2: 저는 감정을 안 놓고 말하는 걸 좀 더 어려워하는데.
4: 최대한 정중하게 예 한 겁니다. 네모나게.
2: 네모나게요?
4: 예, 정중하게 각 잡아서.
2: 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굉장히 예. 아까 뭐라고 하셨죠?
4: 아,
2: 네모나게 보듬어준 역시 가수다.
4: 아, 예, 예, 표현 네.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4: 예.
2: 너무. 그럼 저희 다음에 또 뵈면 아, 예. 네, 인사를 또 반갑게
4: 감사합니다.
2: 나누는 걸로. 예.
4: 고생 많으셨습니다.
2: 네, 이 곧 나올 앨범도 기대하겠습니다.
4: 아, 예. 감사합니다.
2: 네, 그럼 2026년 7월 1일 수요일 김소혜 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4: 네.
2: 어머, 깜짝아.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은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은 대피소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 산간 지역에서는 재반시설을 점검하고 산사태 위험지구의 경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해안 지역은 선박 출항을 엄격히 통제하고 항해 중인 선박은 기상 상황에 따라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재해로부터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철저한 대비밖에 없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4: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짜장면과 짬뽕, 양념과 후라이드 치킨처럼 두 메뉴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반반 메뉴가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가끔은 이런 반반 메뉴처럼 확실한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 여러 선택들이 모였을 때 더 괜찮은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라서 더 좋은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어반자카파의 둘 하나 둘로 7월 1일 수요일 딘딘의 뮤지카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짜장면과 짬뽕, 양념과 후라이드 치킨처럼 두 메뉴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반반 메뉴가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요즘 물냉과 비냉을 같이 먹는 반반 냉면, 아메리카노와 라떼를 같이 마시는 반반 커피도 판매한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 청취자분이 반반 빙수도 보내주셨는데 이런 반반 메뉴, 근데 이런 반반 메뉴는 대부분 좀 칼로리가 높거나 그런 것들 위주인 것 같아요. 뭐 탕짜면, 탕볶밥, 뭐 짬짜면, 뭐 아니면 뭐 대부분 좀 고칼로리의 음식들이다 보니까 좀 안 먹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중식 같은 경우도 사실 뭔가 그 면, 짜장면 먹으면 졸리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 탄수화물이랑 당이 확 혈당이 올라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실 제가 자기 전에 그걸 먹는 건 아니니까 대부분 중간에, 스케줄 중간에 먹는데 그러면 좀 졸릴 것 같다는 생각에 기본적으로 좀 피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약간 뭐 예를 들면 주말에 친구들하고 만약에 모인다 그러면 중식당 가서 그냥 고량주 먹고 막 이런 건 괜찮은데, 그냥 이 일상생활 중에 먹는 건 약간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졸릴 것 같은. 예. 근데 이거 냉면은 그래도 좀 반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밤에 라디오에서 함께하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고려 기파트!

0: 함께 하면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젊음이 춤추는 광안리 해변이랬다. 밤하늘 드론 쇼가 황홀하고 SUP 타고 바다를 갈라더니 세계가 반한 빛나는 도시 여기가 문화도시 부산 수영구로구나.
5: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평소에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나누던 친구가 요즘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다 톡을 보내도 답장이 짧게 오고 아무래도 나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어 보였다 대체 왜 그러지 싶어서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야 걔 지난주에 생일이었잖아 너 몰랐어?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였고요. 3459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친구가 나한테 서운한 게 있어 보여서 확인해봤더니 생일을 놓쳤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니 근데 이거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해? 이거 좀 웃긴 것 같아.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나랑 좀 가까운 사람이야. 뭐 예를 들면 벌구, 뭐 슬리피, 뭐 이런 사람이 나의 생일을 안 챙겨줬다? 그러면 좀 그래도 뭐 좀 서운하거나 뭐 이런 감정이 살짝 들 수는 있을 거. 살짝 아니다, 막 크게 들겠다. 예. 기분 나쁘지. 아, 갑자기 기분 나쁜데? 하긴 근데 또 이걸 일일이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죠. 예. 저는 좀 라디오를 하면서 생긴 버릇이 12시에 생일을 좀 축하해주는 버릇을 좀 가졌는데 제가 근데 생일 축하 안 해줘서 서운해한 분은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생일 알람 다 꺼놓으면 내가 어떻게 축하해줘. 그거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행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알람 꺼놓고 그거는 좀 웃긴. 예. 자, 사연 보내주신 3459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글렌체크의 16th Carlton 그리고 FX의 Forwards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 4424님이 저녁 약속 마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아직 이틀이나 더 출근을 해야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으로 수요일 저녁에 약속을 잡았을까요? 내일 아침 생각하니 벌써 피곤하네요 해주셨는데, 아 제일 힘들 때네. 그래도 그 뭐냐, 그래도 수요일 저녁 목요일만 버티면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조금만 좀 힘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829님이 아무래도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집에서도 에어컨을 틀어둬서 그런가 봐요. 내일 출근할 땐 얇은 긴팔 하나 챙기려고요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요즘 감기는 모르겠고 제 주변엔 장염 걸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좀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는 밤에 라디오에서 준비되어 있고, 저는 규현의 마음세탁소, 볼빨간사춘기 피처링 하현상의 여름날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늦은 밤 갑자기 생각나는 그 노래, 어두워진 밤에 잘 어울리는 그 노래, 라디오에서 흘렀으면 하는 그 노래가 지금 나올지도 모릅니다. 밤에 라디오에서. Saw you standing there. I didn't know I'd care. There was something special. 뮤지카이 청취자의 신청곡으로만 치워집니다. 밤에 라디오에서 8795님의 문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치민으로 출장 와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으니 정감이 더 가네요 해주셨는데 그쵸, 해외에서 좀 들으면 좀 더 그 라디오 감성이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저도 해외 촬영 가거나 이럴 때 가끔 시간대 맞으면은 그 듣는데 그럼 약간 그 감성이 좀 다르더라고요. 자, 뮤지카이에서는 여러분의 사연 듣고 싶은 음악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하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노래 신청해 주시고 뮤지카이 홈페이지 밤에 라디오에서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742 하나님이 15년지기 여자 셋이 제주도 놀러 왔습니다. 마지막 여행날 밤은 딘딘과 함께하고 있어요. 저희가 여름 여행 때마다 듣는 노래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야, 15년지기 여자 셋이서 제주도라고. 재밌겠네. 예, 그냥 깔깔깔깔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하고, 자 그럼 742 하나님이 신청해 주신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듣고 오셨고요. 박은혜님이 식목일에 심은 토마토가 열매를 맺어서 붉게 물들어 오늘 수확했습니다. 토마토 정말 좋아하는데 소확행 제대로 해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해주셨는데, 오, 야, 이거 꽤 오래 걸리셨네. 이거 점점 크면서 얘네 진짜 붉게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진짜 애간장 많이 탔을 텐데, 축하드립니다. 예. 자, 구사 하나하나님이 3년차 직장인인데 아직도 선임들과 친해지지 못해 고민입니다. 다 같이 모여 회의하는 상상을 하면 가슴부터 답답해지고 무서워져요. 일을 잘해도 못해도 잔소리를 해서 괜히 더 주눅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직이 답일까요? 해주셨는데, 아, 근데 이거는 사실 한번 깰 필요가 있긴 한데 이미 잡혀버린 위에 공기가 그러면 이건 사실 쉽지 않아서, 예. 그래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08133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승환의 마치 오늘처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승원의 마치 오늘처럼 듣고 오셨고요. 4564님이 주말에 딸아이 생일 파티를 합니다. 풍선 장식이며 간식들 예약 주문하느라 아직 못 자고 있어요. 아이가 하도 하고 싶다고 해서 한 번은 해주는데 와 이거 두 번은 못 하겠네요 해주셨는데 아 나이가 몇 살인지를 모르니까 제가 뭐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요즘도 생일 파티 많이 하나? 그래도 좀 하긴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내 아이인데 예, 다 하는데 내 아이만 또 못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예. 김한결님이 공부를 다 하고 이제 누웠습니다. 내일 대학교 기말 시험 보러 가는데 더 높은 점수 받을 수 있게 B2B의 하이얼 틀어주세요 주셨는데 좋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더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다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은희님이 신청해주신 최애나의 캐치캐치 그리고 김한결님이 신청해주신 B2B의 하이어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애나의 캐치캐치 B2B의 하이어 듣고 오셨고요. 4920님이 초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도 에너지가 넘치는 타입들이라 일부러 유도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둘이 유도 대결하고 난리가 아니네요. 거기서 힘 다 빼고 집에 와서 일찍 잠드는 걸 기대했는데 전략 실패입니다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에너지가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면 이게 또 나중에 또 흥미를 느끼고 또 뭐 유도 메달리스트 형제가 나올지 혹시 모르는 거니까. 7147님이 시험관 난임시술 10번 만에 드디어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아직 5cm밖에 안 되는 작은 존재이지만 하루하루 감격스럽고 신기해요. 다음 주에 난임센터 졸업하고 산부인과로 갑니다. 우리 와이프 고맙고 사랑해. 신청곡은 6년 전 결혼식 입장곡이었던 길구봉구의 좋아입니다 해주셨는데, 아 축하드립니다. 정말 힘드셨을 텐데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으니까 몸 관리 잘 하셔서 순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7147님이 신청해 주신 길구봉구의 좋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고봉구의 좋아 듣고 오셨고요. 윤혜신님이 요즘 유난히 내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살아가는구나 느껴지는 나날들이에요. 딘딘 DJ는 어떨 때 사랑받고 있구나 싶나요? 내래 오늘은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저는 뭐 좀 늘 사랑받고 있구나 느끼죠. 예. 저 알아봐 주시고 좋은 말 해주시고 또 진짜 진심으로 막 제가 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면은 아 진짜 감사한 삶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윤혜신님의 신청곡 넬 그리고 그루비룸의 오늘은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오늘은 밤에 라디오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37님 안녕하세요. 딘딘 삼촌을 좋아하는 초등학교 3학년 안재현이에요. 엄마 아빠랑 나들이 갔다가 밤늦게 집에 가면서 삼촌 라디오 듣고 아빠 도움받아서 문자 보내요. 항상 딘딘 삼촌 응원하는 꼬마 팬이에요. 가능하면 문세윤 삼촌이 부른 비행기 틀어주세요. 아이 귀엽네. 이 참 1박 2일 하면서 그래도 이런 어린 친구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안재현님이 신청해주신 문세윤 한의 추의 비행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세윤 한의 추의 비행기 듣고 오셨고요. 8418님이 운동하며 듣고 있어요. 리센의 러브어택 틀어주세요. 딘딘 야호 해주셨는데, 아, 리센가 한번 라디오에 그래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곧 컴백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예,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뮤지카이에서 야호 외치는 그날까지. 네. 자방 미애님이 아들이랑 서울에서 데이트했어요. 광장시장에서 육회 먹고 청계천 산책도 하고 전시도 보며 열심히 놀았는데요. 갑자기 예약이 생겨서 밤 10시에 출근했네요. 하루가 참 길어요. 그래도 기분 좋게 일하고 있습니다. 진우션의 How Deep Is Your Love 틀어주세요 해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시간 보냈으니까 그걸로 좀 힐링하셨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8418님이 신청해 주신 리센의 러브어택, 박미혜님의 신청곡 진우션의 How Deep Is Your Love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센의 러브어택, 진우션의 How Deep Is Your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이채령님이 미대 준비생 고3입니다. 원래는 미술학원에서 기초 소묘 수업을 들었는데 오늘부터 기초 디자인 수업으로 바뀌었어요. 물감으로 그림은 잘 안 그려봤는데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수업 내내 긴장이 되더라고요. 학원에서 나오는데 기운이 쪽 빠졌네요. 에이티즈의 밤하늘 노래 신청해요 해주셨는데 이게 참... 내가 안 하던 거를 하려고 그러면 참 쉽지 않죠. 예. 그리고 미드 준비 중인데 이게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요거 잘 하면은 또 나의 새로운 강점이 생기는 거니까 예,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마나 둘님이 예고 실용무용 준비생입니다. 성수동 학원에서 연습 끝나고 안양 집으로 가고 있어요. 열심히 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합격 기원 응원해주세요 해주셨는데 이게 저는 이런 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 성수동 너무 핫플이잖아요. 뭔가 학생이 이렇게 바라보는 최고 핫플에서 이렇게 학원을 다니고 가다 보면 막 아 나도 성인이 되면 나도 빨리 졸업하고 대학 가면 이렇게 놀아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시면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힘내시고 자 그럼 이채령님이 신청해 주신 에이티즈의 밤하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티즈의 밤하늘 듣고 오셨고요. 7459님이 카페에서 일하는데 오늘 진상 손님을 두 명이나 만났습니다. 한 분은 커피 시켜놓고 너무 쓰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더니 한 분은 라떼 달라고 하시길래 차갑게 드리냐 물어봤더니 당연하죠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아 진짜 인류에 잃어버릴 뻔한 하루였어요 주셨는데 쉽지 않죠. 참 이 서비스업을 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문의하거나 이런 일 있을 때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한 다음에 아 좀 기분 나쁘려나? 그래서 수고하세요 약간 이러면서 끊게 되는데 그 말 한마디 약간 그분들 반응이 아 네 감사합니다 약간 이러면 아 그래도 내가 조금은 기분 좋게 해주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자 0493님이 팀장님께서 다음 주부터 신입사원 두 명 출근할 거니까 저한테 일 잘 가르쳐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2년 만에 막내 탈출해서 신납니다. 다음 주 오면 진짜 잘해주고 맛있는 밥도 많이 사줄 겁니다 해주셨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물어보면 도와주고 그거 아니면 그냥 놔둬야 돼요. 이러는 순간 이제 얼마나 차이 난다고 이래 막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있는 등 있는 듯 아닌 듯한 선배로 있는 게 제일 좋은 선배다. 예. 내가 진짜 좋은 선배가 될 거야 하면 오히려 후배들이 바라지 않았는데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박규리님의 신청곡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리고 7408님의 신청곡 NCR의 기억날 그날이 와도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엔시아의 기억날 그날이 와도 듣고 오셨고요. 이사이사님이 심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든 날이네요.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이런 날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푹 주무시는 게 제일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너무 큰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밤에 라디오에서 함께했고요. 오늘 안 나간 노래는 저희가 챙겨놨던 틈틈이 들려드리고 이사이사님의 신청곡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듣고 저는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여름입니다. 그럼 딘딘의 태양은 가득히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딘딘의 태양 가득히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딘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여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예, 너무너무 덥고. 예. 아, 여름 정말 싫습니다. 예. 사실 최근에 그래도 한 6월 한 초? 한 초중까지만 해도 약간 여름이 이렇게 좋아도 돼? 약간 야, 밤에 너무 선선하고 약간 여름에 쨍쨍하고 약간 습하지도 않고 야 뭔가 야, 해외 갔다 막 이러다가 다시 이렇게 촥 그 습한 그 찌는 더위가 왔죠. 예. 아 진짜 여름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모기들도 좀 최대한 좀 없었으면 좋겠고. 예. 아 정말 힘듭니다. 예. 촬영이 벌써부터 너무너무 힘들고 제발 좀 빨리 여름이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는 샵에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홍인사계 사랑은 하니까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5363님이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숙제도 잘해오는 게 기특해서 편의점 쿠폰을 보내준 적이 있는데 아이가 수업 끝나고 제게 와서 캔커피를 주는 거 있죠? 너무 귀여웠어요 해주셨는데 이러니까 이러면 아직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세상에 약간 러블리한 모먼트들이 남아있죠. 예. 자, 6138님이 내일 학부모 참여 수업이 있어서 교실 꾸미고 수업 준비하느라 야근했어요. 무사히 내일 하루가 지났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밤입니다 해주셨는데 선생님들도 생각해보니까 학부모 참여 수업이 있으면 떨릴 것 같아요. 예, 이걸 어릴 땐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들이 다 와가지고 내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거잖아요. 예. 부디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니엘 파우처의 Bad Day 그리고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Vampire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 뮤지컬 끝곡으로 이 예준의 그날의 나는 마음이 편했을까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오늘이 1년 365일 중에서 정확히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평년 기준으로 오늘 7월 2일은 지나온 날이 182일이고 앞으로 남은 날이 똑같이 182일인 1년의 정확한 한가운데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날 12시를 기점으로 우리는 올해의 정중앙이라는 아주 묘한 문턱을 넘게 되는 것이죠. 숫자가 주는 선명함 때문인지 괜히 마음의 저울이 수평을 이룬 듯한 차분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미련도, 다가올 시간에 대한 조급함도 잠시 내려놓고 딱 지금 이 순간에만 시선을 맞추기 좋은 밤이 아닐까 싶은데요. 7월의 첫 목요일 밤, 애프터 클럽 프디토리 명작소 지금 문을 엽니다.

오디토리움의 영작소. 오늘 첫 곡은 토니 크햄맨의 Your Loving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다들 잘 보내셨나요? 한 주간 여러분들 보신 사연과 문자로 일부 또 시작해봅니다. 이수정님은 며칠 전부터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반수생입니다. 애프터클럽은 종종 과제하다가 듣곤 했는데 수험 공부를 하다가 듣는 건 처음이네요. 열공하고 수능 대박나라고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반수생이시군요. 그렇구나. 아니, 그렇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도 요즘에 이렇게 뭐 휴학, 1학년인데도 휴학을 신청하시거나 이제 과감하게 탁 학교를 과감히 접고 이렇게 반수하는 분들이 이제 결심 탁 할 때죠, 정말. 그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수정님. 신승만님은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퇴근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졸릴까봐 라디오 켰는데 다행히도 잠이 깨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예. 아무튼 고생 많으셨어요. 이 시간까지 오늘까지 몇 시간 일하신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소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름자 샵 1077이고요. 무료인 골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화의 Dancing on the Wall 그리고 코르게 It's Only the Rest of Our Lives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8302님은 종강하고 야간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서 방학 동안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야간 일하시는 분들 다들 화이팅,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 밤에 일하시는 분들 화이팅. 정말 이제 종강이 되고 이제 여름방학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학생들이 아닌 또 일반 분들도 여름 하면 또 여름 휴가. 요즘에 또 여름 휴가도 진짜 이게 너무 더워서 휴가를 가는 게 맞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이 무더위를 피해, 그리고 이 무더위를 어떻게든 잘 넘기기 위한 생활의 지혜들이 이렇게 다들 모여서 정말 힘을 내야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종강 후 야간 아르바이트도 화이팅입니다. 이유진님은 오늘은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온다고 해서 집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라디오에서 너무 좋은 음악이 나오니까 밤새는데도 외롭지 않네요. 제발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집주인이시군요, 유진님. 아니, 너무 그냥 저는 이런 사연 솔직히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유진님처럼 집주인이신데 부동산에 집 보러 온다고 해서 이제 막 밤새서 지금 청소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제발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팔리시길 기원하면서 다음 곡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People I've Met의 새 앨범 중에서 또 한 곡 소개해드릴게요. 이 앨범 전체가 다 음악이 좋더라고요. Bastards 그리고 Bleachers의 새 음악 Dancing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은경님은 아기 낳은 지 3주차 초보 엄마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있을 일이 없었는데 밤수유 때문에 일어났어요. 맨날 시계만 보며 시간이 빨리 흐르길 기다렸는데 라디오를 듣고부터는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네요.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은경님. 이제 출산하신 3주차면 진짜 초보 엄마가 맞고 밤수유와 함께 이제 밤잠을 잘 못 주무시는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그럴 때인데 청취자분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고 항상 얘기하지만 사실 이렇게 밤에 저도 그 애프터클럽을 이렇게 막 계속 쭉 정주행을 정말 실시간으로 계속 들었을 때가 저도 역시 이렇게 아이가 그 아기 낳은 지 몇 주차 안 됐을 때 저랑 다 아니랑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자연스럽게 애프터클럽을 일주간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저도 몇 달을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축하드립니다. 이슬기님은 과제하면서 밤샐 때 자주 들었는데 방학이라 여유가 있음에도 잠이 오지 않아 라디오 듣네요. 아무래도 저는 밤을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 그게 또 그쵸. 밤 근데 그거 있잖아요. 왠지 우리가 막 한 일 다 하고 나면 와, 이 여유로운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막 하루가 너무 아깝고 그리고 막 할 거 많으면 사실 밤에 일찍 자야 되는데 왠지 다음날 늦게 일어나도 막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좀 기분 좋은 어떤 그런 날들? 내 특별한 이유 없이 막 밤늦게 자게 되지 않나요? 그런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밤이 주는 또 특유의 매력이 있긴 하니까요. 하지만 충분히 수면 시간을 유지를 우리 해야 되니까 슬기님 어쩌다가고 항상 숙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77이고요. 무료인 골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1부는 아티스트들의 새 음악, 새 앨범 소식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터폴, 그죠? 시드가 함께하는 인터폴이라는 그룹의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드 또 근데 그리고 이 소속 그룹에 있던 시드 보컬리스트도 새 앨범이 나와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인터폴의 새 음악 중에서 This Mirror Weighs a Ton 그리고 롤모델의 High Hopes 3000 High Hopes 3000 이런 제목인데요. 이렇게 두 곡 들어보죠.

영화, 드라마, 광고, 세상의 모든 사운드 트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영화 엑셀런트 어드벤처의 사운드 트랙 만나봅니다. 엑셀런트 어드벤처는 1989년에 개봉한 스티븐 헤렉 감독의 코미디 SF 영화인데요. 키아누 리브스, 알렉스 윈터가 철없는 고등학생 콤비 빌과 테드로 출연해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무척 기발한데요. 미래 사회의 중요한 인물이 될 예정인 빌과 테드는 역사 과목 낙제 위기에 처하게 되죠. 두 사람이 시험에 실패하면 미래 이상적인 사회도 존재할 수 없게 되자 미래에서 온 여행자 루퍼스가 타임머신을 타고 찾아오는데요. 빌과 테드는 시간여행을 하며 나폴레옹, 소크라테스, 잔다르크 등 역사적 인물들을 현재로 데려와 발표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좌충우돌, 소동을 겪게 됩니다. 영화는 엉뚱한 상상력, 유쾌한 유머가 매력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80년대 미국 청춘 문화, 로그막의 자유로운 분위기까지 가득 담고 있죠. 여기에 키아누 리브스의 풋풋한 연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인데요. 당시 무명에 가까웠지만 특유의 천진난만의 연기로 강한 인상을 남기며 폭풍 속의 질주, 스피드, 매트릭스를 통해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엑셀런트 어드벤처의 사운드 트랙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엑셀런트 어드벤처 1편 중에서 데이비 뉴먼의 히스토리 레슨 그리고 퓨처 빌 앤 테드 리브였습니다. 엑셀런트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사실 찾아보면은 지금 어디 OTT든 요즘에 사실 볼 수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우연히 찾아보다가 사실 개인적으로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이 배우가 나오면 뭐에 상관없이 진짜 어떤 뭐 감독이나 뒷배경 없이 그냥 보게 되는 그런 배우가 있을까? 하면 뭐 국내 배우 중에 찾아보면 사실 탐 크루즈도 그렇지 않나요? 막 물론 미션 임파서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그렇게 또 반대로 막 미션 임파서블처럼 거대한 영화는 아니지만 뭐 존 윅으로 요즘엔 더 잘 알려진 키아누 리브스도 저는 개인적으로 키아누 리브스가 나온다 하면 뭐 그게 블록버스터건 존 윅과 같은 액션이건 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상을 가장 강하게 남겼던 영화는 사실 이 영화입니다. 엑셀런트 어드벤처란 영화가 있어요. 있었고 저는 이걸 중학교 때 처음 보게 됐는데 우리가 요즘에는 이런 말 있죠. B급 정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뭐랄까 평범하게 쓰이는 용어인데 제가 그 학생일 때는 사실 B급 정서 또는 무슨 맛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 자체가 사실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실 장르도 없었고 근데 이제 새로운 코드의 유머 소위 B급 정서라는 게 이런 거야를 어렴풋이 처음 느끼게 해준 게 엑셀런트 어드벤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고 사실 지금 이걸 왜 볼 수 없는지가 굉장히 안타까울 정도인데 오랜만에 이걸 찾아보니까 1편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학생으로서 재밌었던 이유가 우리가 역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진짜 소크라테스가 와서 가르쳐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옆에서 같이 친구하면서 이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막 나폴레옹 막 시가에서 외워야 되는데 나폴레옹하고 같이 매일 막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낙제생들이지만 또 로그마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지금과 같은 키아니 루브스의 연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멍청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역사 속 인물 한 명 만나볼 수 있다면 누구 만나보고 싶어요? 라고 피디님이 여쭤보셨는데 아 저 있어요. 저는요 피카소요. 네. 그렇게 된 이유는 여행하다가 사실 피카소 그림의 전시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건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뭐지 후반부 작품이 가장 사실 많은 건 뉴욕 모마라고 알고 있고 근데 바르셀로나에 가보면 피카소의 일대기를 어떤 큐레이션의 관점으로 해서 한 그 피카소의 전시 그 미술관이 있는데 저는 꼭 가본 사람한테 꼭 추천하거든요. 물론 이제 피카소의 박물관을 이제 바르셀로나에 가보면 굉장히 예술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서 항상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진짜 피카소 꼭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서 정말 그런 거 있어요. 피카소가 시대별로 그림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굉장히 달라지고 엄청난 테크니션인데 시기 때마다 그렇게 달라진 이유들이 물론 설명이 돼 있지만 그렇게 국면을 맞은 개인적인 계기들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싶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2편, 3편이 되면서 이 영화가 계속 망하게 되는데 3편이 5, 6년 전인가에 잠깐 개봉이 됐습니다. 30년 만에 개봉을 하게 됐다 그러고 이제 중년의 키아누 리브스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2편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안 좋은 성적을 기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렇게 되면 2편도 뭐 새로운 제가 말한 것처럼 뭐 피카소를 만난다든지 똑같은 포맷의 2편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1편과는 완전 전혀 다른 또 이런 B급 정서가 이루어집니다. 미래에서 빌과 테드의 로봇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1편을 봤던 저 같은 중학생들은 뭐야? 그때의 그 되게 충격들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B급 정서의 정수를 담고 있는 엑슬런트 어드벤처 사운드트랙 중에서 데이빈 뉴먼 익스큐트 댐 오케스트라라고 쓰여있는 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의 음악입니다. 이 곡 듣고 오죠.

오늘은 영화 엑셀런트 어드벤처 사운드 트랙을 아주 오랜만에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또 새로운 음악 들어볼까요? 미스터 판타지의 Do Me Right. 이게 사실 Do Me Right이 맞는데 앞에가 왠지 도레미 할 때 도, 미가 메 이런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Do Me Right 그리고 루스 클리어 워터의 새 음악 Shoulders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빌보드 시간 여행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더 만나보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노아가의 음악입니다. Let You Lead. 이 곡 듣고 2부에서 돌아올게요.

0: 일이 풀리지 않을 땐 관악산에 가보세요. 좋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올 초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느 역술인이 한 말인데요. 방송이 나간 뒤로 관악산이 MZ세대의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주말엔 줄을 서서 등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점점 남녀노소 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으면서 등산로가 활기를 띈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타까운 풍경도 볼 수 있었는데요. 산길 곳곳에 버린 쓰레기, 아무렇게나 쏟아버린 라면 국물, 바위에 새겨둔 낙서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쓰레기를 주우며 산행하는 클린 하이킹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연 속에서 힘을 얻고자 한다면 자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3: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테이토리 명작소 2부 시작합니다. 2부는 빌보드 시간여행 먼저 함께합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번 주 빌보드 핫100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죠.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음악,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음악보다 더 지금의 음악 같은 새로운 음악과의 만남을 선사하는 코너. 자, 오늘은 1972년 이번 주 음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972년 이번 주 핫100 차트 10위 음악입니다. 스테이프 싱어스의 I Will Take You There로 시작할게요.

스테이프 싱어스의 I'll Take You 돼요. 최근 영화 마이클 덕분에도 많이들 아시게 되지만 사실 70년대 이 가족 그룹들의 선풍적인 인기는 뭐 음악의 장르를 사실 불문하고 였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막 종교적인 음악도 그렇고 어떤 소울 음악도 그렇고 어떤 이런 특히 보컬리스트들이 전면적으로 앞에 섰던 대부분의 그룹들이 참 가족 그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아무튼 역시 또 대표적인 이 시대에 아버지와 그 아버지 스테이플스와 또 세 따님들로 구성된 I'll Take You 돼요. 스테이플 싱어스 음악이었습니다. 72년 파리 곡은 지금도 너무나도 유명한 팝스타죠. 엘튼 존의 대표적인 것 로켓맨입니다. 후에 이제 엘튼 존의 뭐 전기 영화들이나 관련 영화들이 나올 때도 어떤 엘튼 존의 피아노를 치는 모습 그리고 어떤 대표적인 곡들로 로켓맨이 많이 언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주비행사에서 그 영감을 단편소설 우주비행사에서 영감을 얻어서 가사를 썼고 엘튼 존은 이 가사 속에 우주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비행사의 모습에서 화려한 무대 뒤 철저히 혼자였던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라고들 하죠.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엘튼 존에 있어서 여러 정말 수많은 히트곡이 있지만

또 엘튼 존을 대표한 더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지금도 다가온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72년 파리곡 엘튼 존의 로켓맨입니다.

198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2년 1위는 The Human League의 Don't You Want Me, 그리고 82년 2위는 토토의 로잔나였습니다. 휴먼 리그의 돈초

선미는 사실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멜로디가 이런 멜로디가 맞아 있었지라고 할 만큼 사실 광고라든지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군데군데 어떤 그 영화나 드라마들에 나오는 그런 그 멜로디들이 있습니다. 예. 영국의 거친 산업 도시인 셰필드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만큼 당시에 영국 유럽의 음악 그리고 또 당시의 신디사이저를 기반으로 한 소위 뉴웨이브의 시작 어떤 이러한 단어들의 정수를 보여주는 음악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82년 이후에 토토는 사실 지금도 대중음악을 공부하는 연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1순위가 토토 음악, 여전히 토토 음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지나고 또는 컴퓨터가 음악을 대신 만들어주는 시대가 다가와도 사람의 연주를 할 때는 지금도 지난주에 했던 어떤 그런 퓨전 재즈의 미국 쪽의 연주자들 또는 이런 토토와 같은 전설적인 팝 록밴드의 연주들이 지금도 표본이 되곤 하죠. 그런 연주의 정수는 여전히 토토입니다. 자, 82년 1위 곡 휴먼 리그의 Don't You Want Me, 82년 2위 곡 토토의 로잔나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옮겨서 199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92년 4위는 레드 칠리 페퍼스의 언더 더 브릿지, 92년 1위는 머리아 캐리의 I'll Be There 였습니다. 레드 칠리 페퍼스, 제가 얼마 전에 전공실기 학생에게 그 록이라는 밴드, 록 음악을 하는 밴드 중에서 가장 시조세 세대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세대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야 했더니 레드 칠리 페퍼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쵸. 아 맞아요. 저희 선생님이 근데 이 아저씨들 요즘도 웃통 보고 기타 쪽 그게 쓰셨던데 요즘에도 엄청 멋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그 뭐죠, 그 지난번 올림픽 그 이어받는 쇼 할 때도 그저 빌리 아일리시 나오고 막 레드 칠리 페퍼스가 나오지 않나. 게다가 뭐 드럼 이런 거 어떤 클리닉이나 어떤 교재들로 이렇게 보여주는 예시 연습에도 이 노장들이 나와서 이렇게 드럼 같은 거 다시 보여주고, 결론은 근데 지금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사실 레드 칠리 페퍼스는 당시엔 굉장히 좀 기괴하기도 하고 독특한 밴드였는데, 왜냐면 저도 그래서 레드 칠리 페퍼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시 왔지? 사실 대부분의 록밴드는 그러다가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인터뷰도 보고 이랬는데, 아무튼

아무튼 우여곡절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굉장히 삶의 골고 겪으면서도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저는 진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레드 칠리 페퍼스는 사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오래 갈 거라기보다 아니라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또 다른 이의 전성기를 맞을 거라고는 상상을 진짜 못했거든요, 저도. 예. 네. 아무튼 빌리 아일리시와 레드 칠리 페퍼스가 함께 무대에 서고 막 그러니까요. 자, 92년 4위 레드 칠리 페퍼스의 언더 더 브릿지, 그리고 92년 1위 곡 머라 캐리 알비데어 들어보겠습니다.

보리움의 야공작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세미님은 감기 때문에 잠 깼는데요. 도라지 재워놓은 거에 따뜻하게 콜 타서 먹고 나니 기침이 멈추네요. 감미로운 목소리에 음악 들으면서 좀 더 있어 볼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기 때문에 깨셨는데 감미로운 목소리를 제가 먼저 글자에 더 이렇게 집중을 해서. 감기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쵸? 이제 이 무더운 여름에도 감기 걸리면 더 괴롭습니다. 몸조리 잘 하시고요. 최경림님은 지난 일요일에 친구 딸 돌잔치에 가서 축하해주고 왔는데요. 딸이 어찌나 예쁘고 귀엽던지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도 없는데 언제나 예쁜 딸을 안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저 요즘에는 이렇게 막 남의 아이들도, 그쵸?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 귀여운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네. 또 이제 결혼과 또 아이를 가지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최경림님 금방 또 아마 내년 또 내후년에는 최경림이 그랬던 누군데요. 아이가 또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하면서 소식을 전해줄 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부, 이번에 2부에는 특별한 컨셉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제가 생각한 단어는 이번 여름에 왠지 제가 이상하게 겁을 먹고 있어서 여름방학을 위한 가요 모음집 볼륨 1입니다. 예전에는 그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불법 복제 테이프가 정말 많았을 텐데요. 심지어 브라운 아이드의 음악이 처음 나왔을 때 강남역에 요즘 말로 하면 리어카에서 불법 복제 테이프를 팔았고, 진짜 잠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네 레코드 가게에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적어주면 레코드 사장님이 이렇게 녹음해서 주기도 하고, 그런 불법 복제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가요들이 나왔고 그 가요들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 또 훌륭한 음악가도 되고요. 그 시대의 음악들을 또 지금 와서 다시 듣는 사람도 많아지는 그런 음악들이 참 개인적으로는 가요의 황금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 물론 지금도 황금기지만 또 다른 황금기죠. 지금과는 다른. 그래서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특히 여름밤 이 시간에 가요 모음집 순서대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해, 그리고 유재하의 지난날입니다.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유재하의 지난 날이었습니다. 별이 진다네, 그게 막 정말 이 자연 풍경을 상상하게 하는 이런 인트로는 저 지금 이거 저도 LP로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LP로 들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유재하의 지난 날은 지금도 기억하지만 제가 동네 이발소에서 머리 자르다가 이 라디오에서 듣고 지금도 제가 들은 노래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노래가 이 노래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제목을 안 잊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와, 이런 노래가 있었어? 하는, 어쩌면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순간들이 가끔은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음악 중에서는 유재하의 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노래 또 들어보겠습니다. 유재하 음악 경연대 첫 번째 대상. 그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유재하 음악 경연대 첫 번째 대상을 수상한 가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조규찬님이었습니다. 그렇죠. 조규찬 앨범 중에서 추억 샵 1 이렇게 쓴 곡이 있는데, 야, 오랜만에 들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조동익, 엄마 성당에, 조동익이 누굴까? 조동익님은 이제 어떤 날, 기타리스트 이병우 그리고 베이시스트 조동익이 함께한 어떤 날은 또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 대한민국 또 그 가요계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유재하로부터 계속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를 사실 뒤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재단이, 또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재단이 있었어요. 그 재단을 몰래 뒤에서 이끌었던 게 조동익 그리고 뭐 조동진 이런 또 형제분들 선배님들이셨는데, 그래서 항상 이 초기에 앨범 심사를 했던 뒤에는 조동익님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유재하 음악 경연대 출신인데, 저 그날 대회 때도 어떤 분이 잠깐 왔다가 제 앞에서 뭐 몇 개 묻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조동익님인 줄 나중에 알았어요. 아무튼 조동익의 앨범 중에서, 동경 앨범 중에서 엄마와 성당에는 지금도 이 시대를, 뭐 당시에 이렇게 막 아주 유명한 음악들은 아니었지, 음악은 아니었지만 세월이 흘러도 흘러도 전 이게 카스트 테이프라고도 있는데 잊을 수 없는 명곡 중 하나입니다. 조규찬의 추억 샵 1, 그리고 조동익의 엄마와 성당에,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잠깐 저희 피디님과 작가님과 상의를 한 후 4화상의 음악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정지찬님과 나원준님 두 분의 듀오고, 아, 이분들도 유재음악경제 출신이에요. 당시에는 듀오가 안 돼서 한 사람씩 나가서 한 사람씩 당첨됐습니다. 아, 당첨이래. 당선됐습니다. 네, 네. 정지찬 형은 잘 지내시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자화상의 나의 고백입니다. 이 곡 듣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음악, 멋진 음악 찾아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푸디토리움 김정범이었습니다.

0: 한낮 강릉의 어느 카페.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여성들이 창밖을 바라보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성들이 달려간 곳은 도로 한복판.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달려온 이 여성들은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었죠. 여성들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동시에 119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하늘이 도운 걸까요? 마침 반대편 도로를 지나가던 119 구급대가 차를 돌렸고 덕분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다시 카페로 돌아온 두 여성.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손님들이 생명을 살린 두 영웅에게 마음 가득 담아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하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안녕하세요. 코리안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4: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0: 불안 가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려는 셀프케어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가방 안에 손으로 가볍게 만질 수 있는 장난감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로마 오일, 신맛이 나는 사탕, 달콤한 초콜릿 같은 걸 넣어두고 불안이 느껴질 때 긴장을 푸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불안 가방을 두고 자신의 감정을 인지한다는 점, 불안을 참는 대신 스스로 조절한다는 점이 자기 인식과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 때 가만가만 다독여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오늘의 TMI. 강아지도 열사병에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쟁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올시티의 Hot Air Balloon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쨍쨍한 여름이 됐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너무 덥고 힘들어도 반려견과의 산책을 해야만 하는 견주님들 많으시죠? 산책 나갈 때 자외선 피하려고 모자나 양산, 팔토시 잘 챙겨 나가실 텐데요. 근데 우리 반려견들도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열사병에 걸리는 건 물론이고요.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를 걷다 보면 발바닥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여름에는 한낮 산책보다는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8시 이후처럼 비교적 선선한 시간대에 운동을 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아스팔트보다는 잔디 혹은 흙길을 걷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출 시에는 휴대용 물병은 꼭 챙겨서 수분 섭취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단두종이나 노령인 강아지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동물들은 덥다, 힘들다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보호자들이 더 관심을 기울여서 상태를 살펴봐줘야 하는데요. 우리 주위에도 작은 관심이 필요한 곳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덥다, 힘들다 말하기 전에 먼저 괜찮은지 살펴봐주는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상대방에게는 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잘 일어났어요? 안 더워요? 저한테 다 알려주세요. 듣고 싶은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바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쏘는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1: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1588시스팡
1: 제조미 판매원 시스팡 1544-5388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2: 젊음이 춤추는 광안리 해변이랬다. 밤하늘 드론 쇼가 황홀.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시작을 했고요. 7월 2일 목요일 오늘의 첫 번째 문자 소개해 볼게요. 4829님. 우리 강아지 럭키도 아스팔트 바닥은 너무 뜨거워하길래 늘 이 새벽에 펀펀 들으며 산책합니다. 가끔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덕분에 건강관리도 한 것 같아서 고맙네요. 앞으로도 우리 럭키에게 관심 많이 주며 지내야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사실 럭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산책 나가는 게 좋지만은 오히려 또 어느 정도 막 은퇴할 나이가 된 부모님들은 반려동물이 있어서 그 겸사겸사 산책 나가고 운동하면서 더 건강을 챙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럭키 너무 덥지 않은 시간에 산책하면서 우리 펀펀투데이 쭉 함께해 주세요. 7114님 우리 아들 입소시키고 벌써 시간이 지났네요. 많이 걱정되고 허전하고 보고 싶고 울컥울컥합니다. 우리 아들 잘 적응 중이겠죠? 훈아, 훈련 잘 받고 수료식 때 시기식한 모습으로 보자. 많이 보고 싶구나. 쭝디는 입소했을 때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네, 진짜 부모님 많이 보고 싶고요. 참 거기 들어가서 이 부모 품의 따뜻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막 울컥울컥했던 순간들도 있고요. 애들도 그 안에서 많이 울어요, 진짜. 네. 근데 요즘도 이 국군 장병들 잘 챙기면서 또 건강하게 보살피고 있을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료식 때 맛있는 거 많이 싸가시고요. 네. 0788님, 찡디 굿모닝이에요. 오늘은 2시간 정도 자고 출근합니다. 못 잤어요. 아이고, 빨리 출근해서 사무실 주차장에서 잠깐 눈 붙이고 들어갈까 봐요. 왜 2시간밖에 못 주무신 거예요? 아, 이러면 참 너무 힘들잖아요. 머리가 안 깬 느낌.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사무실에서 사무실 주차장이죠. 네, 주차장에서 잠깐 눈 붙였을 때 정말 푹 잠드는 꿀잠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요,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이 노래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올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7월 2일 찾아주신 분은 이진희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오랜만에 찡디에게 사연 남겨봅니다. 최근에 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제 모습을 보며 혼자서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기로 했죠.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집안에 관심을 주기 시작을 했더니 이게 또 다른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관심을 갖는 게 화분 가꾸기인데요. 자세히 바라보면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변화가 주는 에너지가 저에게는 소확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일상적이고 사소하지만 큰 힘이 된답니다. 친구들 모두 작은 것에도 행복함을 느끼는 하루 되세요. 러브올릭의 화분 신청합니다.

러블릭의 화분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이진희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진희님. 저는 진희님과 지금 진희님에게 이렇게 행복을 주는 화분이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우리 화분도 보니까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더 나아지고 있잖아요. 진희님의 몸도 화분과 똑같이 조금씩 조금씩 나도 체감하지 못한 사이에 나아지고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참 이렇게 일상 속에서 나만의 사소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정말 큰 선물인 것 같아요. 몸 빨리 쾌차하시고 화분도 예쁘게 가꾸시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분들도 나의

0: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고 싶을 때 목동 인구세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과 함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목요일 아침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시나요?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까요? 황선우님, 22살 찐구고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밤 7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퇴근합니다. 저는 친구도 없고 돈 쓸 데도 없어서 1년만 모아서 2억짜리 아파트 살려고요. 할 수 있겠죠? 20대들아 놀지 말고 돈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거라. 지금 안 벌어놓으면 후회한다. 찡디는 돈 쓸 데 많으시죠? 돈 어떻게 모으세요?
1: 참 한편으로는 너무 귀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고 멋지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 22살과 비교하면은 선우님은 와 정말 형이고 정말 어른인 거예요. 근데요 뭐 저도 뭐 돈 나갈 때가 왜 없겠어요. 누구 만나거나 하면은 이제는 좀 내야 되는 나이여서 그렇기는 한데 22살 너무 어리고 너무 좋은 나이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아끼지만은 말고요. 본인의 경험을 위해서는 조금씩은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36살 형이 꼭 해주고 싶었어요. 네. 6267님 새벽에 눈도 못 뜨고 세수하고 양치하다가 폼 클렌징을 치약인 줄 알고 쭉 짜서 양치했어요. 지금도 입안에서 비누 향기가 납니다. 회사 가서 한 번 더 양치하면 괜찮아질까요? 찡디도 이런 경험 있어요? 저 있죠. 저는 그때 입에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입이 바싹바싹 마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품이 너무 많이 나서 계속 헹구다 보니까 이거를 이겨내려면은 결국은 뭘 드시고 뭘 마셔야지만 이 텁텁한 향이 가시더라고요. 얼른 뭐 빵이 됐든 뭐 가벼운 거라도 하나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7211님 강아지가 디스크가 터져서 재활 중입니다. 힘들고 지치는 여름이지만 잘 치료해서 캠핑 다니는 즐거운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펀펀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모두 모두 7월도 행복하게 맞이해봐요. 찡디는 캠핑 갈 계획 있으세요? 아유 강아지도 고생이고 7211님도 고생이고요. 그래도 더울 때 오히려 밖에 나돌아다니는 것보다 좀 시원하게 회복을 하고 조금 선선해지는 그 달이 되면은 캠핑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주변에 너무 멋지게 캠핑 생활하는 친구랑 형이 한 명씩 있어서 데리고 좀 가달라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답장이 없네요. 그분들이 답장이 와야 같이 한번 따라가서 경험을 해볼 텐데요. 저희는요 고동욱님이 신청한 KCM 화요비의 사랑이 올까봐 박지훈의 여자가 남자에게 바라는 11가지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KCM 화요비의 사랑이 올까봐, 박지훈의 여자가 남자에게 바라는 11가지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고요.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이정주님, 찡디, 일산에서 성수로 매일 출근하며 들어요. 최근에 우리 와이프가 시험관 두 번째 도전만에 임신했습니다. 사랑하고 고마워요, 민경씨. 우리나라 난임 부부들 파이팅입니다. 정준님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민경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사실 주변에 이렇게 시험관을 한다라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시험관이면 시험관이지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과 또 그 과정에 따라오는 고통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모든 걸 생각을 하면 참 고생 많으셨고 우리 아기 천사 지금부터 또 건강관리 잘해서 예쁘게 세상 밖에서 만나기를 응원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정주님 그리고 우리 민경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0928님 찡디 어제 퇴근하고 세수를 하는데 앞머리가 너무 걸리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던 미용 가위로 앞머리만 조금 잘랐는데 계속 자르다 보니 너무 짧아졌어요. 오늘 미용실에 가서 수습해 보려고요. 어떻게든 수습이 돼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찡기도 혼자 머리카락 자른 적 있어요? 저 있어요. 대학생 때 앞머리가 그때는 유행이 비대칭 앞머리에서 답답하게 내리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내리는 거. 그거를 했는데 그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비대칭이 너무 내려와서 이 눈을 너무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미용 가위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주방 가위로 조금만 자르고 일주일만 버티고 미용실 가서 했는데 이게 확실히 전문가는 왜 전문가인지 이게 있더라고요. 하다 실패해서 결국 그날 미용실에 가서 앞머리 올릴 수 있게 여름이라 잘라달라 했는데 그게 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머리 올리니까 그 약간 닭볕을처럼 올리는 거 알죠? 옛날 그 백헌머리 그렇게 잘려갖고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고생하면서 모자 쓰고 다닌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친구분들은 본인이 웬만하면은 가위로 내 앞머리, 머리에 손대지 마세요. 그분들이 전문가인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7923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김포에서 창원으로 차량으로 출장 가면서 찡디 청취하고 있네요. 이번 주말까지 일하고

일요일 월요일에 가족여행으로 강원도 워터파크로 놀러 가는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출장도 큰 사고 없이 재밌게 일하고 올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좀만 버티세요. 일월 가족여행. 이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금토일 가서 일요일날 일찍 마치고 다들 돌아오거든요. 일요일날 조금은 한적하게 이 워터파크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월요일날 돌아오는 게 차 안 막힐 거 아니에요? 여유롭게 돌아보시죠. 그날까지 우리 이번 출장 파이팅이에요. 이쯤에서 저희는 아바의 댄싱 퀸 띄워드리고 잉데카솔로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장난하냐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요. 친구가 저 먹으라고 수육을 해준 거예요. 근데 먹자마자 입에서 사르르 녹는 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수육을 먹는데 수육 좋아하는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수육 레시피를 전수받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땀 뻘뻘 흘리며 수육을 만들었죠. 남편한테 먹어보라고 한 입 줬어요. 그런데 씹지도 않고 1초 만에 수육 사온 거야? 어디서 샀어? 이거 주문해서 부모님 댁에도 보내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주방에 수육 삶은 소치 고스란히 보이는데 눈이 아픈 걸까요? 빈말이라도 더운데 고생했다, 맛있네 라는 칭찬받고 싶었는데 엉뚱한 소리하는 남편이 너무 밉네요. 찡디, 남은 수육 찡디가 다 드시고 잉대카솔 많이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장난하냐 님께 선물 챙겨 보내드릴게요. 남편분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너무 맛있으면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입장에서 내가 뭔가를 해줬는데 누군가 먹고 야 이거 산 거야 라고 하면 제 기준에선 극찬인데, 아니 주방에 소치 그냥 고스란히 있었다면서요. 이걸 보고도 이 멘트를 한 거면은 글쎄요, 장난이라고 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유쾌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여름에 땀 흘리면서 뭔가를 푹 삶고 끓이는 게 엄청 고역이거든요. 그리고 장난하나님도 수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낯선 음식이어서 그 불 옆에서 얼마나 계속 확인하고 뒤집고 찔러보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생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시원한 데 앉아서 한 입 먹고 하는 얘기가 산 거라고 하면은, 아, 우리 장난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듣고 있는 모든 친구분들 다들 센스 있게 아실 것 같은데, 뭔가 음식 누군가 챙겨주면은 더 감사한 표현하면서 더 맛있게 리액션하는 거 이거 잊지 말자고요. 우리 친구분들 속상한 마음 달래고 싶을 때 홈페이지 잉대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마음 달래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데이식스의 녹아내려요 띄워드립니다.

이인관의 펀펀투데이 1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새벽 시간 혼자라 느껴질 때 여러분의 곁엔 언제나 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친구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듣다가 편하게 보내셔도 좋아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님, 요즘 집안일 할 때 노동요로 틀어놓는 노래가 있어요. 신나는 멜로디라서 하기 싫은 설거지 할 때 꼭 틀어둡니다. 레게강 같은 평화에 낭디기방 신청해요. 저도 겨울에는 부드러운 노래 트는데 여름에는 설거지 하는 것도 더워요. 맞다. 이 부엌에 서 있는 것도 더운데 어쨌든 설거지는 따뜻한 물로 해야 되니까 그때는 시원하고 혹은 템포 빠른 노래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레게강 같은 평화에 낭디기방 오랜만에 들어보겠네요. 666님, 지금 강아지랑 산책 중인데요. 비비지의 매니악 들려주시면 강쥐가 좋아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아지도 신나갖고 막 이 리듬 타는 강아지들 있거든요. 이 노래에 강아지도 신났으면 좋겠네요. 최순영님이 신청한 레게강 같은 평화의 낭디기방, 비비지의 매니악 두 곡 들어볼게요.

레게강 같은 평화의 땅디기방 비비제 매니악 듣고 왔습니다. 8318님, 찡디, 여기는 제주도 서귀포 동흥동이에요. 14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일찍 출근해서 라디오 켰습니다. 신청곡은 잔나비의 사랑의 이름으로입니다. 문자 주시면서 가게 앞에 있는 건가? 사진을 또 하나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폭삭 소가수다.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빙사기 우순한 잘도 좋다. 빙그레 우순이 정말 좋다. 이 제주도 방언과 또 이게 어떤 뜻인지 설명해주는 뭔가 이 간판인 것 같아요. 네, 참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14년째 가게 운영하고 있다. 우선 맛이 있는 가게다. 실력이 있는 가게다라는 생각도 바로 들고요. 오늘 파이팅 하세요. 8318님.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 무난 인사로 잠 깨워드리고요. 이경민 변호사와 줄거드리는 남자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기대도 많이 해주세요. 누군가와 싸웠던 일 보내주시면 우리 변호사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정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1부 끝곡으로 앞서 8318님이 신청한 잔나비 피처링 카리나의 사랑의 이름으로 이 곡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1: 너무 예쁘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2: 어? 잘못된 폴킴이다. 오늘의 기상송 클릭비의 백전무패.
3: Now that's what I call music.

0: 클릭비의 백전무패 듣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7월에도 험한 문안 인사송이 왔습니다.
1: 잘 잤어?
0: 얼른 출석 체크 문자 만나볼까요? 9125님, 싱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 일어났어요.
1: 아, 화내지 마세요. 네.
0: 잠시 후에는 이경민 변호사와 줄거드리는 남자로 돌아올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4: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김창원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7: 젊음이 춤추는 광안리 해변이랬다. 밤하늘 드론 쇼가 황홀하고 SUP 타고 바다를 갈라더니 세계가 반한 빛나는 도시 여기가 문화도시 부산 소영구로구나. 소영.
8: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9: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클레오.
1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그리 이게 뭡니까? 변호인 지금 반론하세요.
3: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글저서 있어빌리티하게 바꾼 것뿐입니다.
2: 세상 모든 글을 더욱 있어 보이게 바꿔드리는 시간,
3: 줄거드리는 남자.
2: 사계절 내내 한결같이 판판에 출석하는 남자,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예, 아이고.
2: 오늘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3: 왜죠?
2: 7월이 시작된 소감 어떤지. 항상 이제 달이 예.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인사를 해주셨잖아요.
3: 그렇죠.
2: 어떤가요? 7월이 온 소감.
3: 한 해의 반이 지나갔네요.
2: 오늘 클로징 멘트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건 걱정이 돼요.
3: 아 근데 진짜 시간 빠르네요.
2: 그렇죠. 이제 진짜 뭐 절반이 끝나간 거니까요.
3: 그러니까 와.
2: 그 지난주에 또 저희가 네이땡에 우리 네. 이경민 변호사 이름을 검색하면은
3: 예, 예.
2: 투어스 경민 씨 옆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2: 6444님이 투어스 팬 사이입니다.
3: 예.
2: 우리 경민이는 별명이 에헤미, 경마이, 햄탱이.
3: 오, 별명이 많으시네요.
2: 이렇게 귀여운 별명 많은데 변호사님도 하나 만드시죠. 이것도 인연인데 어떻게 하나 만들어볼까요?
3: 이게 근데 제가 만들기는 좀 그렇잖아요.
2: 이경민 변호사와 어울리는 별명 요거 추천 좀 보내주시면은
3: 그렇죠.
2: 저희도 한번 너무 감사하게 받아볼게요.
3: 저는 와이프가 타조라고 했던 거 말고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2: 저 반백숙도 있었고요.
3: 예. 예,
2: 백숙이 형도.
3: 예, 이제는 반백숙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이런 방.
2: 자, 우리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도 만나봐야겠죠?
3: 예, 4738님이 변호사님 개그맨 맞으시죠? 이 웃김 말이 안 되네요. 야, 감사합니다.
2: 이게 또 제일 좋아하는 문자가 예. 도착을 했어요.
3: 아, 진짜 너무 힘이 나네요.
2: 감사 인사 전해봐야죠, 4738님께.
3: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저 본업이 개그맨 아니지만 개그맨 하고 싶긴 하네요. 네. 사람들 웃기는 게 재밌어가지고 감사합니다.
2: 자, 이종렬님 매주 목요일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변호사님 찐팬입니다. 펀펀 마지막 클로징 인사할 때 고맙습니다 외치잖아요.
3: 아, 그죠.
2: 변호사님은 화음같이 찡디랑 음을 달리해서 외치는 게 더 네. 활력 돋고 기분이 좋아져요.
3: 아.
2: 그래서 저도 거래처 대표님들이나 영업 미팅 때마다 따라해봤더니 반응이 아주 좋네요. 사업을 하다 보니 영업이 너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변호사님의 고맙습니다가 나름 특색 있고 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노림순지는 모르지만 이쯤 되면 이제 베테랑 방송인 아니신가요?
3: 아, 이 솔직히 좀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 게
2: 네.
3: 그 사람마다 이제 음역대가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의도하진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고 음역대가 본향이 높다.
2: 네,
3: 높아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하다 보니까 혹시 화음이 맞더라고요.
2: 네,
3: 그래가지고 이제는 조금 끝에 이제 힘차게 외치는 걸로.
2: 야, 네. 그럼 오늘 또 끝에도 외치겠지만은 우리 종렬님에게 그리고 4738님께도 네. 고맙습니다 한번 시원하게 외쳐보시죠.
3: 알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야, 이게 보면은. 사실 이제 끝나서 네. 우린 갑니다의 즐거움이 아니라 네. 약간 진짜 감사하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기분 좋은 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3: 해석을 잘해주시네요.
2: 아,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네.
2: 아, 고맙습니다구나. 자꾸 제 쪽으로 얘기하니까 나도 술 냄새 때문에 나 취하는 것 같잖아요.
3: 죄송합니다.
2: 자, 그럼 저희는 지난주 찐고 참여 재판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사연이었죠?
3: 네, 우선권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리려고 하다가 빨리 타려고 하는 여성분과 부딪혔다는 사연이었는데요. 상대 여성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도 전에 타려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근데 사연자분이 남성이고 덩치가 있어가지고 상대방분이 더 아파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친구 배심원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결정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려볼게요.
3: 네, 0232님이 다시 생각해봐도 여성분 잘못. 6살 아이에게 매일 이야기합니다. 엘베는 한 걸음 뒤에서 기다리고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리고 타라고요.
2: 아, 맞아요. 이게 다 아는 거잖아요.
3: 다 알죠.
2: 먼저 내리고 타는 거.
3: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그런데도 우리가 뭐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다 보면은 특히 지하철은
3: 심합니다.
2: 안 지켜져요.
3: 심한 게 바로.

0: 이제 또 앉으시려고 또 들어오시니까 그렇죠. 그 무섭더라고 사실.
1: 그러니까 사실 그 월드컵 보다 보면은 네. 이 위치 선정과 네. 어깨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0: 아 그렇죠.
1: 아 지하철이 더 심해요.
0: 지하철은 진짜 자리를 귀신같이 찾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1: 그 위치 선정 그리고 네. 먼저 어깨를 들이미시더라고요. 아, 나오기도 전에.
0: 그렇죠.
1: 그럼 이제 밀려나고 그렇죠. 이제 밀려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0: 맞아요.
1: 하지만 중요한 거 6살 아이도 이제는 알아요. 먼저 내리고 타야 된다라는
0: 그렇죠,
1: 거.
0: 그렇죠.
1: 7278님 사연 잡은 빨간 줄 어찌됐든지 내리는 사람이 우선이라면 내리는 사람이 먼저 조심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갑자기 팍 튀어나가면 기다리는 사람도 다칠 수 있죠.
0: 그렇죠. 내릴 때도 사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어디에 서 계신지 이런 것도 좀 보고 예, 조심해서 내려야 하는 게 맞고 사연자분이 또 덩치가 있다 보니까 그럼 또 의도치 않게 또 이제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1: 이어서 하미나님이 문자 또 주셨는데요. 우리 이경규 변호사가 소개해 주시죠. 예.
0: 엘베를 빨리 타려고 밀고 들어오느라 부딪혔다. 여성분 잘못. 빨리 내리려다가 대기 중인 사람을 부딪히게 했다. 사연자분 잘못. 아 이게 경우를 나눠서 가지고 이렇게 하셨네요.
1: 이러니까 좀 깔끔하게 와닿는데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든 경우가 다 이제 내리고 탄다. 그건 맞긴 한데.
1: 그게 전제에 있죠.
0: 그렇죠. 이제 근데 내릴 때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게 맞긴 한 것 같거든요.
1: 자 이렇게 친구 배심원 분들의 의견 다 만나봤는데요. 이경민 변호사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의 선택은.
0: 제 선택은 사연자에게 빨간 줄을 긋겠습니다.
1: 자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0: 네, 왜 사연자분에게 빨간 줄을 그었냐면 좀 약간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1: 네.
0: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충돌이 발생했을 때 거의 100대 빵은 없거든요. 네, 일부의 과실이 부딪혔을 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내가 내릴 때도 이걸 전방도 그렇고 이제 옆도 이제 잘 이렇게 주시를 하고 이제 내려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충돌이 발생했을 때 아예 이제 내가 과실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릴 때도 좀 조심해서 내리시는 건 맞다. 네, 우리가 먼저 내리는 거 맞다고 하지만 빨리 뛰어가고 이러면 또 다칠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 부분들도 사연자가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빨간 줄 그었습니다.
1: 그렇죠. 오늘은 사연자분이 뭐 무조건 잘못했다가 아니라 네. 친구분들에게도 이런 중요한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서 약간 선택적으로 이 빨간 줄을 그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0: 네.
1: 자 이제 줄 그어드리는 남자 어떤 코너인지 설명하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줄 그어드리는 남자는 어떤 상황이든 좋습니다. 있어 보이는 한 줄이 필요할 때 찾아와 주세요. 저와 찡디가 붉은 펜 선생님이 되어서 친구들의 상황에 아주 딱 맞는 한 줄을 있어빌리티하게 참석해드리겠습니다.
1: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목요일 코너 줄 그어드리는 남자 게시판에 남기시거나 지금 바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을 그어드릴 분은 할 수 있어요 님입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매번 새로운 무언가라는 걸 두려워하셨어요.
2: 아유, 그걸 엄마가 어떻게 하니?
1: 이거 진짜 안 어려워, 엄마. 아, 그냥 해보세요. 아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드셔볼래요?
2: 아우, 처음 보는데 무슨 맛인데? 아, 그냥 안 먹을래.
1: 엄마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데 자꾸만 두려워하시고 싫어하시니 걱정이 컸는데요. 작년에 환갑을 맞아서 해외 여행을 갔다 오고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2: 그래, 해외 여행도 별거 아니더라. 하면 다 할 수 있더라고. 인거랑 미국도 보내줘. 유럽 많이 보내줘.
1: 이제는 뭐든지 한번 해보는 멋진 여성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생전은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도 처음 보고 열정 가득한 모습도 처음이라 더 큰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2: 나 이번에 중간 쪽지 시험에서 만점 받았어.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네.
1: 엄마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용어나 상식들을 알아가면서 저한테 신나서 설명해주는 모습도 보기가 좋네요. 요양보호사 시험에 떨어진다고 해도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엄마한테는 엄청난 도전인 것 같아요. 엄마에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항상 응원한다고 멋지게 말하고 싶어요. 뜨거운 햇빛을 막는 양상과 함께 쪽지에 남겨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하면 있어 보이고 응원도 될까요? 사연 보내주신 할 수 있어요 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우선 저와 이경민 변호사

0: 또 우리 어머님의 요양보호사 도전 응원을 합니다. 파이팅 네. 한번 드리죠. 네. 아 어머님
1: 힘내세요.
0: 진짜 마지막까지 네. 잘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1: 이게 보니까 그 은퇴하시고 나서 이 제2의 인생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0: 맞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나도 지금 또 귀한 분들인 게 저는 할아버지를 또 요양원에 모셨잖아요.
1: 예, 예.
0: 와, 이분들이 안 계신다면 이란 생각하면은 정말 막막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어머님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시험 공부 잘하셔서 꼭 네. 합격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1: 네, 네.
0: 근데 어머님이 이제 새롭게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셨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새롭게 공부를 하는 게 네.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솔직히.
1: 진짜 싫죠.
0: 아, 싫어요?
1: 이게 진짜 쉽지가 않고 네. 싫기도 하고 네. 이게 뭔가 우리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이
0: 맞아요.
1: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걸 하기가 진짜 힘들어져요.
0: 아니 변호사라는 직업도 이게 법이 개정도 되고 네. 바뀌기도 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1: 예, 예.
0: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걸 좀 느껴요. 그 공부라는 과정에서.
1: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전연차 때는 뭐든 다 해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자산이니까요. 근데 연차가 쌓일수록 새로운 걸 하면 좀 두려워져요.
0: 아, 예, 네. 잘하는 것만 하고 싶고.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절차를 이제 하러 가게 되면 가기 전부터 조금 떨리고.
0: 아,
1: 예, 네. 갔다 오면 뭐 이제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새로운 걸 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죠.
0: 그런 측면에서 방송을 처음 도전하던 때는 언제였어요?
1: 방송 한 2018년도에 제가 처음 생방송 그 패널로 나갔던 것 같거든요.
0: 그때는. 네. 안 떨리고 부담되고 이런 게 없었어요?
1: 아, 그때도 떨렸죠. 떨렸고 그때는 저 진짜 지금 영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냥 굳어있었던 것 같아요.
0: 긴장을 많이 해서?
1: 네. 자연스럽게 못했고 뭔가 이제 그 대본에만 충실했었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0: 아, 이제는 좀 여유롭게
1: 아, 그것도
0: 아이 컨택도 조금 하고 이게 진행이 조금 좀 처지는 것 같다면 좀 올려주고.
1: 아, 그래도 제작진의 이제는 적어도 반영할 수가 있어요.
0: 이야.
1: 네, 뭔가 이제 시간 맞춰야 될 때도 그 이제 앞에 보면은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끌어줘서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살을 붙여가지고 좀 시간도 끌고 빨리 해야 될 때도 이제 그냥 바로 끝낼 수도 있고.
0: 오.
1: 네, 이런 정도는 제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펀펀에서도 네. 뭐 DJ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런 거 좀 많이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면은 네. 야 지금 거의 전문 방송인인데 네. 우리 제작진은 지금 어떤 니즈를 네. 이경민 변호사에게 네. 약간 요구하고 있을까요? 원하고
1: 제가
0: 있을까요?
1: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은 입을 많이 안 여는 거. 왠지 그런 생각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 사고 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고 작가님 쪽으로 쳐다들 못 볼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좀 약간 조마조마하고 계신 것 같다. 피디님도 그렇고.
0: 야.
1: 맞나요?
0: 박수 보내드립니다. 농담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경민 변호사도 어머님이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신다면은 네. 우리 사연자분처럼 전폭적으로 응원하고 밀어주실 수 있어요?
1: 그렇죠. 무조건 응원 드릴 수 있고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들은 본인이 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서
0: 열정이 있어야 돼요.
1: 되게 보기도 좋고
0: 맞아요.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응원해드리면은 다른 것도 이제 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해드려야죠.
0: 그러니까 저도 어머님에게 항상 엄마 하고 싶은 게 뭔지만 찾아와 달라. 그럼 내가 도와드리겠다. 근데 그걸 또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한편으론 사연자분도 좀 부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하고 싶은 걸 찾았고 그걸 또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이 상황도.
1: 지금 인건이 어머님께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네. 해외 여행을 잘 가고 싶어요.
0: 아, 이미 다녀오셨어요.
1: 네. 아, 다녀오셨어요.
0: 지금 그만 가셔야 돼.
1: 아, 그만.
0: 지금은 너무 가. 지금 캐리어 바퀴가 깨질 정도로 가셨어. 지금 걱정이 될 정도예요.
1: 캐리어가 보통 잘 안 부서지는데.
0: 얼마 전에 다녀오셨거든요. 8월 달에 또 가신대요.
1: 아, 진짜요?
0: 네, 너무 다니셔 지금.
1: 아, 어머님 좀 자제하셔도 될 것 같네요.
0: 네, 저 아버님이랑 또 그런 모습도 너무 보기 좋죠.
1: 그렇죠, 그렇죠. 두 분 다니시는 거 좋잖아요.
0: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의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있어빌리티한 한 줄 만들어 드릴게요. 자, 저부터 소개해 볼게요. 저는 최대한 요 한 줄에 많은 의미를 좀 담고 싶었어요.
1: 예.
0: 가장 중요한 어머님이 지금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시죠?
1: 요양보호사요.
0: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선물이 뭐죠?
1: 해외여행이요.
0: 아니 양산이요.
1: 저
0: 집중해요.
1: 예, 예.
0: 집중하세요. 오늘 양산을 준비하셨거든요.
1: 예, 예.
0: 요 두 개를 조금 녹여서 엄마 정답은 요양껏 골라내서 합격만 양산하자.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그럼 어머님도 딱 보고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지 않을까.

0: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경윤 변호사의 한 줄 한번 들어볼까요?
1: 저는 이제 어쨌든 이런 시험이 결국은 사실 이제 결과를 좀 생각을 하면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어머니도 이게 한다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 합격에는 너무 조금 목매이지 않으셨으면 해서
0: 부담을 좀 내려놓고.
1: 예. 그래서 합격은 거들 뿐.
0: 어. 예.
1: 그 유명한 농구 대사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왼손은 거들 뿐.
0: 야.
1: 합격도 거들 뿐.
0: 예. 엄마, 이 과정 자체가 도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예. 이번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1: 그렇죠.
0: 없다.
1: 안 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0: 다음번도 있고요. 예. 예. 2회, 3회 도전한 분도 많이 계시고요.
1: 그렇습니다.
0: 자, 이렇게 저와 이경규 변호사가 한 줄씩 이서빌리티한 문장 만들어 드렸고요. 우리 어머님 다시 한번 공부 파이팅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저와 이경민 변호사 그리고 모든 제작진이 응원 보내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카라의 프리티걸 듣고 오겠습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극한 호우가 반복되면서 이젠 물관리 방식도 선제적 관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가람플러스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재해를 예측하고 댐 방류를 최적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유입량을 모두 댐에 가둬서 홍수를 막아내기도 했지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기술. 우리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0: 함께.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 24.
3: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 24.
3: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4: 아, 카페 24.
3: 해외 판매는 카페 24가 딱이니까.
5: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우리말 지킴이.
9: 이 일은 아직 익숙지 않다. 이 일은 아직 익숙치 않다. 익숙지와 익숙치, 둘 중에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요? 익숙지가 바른 표현이고 익숙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익숙지는 어떤 일을 여러 번 경험하여 서투르지 않은 상태가 아니다를 뜻하는 말인데요. 익숙하지가 줄어들 때 하에 아만 빠지고 히읗이 살아남아 다음 글자인 지와 합쳐져 치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하가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에 익숙지로 적습니다. 발음할 때는 나도 모르게 익숙치라고 말하기 쉽지만 익숙지가 맞는 표현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줄임말인 만큼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경민아, 펌펀에 팬 많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1: 인건아, 팬이 있다는 느낌이 뭔지 알아?
2: 이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연기를?
1: 되게 뭐 책임져!
0: 날 속상하게 만든 사람, 날 힘들게 만든 갈등 상황들 모두 다 내 기분 상해죄로 고소합니다.
1: 빨간 줄 그들은 남자.
2: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그거?
1: 예, 와, 누구보다 팬이 많은 변호사. 와, 작가님 감사합니다. 이경민입니다. 누군가와 싸우고 누가 더 잘못한 건지 알고 싶을 때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제가 누가 더 잘못한 건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 목요일 코너 줄 거드리는 남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빨간 줄 거드리는 남자 걱정됩니다 님 사연 소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찡디 변호사님. 며칠 전에 생겼던 일인데 괜히 걱정이 되어서 사연을 남겨봅니다. 새벽 일찍 운전할 일이 생겼습니다. 지하주차장에 갔는데 제 차 앞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새벽부터 힘을 써야 된다는 생각에 짜증이 났지만 꾹 참고 이중주차된 차 앞으로 갔는데요. 근데 해도 해도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냥 손에 닿기만 해도 검은 먼지가 다 묻고 살짝 스쳐도 제 온몸

0: 숯껍데기가 될 것 같이 더럽더라고요. 손으로 너무 밀기가 싫어서 발로 밀었습니다. 근데 막상 발로 밀고 나니 남의 차를, 그것도 비싼 외제차라 걱정이 되더라고요. 만약 제가 발로 민 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변호사님, 제발 제가 오늘은 잠잘 수 있게 잘못한 일인 건지 알려주세요.
1: 네, 먼저 사연 보내주신 걱정됩니다 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0: 그럼 이제 며칠째 잘 지금 밤을 새고 계신 거죠?
1: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렇게 걱정될 거 왜 발로 미셨어요? 아, 너무 귀여우시네요 진짜. 우선은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발로 민 게 예. 걱정이 된다, 마음에 걸린다 사연 예. 남겨주셨거든요. 예. 근데 우리 이경민 변호사도 혹시 이중주차 때문에 좀 곤란했던 적 있어요?
0: 아, 제가 그 저기 처가댁 가면은 그 처가댁에 그 이 주차장이 너무 좀 협소해가지고 네. 앞에 이렇게 밤에 가려고 하면 차를 좀 세워놓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네. 밀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조금 나갈 때부터 스트레스 좀 받긴 하죠.
1: 아, 예,
0: 그러면 이제 손도 좀 더러워질 때도 있고.
1: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예. 이게 발로 찬 것도 아니고 민 거면 손으로 민 거나 발로 민 거나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0: 아.
1: 이건 어떻게 돼요?
0: 근데 이게 그 어떻게 어떤 뉘앙스로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행동을.
1: 어.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살짝 발로 밀었다.
1: 네.
0: 이 정도면 괜찮은데 막 기분 나쁘듯이 막 꽝 이렇게.
1: 아, 꾹꾹 누르고.
0: 발로 꽝 이렇게. 이렇게 아. 하면 이제 좀 문제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게 찍히면 또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1: 근데 이게 그 이유가 차가 너무 더러워서였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그 더러운 차를 밀다가 내 옷에 묻어갖고 막 안 지워져요.
0: 네.
1: 그런 경우에는 세탁비나 뭐 이런 거 요구할 수는 있어요?
0: 그 내가 안 밀었으면 세탁비 안 내도 되는 거라가지고.
1: 그렇죠.
0: 그 내가 이제 자발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라서 사실 그것 갖고 아. 세탁비를 부담하기는 좀 그렇죠. 부담을 해달라고 하긴 좀 그렇죠.
1: 아, 네. 아 어쨌든 아.
0: 내가 안 밀었으면 되는 거니까.
1: 아 그렇게 네. 따지면 진짜 할 말이 없어지네요.
0: 그렇죠, 그렇죠.
1: 어허. 그러면은 또 하나. 이게 또 이런 사고들도 종종 있는 게 제가 네. 블랙박스 하면서 몇 번 봤거든요.
0: 아, 블랙박스 아저씨잖아요.
1: 예, 예. 네. 요즘은 뭐 안 네. 하고 있긴 한데 네. 이게 차를 밀다가 네. 이게 차가 너무 세게 밀리면 안 멈추잖아요.
0: 네.
1: 그러다가 또 접촉사고가 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다른 차에.
0: 그렇죠.
1: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민 사람 과실인 거죠.
0: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백대빵.
1: 아야. 이게 이중주차 때문에 참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0: 맞아요.
1: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0: 이중주차 차 밀 때도 힘 조절 잘 하셔야 돼요.
1: 맞아. 이게 안 밀린다고 꾹 밀면은 네. 아니더라고요.
0: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게 단차가 조금 있어가지고 내리막이다.
1: 와.
0: 이러면 진짜 차가 계속 밀려 내려갈 수 있잖아요.
1: 대참사예요, 그러면.
0: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 주면 안 되고 앞에 이제 좀 차 있는 것도 잘 보고 미셔야죠.
1: 근데 이게 싸움도 많이 벌어지는 게 차 빼달라고 연락을 해놨는데 막 늦게 내려오거나 심지어 어떤 차는 연락처도 없어요.
0: 아
1: 그러다가 이제 막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0: 저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어?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1: 네.
0: 그때 당시에 이제 재판 갔어야 되는데 앞에 차는 이제 막혀 있고.
1: 아이고.
0: 근데 이제 그 차에 번호가 없는 거예요.
1: 헉.
0: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경비하시는 분한테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각 층에 다 연락해서 이제 찾긴 했는데
1: 네.
0: 진짜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하긴 하더라고요.
1: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엔 그 차가 안 빼줘서 내가 피해를 봤으면 뭐 중요한 뭐 계약에 늦거나
0: 네.
1: 혹은 뭐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비가 또 발생을 한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것들은 배상을 받거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0: 근데 그런 특수한 사정은 그 사람이 예견할 수 있었을 때만 가능해요.
1: 예견할 수 있었을 때.
0: 네, 그 사람이 아. 알았거나 이제 알 수 있었던 그런 사정이 있어야 가능하지. 그 사람이 그런 이제 어쩌면 임건 씨가 뭐 그런 계약에 가는 걸 몰랐다.
1: 몰랐을 확률이 더 높죠, 사실. 네,
0: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까지 청구를 하기는 좀 아. 어렵죠.
1: 야, 진짜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런 것들이.
0: 네.
1: 자, 그럼 이 사연에서는 누가 잘못해서 빨간 줄이 그어질지 너무 궁금한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민의 선택은
0: 제 선택은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잠을 잘 수 있고 못 자는 거죠.
1: 그렇죠. 지금 이분 계속 못 주무셨어요.
0: 이중주차한 차주에게 빨간 줄 긋겠습니다.
1: 야, 이제 좀 주무시겠네.
0: 예, 예.
1: 이유까지 알아야 꿀잠 주무시거든요.
0: 예, 발로 민 거 물론 이제 문제될 수 있는데
1: 네.
0: 이렇게 변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사건화가 됐을 때 아, 손으로 밀었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발로 겨우겨우 아~ 밀어가지고 밀렸다.
1: 안 밀렸다 손으로는? 예,
0: 제가 원래 힘이 좀 부족해가지고 겨우겨우 미는 방법이 발로 할 수밖에 없었다.
1: 어~
0: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충분히 참작이 됩니다.
1: 이야.
0: 예, 이러면 이제 이중주차하는 차들 이제 발자국 많이 남겠네요. 전국에.
1: 근데 이 발도 어떤 경우에는 괜찮고 어떤

0: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강도예요? 뭐예요?
1: 강도도 그렇고 블랙박스에 찍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0: 그렇죠?
1: 이제 내 행동이 조금 고의적으로 뭔가 차량에 대해서 이런 그 파손을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0: 아.
1: 분풀이다. 이러면 이제 손괴죄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을 하셔야 되고 실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의도치 않게 이게 미는 과정에서 이제 발까지 썼다 이런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고.
0: 아, 결국 이제 고의성 내 화가
1: 맞아요.
0: 얼마나 드러나는지가
1: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중요하겠네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 건데요. 아, 우리 또 사연자분 위해서 네. 한 곡을 했어요. 데이브레이크의 오늘 밤은 평화롭게 띄워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에게는 자주 만나는 친구 두 명이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같이 맛있는 밥도 먹고 예쁜 카페도 가고 또 요즘 유행하는 행사장이나 팝업장도 가죠. 아무래도 셋이서 같이 놀다 보니 식사 메뉴도 여러 개 시켜서 나눠 먹고 카페에서도 디저트도 나눠 먹게 되잖아요.
1: 내가 한꺼번에 계산할게.
0: 그래서 항상 한 친구가 먼저 계산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나머지 두 친구가 돈을 보내주는데요. 항상 집에 가는 길에 바로 영수증 사진을 올리면서
1: 우리 다 같이 먹은 건 이렇게 되고 셋으로 나누면 1인당 13,742원이야.
0: 이렇게까지 계산해서 보내줍니다. 꼼꼼하게 정리해주니까 참 편하고 고마운데요. 1원까지 정리해주니 간혹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1: 우리 아까 카페에서 케이크 시킨 거 있잖아. 나 한 입도 안 먹어서 나는 계산해서 뺄게.
0: 근데 저는 분명히 그 친구 한 입 먹은 거 봤거든요.
1: 네가 봤어?
0: 아니, 제가 들었어요. 한 입 먹더니 그 친구 한 얘기가 있어요.
1: 내 입맛에는 안 맞는다.
0: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거든요. 이때부터 친구에게 이렇게 돈 계산을 맡기는 게 맞는 건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돈 문제는 정확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랑 다른 친구는 하나하나 너무 계산을 하고 또 자기에게는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 생각 중인데요. 친구들, 친구가 너무 자기한테 유리하게 계산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저 다른 친구가 예민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이게 만나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 예.
0: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먹고 예. 이제 정산을 하는데 여기서 의견 차이가 지금 생겼어요.
2: 예, 예.
0: 네, 같이 주문했는데 예. 한 입도 안 먹었다고 계산해서 빠지는 게
2: 그렇네요.
0: 과연 맞을까 싶기도 한 거죠.
2: 예.
0: 이경민 변호사라면 어떻게 해요?
2: 저는 같이 계산을 하는 쪽으로 했겠죠.
0: 그렇죠.
2: 예, 예.
0: 그러니까 물론 저도 마음은 그럴 때는 있는데 난 진짜 여기서
2: 마음이
0: 안 먹었는데
2: 그럴 때가 있어?
0: 아니, 속으론 그럴 수 있잖아요. 2차 3차에서 나 너무 배가 불러서 거의 안 먹었는데
2: 이거 너무 꽁한 거 아니에요? 꽁디로 바꿔야겠다.
0: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 마냐는 또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2: 꺼내는 순간 이제 그게 진짜 입 밖으로 나왔고 현실이 돼버리니까.
0: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친구들 만났을 때 무조건 n분의 1로 해요? 아니면은 한 명이 사면 뭐 다음엔 다른 친구가 사거나 혹은 뭐 2차는 누가 하고 3차는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2: 그게 좀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아요.
0: 그래요?
2: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대학교 초반 때는 진짜 그렇게 n분의 1까지 했던 것 같거든요.
0: 가야죠.
2: 예, 근데 이제는 뭐 1차 제가 사면 뭐 2차는 네가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조금 알아서 그냥 정해진 것 같거든요. 예, 뭐 얼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고 이게 사실 더 조금 요새는 번거로운 것 같아요.
0: 저는 요즘은 모이는 명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2: 요새도 그렇게 해요?
0: 아니, 3명 정도면 아니, 3명 정도면은 뭐 1차 내가 하고 2차는 너가 하고 막 이게 되는데 가끔씩 연말이 때 대규모로 모일 때 있잖아요.
2: 그때는 회비로
0: 왜냐면 웬만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n분의 1로 가야
2: 맞아요. 너무 부담되니까.
0: 왜냐면 10명이서 1차에서 먹잖아요.
2: 너무 많이 나오고
0: 1차 내는 사람이 무조건 손해예요.
2: 그러네요.
0: 너무 액수 차이가 크니까.
2: 몇 십만 원 나오겠네요.
0: 그러니까 이게 명수에 따라서는 조금 저희는 다르게 가고 있긴 하거든요. 자, 우리 배심원분들이 정확한 판결할 수 있게 우리 이경민 변호사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지금 어쨌든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카페도 가고 했었는데 그거를 모든 걸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n분의 1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서로 편의상 뭐 이 정도는 내가 이제 부담을 해도 된다라고 좀 양해가 돼서 예, 그렇게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각자 아마 경험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2: 예, 인간관계 그런 이제 경험들을 조금 축적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오늘은 더더욱 친구분들의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2: 맞아요.
0: 판결 조언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2: 네, 다음 주에 찡디도 조금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그런 거 많을 것 같아요. 네.
0: 알겠습니다. 저도 준비해 오겠습니다.
2: 예, 예, 예.
0: 자, 그럼 지금부터 사연자 혹은 친구 둘 중 누구에게 빨간 줄이 그어져야 하는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구들의 의견 잘 모아서 다음 주에 판결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전화.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FM이 방송됩니다. 앞서 소개한 이게 맞나님의 사연은 오전 7시까지 찡구 배심원분들의 의견을 더 받아보겠습니다. 찡구분들의 의견 반영해서 다음 주에 이경민 변호사가 판정할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찡구 배심원분들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 변호사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10: 네, 고생하셨습니다.
9: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친구들이랑 인사 나눠주시죠.
10: 예, 그...
9: 네.
10: 예, 날이 좋으니까.
9: 네.
10: 많이 여행.
9: 많이 더워요.
10: 덥죠.
9: 7월 장마 시작됐어요.
10: 아, 그러면 조금 집에도 좀 계셨다가 날 좋을 때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최근에 예, 오키나와 다녀왔거든요.
9: 네, 여행 다녔죠.
10: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오늘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9: 네.
10: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일인데 SBS 재밌는 프로도 많이 하니까 끝까지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끝곡으로요 신부균님이 신청한 QWER의 안녕 나의 슬픔 들려드리면서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10: Amazing,
9: I love you
10: so much.
9: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6: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6: 당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AI 기반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 법률구조
1: 플랫폼.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0: 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백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백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좋은 회사, 원하는 회사의 기준이 다양하겠지만요. 제 기준에서 진짜 끌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에서는요, 한 달에 한 번 노래 부르면 쉬게 해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일 쉬고 싶은 사람은요, 회사에 있는 블루투스 마이크를 켜고 손을 딱 든 다음에 저 내일 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김영철의 따르릉입니다. 이러고 신나게 노래 한 곡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쉬게 해준다고 합니다. 와우. 와우. 회사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뭐 어떤 분은요, 아, 저 내일 안 쉴 건데 아, 너무 졸려서 그냥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마이크를 잡기도 한대요. 이분은 완전 딱 제 스타일인데요. 자, 아무튼 회사가 이러면 일하는 분위기 얼마나 좋겠어요. 힘든 사회생활 속에서 이런 소소한 이벤트가 직장생활에 낙이 되곤 할 텐데 우리 철가루들의 회사 분위기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TMI 하나 알려드리자면 조금 전 저에게도 이렇게 재밌는 이벤트가 있었답니다. 힌트는 펑디 첫 곡 듣고 알려드릴까요? 김영철의 파워FM 저는 김영철입니다.

0: AOL 심쿵해! 심쿵해로 2026년 7월 2일 목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최재현님이 둘이서 듀엣하면 반차인가요? 그 조항이 있으려나? 아, 둘 다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유희자님은 회사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노래하고 휴가라니 신박하게 사원들 아끼는 방법 같아요. 근데 노래 또 잘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아니면 진짜 웃기던지. 박미경님은 팡디가 어떤 깜찍한 일을 했는지 없이 궁금해지네요. 제가 얼마 전 우리 제작진들한테 이제 생일 선물로 제 전용 헤드폰 이제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스튜디오 밖에 이렇게 놔두고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철없디 거라고 이제 딱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뚜껑 열었는데 없어진 거야. 그래서 막 우리가 찾다가 보니까 이제 범인을 찾아야 되니까 처음에 박수현 누나가 아 박수현 누나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면 웬디 안 그럴 주현이 형 안 그럴 것 같아 누구지 하다가 이제 보니까 팡디가 제 헤드폰 이제 어디 몰래 숨겨놓고 헤드폰 상자에 쪽지를 이제 남겨놨어요. 뭐 헤드폰을 찾고 싶으면 못생긴 걸 세 번 뭐 말하시오 인정하시오 뭐 그러면 힌트를 주겠어 오른쪽을 여시오 뭐 두 번인가 세 번 열어야 돼 열었더니 있더라고요. 재성이 너무 귀엽죠. 딱 봐도 약간 희극인 발상 같잖아요. 못생긴 걸 인정하시오. 희극인들은 왜 그 얼굴 평가를 평생 죽을 때까지 할까. 아무튼 우리 영어 배우러 또 와주면 너무 고맙고 팡디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철파님 또 찾아와 주시고 자 오늘 예고 살짝 하며 오늘 4부는 직장인 탐구생활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에너지 베이디 씨는 하루 쉬시고 SBS의 마스코트 김가현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네. 예전에 한 번 또 나와 주셔가지고 예,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분의 스타 문학 강사 김잼마 쌤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문학 이야기 나눠볼게요. 향긋한 차 한 잔과 함께라면 더 좋겠죠? 미리 차 준비하시고요. 오늘 철파이 준비한 선물은 단백질면 쑥 인절미 세트 Zip 와이어 이용권 혈당 관리차 있습니다. 고릴라 보이죠? 자 너튜브는 에라오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하김 언제나 아침은 김영철이죠. 광고 쭉 듣고 와서 오데리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 리포트 두 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 같이 달려라 하리.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김창환입니다. 자녀들은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가 부모님도 독립하기 좋을 때라는 걸. 이제 부모님께 내 집에서 평생 받는 주택연금을 선물하세요. 부모님만의 인생을 위해.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0: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4: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5: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4: 7월 7일부터 14일까지
5: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6: 제주항공 찜.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고민이 있으신가요? 연희동 강영욱, 데이브레이크 키보디스트 김장원과
10: 성수동 오은영, 싱어송라이터 유승우가 해결해 드릴게요.
11: 그렇다면 철파엠 선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두 분이 소개해 주실래요?
10: 콜콜! 완전 콜!
9: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0: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9: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10: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9: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10: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9: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10: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9: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10: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9: 스마트 앤 심플 부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 드라이기,
10: 공간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9: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10: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9: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점 NMM,
10: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9: 국민 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 세트,
10: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를 드립니다.
9: 지금까지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디스트 김장원,
10: 싱어송라이터 유승우였고요. 일요일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낮은 고에서 만나요.

DJ죠. 신지영 토닥토닥.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금 한식의 뿌리와 역사를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낸 전시가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우리들의 밥상인데요. 고고학적 유물, 조선 왕실의 의궤, 문인의 미식 기록, 회화 속 밥상 풍경, 오늘날의 식문화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첫 식문화 종합 전시라고 합니다. 먼저 여주 흔암리 청동기 시대 집자리에서 출토된 3000년 전 불탄 벽시부터 무령왕릉에서 나온 6세기 수저와 식기, 그리고 왕실의 밥상을 엿볼 수 있는 의궤를 통해 시대별 밥상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고요. 또 김홍도의 주막과 새참, 김득신의 강가에 모여 먹고 마시다 등 옛 그림 속 밥상 풍경을 통해 먹는 일이 개인의 일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시간이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식문화만을 주제로 한 종합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 더욱 흥미로운데요. 전시는 10월 25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건강을 위해 샐러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여름철에는 샐러드를 만들 때 더욱 꼼꼼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0: 여름에 흔히 발생하는 식중독은 육류나 해산물뿐만 아니라 날로 먹는 채소와 과일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채소와 과일을 식초물에 5분 이상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어주시고요. 세척한 채소는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고 되도록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샐러드를 먹고 설사나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식중독일 수 있으니까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드리였어요. 자, 여름철 식중독 항상 우리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젓가루들. 강준성님 반갑습니다. 졸업 뒤 오늘부터 스포츠센터에서 알바해요. 알바 끝나면 여기 스포츠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너무 좋아서 최선을 다해 면접을 봤는데 채용되어 너무 기뻐요. 돈도 벌고 몸도 건강해지고 이보다 좋을 수 없당 하셨습니다. 아 진짜 좋다. 그 조건이 딱 그죠. 그래서 그게 더 마음에 가장 들었죠. 딱 끝나고 끝나고 보통 이제 돌아오면 이제 땀 흘리고 막 어디 가지 할 텐데 딱 거기서 운동하고 땀 흘리고 씻고 나오고 아 너무 좋겠네요. 그리고 술 안 마시고 진짜 집으로 바로 가고 쉬고 자고. 준성님 화이팅. 신재영님은 언니랑 방을 같이 쓰는데요. 전 시험 기간인데 아 방학이랑 놀고 먹는 언니 보니까 이제 괜히 짜증나요. 난 방학해도 학원 가야 되는데 유유 힝. 나 언제 대학생 돼 하셨습니다. 아 그 진짜 대학생 보면 진짜 미쳐버리거든요. 지금 6월 말에 보통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7, 8 방학이니까 우리는 한참 달려야 되는데 지금 기말고사도 있고 그치. 어쩔 수 없어. 약간 그 막내와 어떤 둘째의 어떤 그 서름이 있어. 약간 우리가 또 장남 장녀 부러워하는 게 있잖아요. 예. 또 언니는 또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어. 예. 반대로. 그러니까 빨리 부지런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대학생 돼야지 뭐 지영 씨. 지영, 준석 씨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드리고요. 7시 16분 16초가 딱 됐네요. 자, 날씨가 장마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백혜 백혜영 리포터.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장마 안야호.
1: 야호.
0: 안야호. 장마 시작 슬슬 되고 있죠.
1: 네, 시작됐습니다.
0: 날씨 얘기 들어볼게요.
1: 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정체전선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에만 낮까지 장맛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륙 곳곳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대구 29도, 부산 26도 등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장맛비는 주말에 다시 충청 이남 지방과 제주도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내리겠습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No, no, Amy Winehouse. Rehab to go. Bang ya, bang ya.

0: 아침을 여는 철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햄버거 세트 3개와 백화점 상품까지 챙겨드리는 빵야 빵야 빵야. 오늘 도전할 철가루는 취안해님인데요. 대전에 위치한 국가데이터처에서 일하고 있는 철가루입니다. 지금 대형 프로젝트인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조사인 만큼 정신없는 매일을 보내고 있네요. 이번 달 7월 22일이면 조사가 마무리되는데 마지막까지 힘낼 수 있게 철업디가 슈퍼파워 외쳐주세요. 전화 연결이 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힘을 내요 주연의 님, 주연애님.
1: 네, 안녕하세요. 저 업디.
0: 오늘 백지영 씨 노래 한번 가볼까요?
1: 네.

0: 보너스 선물 하나 획득하셨습니다. 아, 노래도 잘하시고 우리 연애님.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대전에 그러면 이제 근무하고 계시고요.
1: 네, 대전의 국가데이터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0: 오, 이거 지금 대형 프로젝트네요.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요걸 진행하고 있다고요?
1: 네, 5년마다 이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엄청 규모가 큰 경제조사예요.
0: 오. 아니, 그러면 5년마다 하면 5년 전에도 이거 연예 씨가 하셨고?
1: 아니요, 5년 전에는 다른 분들이 하셨고.
0: 그럼 이거 지금 연예님이 직접 조사를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1: 아니요, 제가 직접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조사원분들이 직접 사업체 방문해서 조사하시고 저는 그 조사를 이제 총괄 기획하고 있습니다.
0: 아, 또 기획자시군요.
1: 네.
0: 이게 또 현장하고는 또 다른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1: 네, 현장에서 이제 매출이나 급여 같은 거를 이제 조사를 하시거든요. 네. 사업체에서는 그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조사를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0: 아.
1: 조사원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런 게 조사하기 어려워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그걸 또 다 해결해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신경 쓰이고 있어요.
0: 아, 또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그 거부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1: 계속 해달라고 요청해요.
0: 계속 해달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1: 네.
0: 아, 이거 조사를 이제 오래 준비한 만큼 이것도 직업병 같은 거 살짝 있지 않나요? 어때요?
1: 좀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이 사업체는 어떤 조사 항목이 속하지 하고 식당 가면은 여기 키오스크가 있나 뭐 서빙 로봇이 있나 뭐 이렇게 하고 조사 항목이 머릿속에서 계속 체크하게 됩니다.
0: 아, 진짜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보면 딱 키오스크 저기 있네, 키오스크 없는지 이런 것도 보이겠네요.
1: 네, 여기 오면은 이 항목이 조사가 되겠구나 막 이런 식으로.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 우리 최민정님이 저희 사업체

0: 두개라 경제총조사 두번 참여했어요. 입력할 게 많던데 너무 고생하시겠네요. 유유 파이팅하세요. 입력할 것도 좀 많고 좀 그런가 봐요. 그죠?
1: 네. 사업체마다 이제 조사 항목이 조금 다른데 뭐 많으면은 한 30개 정도 항목이 되고요. 적으면 한 20개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0: 그래요. 또 시간을 내주어서 또 참여를 좀 해주시고 네. 오늘 전화 연결이 됐으니 햄버거 세트 3개는 기본으로 무조건 드리고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맞힐 때마다 100상도 2만원씩 쏴드리고 제한시간은 30초고 모르면 바로 패스해두시면 돼요.
1: 네.
0: 황금알을 계속 낳는 땡땡.
1: 거위.
0: 속담. 땡땡 모아 태산.
1: 티끌.
0: 연상 퀴즈. 호주. 배주머니. 복싱하며 떠오르는 동물은?
1: 캥거루.
0: 사자성어. 시작은 거창하지만 끝은 보잘것없음. 용두.
1: 3위.
0: 공통점 퀴즈. 홍보와 놀부. 양세형, 양세찬. 아기 돼지. 3. 땡땡. 그렇지. 넌센스. 이 빠진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은?
1: 패스.
0: 패스. 줄임말 예빼 씨는? 아, 시간에, 네, 시간 없었어. 예빼 씨는 애교 빼면 시체 이제 이건데 어쨌든 10만 원 받게 되셨고 이 빠진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은 이나영.
1: 아.
0: 자 여기서 찰가루 퀴즈 드릴 테니까 이거는 연예신을 맞추지 마세요. 숟가락 짝꿍입니다. 주로 반찬을 짚을 때 사용하죠. 이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콩자반을 옮기기도 합니다. 세 글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러 무료. 오늘 상품은 쑥 인절미 세트 쏘고요. 끝으로 함께 일하시는 분도 좋고 가족도 좋고 한마디에 하신다면
1: 네, 함께 일하시는 박상희 사모님 그리고 김인환 과장님, 서은주 국장님, 이명호 차장님, 안영준 차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시상식 같아요, 시상식. 아니, 연애 씨 그러면 22일 날 이제 끝나면 뭐 할 거예요?
1: 여름 휴가 가겠습니다.
0: 아, 여름 휴가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1: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요. 네, 강원도 가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아, 우리도 이제 청취율 조사 7월달 하거든요. 우리도 한 22일까지 할 거예요.
1: 네.
0: 우리 청취율 조사도 좀 널리 알려주세요. 저도 경제총조사 널리 알릴 테니까.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0: 좋은 머리 비하겐
1: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0: 돈 머리 비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머리 비하겐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에 캠핑 가는 분들 많으시죠? 장마철에 캠핑을 떠날 땐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댐 하류에 있는 캠핑장을 이용할 땐 댐 방류 경보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댐 수문 개방처럼 방류로 인한 갑작스러운 침수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방송이 나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대비와 실천이 있을 때 모두가 행복한 안전한 휴식이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이제 일어날 시간이에요. 철파에 이제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2: 안 일어나네. 야, 철가루들 일어나이씨.

마티안 캐러미딕 타임. 오늘은요 김선희야. 김선희님의 사연. 자 랜덤 선물 뽑으면서 그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김선희야. 나이스. 자 김선희 씨를 위해서 뽑은 랜덤 선물을 자, 아주 나이스하게 뽑았고요. 자, 자 오 진공 스타트. 자 오늘 김선희님의 사연 한번 볼까요? 곧 결혼하는 친구와 만나 얘기를 나눴는데요. 결혼 축하하면서 예비 남편의 어떤 점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지 물어보게 됐어요. 자상하고 다정한 모습도 좋았지만 결정적인 건 자기가 목다 남긴 밥에 김치 국물도 묻어있고 더러웠는데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갖고 가서 먹는 모습에서 그냥 찐 사랑을 느꼈다더라고요. 이런 게 사랑이구나 싶었네요.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신청합니다. 와 선희님 진짜 어떻게 보면 나의 모든 걸 다 받아주고 함께하는 거잖아요.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진짜 어떤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나 싶은데 자 오늘 철없는 공감대 주제 나 사랑에 빠졌죠 입니다. 결혼하거나 연인이 있는 철가루들은 왜 상대방의 그 어떤 모습을 보고 아 그래 우리가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또 몰랐던 나 그런 부분에 사랑에 빠졌고 왜 항상 그 똑같이 친절했던 사람이 있었대. 그냥 식당 갔는데도 너무 그 나이스하고 해서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진짜 항상 저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더래요. 어떻게 왜 딱 결혼을 결심했는지 요거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약간 대리설레임 한번 가볼게요. 아 그렇구나 그러시구나 한번 느껴볼게요. 듣고 싶은 노래도 같이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리는 무료 첫 번째 선 없어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오늘 새롭던 수제. 자, 대리로 대리로 사랑에 빠져야지. 나 사랑에 빠졌죠. 우리 철가루들 어떻게 사랑에 또 빠졌는지. 자, 에피소드 사연 쭉쭉 주세요. 윤용남님이 남편이 세차를 일주일에 두 번이나 할 정도로 차를 사랑하는데 제가 차에 과자 올리고 커피 쏟아도 이렇게 웃을 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맞아. 지금 주제가 사랑에 빠졌죠. 이게 나도 읽다가 혼났지 할 뻔했어. 그래. 야, 진짜 이게 왜 사랑하면 그 유난히 왜 관대할 때 있잖아요. 그죠? 괜찮아. 닦으면 되지. 그래. 이런 사랑이 식지 않기를. 전희경님은 남자친구 때부터 길을 갈 때든 엘리베이터에서든 늘 본인 안쪽으로 저를 이렇게 보하더라고요. 믿음이 갔어요. 그지. 그래, 항상 길 갈 때 예전에 소은이 씨한테 길 가다가 누나 차 안쪽으로 들어가. 내가 바깥 영철아 자연스럽게. 항상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3313번님 신랑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모습이 좋아 보여 결혼했는데 이젠 너무 직설적이라 상처받네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모습이 그죠? 예를 들어 저의 개인기하고 늘 밝고 웃기는 게 너무 좋다는데 어때? 그냥 늘 밝기만 해 뭐 이러면 직설적이 좀 그렇겠다. 팩트 폭격기들 있죠, 그죠? 어쨌든 그걸로 사랑을 했지만 2713 이 사람이랑은 싸워도 헤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했어요. 지금은 헤어질 것처럼 싸워요. 아니 오늘 다들 처음에 막 그 모습 사랑에 빠졌는데 어떡하지? 자, 우리 조태실님 볼게요. 우리 언니의 형부는 속눈썹이 길고 짙어서 거기에 반했다네요. 근데 지금은 속눈썹이 있는지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처음에는 출발 우리 되게 막 커피 쏟아도 웃어주고 그랬는데 자꾸 이제 현실 사랑이 나와. 예. 지금 이제 눈 잘 안 보지 얼굴. 7107 제가 결혼 전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이었는데 시아버지 되실 분이 흰 러닝 바람에 바닥에 걸레질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거 보고 와 진짜 가정적인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남편이 딱 그래요. 시아버지 보고 가정의 분위기를 보고 결혼 결심하는데 큰 도움 됐어요.

오. 아 그러니까 가정적이고 그런 게 있구나 진짜. 크, 러닝 입고 그리고 바닥 닦아주고. 좋네 좋네. 이시은님은 연애 때 내성 발톱으로 제가 그 쩔뚝거리며 나갔더니 남편이 당장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손톱깎이 사가지고 와서 발톱 잘라줬어요. 와 그때가 한여름이라 얼마나 뛰었는지 셔츠가 다 젖었더라고요. 이건 사랑이지 그치? 어, 그 땀 트이면 땀 난리나죠 그죠? 야 한여름에 뛰었대잖아. 끝났네. 강현진님 책 읽는 모습이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꼴 보기 싫어요. 아씨 안 나 뭔지 알 것 같으니까 약간 지적이 그러는데 지금 아 그 책 꺼내가지고 아씨 어머머머 책 보는 척 하는 거 봐. 아 진짜 꼴 보기 싫지 않냐 이렇게. 아씨 나 책 볼 때 조심해야 되겠다. 남효경님이 철없성 저는 남편이 글씨를 반듯하게 쓰는 거 보고 설레서 결혼했어요. 39년 지난 지금은 너무 꼼꼼해서 답답. 블락비 헐 들려주세요. 아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그래도 재밌었어요. 제자스 무슨 말이 필요?

0: 무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단 코너예요. 매주 목요일엔 문학 여행을 떠납니다. 스타 강사 잼마 잼마 김 잼마 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문학 강사 김잼마입니다.
0: 3901번님이 우리 잼마 쌤은 어떻게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되셨을까요? 또 수학은 왜 그렇게 싫어하게 된 거죠? 흑흑 하셨는데.
1: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어떻게?
1: 운명. 데스티니.
0: 데스티니.
1: 좋습니다. 네.
0: 운명이군요. 문학과 사랑에 빠진 거는.
1: 그런 것 같아요.
0: 아니 오늘도 제가 그랬잖아요. 수업 준비하느라 이제 수업 준비하느라 오늘 한 3, 4시간.
1: 네.
0: 근데 수업 준비하는 거 너무 좋아하죠. 했더니 네.
1: 그냥. 죽으니까.
0: 수학은 왜 근데 싫어했어?
1: 수학 노래 한번 더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0: 데스티니. 우리 둘 다 진짜 나도 수학 싫어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 절 싫어했어요.
1: 저도 그런 것 같아요.
0: 하지만 문학은 날 챙겨주었어요.
1: 그럼요. 사랑이죠.
0: 그럼 사랑이죠. 문학은 사랑이죠. 그러면 네. 오늘도 떠나요 문학. 7월 첫 문학 여행입니다. 어디로 가요?
1: 오늘은 삼국시대 중에 백제로 가보려고 합니다. 가족이나 연인이 밤늦게 귀가할 때 어두컴컴한 새벽에 집을 나설 때 걱정되고 막 마음 졸이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운전 조심해, 밤길 조심해 이런 짧은 말 한마디 속엔 절절한 사랑과 염려가 녹아있습니다.

0: 있다. 무려 1300여 년 전.
1: 와.
0: 고대 백제시대에도 남편의 출근길, 퇴근길을 걱정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멀리 장사를 하러 간 남편을 걱정하며 밤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는데요.
1: 네.
0: 제발 내 남편이 걷는 그 길의 밤빛을 환하게 비춰주세요. 바로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인 정읍사, 그 기도 속으로 떠나볼까요?
1: 와, 오늘은 고구려 신라 아니고 백제입니다. 예전에 네. 그 백제 고구려 신라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 닭을 어떻게 할 거야? 닭을 백제 신라 고구려? 근데 오늘은 백제로 방향을 잘 잡으시고 자 떠나 볼까요?

0: 백제 가요 정읍사 중에서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시여 멀리 멀리 비추어 주시옵소서. 시장에 가 계신가요? 진흙탕 길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느 곳에나 짐을 놓으십시오. 당신을 마중가는 길에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1: 와, 음악에 지금 이 음악에도 시각이 있나 봐요.
2: 네.
1: 달이 해랑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2: 맞아요.
1: 그냥 딱
2: 달밤이죠.
1: 그런데 달이 나올 것 같아.
2: 네.
1: 시작 달님이시여에서 끝났네요.
2: 아유, 그렇습니다.
1: 와.
2: 이 원문에서는 진대랄 드디올시아라는 구절이 있는데 진흙탕 길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읽어드렸어요. 네. 아내의 세심하고 깊은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구절이죠.
1: 네.
2: 여기서 진대라는 건 단순히 비가 와서 질척거리는 땅만을 뜻하는 건 아닐 겁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 남편을 위협하는 온갖 위험한 사고나 유혹 혹은 잘못된 선택 이런 걸 뜻하는 상징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을 왕창 벌어오거나 대단한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는 게 아니죠.
1: 그렇죠.
2: 그저 이 거친 세상 속에 다치지 않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집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을 간절하게 바란 거죠.
1: 그렇습니다. 진대가 사실 뭐 사투리로도
2: 네.
1: 그 진흙 같은 우리 영재를 그 진대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럼 신발 다 젖으니까.
2: 그죠.
1: 근데 그 진흙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2: 그렇습니다.
1: 사실 우리 다들 그런 마음이잖아요. 가족들 출근하고 일하러 갈 때 뭐 오늘 무조건 한 건 해. 대박 나야 돼. 성공 못 하면 집에 오지 마.
2: 무섭다.
1: 이런 거 아니잖아요.
2: 아니죠.
1: 아니죠. 네,
2: 국어 1등급 안 맞으면 밥도 없어. 아니죠. 떨지 마. 실수하지 말고 파이팅 요겁니다. 네, 다음 구절도 좀 짚어보면 원문으로는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 가논대 점그랄샤. 즉 짐이 무거우면 아무데나 내려놓고 쉬십시오. 당신이 돌아오는 길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이 대목인데 이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에게도 뭔가 눈물겨운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매일 목표와 실적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얹고 험난한 사회로 뛰어들지만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는 힘은 돈은 조금 덜 벌어도 되니까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만 돌아와라. 이렇게 말해주는
1: 네.
2: 내 사람, 가족의 따뜻한 눈빛과 마음일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오늘 아침 출근하는 가족의 등 뒤에 혹은 아침부터 함께 고생하는 직장 동료에게 우리 틱틱거리기보다는 다정한 한마디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오늘 세상이라는 진흙탕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퇴근하자라고요.
1: 아, 그렇죠. 좋습니다. 아, 틱틱거리지 말고 다정하게 다정하게
2: 스윗하게
1: 정읍사 예전에 이제 배웠었던 기억이 나는 게 우리
2: 그죠.
1: 때는 국어도 있었지만 현대문화 고전문학 이렇게 또 나뉘었었거든요.
2: 예, 예.
1: 아, 근데 오늘 새삼 참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읍사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2: 네, 사실 이 아름다운 노래가 수많은 전쟁과 모진 세월을 버텨내고 오늘날 우리들의 귀에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조선 성종 시절 궁중 음악과 무용을 집대성에서 편찬한 악보집인 악학괴범에 한글 가사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던 덕분입니다. 백제시대의 수많은 가요 중에 유일하게 노랫말 전체가 정본으로 전해지는 우리 문학의 보물이죠. 재밌는 점은 민간에서 부르던 이 소박하고 애틋한 사랑 노래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궁중 무용인 무고를 출 때 정식으로 연주되던 화려한 궁중음악으로 또 변모했다는 사실이에요. 백성의 가장 진솔한 마음이 담긴 예술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국가적인 예술의식으로 승격이 된 거죠.
1: 아, 그렇습니다.
2: 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출근길을 또 환하게 비춰주는 철파엠 그리고 문학여행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든든하게 출발하시길 응원합니다.
1: 출근길에 베스트 프렌드죠. 모닝메이트 철파임
2: 그렇지.
1: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 우리 정업사를 소개하는 동안 신순덕님께서
2: 뜨끔했어요. 돈 많이 벌어오라고 출근하는 영감에게 강조했는데 점점 반성합니다.
1: 영감 많이 벌어오시오.
2: 눈물 좀 닦고 가겠습니다.
1: 눈물 닦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0561번님도
2: 저 눈물 나요.
1: 그렇죠. 오늘
2: 눈물의 의미가 이제 다양할 수 있는데 어.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네. 응원합니다.
1: 네, 뭐 반, 오늘 반성도 있을 거고 네. 뜨끔도 있을 거고
2: 그렇죠.
1: 아니면 생각도 날
2: 거고 있을 거고
1: 어, 3901번님도
2: 등짝 때리고 나온 아들에게 젠마쌤의 한마디 복붙해서 보내줬네요. 어. 진대 조심조심 오늘도 무사히 저녁에 만나셨구나 핫도
1: 나도 지금 줄 쳤어요. 그 오늘 직장 동료들에게도 틱틱거리기보다 다정하게 한마디 오늘 세상이라는 진흙탕 길 조심하고 무사히 안전하게 퇴근하자 줄 쳐놨어 나도
2: 모두 자, 모두
1: 모두 모두 자 그렇다면 오늘도 복수 퀴즈 가볼까요?
2: 백제시대 수많은 가요 중 유일하게 노랫말 전체가 남아있는 작품이죠.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애틋한 마음을 담은 이 가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보기 나갑니다. 1번 정읍사, 2번 불국사. 하나는 신라네예.
2: 그러네예.
1: 그러네예.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굴려는 무료예요. 오늘은 백제요. 지금까지 스타 강사 제마님마 김제마쌤인 거 아니에요. 아나. 아,
2: 껴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1: 아, 고마운 거 아니에요 오늘도. 아,
2: 고맙죠.
1: 아나 바이바이.
2: 감사합니다.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난 전화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